180도다. 평각은 요 직선, 요거 몇 도? 180도.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50도예요. 그럼 나머지는 몇 도다? 그렇죠. 130도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준 거고요.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180도다. 너무 쉬워서 막 대답 막 하고 있어요. 자,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요 3번이 제일 중요했죠.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뭐였어요?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 구할 때 물론 요 안쪽에 외곽으로 써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 뭘 썼냐면 요거랑 요거랑 합해서 여기를 구했더라. 요거 체크해 줬죠.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요 2번입니다. 2번의 별표. 왜 별표 쳐요? 이거 우리 이미 봤던 그림이니까 언제 봤죠? 1학년 때 봤죠. 1학년 때 평행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이 나왔어요. 그때는 어떤 이야기로 나왔냐? 접었으니까 여기가 엇각입니다.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번에 또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뭐? 삼각형에 집중해보자. 삼각형 ABC. 우리에겐 이러한 삼각형 ABC가 보이는데 이 삼각형 ABC가 결국 뭐가 된다? 하나밖에 안 배웠잖아요. 나와야죠. AB, AC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방금 설명했듯이 여기랑 여기는 엇각이래요. 왜? 평행선이니까. 그 다음에 요 각이랑 요 각도 크기가 같대요. 왜? 접었으니까. 포개어줘야 돼요. 샌드위치처럼. 그니까 각이 크기 같더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더라. 요런 성질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1번. X의 크기를 구해라. 자,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우리는 이 X의 크기를 구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요 당연히 안쪽을 써도 되지만, 각 P랑 각 D를 합하면 돼요. 외각이죠? 안 보였죠? 보여줬죠? 각 D랑 각 B를 합하면 되는데, 각 D의 크기를 구하려면 거꾸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랑 같아야 돼요. 그럼 요각 CAD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어? 이각 CAD는 뭐와 뭐? 각 B랑 요 조그만 부분. 각 ACB랑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왜? 나와야죠. 뭐니까? 외각이니까. 그럼 뭐예요? 25도네요?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25도가 되고요. 그럼 외각이니까 여기는 50도가 돼요. 또,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50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50도와 25도를 더해준다면 각 X의 크기는 몇 도가 되냐? 75도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거꾸로 가보니까 어때요? 아, 이런 흐름. 오케이. 확인. 체크되셨죠? 자, 4번. 이번에는 X. 사실 이런 건 직관적으로 보면 당연하게도, 아, 이거 X는 4 아니고 나올 수 있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소스가 저거밖에 없잖아요. 4cm밖에.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좀더 근본적으로 이유를 찾아보자.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을 거예요. 왜? 33도랑 33도 눈에 보이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쟁취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바로 여기죠. 그래서 CD랑 CA도 길이가 같을 거냐? 몰라요. 그게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죠. 근데 우리가 확인하려면 66도니까 이 각, ADC 여기도 66도가 되냐? 물어보면 되는데, 돼요. 왜? 외각이니까. 33도, 33도 더하면 66도. 66도, 66도, 오케이. 나머지 각알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어쨌든 CAD, 요 삼각형이 이등변인지만 보면 되니까. 따라서 이등변, 오케이. 4, 4, 4. 가더라. 쉽죠? 어렵나요? 자, 9번. 그럼 얘도 똑같이 또 보여요.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여기가 65도. 우리 요거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니까 ABAC 이등변이래요. 그다음 또 이등변 하나 보이죠? 근데 여기 각이랑 같은 건 알겠어요. 이등변이니까. 근데 요 각은 어떻게 구하죠? 막 대답하고 있어요. 뭐다? 얘 꼭지각이잖아요. 꼭지각.
여기가 65도면요, 여기도 65도가 되고요. 합하면 130도 되고요. 여기 꼭지각이라서 몇도 나와야 돼요? 여기 50도 나와야 돼요. 어려워요? 여기 50도 나와야 돼요. 그럼 보다, 아, 여기가 50도니까 점 하나에 50도, 여기도 점 하나에 50도. 50, 50, 100. 그러면 각x는 몇 도가 된다? 180도에서 100도 빼면 80도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눈앞에 잘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외곽, 외곽, 외곽, 외곽, 외곽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여 각을 구해서 각x 외곽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관망하는 자세로 처음부터 봐보자 라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그림 한번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어요. 그 다음에 CBD가 65도. 그 다음 BAC의 크기, 여기는 몇 도냐? 보자마자, 아, 이거 이등변인데. 알지만, 따라가 보자, 볼게요. 각 ABC, 요 각은요, 어디랑 같냐면, 여기랑 같아요. 왜? 접었으니까. 여기랑 같아요를 수식으로 설명하자면, ABC랑 각 DBC랑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두 선은 평행선이죠. 평행선이니까 뭐다? 여기 ACB랑 그 다음에 DBC랑 뭐다? 크기가 같아요. 왜? 엇각이니까. 따라서 ACB랑 DBC, 각 DBC가 65도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여기가 점, 여기가 점이라서 이등변이에요 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걸 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각 BAC 크기는 180도에서 뺍니다. 뭘 빼요? 요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 두 개를 빼겠다라는 거죠. 65도와 65도. 즉, 180도 빼기 65도, 65도. 합하면 몇 도를? 총 130도를 빼주겠다라는 거니까, 180-130, 정답은 몇 도다? 50도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종이접기 그림 좀 친해지고 있는 것 같죠? 요 계속 나오니까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바로 나왔죠. 그쵸? 자,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 x는 몇이냐 구해라. 근데 가끔 보면요. 이거 보자마자, 아,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우리 다 금방 풀잖아요. x는 8. 왜요? 이등변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막 외워버리면요, 이 x가 여기랑 같은지 여기랑 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원리를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요 각, 어쨌든 포인트는 이 각이 접었기 때문에 ABC, 요 각이랑 같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각이 엇각이기 때문에 여기랑 같아지더라. 이렇게 Z자 모양이 그려져야 돼요. 따라서, 아, 이등변이지. 뭐가? 여기랑 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하고,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X가 그래서 8입니다.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고요. 답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X는 8이 아니라, X는 8cm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여기서 이미 X에 대한 단위를 줬기 때문에. X는 갑시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반복 체크를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삼각형 ABC에서 AM, BM, CM 같고요. 90도, 35도, AMC의 크기를 빠르게 찾아봐라. 요 각의 크기,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왜? 내 눈앞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두개 보이는데, 여기가 35도라면 당연히 여기도 35도가 되는 거고요. 여태까지 쌓아온 바에 의하면 요 각의 크기는 삼각형 ABM에서 외곽이죠. 따라서 35도 플러스 35도,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풀고 싶다, 나는 직각인 걸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90도에서 35도 뺀 55도가 여기가 되고요. 그러면 또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뭐가? 55도가 되죠. 그럼 몇 도에 합하면? 110도. 180에서 110 빼면 답은 70도. 방식은 여러 가지 편한 걸로 선택하자라는 게 이번 문제 핵심입니다.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죠?
OA, OB?

BC, CD 한 줄만 늘어난 거예요. 그때 AOP 여기 각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이등변 흐름에 올라타라라는 거였죠. 이등변을 쭉쭉쭉 계속하면서 계속 같은 각이 어딘지 그다음 외곽을 써서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 흐름에 올라타보자면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도 점일 거예요. 그다음 두 개를 점이라면 여기는 점이 몇 개? 두 개라는 거죠. 그다음 여기가 점두 개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점두 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등변 여기가 75도니까 여기도 75도가 될 건데 여기는 도대체 몇 개의 점으로 표현이 될까라는 건데요. 이게 흐름에 잘못 올라타면 점점 두개 점, 두개 점, 오케이. 여기는 네개 점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흐름에 올라탔다가 잠깐 내려놓고, 아, 더 가면 안 돼. 왜요? 여기 외곽은요, 이 삼각형에서의 외곽이기 때문에, 각비의 외곽이니까 얘랑 여길 더하는 게 아니라 얘를 더해야 돼. 즉, 점이 몇 개다? 오케이, 세 개다. 세 개의 동그라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할수 있는 말은 동그라미 하나당 몇 도다? 나눠서 25도다 해서 정답은 4번. 요렇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이제 막 반가워요, 그냥. 16도, 18도. A, B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가 어쨌든 길이가 같은데 어디랑 같냐? 18이냐, 16이냐? 이제 더 이상 뭐 고민할 게 없죠. 당연히 18이랑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요거는 뭐 계속 풀어왔던 거니까 요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8번. 좀 문제가 길죠? ABAC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이등분선과 각 C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할때 여기 사이값, 여기 몇 도냐? X다. 그럼 우리 요 크기 구하려면요. 요거 하나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필요해요. 즉, 우리 각 X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빈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X 빼기 동그라미. 요렇게 구해야 돼요. 지금 숫자 0이랑 헷갈리니까 얘를 검은 동그라미로 채워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 X와 동그라미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 동그라미 구하기는 쉽죠. 왜?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 76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몇도 남았어요? 104도 남았죠. 그럼 104도를 어떻게? 반반 날려주면 52도, 여기도 52도.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여기는 또 이등분이기 때문에 하나당 몇 도다? 오케이, 26도네요. 요거 하나에 26도입니다.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그래서 X는 몇 도인데? 요 그냥 X, 요 외곽 절반인 EX 말하는 겁니다. 요거 몇 도인데? 하고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52도라면 180도에서 빼주면 일단 몇 도예요? 180 빼기 52? 오케이. 126도예요. 근데 뭐 했다? 그걸 또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아, 너무 쉽네요. 요거 하나에 63도가 된다. 즉, 우리는 63도에서 26도를 뺀게 우리가 원하는 각 D의 크기, 즉, 각 X의 크기가 되니까 63 빼기 26, 정답은 몇이다? 빼주면 7, 5이니까 37도가 됩니다. 요게 정답 딱쓸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요거 크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외곽의 성질이니까 요 X에서 동그라미를 빼자. 그 다음은 X랑 동그라미를 하나씩 구해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학교 시험도 대비하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봤던 그림이 또 나왔네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됐죠. 어쨌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같을 때각 B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뭘 활용해야 돼요? 여전히 계속.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밑각의 크기 같아요. 이거 하나 활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봤더니, 아, 요거죠.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걸 그냥 푸는 거는 할 만해요. 어떻게? 여기를 X라고 하면요. 여기도 X예요. 그럼 여기는요. 외곽이니까

2배의 x예요. 그럼 여기는요? 오케이, 얘도 2배의 x예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2x와 x 더하면 3배의 x예요. 그럼 여기도요? 3배의 x예요. 그럼 여기는요? 3x와 x를 더한 거니까 여기는 두개다한 번에 쓰면 4배의 x예요. 그럼 여기가 4x래요. 그럼 마지막 각시 어떻게 구해요? 각시 제일 놓쳐서는 안될 포인트는 이거죠. 큰 것도 이등변이더라. A, B, C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 4x로 표현 가능하더라. 그럼 최종 목표는 뭐죠? 그래서 x가 얼만데요? 각이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각이 나와 있죠. 뭐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총몇 도? 180도다. 따라서 x와 4x와 4x 합하면 9x. 즉 9x가 몇 도가 되도록 180도가 되도록 우리는 x의 값을 찾아보자. x는 몇 도? x는 20도. 근데 이제 난감해요. 여기 정답이거든요. 근데 난감한 게 이걸 답으로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럴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반복되는 작업은 이하 동행 같은 방식으로 이런 말로 줄여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자, 각 B를 각 X라고 하면요. 삼각형 FBE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FEB는 X 되고요. 그 다음 EFD는요. 두 배의 X가 된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뒤로의 작업은 뭐 하자? 같은 방식으로 EDF에서 EDF와 EFD는 길이 같아서 EX. 또 DEC에서 DCE와 DEC는 결국 3X. CAD에서 CDA와 CAD는 다 4X. 각을 표현하자는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4X를 표현했으면 최종적으로 와야 되는 건 뭐다? 전체 삼각형 ABC에 대해서 BA가 BC니까 여기가 4X면 여기도 4X더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활용하죠. 같은 방식으로. 그다음 최종적으로 뭐 했다? 세 내각의 크기 합 180도니까 각 B는 몇 도? 20도.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좀쓸줄 알겠나요? 감이 오나요? 자, 이렇게 이 강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다음 강 3강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잘 훌륭하게 지나고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는데 어떠셨나요? 아, 선생님 단어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지. 괜히 고난도인가요? 그죠? 하죠. 오, 선생님 저 할만했어요. 너무 훌륭해. 우리 점점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연습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희열과 맛이, 아, 단어는 이렇게 외우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드리게끔 선생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단어 공부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People and Relationships,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브타이틀 한번 볼까요? 오늘은 Friends and Social Circles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의 어떤 특성에 관련된 내용, 성격에 관련된 내용 배웠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친구와 그런 사회적인 관계 한번 나타내는 단어와 표현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시간의 첫 단어는 바로 compan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company라는 단어가 끝에 y로 끝나는 단어 있죠?

있잖아요. 컴퍼니가 기업,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동료, 친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다가 이따 우리 나오겠지만 AC를 붙이면 동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는데 친구가 되어준다 이런 의미, 동반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컴퍼니라는 단어를 잘 연결하시면 companion 얘는 무슨 뜻? 동반자, 친구 이렇게 아. 완전히 다른 단어가 아니구나라는 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다 딱딱딱딱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단어의 좀 연장선으로, 어떤 단어의 약간 변형된 형태로 그 단어의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외우는 것과 그냥 있으니까 외우지 이것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시면서는 이런 것들을 숨어있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콕콕 집어드릴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한번 메모를 해두셨다가 공부를 하실 때좀 연결하시면 아, 이런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믿어보세요. 자, 동반자나 친구, companion 이란 단어가 되겠고요. 비슷한 딱 떠오르는 친구라는 의미가 뭐겠어? 그렇지, friend, friend란 단어입니다. Fellow라는 단어도 역시 동반자라는 뜻이 되겠죠? 친구라는 뜻이 됩니다. Enemy, 그것과 반대는 이제 friend의 반대, 적, enemy가 되니까 companion의 반대말로 enemy라는 단어도 같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Companion, companion이란 단어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Ally. Ally라고 읽고요. 요거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도 요 단어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학년 때요. 얘가 이제 나오면 많이 빈출 단어는 아니지만 나오면 어떤 의미로 나오냐? 동맹국이나 동맹자.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우리 친구 봤잖아요. 그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국가끼리. 네, 어떤 그룹끼리. 그래서 동맹국, 동맹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누구를 지지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된다. 한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Y로 끝나는 단어는 있지. Y를 I로 많이 고친다요. 그래서 Alliance, ANC를 명사 형태 접미사를 붙여서 얘는 동맹연합이라는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Ally, Ally. 좋습니다. Alliance, Alliance.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Teammate. teammate. team이라는 단어와 mate라는 단어가 같이 합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classmate라고 할 때, 반 친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mate라는 단어가 친구, 짝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팀 친구니까 팀 동료, 팀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classmate에 mate만 따로 떼서 teammate, 이렇게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팀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work라는 단어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teamwork 이렇게 되겠죠. 팀끼리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협동, 팀워크. 우리말로도 그냥 teamwork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냥 협동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teammate, teamwork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어 이제 가겠습니다. bond, bond. 요 단어는요. 자, 어디서 우리가 이 단어를 봤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ond는 아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접착제 그 본드를 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 bond와 동일한 철자입니다. 예, bond는 그럼 뭐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치. 접속해 접착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뭐야? 사람끼리의 접착, 즉 유대나 결속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bond라고 하면 누군가를 연결시켜주고 결속해주는 유대시켜주는 유대나 결속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가 유대감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의미가 또 있기도 해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접착시키다, 결합시키다라는 동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형태는 separation, separation, 분리. separate라고 하면 얘는 분리된이라는 뜻이잖아요. separation이라고 하면 분리라는 의미로 bond라는 결속이나 유대라는 의미와 반대말이 될수 있어요.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 shared experience, 공유한, 함께한 경험은 created a strong bond.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strong bond. 강한 유대감. 그래서 강한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누구 가운데, 누구 사이에? between the two friends. 두 명의 친구 사이에서 아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줬어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bond가 동사의 의미가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ing를 붙이게 되면 명사를 만들 수 있어. 이런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단어로 분리된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 결합시키다에 명사 ing를 붙여서 유대감 형성이라는 의미의 명사에다가 조금 원래 이 의미에다가 좀 다른

다른 의미를 첨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감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유대감 형성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ond, bonding 이렇게 같이 보시고 separation이라는 분리라는 단어도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단어 가볼까요? union, union. 자, 여러분들 이 단어 좀 들어보셨죠? 자, 유니가 들어가면 있지. 유니가 들어가면 원래 하나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상상의 동물에 유니콘이 있습니다. 유니콘, 뿔이 하나인 상상의 동물. 그죠? 날개도 있고 말처럼 생겨서. 그래서 유니가 들어가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학교에 입고 가는 옷,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가 있냐면 교복 있죠. 그게 유니폼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니가 들어가면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니언이라는 것도 여러 그룹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조합이나 협회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합이나 연합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합, 협회, 결합, 연합 이렇게 비슷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association, association이라는 단어. 얘도 원래는 associate가 연결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나온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eunion. 어떤 단어를 re, re를 붙이면은요, 여러분, 다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가면서 잘가 이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났대. 그럼 뭐야? 그치? 중학교 동창회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재결합 혹은 동창회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였고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동창들이 모고 이렇게 동창회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reunion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EU, EU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 연합이 European Union이라는 표현을 취약해서 앞에 있는 첫 글자만 따서 EU라고 줄임말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nion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 가볼게요. Trust, Trust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믿다라는 동사의 의미와 신뢰신임이라는 명사, 명사 동사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faith라는 단어도 신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신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되겠고요. trust의 반대 표현으로 distrust라고 하면 불신, 명사도 되고 불신하다라는 역시 명사동사 다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trustworthy, worthy라고 하면 여러분 뭐뭐할 만한, 만한 혹은 훌륭한 이라는 의미예요. 즉 믿을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trustworthy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자 mutual, mutual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상호간의 서로의 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mutual support, 어때? 서로의 지지, 서로의 지원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mutual support, mutual relationships, 상호관계 이런 식으로 쓰여서 얘는 서로 간에, 서로 상호 간에 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서로서로가 아니라 한쪽만, 일방적인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좀 반대말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one-sided, one-sided라고 하면 일방적인이라는 의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단어 가볼까요? volunteer, volunteer. 여러분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원봉사자. 근데 얘가 여러분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다, 자원봉사를 하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voluntary라고 하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ary를 붙여서 volunteer에다가 ary를 붙여서 자발적인이라는 의미가 돼요. volunteer가 자원봉사자였죠.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 자원봉사 활동, volunteer for, 그러면 동사에다가 for를 붙여서 뭐뭐 지원하다,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 아홉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senior, senior라는 단어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이 senior와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죠. 사회가 약간 고령화가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이럴 때 senior라는 단어는 형용사의 의미로 상위의, 고위의, 연장자의라는 뜻이 되겠고요. 명사의 의미로 쓰이면 연장자, 상급자나 혹은 반대말의 단어로는 이때는 junior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반대는 주니어야. 이렇게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졸업반 학생, 4학년 학생들을 보통 이제 시니어라고 많이 부릅니다. 시니어 시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가 노령화 사회가 되고 가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가고 있어요. 시니어가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니어의 시민들이 많은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senior citize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열 번째 단어 볼게요. Interact. Interact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 아주 중요해요. 인터가 들어가면 여러분, 원래 서로의 상호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행동한다.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렇게 이야기할게. 라고 하면서 소통하다, 교류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interac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communicate. 얘도 의사소통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소통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These days, 요즘에는요, many teachers, 많은 교사들이요, interact with their students, 그들의 학생들과 교류를 한대요. 뭘로? social media, on social media, social media 상으로요. 그래서 interact의 명사 형태는 interaction, 상호작용이라는 뜻이 되겠고, 얘는 보시면 누구누구와 교류하다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with라는 전치사가 늘 거의 같이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interact with, 누구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열 번째 단어까지 잘했고요. 이제 열한 번째 가보겠습니다. socialize, socialize라는 단어. social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네, 사회의, 사교적인 이란 뜻입니다. 일단 socia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혼자가 아니죠. 적어도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무리가, 집단이 만들어져야 social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socialize라고 하면 사회화시키다. 사회에 맞는 구성원으로 만들다. 혹은 여러 사람과 어울리다, 사귀다. 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socialize, socialize라는 단어고요. mingle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유의어로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왠지 mingle 이러면 섞인다라는 의미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mingle, socialize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socialization, 사회화라고 알아주시면 되는 끝에 ation을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든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12번째 단어 볼게요. maintain 이란 단어예요. 얘는 유지하다, 계속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끝에 maintain에 여기 ENANC로 끝에 바꿔주시면 maintenance, AIN을 빼고 maintenance라고 하면 유지보수라는 뜻이에요. 유지나 보수. 어떤 건물이나 뭔가 이렇게 설비를 어떤 시설물을 관리할 때 우리가 잘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이 maintenance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maintain, maintenance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13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deserve, deserve. 두 번째 강세가 오는 단어인데요. 자, 뭐뭐 받을 만하다.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ou deserve this. 너는 이렇게 해도 당연하다. 너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그래서 You deserve respect for your kindness. 너는 너의 친절함에 대해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serve라는 동사 잘 기억해 두시면, 아, 너는 뭐뭐 해도 마땅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faithful, faithful. 우리 아까 faith라는 단어 봤는데요. 맞아요. 얘가 신념이라는 뜻이 있다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을 했죠. 그래서 FUL이라는 형용사형 접미사를 붙인 겁니다. beauty, 아름다움, beautiful, 아름다운 이란 형용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FUL을 붙이면 형용사형 접미사가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충실한, 충직한 이란 단어가 돼서 loyal이라고 하면 얘는 신하의 혹은 충성스러운 이란 의미의 아주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faithful, loyal 이라는 단어 두 단어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충성스럽은 사람이 있으면 충성스럽지 못한 불충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on을 붙여서 unfaithful 이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faith, 믿음, be faithful to 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충실하다라는 수거가 될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respectful, respectful. 자, 일단 기본이 되는 respect부터 보겠습니다. respect는 존경하다라는 뜻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FUL을 붙이면 형용사가 될수 있어. 그래서 respectful, 존경심을 보이는 경의를 표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번에도 dis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disrespectful, 그러면 무례한, 남을 존경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례한 거죠. 그래서 disrespectful, 무례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끝에다가 형용사에다가 지난 시간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돼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respectfully라고 하면 공손하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empathy라는 단어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단어를 좀 설명을 해줄까 봐요. 여기 pathy라는 표현

표현이 들어가면 앞으로 여러분들 feeling의 뜻입니다. 어떠한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에게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슬픈 마음을 내 마음에 넣으면 어떻게 나도 슬퍼. 이런 공감, 감정이입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M, IM 이런 것들은 in, 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넣는다. 안에 넣는다. 그래서 공감, 감정이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배울 텐데, sympathy나 antipathy 이렇게 해서 pathy라는 게 들어가면 감정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sim의 의미랑 anti의 의미를 붙여서 그 다른 의미의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Empathy helps us. 공감은 우리를 도와줘요. 뭐할수 있도록? Create deeper bonds. 본드가 뭐였더라? 유대감, 그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ZE를 붙여서 공감하라, empathize, empathetic, 공감하는 이런 형용사 형태도 만드는구나라고 한번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Intimacy, intimacy. 자, 여러분들 intimate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친밀한, 아까도 얘기했죠. IM이나 EM이나 이렇게 EM이나 IM이나 IM이 들어가면 안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것의 명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intimacy라는 이렇게 명사형에 COI를 붙여서 친밀함,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의미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close라는 단어 아세요? close, 가까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명사형 접미사인 ness를 붙여줬습니다. closeness. 이것도 친밀함이 되겠죠? 그래서 intimacy, 그 다음 intimacy, 그리고 closeness.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알아주시고. 친밀하다는 건 가까운 거예요. 근데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뭐야? 먼 거지. 그치? 그래서 distance라고 하면 거리감이라는 의미의 반대말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18번째, rival. rival. 저 팀이랑 이 팀이랑 라이벌 관계야. 이렇게 얘기할 때 경쟁자, 경쟁 상대라는 의미잖아요. 자,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competitor, competitor. compete라는 동사가 무슨 의미지? compete. 맞아요. 경쟁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ompetitor. 끝에 or, tor로 끝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oppose가 여러분, 여선생님이 표시를 해놨는데요. oppose가 반대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opponent라는 단어도 반대하는 사람, 반대쪽에 있는 사람, 경쟁자, 경쟁 상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ally라는 단어입니다. 동맹자, 동맹 관계를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peer pressure, peer pressure. peer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까 봤던 friend, friend, 친구라는 단어, 그 다음 companion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press는 누르다예요. 그러면 peer pressure. 자, 친구들이, 또래들이 누르는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또래 압력.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인 압력.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요그 고등학교, 중학교인 친구들은 peer pressure를 훨씬 더 많이 느끼는 집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래 압력이라는 의미로 peer pressure라는 표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peer라는 단어는 또래, 친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째 단어입니다. conflict, conflict or conflict, conflict. 앞에 강세가 오면 명사로 보통 쓰이고요. 그 다음 뒤에 강세가 오면 동사로, 우리가 이거 일명 명전동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사는 보통 앞에 강세가 오고 동사는 뒤에 강세가 온다.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명사와 동사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을 때 발음이 강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onflict or conflict 이렇게 되겠습니다. 갈등이나 충돌이란 뜻도 되고요. 갈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충돌하다, 상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는 harmony, 조화라는 의미가 되겠죠. 단어가 되겠죠. A sincere conversation. 진실된 대화는 can resolve, 해결할 수 있어요. Any hidden conflict, 그 어떤 감추어진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다음 betray, betray, 부정적인 단어예요. 얘는 뭘까요? 배신하다, 배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al을 붙이면 betrayal이라고 배신이라는 명사가 돼요. al을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arrive.

I've 도착하다, arrival. Survive, 생존하다, survival. 이렇게 A를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드는 단어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betrayal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끝에 ER를 붙이면 betrayer가 됩니다.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신하는 사람, 배신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betray one's trust. 누군가의 trust가 뭐였지? 그렇지. 신뢰, 신뢰하다라는 명사, 동사 다 됐고. 그럼 불신, 불신하다는 뭐였더라? 그렇지. this를 붙였습니다. distrust.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다. 누군가의 신뢰를 저버리다. 이런 슬픈 의미의 숙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comprise. comprise. 요 단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커나 컴이 들어가면 요거 알아두시면 엄청 좋은 꿀팁인데, 커나 컴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together의 의미의 접두어가 됩니다. compromise라고 하면 서로 자신들의 어떤 조정점,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생각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타협하다. 타협이나 절충. 명사와 동사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compromise, compromise라는 단어는 명사, 동사 다 가지고 있는데 기본 뿌리가 되는 의미는 타협, 절충이라는 의미가 된다. agreement, 얘도 동의라는 뜻이니까요. 자, learning to compromise, 뭐 하는 거? 그치, 타협하는 것을 배우는 건 can help people,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요. avoid unnecessary conflicts,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타협하다라는 아주 훈훈한 단어입니다. compromise라는 단어. 조금은 어렵지만 충분히 외울 만한 가치는 높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orgive. forgive라는 단어예요. 용서하다라는 뜻이고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give, 주다. gave, given. give, gave, given. give라는 동사의 과거, 과거분사 형태랑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꽤 있죠. overcome, 극복하다. overcame, overcome. come, came, come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용서하다라는 뜻이고요. excuse라는 단어. 용서하다. 혹은 얘는 변명하다. 이런 의미도 되죠. 용서하는 거에 반대는 뭐야? 안 되는데 처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하다. 네, 그래서 벌을 주다, 처벌하다는 용서하다의 좀 상반적인 의미가 되겠죠. forgiveness, ns를 붙이면 명사 형태가 된다. 이렇게 챙겨두시고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homesick, homesick이라는 단어예요. 딱 봐도 뭘 생각하면서? 집을 생각하면서 너무 슬퍼한대요. 너무 아파한대. 너무 고향을 가고 싶어서, 가족이 보고 싶어서, 친구가 보고 싶어서 아픈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 그치. 얘는 집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잠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homesick, homesick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homesickness, ness를 붙이면 진짜 많이 나온다. 명사형 정미사, 그죠? 계속 우리가 보고 있어요. 고향을 그리워함, 향수병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feel homesick. feel이라는 동사가 느끼다라는 즉 감각 동사죠. 이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를 보호로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homesick이라는 형용사를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데? 집을 그리워하다, 향수병을 느끼다 이렇게 의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feel homesick 이렇게 향수병을 느끼다, 향수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걸 향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homesick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55번 단어 가보겠습니다. 나온다고 이야기했지.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company는 바로 동료나 친구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친구, 동반자라는 단어, 뭐 아까 또래라는 단어에 peer라는 단어도 봤었고요. 그죠? 자, a company에 AC는 있지? 많은 경우에 AD나 AC는 to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화장실 갈 건데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내가 화장실까지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는 동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반하다, 동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이 will accompany. 뭐할 거예요? 동반해 주실 겁니다. 누구를? Him. 그와 함께 동반해 주실 거예요. On the trip. 그 여행에 그와 함께 동반하게 될 겁니다. 이 accompany라는 단어는 여러분,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듣기평가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컴페니가 뭐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발음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컴페니가 되어주다. 이렇게 보시면 동반하다, 동행하다. 이렇게 의미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누구누구에서

동반이 된다. 우리말에서는 수동태가 없어서 수동태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동반되다라는 건 뒤에 by 이하가 동반을 해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원래 수동태에서 by 이하의 뒤에 나오는 이 목적격의 형태는 원래 문장, 능동태의 문장에서는 주어로 쓰였던 단어죠. 그러니까 이 주어가 동반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be accompanied by.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만들어지고 by라는 전치사를 써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동반되다. 누구누구가 동행해 주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6번 단어 가볼게요. Get together. Get together. 딱 봐도 투게더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이다, 만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와 내가, 그리고 그들이 같이 함께 모이다. Get together. 모이다, 만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얘는 우리가 한 단어로 바꾸면 gather, 모이다. meet up. 이렇게 up을 써서 좀 강조의 표현을 쓰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meet up이라고 하면 다 함께 만나다, 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et together. Gather, meet up. 이렇게 세 개의 표현 잘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다음 문제,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자, give a hand. Give a hand 인데요. 요게 이렇게 물결 표시로 들어가는 거에 someone, somebody, 누군가라는 사람이 보통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볼게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손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게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손을 좀 줄까? 이게 뭘까요? 그치, 좀 도와줄까? 그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누구누구를 도와주다라는 표현이 give a hand라는 표현입니다. give a hand. 그러니까 이때 hand라는 건 사실 정말 손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도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help, assist. 돕다라는 의미의 help나 assist라는 단어가 유의어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왜 어떤 축구나 농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assist 해준다는 얘기 들어봤죠? 맞아요. 그 단어가 얘예요. assist라는 게 보조하다, 도와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ssistant, ant를 붙이게 되면 사람을 만드는 접미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assistant라고 하면 조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또 무슨 뜻도 있냐면 누군가한테 손을 준대요. 누군가, 여러분들 친구가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박수를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박수를 치다. 이때는 뭐예요? 그 사람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give a hand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다. 하나는 뭐다?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다? 박수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could you please give me a hand? 저좀 도와주시겠습니까? With the project. 특히, 누구 무엇 무엇을 도와주다라고 할 때, 뭐뭐에 대해서 도와준다라고 할 때, with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with the project.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큰 손을 준대요. 그럼 큰 도움을 주냐? 그게 아니라, 이때는 정말 박수 갈채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큰 박수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누구누구에게라는 요 물결 표시가 바로 사람을 보통은 목적으로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ive a big hand. 누구누구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다. 큰 박수를 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표현입니다. give a hand. 이때 hand는 도움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attribute a to be. to는 뭐뭐에 뭐뭐에 대해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되겠죠? 자, A에게 탓을 돌리다. A의 덕분으로 돌리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A에 대해서 B의 덕분으로 돌리다. A를 B에 대한 덕분으로 돌리다. B에 대한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A가 일어난 원인을, A가 발생한 그 원인을 B에게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tribute가 사실 여기는 동사로 나왔는데요. 동사로 당연히 많이 쓰여요. to라는 전치사를 써서요. 근데 얘가 명사로도 고등학교에 나오면 한 2, 3학년 때 가시면 예, 명사로도 쓰이게 되는데 그건 지금 그것까지는 몰라도 요 뭐뭐의 덕분으로 돌리다, 특히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의미는 꼭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to라는 전치사 이렇게 우리가 수거가 갖고 있는 힘이 아무리 목적어인 A 부분이 길어도 to라는 전치사를 딱 잡으면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요, attribute, 탓으로 돌렸어요. 덕분으로 돌렸어요. Her success, 그녀의 성공에 누구에게? 그렇지, to라는 전치사님 표시를 일부러 안 했는데, to라는 전치사를 딱 잡는 순간,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공으로 돌리다.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렸어? 누구 덕분으로 돌렸어? To years of hard work and practice. 수년간의 정말 노력과 연습의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라는 전치사가 대부분은 같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contribute to. 얘도 to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죠. 이 단어도 이 표현도 참 중요해요.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바지하다라는 뜻이요. She contributed to the school project. 그녀는 학교 프로젝트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명사 형태는 contribute의 명사 형태 contribution, contribution. 여기서 E를 빼고 I, O, N을 붙여서 contribution, 공헌, 기여라는 뜻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be worthy of, be worthy of. 뭐뭐할 가치가 있다. 선생님 이거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trustworthy라고 했을 때 우리 나왔던 단어입니다. 뭐뭐할 가치가 있다, 뭐뭐할 만하다. 비동사를 붙여서 수거적인 표현을 만들었고 deserve라는 동사도 같이 보여집니다. worth, 가치가 있는, 가치. 명사, 형용사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 거기다가 y를 붙여서 worthy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뭐뭐 할 만한 이라는 의미로 만들게 된 형용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정리하는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그렇지, practice, 연습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이제 A, B, C 각각의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다 풀고 왔나요? 네, 선생님이 알아서 풀겠지. 이러면 여러분들 실력 안 늘어. 자, 이제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푼 것을 기반으로 아, 선생님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볼게요. If you deserve or attribute a prize, it is right that you should have it. 너가 그것을 갖는 게 당연히 마땅해. 맞아. 뭐 한다면? 네가 그 상을 받을 만하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Attribute는 여러분들 특히 to라는 동사랑 많이 써여서 뭐뭐에 대한 탓으로 돌리다. 누구누구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deserve, 뭐뭐 할 만하다. 라는 의미. 네가 그 상을 받을 만하다면, 그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런 의미로 deserve라는 동사가 더 적절하겠죠. 그다음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accompany는 무슨 뜻이었고? 맞아. 누구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주다 이렇게 보여서 동반하다, 동행이다, 동행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interact는 서로서로 작용하다라고 해서 상호작용하다라는 의미로 보통은 with라는 전치랑 많이 어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o means to something, to blank means to go somewhere together with someone. 자, 무엇은 의미합니다. 뭐 하는 걸 의미해요? 가는 걸 의미해요. 어딘가에 함께 가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와?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어딘가를 가는 걸 의미한대요. 이건 뭐예요? 누군가와 함께 간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렇지. accompany, 동행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행한다라는 그 의미가 누군가와 함께 어디로 간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죠.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junior, senior. 자, senior는 연장자의 상급의라는 의미, 그리고 senior citizen이라고 하면, 예, 우리 그 노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어르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junior는 그거의 좀 상대적인 단어, 하급의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someone, 어떤 사람을 가리켜, who is older, 더 나이가 많거나, has a higher rank than you.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여러분보다 더 높은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그치. senior. 그래서 상급자라는 senior라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B번 파트로 가볼게요. 두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을 채워봐라. 주어진 철자를 이용해서. 자, ally라는 단어. 맞아. 동맹. 그죠? 그 다음, rival이라는 단어. 경쟁. 경쟁자라는 뜻이었어요. 경쟁자, 경쟁 관계. harmony. 조화. 그럼 조화의 상대적인, 반대로 쓸수 있는 단어는 뭘까? 조화로움과 갈등, 충돌, 그렇지, conflict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maintain, 유지하다, maintenance, 그렇지, 유지나 보수라는 뜻이었어요. 자, betray, 배반하다, 배신하다. 그러면 배신, 배반? 맞아요, betrayal. 끝에 a를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드는 단어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C 이제 가볼게요. 오, 이거 어떡해. 영작 너무 어려워.

conflic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됩니다. 한 문제 더 해볼게요. 너의 꾸준한 노력은 your steady effort. 벌써 나와 있네. 그죠? 자, 이제 뭐 하면 돼? 승리에 기여할 것이다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라는 표현 가만히 봤더니 조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조동사는 뭐니 뭐니 해도 동사 앞에 먼저 나오는 거니까 will 먼저 써주시고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ill contribute. 우리가 배운 표현은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요거 아니었어? 그저 contribute to 먼저 나와줘야 되겠고 이제 어디에 기여한대? 그렇지 남은 건 승리라는 단어 the victory 붙여보겠습니다. Your steady effort will contribute to the victor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되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오늘 단어 전체 연습까지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배웠던 연습 문제에 데일리 프랙티스의 연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요거 마치면 우리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자,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47번째 만남인데요. 우리 이번 챕터의 마지막 만남이기도 합니다.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풀어드릴 거고요.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 2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거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1번 문제는 그렇처럼들 부가 의문문과 연관된 내용이었죠. 우리 부가 의문 만들어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바로 반대로, 거꾸로 이거 여러분들. 앞에가 긍정문이기 때문에 우리 바로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Isn't. 그리고 Julia라는 주어는요. S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준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Julia는 부엌에 있다. 그렇지 않니? 이런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1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네요. 감탄문과 연관된 문제였고, 여기는 보니까 빈칸 나와준 다음에 어가 보이고요. Fantastic, 환상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나와줍니다. Trip, 명사죠, 여러분들. 명사를 강조해주는 감탄문, 바로 맞아요. 와시 끌어주는 감탄문이 되겠고요.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문장 구조예요. 정답 3번 보기 정답 되겠고, What a fantastic trip. 정말 환상적인 여행이구나. 우리말로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3번, 4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택 의문문 확인하셨나요? 5가 정답이었고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on foot? 너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니 아니면 걸어서 가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장 which가 어느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의문사가 되겠고요. Like better, 뭐뭐를 더 좋아하다. 이 표현도 잡아줘야 돼요.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Beef or pork? 뭐야?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중에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된 겁니다. 3번에 우리 1번, 5가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네 번째 문제. 요번엔 보니까 정답 그렇죠. 우리 보기 5번, let's가 정답이고요.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 뒤에 shall we라는 부가 의문문이 붙어졌죠. 암기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let's로 시작하는 문장 같은 경우

그러면은 부가 의문문 뒤에 shall we를 붙여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저 앞에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테니스를 치자. 어떠냐? 뭐 그럴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ast 다음에 우리 자 동사원형 바로 보이면 뭐뭐 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뭐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때는 let's not 동사원형 확인해 주셔야 돼요. Let's not forget their names. 그들의 이름을 잊지 말자. 됐죠? 정답 우리 4번에 5번 보기였고요. 자, 이어진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부가 의문문 완성해 주셔야 되는데 앞에가 긍정문이죠.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합니다. 빈칸에 그렇죠. 바로 안티가 되겠고요. 개는 가장 좋은 반려동물이다. 그렇지 않니? 라는 게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반면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가 긍정문이긴 한데요. 일반 동사 현재형이 나와줬네요. 주어가 your husband, 당신의 남편,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현재형 만들어주기 위해 cook이란 동사에 여러분들 s가 붙어줬고요. 어쨌든 긍정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 필요로 합니다. 빈칸에 바로 doesn't가 정답이 되겠고요. your husband, 우리 he로 받아준 거 잘했네요. 자, 우리 2번 보기가 바로 정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1번에 우리 안트가 들어갔죠. 3번에 안트를 넣어주게 되면 부정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Aren't they drinking too much coffee? 그들이 너무 많은 커피를 마시고 있지 않니?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됐죠? 현재 진행형이 들어간 부정 의문문이 되겠고요. 마찬가지예요. 4번도 여러분들 부정 의문문이 되죠? 뭘 넣어주는 거야? 안트를 넣어주면 자연스럽지? Aren't you a member of the golf club? 당신은 그 골프 클럽의 멤버가 아닌가요? 멤버이지 않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미나와 알렉스는 are studying, 공부하고 있다,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가 의문 만들어주는 건데요. 앞에가 긍정문이니까,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 안트가 들어가주고 미나와 알렉스를 대의로 받아주는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2번 보기를 제외하고는 안트가 빈칸에 들어가주고요. 2번만 더즌트가 들어가주기 때문에 바로 5번에 우리 2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진 6, 7번 문제.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준 문제인데요. 바로 6번의 정답 가볼까요? 정답은 그렇죠. 3번이었죠. 왜냐면 하우를 시작하는 감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요. How 다음에 the ice cream이 나와주고 delicious, 맛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들,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특징은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보이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맛있는 delicious라는 형용사가 how 다음에 바로 나와주면 자연스러운 문장 되겠네. How delicious the ice cream is. 이런 식으로 how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구나. 라는 의미의 감탄문이 되는 겁니다. How가 이끄는 감탄문의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주고 주어 동사가 연결된다. How delicious the ice cream is. 이런 식으로 했나요? 자, 이어진 7번 문제도 같은 유형의 문제였는데요. 역시 3번이 정답이었죠. 이번에는 부가 의문문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앞에가 긍정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고요. 우리 will not 같은 경우에 축약형, 그렇죠. can't가 아니라 won't. 이 형태죠. can't는 can not의 축약형이고요. 그렇죠? You will go to bed early tonight. 너는 오늘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 거야. won't you?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너는 오늘 밤에 일찍 잠자리 들 거야. 그렇지 않니? 이런 식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지요. 1번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긍정 명령문이든 부정 명령문이든 will you를 붙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긍정문이죠, 여러분들. 부정의 부가 의문 잘 써줬고요. 4번 정답 아닌데 여러분들 단어 하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must가 대부분의 의미를 사용 가능하고요.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춤추는 걸 좋아한다. 그렇지 않니? 어쨌든 긍정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부정의 부가 의미.

본문 나와준 겁니다. 자, 5번 드럼들 긍정문인데요. 보니까 고란 동사의 과거형 나와줬죠. 그러니까 부정의 부가 의문 만들어주기 위해, 그렇죠. didn't가 나와주고요. sarah라는 주어를 s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준 거 잘했네요. 정답 3번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8번. 자,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 여기는 there are two colors.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두 개의 색깔이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색깔, 핑크색 또는 네이비색 중에 어느 색깔을 너 원하냐? 이거겠죠, 여러분들.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whose가 아니라 어느 색깔을 얘기할 때 어느란 의미로 맞아요. 바로 which가 사용되는 것이 맞고요. 1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Which color do you want? 너는 어느 색깔을 원하니? 핑크색, 분홍색 또는 네이비색 중에 어느 색깔을 원하는지 물어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어느 또는 어느 것의 의미로 which라는 의문사가 사용된다는 거 문제통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주고요. 여기는 보니까 그러네요. 부가 의문문 빈칸에 나와주고 앞에가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빠르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누가 봐도 긍정문이죠. 미나가 너를 그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 그렇지 않니? 이런 식의 의미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긍정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 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와줬네요. 그렇다면 그렇지요. 부정의 부가 의문문 didn't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미나라는 주어는 s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면 되겠죠. 정답 바로 5번 보기를 확인해 주면 돼요. 됐죠? 그리고 답은 yes, she did. 이렇게 답해 주는 거 보니까 그녀가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9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10번 문제.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내 아버지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니가 아니라 없니, 여러분들. 만약에 네 아버지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니? 였다면 Can your father drive? 이거였겠죠. 근데 운전할 수 없니니까 이 문제의 핵심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부정 의문문이에요. 정답? 그렇죠. Not 붙여줘갖고 우리 Can't your father drive? 바로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거 모두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결국 문제의도 그렇지요. 부가 의문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A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마이크와 제시카는 보통 함께 콘서트에 간다. Don't they?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만약에 함께 가는 거라면 1번에 Yes, they do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No, they don't. 이런 식으로 4번에 보기도 정답되네요. 1번과 4번 보기 정답 확인해 주고요. 자, 이어지는 12번째 문제. 다음 문장을 감탄문으로 바르게 바꾼 것. 자, 지금 이거는요, 전부 다 what으로 시작하고 있잖아. 그쵸? 바로, 그래요. lawyer, 변호사란 의미의 이 명사를 강조해주는 감탄문이 되는 겁니다. 정답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바로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what다면 여러분들, 어나 어니 붙어주는 경우에는 우리 강조가 되는 명사가 새는 것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수일 때 붙어주는 거죠. lawyer, 변호사, 새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분들, 단수 형태로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 어가 붙어준 겁니다. 뒤에 famous,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명사 나와주고 주어, 동사가 붙어준 거죠. 그녀는 정말 유명한 변호사이구나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what 나와주고 나와준 다음에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다시 한번 what이 이끌어주는 문장의 구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어지는 13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쫙 지어진 것. 일단 첫 번째 문장, 감탄문인데요. 어가 나와주고 beautiful, 아름다운, 형용사, 그 다음에 flower, 꽃이란 명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바로 그렇죠? what이 이끌어주는 감탄문의 구조가 되겠고요. What a beautiful flower this is. 아이고,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 이런 의미의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택 의문문의 핵심 내용 or가 빈칸의 정답이었고요. 누가 그 카드 게임의 승자냐? 지수 또는 알렉스 중에 누가 승자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빈칸은요. 나이스라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이에요. 뒤에는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형용사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How가 정답.

답이고, 여기 여러분들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더 다음에 sick, 아픈, 형용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end가 나와주고 poor, 가난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줍니다. 뒤에 명사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더와 형용사가 나와주고 뒤에 명사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형용사한 사람들. 자, 이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he sick and poor 같은 경우는 sick and poor people 이런 의미야. 토마스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했다. How nice. 정말 훌륭하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더와 형용사가 나와주고 뒤에 명사가 보이지 않을 때는 형용사한 사람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the sick and poor가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sick and poor people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도 하나 참고해주시고, 어쨌든 정답은 그렇죠. 우리 what과 or와 how가 들어가주니까 우리 보기 가운데 그러네요. 2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진 14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자, 1번에 우리 명령문 만들어주기 위해 ing 형태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준 거 잘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부가의문문. 앞에가 부정문이기 때문에 긍정의 부가 의문문 써준 거 잘했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은, 그래요. 선택 의문문이야. and를 or로 바꿔준 거 잘했고요. 4번은 보니까 되게 뒤에 amazing 이라는 형용사가 보입니다. how가 이끌어주는 감탄문 잘 써줬고요. 자, 5번 보기가 바로 잘못 고쳐졌지요. 본연, let's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let's 시작하는 문장의 부가 의문문은 그렇지요. Shall we를 붙여준다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Let's have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마시자. Shall we? 그럴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우리 Let's 시작하는 문장의 부가 의문문 뭐가 붙는다고요? Shall we가 붙어준다라는 거. 15번 문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골라주는 건데요. 첫 번째 문장 들어가지요. 왜? Let's 다음에 자, 우리 뭐뭐 하지 말자라고 할 때는 not이 먼저 나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원형 보이는 거지요. Let's not make any decisions now. 지금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자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이 단어 fluently 유창하게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녀는 한국말을 정말 유창하게 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how가 이끌어주는 감탄문. 얘가 유창하게 부사니까 부사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정말 유창하게 한국말을 말하는구나. 맞는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잘못됐죠? 우리 명령문은 여러분들 뭐뭐 해라. 긍정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줘야 됩니다. look에 s를 떼어 주셔야 되고요. 보드가 칠판 또는 게시판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칠판을 보고 너의 가장 좋아하는 책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우리 looks를 look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문장도 틀린 문장이에요. 앞에가 부정문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was n't에 not을 떼버리고 그렇죠. was가 되고요. 진화를 she로 받아준 건 잘했네요. 그 다음 문장 prefer 더 좋아하다라는 의미고요.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중국 음식 또는 일본 음식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맞는 문장이에요. 세 개의 문장이 잘못됐죠. 정답 3번이에요. 자, 이어진 세 개의 문제는 괄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주는 건데요. 16번. 일단은 그렇죠. 우리 선택 의문이기 때문에 which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or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코미디 또는 애니메이션 중에 어느 영화를 너는 더 좋아하니?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which와 or를 정답으로 써주시는 것이 바로 16번의 정답이었고, 17번. 요번에는 앞에가 긍정문이 나와주고요. 그러니까 부가 의문문. 당연히 부정의 부가 의문문이 보여야 되겠죠. isn't가 나와주고, Mr. Jones는 그렇죠. 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줍니다. isn't he가 정답이에요. Jones 씨는 훌륭한 영화 감독이다.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B가 그렇지 않대요. 훌륭한 영화 감독이 아니래.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그의 영화는 boring, 지루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쨌든 17번에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 isn't he가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문제. 요번엔 보니까 자, yes라고 답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긍정의 답이에요. 질문하는 내용이 너와 너의 여동생이

해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니? 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 쓰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고요. 너와 너의 여동생이에요. 그렇다면 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거겠죠? 바로 we가 나와주고요. 긍정이니까 did가 나와주는 거예요. 바로 정답, we did가 정답이고요. 이어지는 문장, there were a lot of stars in the sky.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19번부터 21번까지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문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였는데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두 개가 가능하죠. 일단은 와슬영한 감탄문인데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쵸? 원 나와주고, 아, 뒤에 나오는 이 스토리가 세는 것이 가능하고 단수 형태야. 맞지요? 그러니까 어나 언이 붙어줘야 되는데, interesting 모음 발음 시작하는 단어기 때문에 언이 붙어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고치지 않는다면 뒤에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they가 아니라 it is가 맞겠고요. 아니면, 자, 여러분들 여기 they를 그대로 써주고 싶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한 가지 방법, 앞에를 바꿔준 방법이 있겠죠. they로 얘기하려면, 그렇죠, 이 명사를 복수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언을 떼버리고 스토리를 복수형으로 stories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언을 빼버리고요. 대신에 스토리를 복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든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번. 자, 요번에는 부가 의문문인데요. 앞에가 부정문이 나와줬네요. 그렇다면 부가 의문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뭐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반대로예요. 앞에가 부정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고요. 이거 여러분들 won't, 뭐야? will not의 줄임말, 축약형이죠. 우리는 긍정의 부가 의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not을 떼버리고 will 써주고요. my brother는 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should we가 아니라 바로 will he가 올바른 형태의 부가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의미는 뭔가요? 나의 형이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should we가 아니라 will he로 바꿔주는 거 바로 20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21번. Everyone, please sit on your chair and not move. 모두 자리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움직이지 마라. 부정 명령문 만들어주는 겁니다. not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 don't로 바꿔주면 되겠죠.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우리 뭐뭐 하지 마라. 부정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모두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Everyone, please sit on your chair and don't move. 했나요? Don't 다음에 동사원형이 뭐뭐 하지 마라. 우리 부정 명령문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21번 문제와 연관된 핵심 포인트였고요. 자, 이어진 두 개의 문제. 빈칸에 알맞은 대답을 써주는 겁니다. 자, A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수영과 낚시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다. 그렇지 않냐? 라고 물어봐줘요. 만약에 여러분들, 수영과 낚시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다. 긍정의 답이면 yes, it is. 부정의 답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no, it isn't. 이런 식의 답이 맞겠죠. 뒤에 나오는 문장의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요. let's 다음에 bat, 동사원형. 내기를 걸다. 내기하다는 얘기예요. 내기하자. 뭐를? 누가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는지 내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수영하고 그리고 낚시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라는 거 긍정의 답이 나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no, it isn't가 아니라 yes, it is. 바로 교재가 원했던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어진 문제. Doesn't Bill like watching sports? Bill은 스포츠를 보는 거 좋아하지 않니? 자, 좋아한다면 yes, he does가 되겠고요. 좋아하지 않는다면 no, he doesn't. 이거 여러분들 답이 빈칸 나와주고, 그 다음에 그가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한다. 그 얘기는, 아, 스포츠 보는 거는 좋아하지 않고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부정의 답이 나와줘야 되겠죠. no, he doesn't. 이어지는 24번부터 26번까지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건데요. 그녀는 정말 멋진 세상이야 라고 생각했다. 자,
그리고 왓을 이용한 감탄문 단어 배열 문제였고요.

왔 다음에 어나 언이 필요한 경우에 써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조동사.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여기는 왔다음에 어가 보이고요. 형용사 원더풀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줍니다. 주어동사는 생략되어 있는 감탄문이 되겠고요. What a wonderful world. 바로 24번의 정답이에요.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What a wonderful world. 빈칸의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문제. 수미가 수영대회에서 1등을 했다. 이미 문장 나와 있네요. 수미 won first place in the swimming contest. 그 다음에 그녀는 정말 빨리 수영하는구나. 이거 여러분들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서 이런 의미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녀는 정말 빨리 수영하는구나. 여기는 그래요. 빨리라는 의미의 부사를 강조하는 how를 이용한 감탄문이 나와 주는 거죠. how 다음에 부사 빨리 나와 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연결하면 바로 빈칸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How fast she swims. 이런 식으로. 됐죠? 25번의 정답이었고요.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을 이끌어 주는 건데, 여기는 빨리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형용사가 아닌 여러분들 부사로 사용된 거지요. 26번. 문을 열지 맙시다. 그럴까요? 자, 뭐뭐하지 말자. 우리 let's not 동사 원형이 그런 의미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문을 열지 말자. 그러니까 let's not open the door. 그 다음에 그럴까요? 부가 의문문. 그런데 let's로 시작하는 문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shall we가 부가 의문문으로부터 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줘야 돼요. let's not open the door. shall we? 바로 26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27번, 28번은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 두 군데를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전혀 문제 없지요? It's a sunny day. 화창한 날이다. 오늘 나의 가족이요, is going to go camping. 캠핑하러 갈 거래요. Everyone is happy. 모두가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고요. How a wonderful day. 정말 멋진 날이구나.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How가 이끌어주는 감탄문은요, 형용사나 부사가 바로 뒤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형용사나 부사가 보이지 않고요, 어가 먼저 나와준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명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감탄문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What이 이끌어주는 감탄문의 구조네요. How가 아닌, 자, what으로 바꿔주는 것이 27번의 정답이었고요. What a wonderful day. 아, 정말 멋진 날이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엄마가 말씀하신다. 뭐라고? It is lovely weather, doesn't it? 근데 lovely란 단어가 물론 사랑스러운 의미도 있죠. 근데 날씨를 얘기할 때는 아주 좋은 이런 의미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날씨다.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부가 의문문이 붙어준 건데요. 앞에가 긍정문이기 때문에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 만들어줘야 되고요. 비동사 사용됐잖아. 그러면 doesn't가 아니라 그렇지요. 우리 부정의 부가 만들어주기 위해 isn't 필요하고요. is는 그대로 써주는 거 맞죠? doesn't이 아니라 isn't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나의 엄마가 말씀하신다. It is lovely weather. 아주 좋은 날씨다. 그렇지 않니? Isn't it? 이런 식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두 문제예요. 대화의 밑줄 친 우리말을 괄호의 말을 사용하여 영작해 주는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A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You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너는 남자 형제나 자매가 없다. 그렇지. 우리 교재는 아니, 없어라고 나왔는데요. 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어쨌든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정의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 얘기는 자 일단 답이요. No, I don't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난 외동이야. 외동 유일한 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어로는 an only child로 표현해 줍니다. 내가 외동인 거니까 I'm an only child 이런 식으로. 정답은요. No, I don't 나와주고 I'm an only child. 이런 식으로 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근데 긍정으로 물어보든 부정으로 물어보든 어쨌든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긍정이면 yes의 답이 나와 주는 거고 부정이면 no인데요. 여기는 어쨌든 형제나 자매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no, I don't. 부정의 답이 나와 주고 난 외동이야. I'm an only child. 이런 식으로 써주면 바로 29번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물어보는 내용이 또 안추.

멍하니? 너 외롭지 않니? 그랬더니 때때로 나 외롭다고 느껴. 이렇게 답해 주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자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는 3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녁으로 뭐 먹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How about fish? How about 뭐뭐는 어때?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생선 어때? 이거야. 그랬더니 저녁으로 생선 먹지 말자. 마지막 문제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let's를 활용해 주는 거. 뭐뭐 하지 말자니까 let's not 동사 원형 써주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생선을 먹지 말자니까 let's not have fish. 뭐로? 저녁으로. for dinner. 정답이 여러분들. let's not have fish for dinner. 바로 오늘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었고요. 뭘 먹재? 닭고기를 먹재요. Sounds good. 좋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우리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뭐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때 let's not 동사원형. 낫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네요. 자, 이렇게 이번 챕터가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무려 10번째 챕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벌써 39강이네요. 우리 다음 시간이면 벌써 40강이에요. 그쵸? 오늘은 의논하며 토의해요의 7번째 시간인데요. 북2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또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토의를 진행하는 사회자는 발언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자에 대한 역할. 자, 정답은 O였습니다. 물론 발언권을 부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죠. 회의의 절차를 안내하기도 하고 의견을 모으기도 하는데요. 발언권을 부여하죠. 누군가 의견을 말하고자 손을 들었을 때 네, 누구누구 학생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사회자가 한다고요. 따라서 정답은 O였습니다. 오늘의 준비된 퀴즈도 기대하면서 오늘 핵심 복습 그리고 쪽지 시험 마지막으로 학교 시험 만점왕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28쪽이에요. 북1 아니고 북2의 28쪽입니다. 자, 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5단원 단원 평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강의를 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내용이 시험장에서 분명히 생각이 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뭐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처지 이런 것을 관점이라고 했었죠. 관점은 사람마다 모두 다 같나요? 아니죠. 모두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5단원 제목처럼 의논하고 또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글을 읽고 관점을 파악하는 것. 첫 번째로 글을 읽기 전에 이것을 보고 내용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다 읽기 전에 짐작, 미리 예상하는 거죠. 무엇을 보고요? 제목을 보고요. 제목.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어떤 단어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한 낱말이나 문장 같은 이것을 살펴봅니다. 낱말, 문장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표현. 낱말 그리고 낱말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죠. 똑똑한, 편리한 이런 것들이 사용됐는지 또는 불편하다, 뭐 위험한 이런 말들이 사용됐는지 표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뭐 제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아, 이 글쓴이는 이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구나 또는 부정적인 입장이구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글에 포함된 이것이나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있고요. 또 무엇도 있죠?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글을 읽는 독자들이 정말 실제로 이런가 보네 하면서 더 생생하게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죠. 글을 읽고 이것을 파악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글을 쭉 읽었어요. 그럼 그 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읽기 전에는 제목이나 표현을 통해서 짐작만 했었다면 이제는 글을 완전히 읽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정말 긍정적인 것이었네. 이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었네 알수 있고요. 예로는 이런 것이 있죠. 세계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하면 아, 이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세계문화 행사에 관련된 것이고 정말 좋은 점만 있을지 문제점은 없을지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겠구나. 그리고 낱말, 껍데기, 낭비, 오해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사진은 행사가 끝난 뒤 버려진 물품들을 보면서 아, 정말 세계 문화 행사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점, 이런 제목이나 낱말, 사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관점, 세계문화 행사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조건 하지 말자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점만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 낱말, 사진,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거죠?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하고요. 또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살펴보고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글을 쭉 읽고 나면 내용을 파악해서 생각을 알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 해결하기. 다양한 이것의 자료를 비교해 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비교해 봅니다. 어떤 글은 세계문화 행사에 대해서 좋은 점을 나열하고 있고, 어떤 글은 세계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자,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네 글자인데요. 이것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의견을 모으게 되죠? 문제 상황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봅시다. 의논을 하고 토의를 하게 되죠.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친구의 의견을 이것 하며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같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르면 다양한 관점을 알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다른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아, 왜내 의견에 동의를 안 하는 거야.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일지라도 존중하며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좋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존중을 해야지 우리가 토의를 좋은 분위기에서 할수 있어요.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글 기억하시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 이해하기. 같이 힘을 모아서. 토의는 경쟁이 아니에요. 너의 의견이 더 좋아, 나의 의견이 더 좋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더 좋은 의견을 내보자. 이것이 토의라고 했었잖아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것을 정해요. 토의 주제. 오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토의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부터 5번까지의 절차에는 다 의견으로 시작해요. 자, 주제를 정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의 의견을 마련해야겠죠. 의견 마련하기.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의견과 이유를 마련할까? 그런 다음에 의견을 나누게 되겠죠. 내가 생각한 것, 친구가 생각한 것을 서로서로 공유해요. 의견 나누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 다음에는 다시 한 대로 의견을 모아요. 의견 모으기. 우리가 말한 의견들 중에서 좋은 점 아니면 몇 가지를 추려 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모아 모아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게 돼요? 의견 결정하기. 정하기.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따른 주제를 정한 후에 의견을 마련하고 나누고 다시 모은 다음에 가장 좋은 것 하나로 땅땅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법에 따른 장점들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의를 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친구의 의견에 질문하거나 비판하거나 보충합니다. 비판하는 게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지 밝혀서 따지는 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아,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무엇을 제시해요? 이유. 이유를 제시하게 되겠죠. 의견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냥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 의견에 설득력이 없잖아요. 아, 의견을 제시하고, 왜냐 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유까지 제시를 할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장점은요, 서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세하게. 그리고 생각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친구의 의견을 무엇하는 반응을 보여요? 인정하는 반응.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친구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유연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 토의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며 토의를 진행하면 토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것을 공정하게 부여해요. 우리 퀴즈에서도 풀어봤는데? 그렇죠. 발언권. 저도 얘기할래요. 저도 얘기할래요.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시끄럽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누구누구 친구 얘기해주세요.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진행에 협조해요? 토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절차와 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고요. 모두만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의하는 방법에 따른 장점까지 여러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토의 주제를 정한다고 했었죠? 다양한 자료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주제를 선정하고요.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의견을 마련해요. 마련해요. 의견과 또 이유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의견을 마련했으면 토의를 해야죠. 모둠 친구들과 토의하기, 모둠 의견을 그리고 결정합니다. 결정하기. 의견을 마련하고 토의한 다음에 이것이 제일 좋겠어?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쪽지 시험 10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교재는 29쪽이고요. 1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처지를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관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거예요. 1. 제목을 보지 않고 내용을 짐작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글의 내용을 읽기 전에 맨 위에 있는 제목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글쓴이가 어떤 얘기를 할까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목을 보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네요. 2.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살펴본다. 네, 우리 표현을 살펴보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가능성을 좀더 따져보는지 의심하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의 의미를 파악한다. 뭔가 낭비해놓고 막 쓰레기를 버려놓고 이런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XOO 이렇게 여러분 적으셨다면 정답입니다.
3번. 다음 내용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글의 제목에 문제점이라는 말이 들어있었대요. 우리 제목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세계, 그래서 세계문화 행사에

이것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을 보고, 또 제목에 쓰인 표현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상하는 거예요. 문제점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세계문화행사라는 그 대상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할까요? 문제점을 얘기할까요? 문제점을 얘기하겠죠. 자, 이 문제는 우리 선생님 만점왕 교재에서 본 문제 중 가장 쉬운 문제예요. 문제점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4번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말한 친구예요. 자, 다양한 관점.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게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있대요. 누가 옳게 말했을까요? 정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아. 그냥 글쓴이가 말하려는 의도를 내 관점대로 해석할 수 있어. 자, 바르게 말한 친구 누구죠? 그렇죠. 다양한 관점이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내가 생각해 볼수 있네. 나는 이 부분만 생각했는데, 아, 그런 점도 있구나. 몰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글쓴이가 말하려는 의도를 내 관점대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다양한 관점을 읽을 필요가 없죠. 내 관점만 고집하고 그 관점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말하려는 의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죠. 정연이가 바르게 이야기했네요. 5번 볼까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글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관점의 자료만 찾아보는 거 좋을까요? 아니에요. 다양한 관점의 글을 찾아보면 우리의 시각도 넓어집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 점검한다. 자, 자료, 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 있었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 점검하는 거 좋죠. 알맞은 방법입니다. 자신과 같은 관점을 가진 친구의 의견만 존중하며 말한다. 뭐뭐만 존중한다. 이런 표현 주의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어요. 자신과 같은 관점을 가진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관점을 가졌더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에만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토의 절차에 알맞게 기호를 쓰는 문제네요. 토의에도 절차가 있다고 했었어요. 토의 절차.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기억을 돌이켜 봅시다. 가장 처음에 막다 의견 하니까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처음에 의견을 무엇에 대해서 낼 건데 토의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마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다 의견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을 봐야 되겠죠. 의견 나누기, 의견 모으기, 의견 결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의 주제를 정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봐요. 하면은 나의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의견과 이유, 의견을 마련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토의에 참여할 라. 의견을 마련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들과 나눠요. 의견 나누기. 그리고 나서 의견을 모읍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대로 또는 뭐 수정하거나 보충할 것은 보충하는 대로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의견을 결정하게 되겠죠. 의견 결정하기가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기호 헷갈리지 마시고 마, 라, 가, 나, 다 순서대로 적으셨다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볼게요.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에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거네요.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이런 것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는 동그라미만 하는 거고 어떤 문제는 X표까지 하는 거니까 주의해 주세요. 자, 협력하며 힘을 합쳐서 토의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한다, 따른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자, 누구누구 친구 얘기해주세요. 누구누구 학생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런 진행들에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줘야지 회의가,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제시한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주제와 동떨어진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다. 자, 3번 문제 여러분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별표 하나 할까요? 비판이라는 건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난이랑 여러분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비판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의견

최대한의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거예요. 뭐가 옳은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밝히고 따지는 것을 비판한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비판해도 돼요. 그런 것이 더 회의를, 토의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다? X입니다. 비판해도 된다. 그것이 토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요. 3번은 여러분이 오로 적었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잘 풀었죠? 네.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것이 뭐 모욕적이거나 아니면 뭐 인신공격성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면 비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8번.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 가운데 다음과 관계 있는 것의 기호를 적는 거예요.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 보이기. 친구의 의견이 자신과 달라도 존중하며 대화하기. 자,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아까 표에서 살펴봤던 거죠?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나. 그대로 있죠? 존중하며 대화하기,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태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있는 것은 나입니다. 9번. 협력하며 토의 진행하기의 장점을 찾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장점은 뭐죠? 좋은 점이에요. 협력하며 토의를 진행했을 때 무엇이 좋으냐? 유연한 분위기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토의가 절차와 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자, 유연한 분위기로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존중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기의 장점이고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협력하며 토의 진행하기의 장점이잖아요. 그것은 2번이 더 맞는 말이죠. 토의가 절차와 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협력하며 토의를 했을 때의 장점이죠. 1번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유연한 분위기로 토의가 이루어지는 건 너무 바람직하지만 협력하며 토의 진행하기의 장점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기의 장점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10번입니다. 협력하며 토의를 할때 다음 활동과 관계 있는 토의의 과정을 적는 거예요. 토의에도 절차,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관계 있는 거 한번 써봅시다. 다양한 자료를 살펴봐요. 토의 주제를 선정해요. 자,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단계와 관련이 있죠? 의견 마련하기인가요? 의견 모으기인가요? 의견 나누기인가요? 아, 자료를 살펴보고 토의 주제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가장 처음에 해야 하는? 그렇죠. 토의 주제 정하기. 과정 중에서도 토의 주제 정하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쪽지 시험 10문제 다 풀어보았으니까 이제 만점왕 될 준비하러 가야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가, 어떤 관점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기억나시나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한 글이었죠.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 관습,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문화 행사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막 얘기하는 그글 기억나죠?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행사가 소통하는 기회가 되고 이로써 우정도 쌓을 수 있고 하는 거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네요. 글 가에서 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세계문화 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세계문화 행사에서 평소 할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특별한 또 있었는데? 그렇죠. 특별한 행사도 있었죠. 학교나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새롭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뭐 새롭고 소중한 추억.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그런 표현들을 보면 낱말 문장과 같은 표현 살펴보자고 했었죠? 세계 문화 행사를 어떻게 봐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는 그런 글이죠.
나글 보겠습니다. 가와는 다른 글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단락이 아니라 다른 글입니다. 먼저

문화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아, 흥미라는 단어가 있어서 뭔가, 재밌는 거? 세계 문화 행사 좋은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흥미 위주, 즐겁고 재미있는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했죠.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만 따지다 보니까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 흥미 위주의 행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만 추구하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 재미 이런 단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해 보면 단순히 그것만 중요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는 뜻이죠. 또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낭비라는 건안 좋은 거죠. 막 쓰여지는 거니까, 버려지는 거니까.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지나치게 상업화 너무 이제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만 쓰이다 보니까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눈에 띄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해하다 이런 것도 부정적인 뜻이죠. 특정 문화만,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는 이런 세계 문화 행사, 정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한다. 라는 관점의 글이었죠. 그래서 가와 나가 다른 관점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기역과 니은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특별한 행사, 흥미 위주의 행사,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계 문화 행사. 세계 문화 행사. 이 글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세계 문화 행사, 좋은 점이 많은가? 아니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문제점은 없을까? 관점은 다르지만, 특별한 행사, 흥미위주의 행사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세계 문화 행사였죠. 2번. 글 가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글 가는,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 세계 문화 행사를 긍정적으로 좋게 본 글이었었죠. 그럼 여러분이 글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도 좋지만 사실은 그걸 살펴보지 않아도 표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긍정적인 느낌이 나는 것. 그런데 알맞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찾아봅시다. 재미와 즐거움, 긍정적이죠. 좋은 표현. 지나치게 상업화, 너무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쓰는 거 아니야?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알맞지 않은 거. 글 가는 좋은 점을 나타낸 관점의 글이니까요. 재미라는 껍데기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거니까 글 가에서 사용한 표현은 아니죠. 나와 어울리는 거죠. 포용력 있는 태도를 갖게 된다.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은 글 가에서 사용한 표현이었어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과 3번이네요. 3번입니다. 글 가와 나에 어울리는 제목. 자, 바로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 가는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 좋은 점이 많아요. 글 나는 정말 문제점 없을까요? 하는 그런 관점의 글이었어요. 4번. 글 가와 그 나의 관점의 차이를 적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다른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글 가와 나는 모두 세계문화 행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글 가는 좋은 점이 있다라는 관점이고, 글 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생략해도 가능합니다만,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글 가와 나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 꼭 이렇게 똑바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좋은 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글 나, 글가 헷갈리지 않게, 바뀌지 않게 잘 적어주셨어야 하고요. 5번입니다. 글 나와 관점이 비슷한 친구예요. 글 나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관점이 비슷한 친구입니다. 준이, 세계문화 행사는 역시 재미있어야 해. 그래야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빛과 파동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은요,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우리 거울과 렌즈에 나타나는 상의 특징을 굉장히 상세히 공부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빛으로 바라보는 물체의 색깔, 그리고 파동에 대한 이야기로 대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사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우리 전에 배웠던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파도는 해안을 침식시킬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안가에 가보면요, 이 파도에 의해서 직권에 있는 암석이 깎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면서, 파도가 생기면서 도대체 무엇이 전달되기에 이렇게 단단한 암석을 침식시킬 수 있는지 오늘 시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요, 물체의 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백색광을 비출 때 빛의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럼 빨강색 풍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태양빛 혹은 우리 전등과 같이 많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빛을 우리가 백색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쉽게 사실 가시광선의 빛이라고 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색깔이 섞여 있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빨강색 풍선에 백색광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빨강색 풍선은 빨간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색깔의 빛은 어떻게 되냐?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요, 빨간색 풍선에 백색광이 들어왔더니 이 풍선은 무슨 색깔 빛만 반사시켰어요? 빨간색 빛만 반사시켰네요. 그럼 내 눈에는 이 물체를 봤을 때 빨간 빛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이 물체가 빨강색으로 보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물체는요, 특정한 색의 빛만 반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색의 빛은 모두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요, 물체의 색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반사한 색인 거죠. 반사한 색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 물체의 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보이는 파란 물체는 그 물체가 파란 빛만 나한테 반사시킨 거고요. 저 멀리 있는 초록색 물체는 나에게 초록색 빛만 반사시켰던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백색광을 초록색 풍선에 비춰주었어요. 그랬을 때 초록색 빛만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 풍선은 초록색깔로 보이게 되고요. 파란색 풍선에 백색광을 비춰주면요. 당연히 파란색 빛을 반사시키고 나머지 색깔의 빛은 흡수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는, 아, 파란색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우리가 빨강색 조명을 비춰줄 거래요. 백색광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빨강색 조명은 빨강색 빛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빨간색 풍선에 빨간 빛을 비춰주면요. 당연히 빨간 빛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반사시킬 거예요. 그럼 내 눈에는, 아, 이 물체는 빨강색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두 번째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초록색 풍선이에요. 초록색 풍선은 초록색 빛만 반사시키는데, 여기다가 빨간 빛만 보내준 거예요. 그럼 빨간 빛은 흡수해버리겠죠? 그리고 반사되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 풍선은 초록색만 반사시킬 수 있는 물체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빛도 반사시키지 않는다. 내 눈에 그 물체를 봤더니 빛이 안 들어와요? 무슨 색깔이겠어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풍선은 파란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는데 여기다가 빨강색 빛을 줬어요. 그러면 빨강색 빛을 흡수해버리고 어떠한 빛도 반사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아, 검은 색깔로 보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눈에 빨강색, 초록색, 파랗색, 파란색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빛을 합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빛을 합성시켜서 다른 색깔의 빛을 만들 때요, 기본이 되는 색이 있습니다. 그걸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 색을 표현하는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빛의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림 보시면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 보여요? 그렇죠.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이 빛의 삼원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삼원색을 조절하여서 합성해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성하면 어떤 색이 나오냐면요, 바로 노랑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빨강색과 파랑색을 섞으면요, 어떤 색? 자홍색이 만들어져요. 약간 보라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초록색과 파랑색을 합성시킬 거예요. 그러면 청색과 녹색이 같이 있다고 해서 무슨 색? 청록색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빨강, 초록, 파란색 빛을 다 섞었어요. 빛이 다 섞이면 아까 앞에서 백색광이라는 말 했었죠. 바로 어떠한 빛이? 흰색 빛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한 걸 빛의 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많은 영상 장치, 뭐 TV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광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영상 장치에서는 이러한 색깔을 합성하여서 우리 눈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영상 장치에 나오는 색깔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니터 같은 거살때 몇백만 화소, 뭐 몇만 화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때 그이 영상에서 하나하나의 색깔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를 봤을 때이 모니터 부분을 확대했더니 사과를 확대한 부분은 빨강색 화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빨강색 사과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리본을 확대했더니 파랑 색깔 화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리본은 파랑색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화소만 있으니 초록색 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 부분을 확대했어요. 빨강색이랑 초록색 빛이 보여요. 빨강색 화소와 초록색 빛 합성시키면 무슨 색깔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빨강색과 초록색을 합성시키면 노랑색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아, 이 부분은 노랑 색깔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식탁보 부분을 확대했더니 이번에는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의 화소가 모두 다 섞여 있네요. 빛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깔 나와요? 흰색이 나오잖아요. 아, 흰색 식탁보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우리 빛에 대한 색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이제 파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파의 움직임이다라고 해서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동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냐면요, 잔잔한 물방울에 큰 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갑자기 잔잔했던 물결 위에 물결파가 만들어지고요. 딱그 물방울이 떨어진 지점을 시작해서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우리 물결이 퍼져나가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움직이는 것이 파동이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그때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요. 파동이 딱 하고 그 진동이 딱 하고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는 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물결에서, 물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우리가 물결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물결파에서는 그 물이 무엇을, 파동을 전달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파동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제일 먼저 예를 든 물결파의 매질은 무엇이겠어요? 물에서 일어나는 파동이니까 물이 매질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소리는 어떠한 매질로 통해서 전달이 될까요? 우리 이 친구랑 이야기할 때 나의 소리가 친구의 귀까지 가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기, 기체 입자들이 있죠. 그러면 공기가 소리의 매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공기만 매질이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리는요, 물, 땅과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매질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파는 우리 직권에서 배웠던 지진파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꽝 하고 나오면은요, 그 지진파가 직권에서 전달이 됐었죠. 그럼 이 지진파 어디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땅을 통해서 우리가 파동이 전달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요, 빛. 사실 빛이 전파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빛과 같은 이 전파는 어떠한 매질을 필요로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빛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태양빛 에너지가 아닌가 싶어요. 태양빛은요, 지구까지도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공간, 우주 공간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우주는 진공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공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빛 에너지는, 이 빛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없이, 매질이 필요 없이 그냥 파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파가 매질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파동을 표현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이렇게 파동이 전달되는 그 순간에 한순간을 포착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파의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을 우린 다 뭐라고 하냐면 가장 꼭대기 정상이다라고 해서 마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부분이 있으면 낮은 부분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 낮은 부분은 파에서 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마루와 마루까지의 거리 혹은 골과 골까지의 거리, 이 가로 길이를 파동의 길이라고 해서 파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요. 이때 파동에서 이 가운데 이렇게 점선으로 쭉 이렇게 그으면요, 우리 이걸 진동 중심이라고 하는데,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이폭 혹은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이 골까지의 이 폭을 우리는 무슨 폭이라고 하냐면 진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은 파동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요소들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파동에서 위치가 가장 높은 건 아까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마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혼자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파동에서 위치가 가장 낮은 곳은요, 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루에서 다음 마루 또는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 이 파동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파장입니다. 그리고요,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 선생님이 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진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나머지 진동수와 주기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진동수의 단위는요. 대문자 H, 소문자 Z 써서 우리가 HZ라고 쓰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헤르츠다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매질의 한 지점이 마루였다고 얘기를 할게요. 마루.
마루에 있었어요, 이 지점이.

그런데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 게 뭐냐면 마루에 만약에 매질이 한 지점이 있었다고 했을 때 골로 갔다가 즉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골에 갔다가 다시 마루를 한번 돌아오면 그때 한번 진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인데 어떠한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골로 갔다 마루로 다시 돌아오고 또 골로 갔다 마루로 다시 돌아오는 두번 진동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그때 이 매질은 몇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헤르츠 진동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1초 동안 두번 진동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그때 단위는 초단위를 씁니다. 즉, 아까는 1초 동안에 몇번 진동해? 라는 걸 물어봤다면 주기는 우리 한번 진동하는 데몇초 걸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마루에 있었어요. 마루에 매질의 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럼 마루에 있던 지점이 1초 동안 한번 진동하는데 5초 걸렸대요. 그러면 그때는 주기를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5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마루에서 골로 갔다가 다시 마루로 올라왔더니 5초가 걸렸다. 그럼 그때 주기는 5초야라고 읽어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매질의 한 지점이 움직일 때 팔을 따라서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한 지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내용 저기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그때 여러분들 이 진동수와 주기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요. 바로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진동수는요. 주기분의 1이고요. 주기는 다시 진동수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를 알면 주기를 계산할 수 있고요. 주기를 알면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전파의 진동수가 50Hz였대요. 그랬을 때이 전파의 주기는 얼마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주기는 뭐분의 뭐로 계산하면 돼요? 진동수분의 1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진동수가 50Hz니까 주기는 50분의 1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0.02초가 되겠죠. 아,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계산해낼 수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파동의 표현 요소까지 정리를 해보았으니 우리 파동의 전달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화면에서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동의 전달. 파동이 전달될 때요, 우리 이 매질은요, 파동을 따라 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즉,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지금 파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현재 지금 우리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은 물일 거 아니에요. 이 물입자는 위아래로 진동만 해요. 즉, 시간이, 지금 현재는 마루에 위치했지만 조금 있다가는 이렇게 골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조금 있다가는 마루의 위치로 올 거예요. 즉, 위아래로 이렇게 골, 마루 이렇게 진동만 하지, 파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 팔을 따라서 무립자가 앞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돛단배도 무립자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파동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는구나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해하실 때 어떤 걸로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경기장에서 혹시 파도 타기 해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만세 하면서 우리 파도 타기 하곤 하잖아요. 그때 파도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도는 사람들이 직접 이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파도인가요? 아니죠. 파도는 계속 물결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만을 반복합니다. 우리 이거 생각해 주시면, 아, 매질은 이동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데 좋은 비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파동이 전달될 때 파동과 함께 이동하는 게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에너지와 그리고 정보가 같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가져왔던 사진 기억나시나요? 우리 해안가에 절벽이 만들어졌죠. 뭐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파동이 전달되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단단한 암석이 깎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가면 초음

파라고 하는 거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이 초음파, 파자가 그 파동할 때 파예요. 그래서 초음파는요, 우리 몸에 이제 초음파를 우리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파동이라는 게 전달될 때는 에너지와 정보는 전달하지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파동의 종류의 하나인 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리는요, 공기와 같은 주변 매질을 진동시키면서요, 전달되는 파동의 일종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매질이 없으면 소리가 전달될까요?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질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므로 진공에서는 우리가 소리가 전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친숙한 이 소리는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리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소리의 특성의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작게 말하기도 하고요, 우와 하고 정말 크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소리의 특성은 소리의 세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를 때 맞추는 게꼭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소리의 높낮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음의 색깔이다라고 해서 음색이라고 합니다. 즉, 소리의 3요소는요, 소리의 특성은 소리의 색이, 소리의 높낮이, 음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소리의 색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는 서로 소리의 세기가 다릅니다. 과연 무엇이 다르길래 소리의 세기가 다를까라고 봤더니요. 같은 시간에 진동한 횟수는 지금 같으니까 진동수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높이, 즉,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길이 혹은 골까지의 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소리의 세기는요, 진폭에 따라 달라지며, 큰 소리는요, 작은 소리보다 진폭이 큽니다. 그럼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진폭이 더 어떤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가 되겠어요? 작은 소리가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은요, 진폭이 왼쪽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소리? 큰 소리가 돼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소리의 높낮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역시 서로 다른 높낮이를 가진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파동의 어떤 요소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시간 안에 진동한 횟수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진동수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는데요. 높은 소리는요, 낮은 소리보다 진동수가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왼쪽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보다 진동수가 적죠. 그럼 어떤 소리예요? 낮은 소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반면에 오른쪽은요, 진동수가 더 커졌어요. 그럼 어떤 소리예요? 높은 소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소리다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음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파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파형은 파의 모양을 뜻해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세기의 소리라도, 같은 음의 소리라도 사람마다 각각의 파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악기라면 다른 파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파동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파동의 하나인 무엇, 소리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개념 아이템 잘 모아 보았으니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영상 장치의 두 지점, 가와 나를 확대했을 때 화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 나에서 표현되는 색을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검은색은 지금 빛이 나오지 않는 거고요. 빨강색과 초록색이 나오고 있네요. 빛의 합성에서 빨강색과 초록색을 합성하면 나오는 색은 무슨 색? 노란색이었습니다. 노란색이 될것 같아요. 나는요,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화소가 다 켜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빛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다 합성하면 무슨 색깔이? 흰색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초록색 옷을 입은 배우가 무대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우의 옷을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조명만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옷이 검은색으로 보여야 한대요. 지금 초록색 옷이잖아요. 그럼 무슨 색만 반사시킬 수 있는 옷이에요? 그렇죠.

초록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록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는 옷을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떤 빛을 우리가 비춰주면 될까요? 그렇죠. 초록빛을 제외한 빛을 비춰주면 이 옷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빨간색 조명 비춰줍시다. 빨간색 조명 하면 초록색 빛 반사 못 시키죠. 빨간색 빛은 흡수만 할 테니까. 따라서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조명이 맞고요. 파란색 조명도 마찬가지죠. 파란색 조명 쏘여주면은 흡수만 하고 반사시키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니온도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조명이 될 겁니다. 디귿, 초록색 조명은요, 초록색 옷이잖아요. 그럼 초록색 다시 반사시켜서 초록색 옷으로 보일 테니 답이 아니고요. 흰색 조명 안에도 초록 색깔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초록색 반사됨으로 리울도 답이 아닙니다. 기역과 니은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요, 그림은 진행하고 있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동의 진폭과 파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폭은요,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나 골까지의 이 거리, 즉, 이 높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몇 센티? 2센티가 되네요. 그럼 파장은요, 골에서 골까지 혹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로길이죠? 그러면 5cm에서 1cm 빼주면 몇 cm? 4cm가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6번이요. 이 파동이 0cm 지점에서 4cm 지점까지 진행하는데 2초가 걸린다고 할 때, 진동수와 주기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파의 파동에 길이, 즉 파장은 얼마예요? 4cm예요. 그런데 0cm에서 4cm 지점까지 걸리는데 2초가 걸린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질의 한 지점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다? 2초다. 그럼 주기가 2초인 파동이겠네요. 그러면 주기를 알면 진동수 계산할 수 있죠. 진동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주기의 역수. 그래서 2분의 1이다라고 계산을 하시면요. 진동수는 0.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0.5Hz, 주기는 2초.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소리, 가와 나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가와 나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파형은 지금 똑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폭도 같아요. 파형이 같고 진폭이 같다라는 건 소리의 세기가 동일할 거고요. 또 뭐도, 음색도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다른 건 뭐예요? 같은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가 지금 다르죠. 진동수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진동수, 가와 나 중에 어디가 더 진동수 크겠어요? 네, 나에서 우리가 진동수가 더 커요. 진동수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진동수가 크면 어떤 소리였나요? 그렇죠. 음이 높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나는 진동수가 크니까 높은 소리고, 그리고 가는 진동수가 작으니까 낮은 소리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답 바로 찾아줄 수 있네요. 우리가 가가 나에 비해 더큰 소리, 큰 소리도 하고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왜? 우리 소리의 색이 같으니까. 가가 나에 비해 높은 소리가 아니라 낮은 소리라고 얘기했었고요. 4번. 가가 나에 비해 더 낮은 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가와 나의 세기와 높낮이는 같지만 아니요. 지금 높낮이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틀린 답안입니다. 자, 우리 대단원 서술형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친구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호수 한가운데에 공을 빠뜨렸다. 공을 꺼내려고 한 학생이 돌을 던져 물결파를 만들어 공을 밖으로 밀려나오게 하려고 한대요. 학생의 말대로 물결파로 공을 밀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공잘 받아. 알았어. 앗, 공이 물에 빠졌어. 괜찮아. 돌을 던져 물결을 만들어 볼까? 여러분들, 물결파를 만들었어요. 그럼 물결파를 따라서 이 공이 이동할까요? 우리 파동의 전달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매질은 제자리에서만 진동하지 파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물결파를 만들면 이 매질인 물이 이동을 해서 물 위에 떠 있는 공도 같이 이동할 거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즉,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0: 때문에 공 역시도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이에요. 모범답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동이 퍼져나갈 때 매질은 파동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따라서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움직이기 위해 물결파를 발생시켜도 물결파의 매질인 물과 물 위에 떠 있는 공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같이 밀려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답안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클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합성에서 나온 그림이죠. 우리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을 각각 합성했을 때 나오는 색깔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색깔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잘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하고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빛과 파동 단어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1: 생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준비된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짜잔!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던 쪽지 시험 보는 날입니다. 왠지 쪽지 시험 그러면 막 보고 싶어지지 않아요? 아, 그렇게 부담도 안 가면서 다 맞으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쪽지 시험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북2 준비해 주시고요. 핵심을 복습해 보고, 그 다음 쪽지 시험으로

계속 이말 하죠. 마르고 닳도록 서론 본론 결론. 네. 자, 이거 밥 먹다가도 여기 네 주장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이 정도 했으면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의견인 주장과 주장하는 글이니까 주장이 있어야지. 그치? 그다음 주장하는 까닭인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글 하면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딱 떠올려야지. 주장, 이유, 근거.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여기다가 넣어놔야 돼. 잠자다가도 이 그림, 화장실에 가서도 이 그림, 예, 화장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여기 주장, 그리고 이유, 그리고 근거. 자, 이 주장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 예, 바로 여기 서론. 서론 부분에서 주장이 나타나야 된다. 글쓴이가 이걸 드러내야 된다. 잠깐 기다려봐. 내 주장은 중요하니까 주인공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에요. 주장은 무조건 서론 앞부분에 턱하니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유와 근거는 어디? 여기. 이유와 근거. 이것은 본론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결론은 날씬하게 쓰셔야 돼요. 분량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강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얘기해 줬었죠? 자, 분량은 서론, 본론, 결론을 다섯 조각으로 나눈다면, 만약 그렇게 나눈다면 서론은 5분의 1가량, 본론은 5분의 3 정도, 결론은 5분의 1 정도 이렇게요. 만약에 문단으로 만든다면 말이죠. 문단으로 만든다면 한개 문단, 세개 문단, 한개 문단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대충 그 분량이 그 정도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놓고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도, 그다음에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이 분량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글은 이런 글이고, 이렇게 주장과 이유와 근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글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문제 상황을 잘 밝힌 다음에 거기에 맞는 주장을 드러내고, 또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여기 본론 부분에 넣고, 마지막으로 요약하기와 강조하기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문제 상황이라고 했어요. 사실, 주장하는 글을 잘 쓰려면 말이죠. 주변을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건 참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문제가 없어. 아,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자, 이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것부터가 맞습니다. 예, 주장하는 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상황. 예를 들면, 우리 학교와 관련된 문제 상황.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난 문제 없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 이것도 한번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찾아보세요. 자, 예를 들면, 모든 학교가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학생들은 급식 메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급식 메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가면 휴지 있죠.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화장실 휴지. 어떤 학교는 화장실 휴지가 한쪽에 그 두두두두두 말려진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있고요. 어떤 학교는 각그 화장실 안에마다 또 옆에 휴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이런 휴지 문제. 불편해요. 우린 편리해요.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 분실물. 분실물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것들. 분실물 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놓고 갔네? 그러면은 그냥 가져다가 무조건 교무실에 뭐 줘요. 뭐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학교는요, 분실물만
잘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뭐 문제될 건 없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뭐 운동장 사용 문제. 그런 거 있죠. 실제로 이게 이 점심시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1학년 점심시간, 뭐 5학년 점심시간 다 다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운동장 사용 문제. 나는 운동장 사용하고 싶은데 밥다 먹었어요. 그치? 밥다 먹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나가 놀아야지. 근데 에이, 안 돼, 안 돼. 지금 2학년이 여기서 수업하고 있어. 그러면 운동장에서 축구 뭐 이런 거못 하죠. 네, 운동장 사용 문제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문제 같아. 그러면 무엇을 쓸수 있다? 주장하는 글을 쓸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됩니다, 안 됩니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유와 근거를 잘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요 뒤에도 볼게요.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인용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가져다가 쓴다. 내가 끌어다가 쓴다. 끌어당긴다가 요 인자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 내용이 그 뜻이 끌어당긴다. 내가 끌어와서 용 쓰는 게 인용이에요. 자, 그러면 남의 것을 끌어당겨서 쓰는 것이니까 이 주인이 원래 누군데요? 하고 밝혀.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나온 자료인지, 또 내가 가져온, 인용한 그 자료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료가 어디에 실렸는지, 요거 정도는 밝혀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마치 암호처럼 쓴것 같지만, 여긴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교육부 2025 했습니다. 이 교육부는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 되겠고요. 괄호하고 20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쇠 번호가 아니죠? 자료 만든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초등학생 희망 직업, 이것은 내가 인용한 자료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명. 자, 요거, 요 자료명을 가져왔, 요거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가 어디 실려 있었어? 예, 물어볼 수 있죠? 자, 실린 곳은 2025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여기에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료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린 곳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실려 있었을까? 요거 중요하죠. 왜? 이 실린 곳이 믿을 만한 기관이어야 해요. 또는 믿을 만한 어떤 그 자료여야 해요. 예. 자, 이, 여기에서, 이 믿을 만한 곳에서 가져온 자료니까, 객관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표절도 있습니다. 인용도 있고, 표절도 있습니다. 자, 표절은 다른 사람 작품의 일부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져온다? 몰래. 몰래 가져오면 이것은 표절이다. 몰래 가져오지 않고 당당하게 출처를 밝혔으면 그것은 인용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을 예, 가지고 오는데 자신의 말이나 글에 가지고 오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출처를 밝혔다면 그것은 인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인용과 표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처를 밝혔느냐 몰래 따다 썼느냐. 요 차이가 되겠죠. 예, 여러분도 예, 그냥 쓰지 마시고 반드시 출처를 가져다 쓰면 인용한 사람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표절한 사람이 되어서 아,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과정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는지 훑어보겠습니다. 계획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내용을 만드셔야겠죠? 이게 생성하기고요. 선생님이 생성하기, 이건 만들기다라고 했지만,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가져오는 것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예,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으니까, 예, 자료의 힘을 예, 여러분이 예, 빌어서 오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오고, 저거 갖고 오고, 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출처를 밝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조직하죠. 자, 내가 여기저기서 자료를 막 가지고 왔어요. 생성해 냈어요. 이만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걸 그냥 턱하니 놓으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막 뒤적뒤적뒤적뒤적뒤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조직하기에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바로 글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조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표현하기. 이건 글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써야겠죠. 자, 계획하기.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일단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잘했나, 못했나. 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글에 쓸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 떠올렸는지, 요거,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는지, 이 조사한 것이, 이런 내용들이 모두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이건 무엇과 관련됩니까? 통일성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글의 통일성. 통일성이 뭐다? 모든 자료, 모든 문장, 모든 문단, 그 모든 것들이 그 글의 주제를 향해서 똘똘똘똘똘똘똘똘똘똘똘 뭉쳐 있는 것이 통일성이다.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 것이 삐죽 나와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뭐 서론 본론 결론은 다 아실 것이고 여기에서 주장 이유 근거가 잘 조직이 돼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조직할 때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개요다. 개요 작성을 잘 했나? 요거 여러분이 꼭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개요는 대충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 이유는 요거 이렇게 써야지. 근거는 요거 가져와서 이렇게 쓸 거야. 예, 개요를 써 보셔야 되고요. 앞에 내용 생성하기와 조직하기가 잘만 되면 이 표현하기는 의외로 쉽게 쉽게 쓸 수도 있다. 네. 자, 떠올린 내용을 글의 짜임에 맞게 잘 조직해서 표현, 즉 글쓰기입니다. 글을 잘 썼느냐 이거지요. 자, 여기 통일성 나오네요. 통일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 요 조직하기, 또 앞에 생성하기. 여기서부터 이미 통일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것만 내용을 생성하셔야 돼요. 아, 이거 좋은데? 그래서 무조건 가져오시면 안 돼요. 네. 아, 이건 좋은 내용이니까 내 글에 쓰면 내 글이 빛나겠지? 아니요. 내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이게 통일성입니다. 자, 글 문단 문장과 낱말 수준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도 고쳐쓰기 부분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지시험. 자, 1번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이유, 근거를 내세우는 글, 뭐라고 부를까요? 자, 여기 문제 상황 나와 있지요. 설득을 해야 되지요. 주장, 이유, 근거를 내세워야 합니다. 자, 주장하는 글이 되겠네요. 주장하는 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에그 뭐랄까요? 그 자잘한 필요 없는 막 이런 것들 막 넣어서 괜히 분량만 늘리지 않고 그런 글이죠. 굉장히 뭐랄까? 거기에 설득당하면 주장하는 글을 읽고 설득당하면 희열이 있어. 기쁨이 있어. 와, 재밌다. 막 이렇게. 이게 바로 주장하는 글의 매력이에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으로 알맞은 것 서론 본론 결론! 예, 여기 동그라미, 이거 봐. 쪽지 시험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지. 자, 예시, 원인, 결과 있습니다. 자, 원인, 결과는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열심히 운동했더니 건강해지더라. 이런 게 이제 원인, 결과가 되겠죠? 자, 예시 같은 건 뭘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과일에는, 사과. 배, 복숭아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복숭아가 있다. 이게 예시예요. 예, 이런 것들이 예시입니다. 설명하는 글에 예시 글이 많죠. 그죠? 과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과일, 그러면 과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써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과일에는 사과, 배, 복숭아가 있습니다. 뭐, 복숭아 등이 있습니다. 등자 쓰면 더 확실하겠죠? 자, 이런 것들. 네. 뭐, 여러 가지 또쓸수 있고요. 또, 정의라는 거 있어요. 정의. 예시고, 예시가 있고요. 또,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용사. 그 정의는 아니고요. 예, 뜻을 딱 얘기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뜻. 예, 뜻을 말해준다. 이런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지. 예, 요거랑 같이 써볼게요. 사과는 과일이다. 이런 것들. 사과는 과일이다. 이런 것들. 예, 사과는 무엇인지 딱 알려주고 있죠? 예, 사과는 과일입니다. 뭐, 사람은 동물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아, 재밌는 거 있다. 비교, 대조, 비교와 대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하고 농구가 있잖아요. 축구, 농구. 뭐 예를 들어서 축구와 농구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입니다. 축구는 발을 가지고. 농구는 손을 가지고 운동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서로 막 비교도 하고 또 대조도 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설명하는 글도 매력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주장하는

는 글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죠. 많이 읽어봤는데 나중에는 설명하는 글도 한번 나오면 유심히 한번 보세요. 설명하는 글을 또잘 읽거나 또 쓰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똑똑해져. 아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고요. 서론, 본론, 결론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의 이것에는 글을 쓴 목적과 주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데 뭘까요? 서론이죠? 주장하는 글의 이것에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된대요. 본론. 그럼 나머지는 결론인가? 예, 결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읽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의 결론에는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맞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주장하는 글에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뭘까? 근거. 근거죠. 자, 그래서 근거라고도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근거자료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굉장히 이유를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일 때에는 근거자료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뒷받침한다? 이유를 뒷받침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유.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근거. 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예. 자, 항상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주장하는 글 그러면 이 찐빵 같은 거. 그 작은 찐빵, 중간 크기 찐빵, 큰 찐빵.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먹을 것도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까닭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했습니다. 의도가 있고요. 권리가 있고요. 표절이 있고요. 저작자가 있습니다. 저작이라는 건 뭐예요?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죠. 저작자, 만들어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용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것을 끌어다가 내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 저작자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원래의 그 자료를 만든 사람, 원작자, 저작자를 꼭 출처를 통해서 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자, 그럼 여기 보기에서 찾아서 여기 괄호 안에 내용을 넣어 볼게요. 남의 말이나 글을 빌려 쓸 때에는 인용의 출처를 밝혀서 다른 사람의 이것을 보장한다. 무엇일까? 의도, 권리, 표절, 저작자, 권리죠. 권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걸 빌려올 때가 있어. 그쵸? 빌려올 때 물어보잖아요. 그냥 쓱 가져오지 않잖아요. 이거 빌려 써도 돼? 하고 물어봐요. 그쵸? 지우개 하나라도. 그쵸?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음악 선율이라든가. 그쵸? 멜로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들리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 상표도 좋아. 상표. 디자인. 뭐 특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이런 것도 눈에 지우개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쵸? 뭐 상표는 보일 수는 있겠다. 디자인도. 뭐 있는데 특허 이런 것도 안 보, 눈에 막 특허다, 특허 막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는 아이디어. 그쵸? 이런 것들도 모두 저작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이 사람한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쓸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인용을 해주고 출처를 밝혀 써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할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영화. 영화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영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 어떤 평론가가 자신의 글에다가 이 영화의 초반 10분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반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초반 10분은 지루해. 이거 지루해. 그런데 이후는 그 고비만 잘 넘기면
감동.

느낄 수 있고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평론가가 그 글에서 자신의 글에서 그런데 이걸 봐요.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내 글에다 그걸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용하면 어떻게 될까? 아, 아주 그 유명하신 그 평론가께서 초반 10분 아주 지루한 영화라고 했습니다. 요것만 달랑 여기다 딱 넣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영화 재미없나 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도가 뭐예요? 이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는 거잖아요. 이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용해 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려면 무엇도 밝혀줘야 된다? 출처도 밝혀줘야 된다. 왜? 왜? 출처를 밝혀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이 내용이 그 글에 있다고? 그 글을 찾아서 본단 말이야. 그리고 원본을 보는 거야, 원본. 이 영화 평론가가 쓴 원본을 볼수 있죠. 출처를 찾아가서. 아, 이 사람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했구나, 이렇게 평가했구나, 라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해야지 중간에 딱 자르고 이것만 갖고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굴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밝힐 필요까지는 없어. 밝혀야죠. 아, 자료가 언제 나온 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왜? 최신 자료인지, 그먼 100년 전 자료인지, 이거 중요하잖아. 그죠? 인용한 자료명과 그 자료가 실린 것도 밝혀야 돼. 그래서 서윤이가 잘 말해 주었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차례대로 기호를 한번 써 볼게요. 자, 주장하는 글을 어떤 차례대로 쓰면 좋을까요? 고쳐쓰기, 계획하기, 표현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의외로 참 어려울 때가 있어. 그리고 알면서도 착각해서 문제의 그 답을 쓸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과 끝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먼저 계획하기가 앞에 나와야겠다. 그죠? 자, 그래서 계획을 항상 세우는 게 먼저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쓰고 나서 고쳐쓰기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기억 채워주면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고쳐쓰기 했고, 그 다음에 계획하기 했고, 다 썼으니까 표현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만 보면 되겠네요. 자, 표현하기는 글 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글을 쓸까요? 아니죠. 그 전에 여러분이 내용을 모으고 만들어야겠죠? 네, 모으고 만든 내용을 가지고 잘 배치하고 짜임새 있게 조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리을, 그 다음에 미음, 그리고 표현하기, 글을 쓰고 그쓴 글을 고쳐 쓰는 것까지. 다음 설명은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들 있었어요. 아, 방금 앞에 나왔는데 계획을 해야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내용을 생성하고, 자, 봐요. 나뭘 써야지 계획했어. 네, 이걸 쓰려면 자료가 필요해. 그러면 내용을 내가 생성해내야 돼. 내용을 내가 스스로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끌어올 수도 있어야 돼. 이게 생성하기고, 자, 이만큼 모았으면 이걸 이제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줘야 돼. 이게 바로 조직이죠. 구성을 하고요. 짜임새 있게 배치하고요. 이건 이유에다 놓고, 이건 근거에다 놓고,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 들어가고, 그 다음 고쳐 쓰고. 자. 그 가운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할까?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의 주제를 정하고요.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다 쓰고 나서 아, 이 글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 이상하지? 자, 이거 어떤 부분일까요? 네, 주장과 이유 근거가 서로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 과정을 생략하면 뭘까? 계획하기죠? 자, 그래서 계획하기 써줬습니다.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볼까? 자, 근거의 타당성. 타당성이 뭐다?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다. 맞으니까.

이치에 맞아서 뭐 옳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자, 근거가 이치에 맞는지 옳은지 확인하는 방법. 출처가 믿을 수 있나요? 출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거, 물론 아름답지만 객관성은 없다라고 했죠. 주관적인 의견인 근거인가? 외국의 자료를 사용하였는가? 이유와 근거가 관련이 있는가?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

0: 자, 글을 읽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했는지 점검한다. 오, 여기 힌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이거죠. 표현했는지 점검한다. 일부러 이렇게 요 표현이란 말을 넣어주신 것 같아. 예,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왜? 쪽지 시험은 즐거우니까. 예, 그래서 표현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라면 문제예요. 다른 사람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표절일까? 인형일까? 쓰는 거예요. 쉿. 내가 몰래 가져온 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쉿. 아니야.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중단어 실전 테스트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서술형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서술형 문제 첫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있기는 한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하고 연결되니까 아마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구원픽은 어디 있느냐? 중단원 실전 테스트의 마지막 두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는 23번 문제부터 풀 건데요. 23번도 중요합니다.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아이디어 두 가지를 다 점검 한번 해보죠. 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합니까? 아,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나누는 점이구나라는 거 떠올라야겠죠. 그러면 길이의 비가 2대 1, 비가 2일 때 실제 길이가 4cm였으니까 비가 1일 때 실제 길이는 그렇지, 절반 2cm가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선분 GE의 길이가 2cm라는 걸 구해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분 DF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우리 두 가지로 접근해 볼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런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D가 실제로 선분 BC의 중점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왜? 선분 AD가 중선이니까. 그렇다면 뒤집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서 너 중점, 너도 EC의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DF가 BE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DF의 길이 3cm라는 정답 써줄 수 있겠죠. 자, 한 번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로 접근해 볼수 있어요. 자, 근데요, 이게 삼각형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지금 선분 GE의 길이가 2cm다라는 얘기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요, 너 이렇게 평행이다라는 생각 할수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길이를 삼각형을 우리 평행, 삼각형에 대해서, 자, 평행한 선이 있으니까 삼각형 AGE와 ADF가 서로 닮음이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또 다른 생각,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 같은 삼각형인데 이게 닮음이라는 아이디어를, 즉, 여기 있는 평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우리

쪽에서 보지 않고요. 그냥 위에 있는 삼각형 자체에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생각하자. E가 역시 선분 AC의 중점일 거고, 그렇다면 이 FC와 EF의 길이가 각각 1대 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두개 합친 것만큼이 AE일 테니까요. AE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 대 EF라고 얘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G가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AG 대 GD도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서 GE 대 DF가 2대 3의 길이의 비 가지고 있어라고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일 때의 실제 길이 GE가 2cm였으니까 3일 때의 실제 길이 DF가 3cm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정답을 얻어내는데 아래쪽 삼각형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삼각형 ADF와 AGE 여기에서 우리 닮음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선분 GE와 DF가 평행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방법도 아래쪽에서 볼 수도 있었고요. 위쪽에서 볼 수도 있었죠.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좋아. 그러면 다음 24번 문제로 갑시다. 오늘의 구원픽이죠. 자, 24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두점 G와 G프라임이 각각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 선분 AD가 9cm일 때 GG프라임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G가 무게중심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AE는 중선이고요. 그러면 G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선을 2대 1로 쪼개고 있어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이 G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이 G프라임이라는 삼각형은 다음과 같은 주황색 삼각형, 즉 삼각형 D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DE가 중선이고 G프라임이 그 중선을 2대 1로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DG프라임 대 EG프라임이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요. 실은 문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그림에 표시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눈에 가운데 있는 삼각형이 보여요.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GG'과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AD가 눈에 보이는구나. 다른 건다 필요 없고 E에서부터 시작해서 G'까지 1이라는 길이의 비, E에서부터 D까지 3이라는 길이의 비. 근데 그게 반대쪽 왼쪽에서도 1대 3이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 GG'과 AD가 평행이다라는 거 당연하고요. 길이의 비가 1대 3의 길이의 비를 갖는구나라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 선분 GG'의 길이는 9cm에 3분의 1만큼이겠죠? 정답 몇 cm? 3cm라고 동일하게 정답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무게중심을 가지고 2대 1 하고 쪼갰었는데, 양쪽에 있는 무게중심 가지고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의 닮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무게중심까지는 찾아내는데 이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집혀 있는 삼각형이 항상 우리를 좀 어렵게 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 가지고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바라보는 연습하는 문제. 네, 그런 문제로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할수 있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2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BC와 CD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중점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 읽다가 그림 보니까 어디선가 봤던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일 때 지금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정석대로 풀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AC 연결할 거야. AC 연결해서 아래 있는 삼각형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 이 실전책에서만 벌써 한 다섯 번째 보고 있는 중이니까 삼각형 그리자마자 P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한번 설명합니다. 자, 대각선 AC와 대각선 BD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한다면 BO 중선이고요. AM 중선이에요. 중선과 중선이 만났으니까 점P가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대 1로 자르는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넓이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해야죠. 중선을 하나 더 그려서 자 이렇게 아래 있는 삼각형 ABC에서 세 개의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여섯 개 영역의 삼각형의 넓이가 전부 어떻더라? 다 동일하더라 라는 생각 해야겠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몇 분의면 2분의 1.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60이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3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AP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보면 삼각형 APO는 6개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이니까 30제곱센티미터에 6분의 1만큼이다라고 이야기해서 5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져야 합니까? 위쪽에서도 벌어져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도요. 역시나 DO 중선, AN 중선, 그럼 점 Q는 무게중심. 그렇다면 CQ를 연결해서 중선을 그려준다면 이 여섯 개의 영역의 넓이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가 30인 것처럼 삼각형 ACD의 넓이도 30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그렇다면 노란색으로 색깔 칠해진 영역 삼각형 AQO의 넓이도 그 30의 6분의 1만큼일 거다. 아, AQO조차도 5제곱센티미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야? 삼각형 APQ라고 이야기하는 건 APO라는 삼각형과 AQO라는 삼각형 두 개를 더해놓은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와 5 두 개 더하니까 10제곱센티미터라는 이런 넓이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가 25번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고 자주 등장하는 아이디어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림과 아이디어 잘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내용 가지고 이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의 풀이 다른 형태로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하자. 지금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선분 BP의 길이와 선분 PQ의 길이와 선분 QD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 보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요. 여기 있는 P라고 이야기하는 점과 Q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연결한 이 선분 PQ의 길이가 결국은 전체 대각선의 길이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지? 그렇다면 얘들아 삼각형 ABD를 볼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BD도 결국은 평행사변형의 절반입니다. 대각선으로 나누어진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하얀색 삼각형 전체가 60의 절반, 3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밑변의 길이가 BP와 PQ와 QD가 동일하다라는 거 지금 알려져 있는 거니까요. 그럼 삼각형 APQ라고 이야기하는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D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더라? 3분의 1이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제곱센티미터야라는 결론 바로 그냥 등장합니다. 암산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 많이 그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3분의 1만큼이야 라는 거 우리 찾아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지? 나중에 가면요. 여러분 여기에 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역시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닮음이다 라는 얘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하는 건 지금 이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확장성이 많은 그런 문제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술형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단원 서술형 대비 1번 한번 살펴보자. 자, 서술형 문제로 다시 넘어왔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가볍게 문제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서술

수령을 써내려갈 때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존재하는데 이 삼각형 ABC에서 사각형 DBFE가 마름모로 주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마름모로 주어져 있으면 한 변의 길이만 알면요. 네배 하면 둘레의 길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우리 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BD의 길이를 X cm라고 하죠. 그럼 이 선분 BD의 길이가 BF의 길이하고도 역시나 동일하게 X cm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요. 길이들이 다 등장해요. 자, 여기에 있는 선분 AD 생각하면 너는 10 빼기 X cm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F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 생각하면 네가 600이 X cm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 이용해 볼수 있고요. 아니면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래쪽 삼각형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과 위쪽에 있는 삼각형 빨간색으로 표시한 삼각형도 서로 닮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둘다 문자가 끼어 있으면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우리 전체 커다란 삼각형을 가지고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닮음이라는 건 느낌이 좀 오세요? 그래. 실은 마름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조건이 지금 숨어 있는 상태니까요. 여기 있는 선분 DE와 선분 BF의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입니다. 그렇다면 너랑 너 동의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의 각 공유하고 있으니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AA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응하고 있는 변을 생각했을 때10 빼기 X와 뭐가 대응변이야? 10 전체가 대응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선분 DE라고 이야기하는 X cm라는 것과 6cm 전체가 대응변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어요. 10대10 빼기 X라는 것은 즉 커다란 삼각형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편, 즉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편, 그 길이 대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랑 동그라미를 연결한 편,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 너는 뭐하고 동일하다? 6대 X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아래쪽에 있는 변끼리 대응하고 있으니까 길이의 비가 원래 있었던 대응변의 길이의 비하고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항의곱과 외항의곱이 같다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10X, 이게 60-6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16x가 60이고요. 그러면 이거 양변 4로 나누어 준다면 4x가 15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x가 4분의 15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5cm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마름모 전체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네배 한다면 15cm를 둘레의 길이 전체로 써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쭉 풀어 내려갔는데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서술형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세모 동그라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고요. 실제로 쓸 때는 그냥 AD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0대 10 빼기 X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선분 AB 대 선분 AD의 길이가 선분 BC 대 선분 DE의 길이의 비와 같으니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죠? 선생님이 지금 풀어야 될 문제 숫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서술형으로 다 써드리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요령 말씀드리고 써내려가는 요령도 이렇게 살짝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식으로 써보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그래도 정 모르겠다 싶으시면 우리 질문 게시판 쪽에 질문 남겨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과정에 문자를 집어 넣으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했던 그 구별들을 문자로 써주기만 하면 서술형 답안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왜냐? EF라고 이야기하는 변의 길이가 X니까 X와 600X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10과 6이랑 각각 대응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식 세워서 문제 똑같이 풀어갈 수 있겠다. 자, 그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죠. 선생님은 서술형 대비 2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중점을 각각 DEF라고 이야기했을 때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 쉬워요. DF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왜? 중점과 중점 연결한 선분이니까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분 DF의 길이 7cm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DE의 길이는 12cm의 절반, 너 6cm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cm, 6cm 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다. 반대로 10cm의 절반이 선분 EF의 길이니까 너 5cm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5와 6과 7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 생각하면 18cm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삼각형에서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그걸 세 방향에서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 그런 이야기였었죠. 자, 서술형 3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다음에서 LMN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개의 직선이 평행이다 그랬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8과 10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 여기 이렇게 8과 12라는 변의 길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8대 12, 즉2대 3이라는 것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다라는 걸 우리 알수 있게 되죠. 그 2대 3이라는 게 어디에? 여기 왼쪽에 있는 4와 x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그럼 2대 3과 4대 x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4대 x는 2대 3이라고 써준다면 x가 6이다라고 x값 구할 수 있게 되겠다. 선생님, 선분이 떨어져 있어서 눈에 잘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 있는 이 선분을 그대로 이 점과 만나게 평행해서, 평행이동해서 우리 길이를 생각해 준다면, 그럼 역시나 너 4cm, 여기 x cm 하고 만들어지니까 삼각형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개, 닮은 삼각형 눈에 보이면서 역시나 닮음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서 x 대 4가 12대8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x 대 x 플러스 4가 12대 20이라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적용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나 붙어 있으나 같은 길이의 비를 갖는다. 평행선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x값 구해졌네. 자, x는 6이다라는 거 찾았죠. 이제 y값 구해보자. y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에서 아래쪽 긴거 9와 전체 y 주어져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12라는 것과 전체 생각해볼 수 있겠죠. 괜찮아? 자, 그림이 지금 좀 복잡해 보여. 하지만 9cm라고 이야기하는 아래쪽, 모래시계의 아래쪽 부분과 y cm라고 이야기하는 전체에 해당하는 9대 y가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 왼쪽에서 아래에 있는 12cm와 그리고 전체 길이 20cm의 길이에 비하고 같아져야 된다. 이게 12 대 20이더라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야겠죠. 자, 12대 20은 4로 나누어 준다면 3대 5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y는 15라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 두개더 해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을 21로 쓸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요, 선생님은 지금 아래에 있는 긴거대 전체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이니까 8대 12를 쓰고 싶거든요. S자와 리을자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8대 12라는 것의 길이의 비, 즉, 몇 대면 2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에서도 요렇게도 성립해야 되죠. 2대 3하고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2대 3이라고 만들어진다면 3일 때가 9cm니까 2일 때는요, 그래, 6cm야.

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6cm와 9cm를 더해야 y cm가 된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y는 15 하고 이렇게 문제 풀어낼 수도 있죠. 선생님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리을자와 s자 요걸 가지고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됐죠? 문제 여러분이 익숙한 걸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결국 우리 xy 다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개념 체크에 해당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지. 자, 4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그리고 GD와 BD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요. 많이 보던 형태의 문제예요. 왜냐? 이게 무게중심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AD가 중선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서술형을 쓸 때 하나 포커스가 되는 게 있다면 선분 AD가 삼각형 ABC의 중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 하나 기록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 말을 왜 쓴 겁니까? 이 D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선분 BC의 중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점 D가 선분 BC의 너의 중점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쓴 거죠. 또 위쪽에 있는 문장을 쓰거나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쓰거나 둘 차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XY 더하면 14를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만약 서술형으로 2대 1이라는 걸 서술하고 싶다면 이렇게 쓰면 되죠. 선분 AD가 중선이고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 그래서 AG대 GD가 2대 1이다 라고 이걸 그냥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입으로 했던 얘기를 손으로 써주시면 그게 바로 서술형 풀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작성하는 것들은 또 우리 친구들께 맡겨보고 선생님은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서 설명하죠. 자, 5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자, 선분 DE와 BC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지금 보시면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6대 3,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가 오른쪽에서도 그대로 2대 1 하고 성립해야 되죠. 그래, 그래서 4cm 대 선분 EC의 길이, 이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 라고 쓰면서 계산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EC라고 이야기하는 게 2다 라고 찾을 수 있어서 선분 EC의 길이가 2cm라고 정답 써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써줄 수 있는 문제가 5번 문제였다. 괜찮죠? 자,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걸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실은 여기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대 9로 접근할 수도 있죠. 즉 2대 3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4와 그다음에 선분 AC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분 EC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4대 4 플러스 X가 2대 3이더라 라고 식 세워서 2X 플러스 8이 12가 되고 그래서 X가 2다 라는 결과 얻어낼 수도 있죠. 이런 방법으로 선분 EC의 길이가 2cm다 라고 찾아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서술형 6번 문제 갈게요.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X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이 문제 선생님이 지난번에 구원픽 붙였던 문제예요. 그러면서 설명했었죠. 이게 정석대로 풀자면 꽤나 돌아가는 이야기라서 개념 공부하면서 학습했던 내용을 그대로 문제에 적용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였었지. 그러니까 5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의 비가 y 대 4에서도 그대로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5대 3이 y 대 4다라고 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비례식을 써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비례식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5대 y가 3대 4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써도 동일한 y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식 중에 어떤 식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y는 3분의 20이다라고 y값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x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x값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3대 4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x 대 x 플러스 2가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어? 선생님, 떨어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옮겨오면 되죠. x 대 2, 즉 x 대 x 플러스 2가 3대 4 하고씩 쓸수 있을 겁니다. x 대 x 플러스 2가 3대 4라고 써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x값 구하면 우리 x가 6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x, y를 서로 곱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였으니까 40을 정답으로 쓸수 있는 문제가 서술형 6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서술형 문제들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다시 서술형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R.E.D. Mr. Red.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더 먹여주면 안 될까요?
1: 뭐? 너 젓가락 있잖아.
0: 아니, 내가 하면 자꾸 흘린단 말이야. 젓가락질 어려. 나 안 할래.
1: 뭐? 젓가락질을 안 할 거라고? 할 수 없군.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0: 뭔데, 뭔데, 무슨 이야기인데? 궁금해, 궁금해.
1: 그래?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세자와 공주의 젓가락질 이야기 지금 해줄게.
0: 와, 우리 누나 최고, 최고!

0: 젓가락질을 열심히 해요. 어느 날 세자와 공주가 호기심 딱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어.
1: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이거 갖는 거다.
2: 좋아. 대신 진 사람은 깨끗하게 물러나기.
1: 당연하지. 대결 종목은 오라버니가 정해.
2: 그렇다면
0: 힘으로 하는 대결은 보나마나 질 게 뻔하니 머리를 쓰는 걸로 해야겠다.
2: 좋아. 기억력 대결 어때?
1: 그래.
0: 그렇게 해서 세자와 공주는 기억력 대결을 펼치는데,
3: 자, 문제는 잠깐, 아주 잠깐만 보여드릴 것이며
4: 더 많이 기억하는 쪽이 이기시는 겁니다.
1: 알았어.
3: 자, 시작.
4: 하나, 둘, 셋.
3: 만
2: 세자 피자, 떡볶이, 김밥.
3: 땡땡. 세 개 맞히셨습니다.
2: 아, 더 맞힐 수 있었는데.
1: 공주. 치킨, 짜장면, 초콜릿, 군만두, 피자, 떡볶이, 핫도그, 김밥, 탕수육. 끝.
3: 모두 정답이옵니다.
4: 3대9로 공주님 승리요.
2: 아, 이럴 수가. 내가 지다니.
1: 만세 만세. 내가 이겼다. 그러면 약속대로 이건 내 거야.
0: 결국 대결은 공주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지.
3: 괜찮았습니까?
2: 공주가 나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니 뭔가 특별한 연습을 하는 게 분명해.
4: 저희만 믿으십시오.
2: 반드시 알아내도록.
4: 네.
0: 그날부터 내관과 근위대장은 공주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1: 자 이제 몰래 먹어볼까? 맛있어.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0: 맛있어. 맛있어.
1: 공주는 항상 먹고 또 먹고 있었어.
0: 그래, 알아냈느냐?
2: 아니, 그게 시도 때도 없이.
0: 어, 뭘 하더냐?
3: 계속 뭔가를 냠냠 드시는 중이었습니다.
0: 냠냠? 뭐, 특별한 건 없고?
3: 뭐, 그다지.
2: 아, 항상 젓가락을 사용하셨습니다.
0: 아, 항상 젓가락을 사용해? 아, 혹시 세자는 문득 떠오르는 일이 있었지. 잘 안 되네. 아, 엄마, 이것 좀 먹여주시면 안 됩니까?
4: 으이구, 알았어요, 세자.
0: 아이고, 저것도 먹고 싶다옵니다.
4: 세자, 젓가락질을 자꾸 연습해봐야 익숙해진답니다.
0: 젓가락질을 꼭 해야 합니까?
4: 젓가락질을 열심히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가 있답니다.
0: 아, 바로 젓가락질을 열심히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중전마마의 말이었어. 허! 젓가락질을 열심히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니. 그렇다니까. 중전마마가 그랬잖아.
5: 에이, 말도 안 돼. 젓가락질은 손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머리가 좋아지는 건데? 왜 젓가락질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냐고. 왜?
0: 그거 먹고 있어. 그러면 누나가.
5: 누나가 뭐?
0: 호기심 딱지를 부를 테니까.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젓가락 딱지. 젓가락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아뇨!
5: 아, 내님이다! 안녕하세요!
6: 호빵요떡이 안녕!
5: 내님, 궁금한 게 있어요. 젓가락질을 열심히 하면 정말 머리가 좋아져요?
6: 아하! 그게 궁금했구나! 젓가락질과 이 내님의 연결고리! 지금부터 알려줄게! 뿅뿅!
7: 우리 몸의 근육은 작은 근육과 큰 근육으로 나눌 수 있어.
8: 안녕.
0: 우리 작은 근육이야.
4: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8: 자, 눈을 깜빡일 때
4: 열심히 일을 하지.
9: 안녕! 우리가 바로 큰 근육! 으아!
10: 두 다리로 달릴 때! 오!
9: 무거운 것을 발로 들 때! 우리가 필요하지!
7: 그리고 이런 근육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나, 내님이야! 좋아! 한번 해볼까? 양팔에 있는 큰 근육 쏘라. 동시에 팔을 올리는 거야. 자, 이 내님이 큰 근육에 명령을 내리면
9: 동시에 들어올리라는 내님의 명령이다.
10: 좋아. 하나, 둘, 셋.
9: 위로 올려.
7: 이렇게 큰 근육이 있는 신체 부위가 움직이지.
6: 와! 잘했어!
7: 몸을 크게 크게 움직일 때는 대부분 나의 명령을 받은 큰 근육이 일을 하는 거야.
0: 뇌님은 정말 바쁘겠어요.
5: 맞아요.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7: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더 복잡한 움직임이 필요해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
5: 언제요?
7: 바로 젓가락질을 할 때야. 긴장되는데 쉽진 않겠지만 잘할 수 있어.
11: 난 내님이니까 빠샤. 손가락에 있는 작은 근육들 준비됐지?
12: 네, 준비됐습니다.
11: 자, 그럼 먼저 엄지, 검지, 중지는 젓가락을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잘 잡고 이 뇌님이 작은 근육에 조심조심

명령을 내리면 배님의 명령이다! 젓가락을 잘 잡고 또 젓가락을 잘 받치자!

0: 그래, 좋아, 좋아. 자, 이번엔 젓가락으로 음식을 잘 잡아볼까?
1: 잡아, 잡아! 잡아, 잡아!
0: 조심, 조심. 정확하게.
2: 맛있어, 맛있어. 먹을수록 맛있어.
0: 이렇게 손에 있는 많은 작은 근육이 관절들과 함께 젓가락질을 하게 돼. 그리고 그만큼 괴님도 일을 많이 하지.
3: 와, 하얗게 불태웠어.
0: 와. 어? 와, 내 지능이 올라갔네? 어,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신난다. 야호! 지능이 올라갔다. 손가락의 움직임은 이 괴님의 능력 중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올려준다고 알려져 있어.
2: 우와, 젓가락질을 하면 뇌님의 능력이 올라간다니 신기하다.
0: 젓가락질 외에도 글씨 쓰기, 붓으로 그림 그리기, 퍼즐 조각 맞추기처럼 손이나 손가락 안에 작은 근육들이 움직이면 이 뇌님의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지.
1: 내가 그런 걸 많이 해서 머리가 좋은가?
0: 그러니까 젓가락질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차분히 연습해보는 거다. 알았지?
1: 네!
0: 그럼 안녕!
1: 안녕히 가세요.
2: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다 뇌님과 관련이 있구나.
1: 맞아, 맞아.
2: 나도 오늘부터 젓가락질 열심히 할 테야.
1: 그래, 잘 생각했어. 하다 보면 금방 늘 거야.
2: 그럼 누나, 나에게 젓가락 딱지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젓가락질이 금방금방 늘 것 같은데.
1: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2: 우와, 우리 누나 최고 최고.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Let's go!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처음 문을 여는 이 시작 단계니까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로 인사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국어 공부 열심히 함께할 준비 되었나요? 오늘의 교과서 지문학습 문제 바로 풀어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읽다가 말았죠.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는 과연 대를 잘 머리 위에 뿅 하고 띄었을까요? 마법사가 이야기한 것을 잘 지켰을까요? 궁금하니까 빨리 보죠. 자, 신이 난 레오는 한달음에 쉬지 않고 막한 걸음에 마을로 왔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레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로 신나게 달려왔겠죠. 자, 다음은. 하지만 친구들은 레오 머리 위에 달린 대리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에구. 레오는 다시 슬퍼졌습니다. 좋았다가 말았네요. 레오 입장에서는. 자, 레오는 가짜 대를 호수의 물로 녹여 없애버렸습니다. 아, 마법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물에 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레오는 너무 슬프니까 에잇! 하고 그냥 물로 녹여 없애버렸나 봐요. 자, 레오는 그리고 나서 진짜 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꿈이란 뭘까? 자, 레오의 머리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 젖은 머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 레오의 머리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건 바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오의 대리였습니다. 레오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 꿈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 참고 견디는 거죠. 기다림과 인내 열매라는 사실을요. 이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대리 생긴 레오는 높이,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이 레오의 멋진 꿈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라는 행복하게 끝이 난 바로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레오의 머리에 대리 생긴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레오도 대리 생겼잖아요. 이 까닭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레오가 신이 났기 때문에 단순히 신나서? 자, 2번. 레오의 꿈이 눈부시게 빛났기 때문일까요? 자, 이렇게 신이 나고 눈부시게 빛난 것은 바로 대리 생긴 이후이잖아요. 멋진 꿈이 눈부시게 빛났다처럼 말입니다. 자, 3번. 레오가 진짜 꿈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다시 글을 한번 볼게요. 자, 호수의 물로 에잇에잇 이렇게 녹여 없앤 다음에 보니까 레오는 진짜 꿈에 대해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머리 위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서 햇살을 받아서 반짝반짝 바로 대리 빛나잖아요. 따라서 바로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진짜 대리 생긴 레오가 높이 날아올랐기 때문이다. 이것도 그 이유인데. 5번. 슬퍼진 레오가 가짜 대를 호수의 물로 녹여 없앴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리 생긴 이유는 아니지요. 레오가 진짜 꿈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레오의 머리에도 드디어 대리 생긴 겁니다. 따라서 30번 문제 정답은요.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드디어 레오도 대리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자, 다음 문제 31번 문제입니다.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로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한다. 자, 2번.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똑같은 목소리나 말투

F를 사용하여 말한다? 정답은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인사할 때도 그냥 밋밋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했잖아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32번인데요. 레오가 알게 된 꿈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는, 뜻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글을 다시 보면은, 자, 레오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다음 문장을 자세히 봐야 돼요. 뭘 알게 되었지? 알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꿈을 이룬다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꿈을 이룬다는 의미이지요. 꿈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거야. 뭐라고요? 기다림과 인내 열매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그대로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열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요,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리고 그 열매다라는 것이 바로 꿈을 이룬다, 레오가 알게 된 것이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33번 문제 이제 풀어볼 텐데요. 레오의 특별한 꿈,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나서 이번에 만날 내용은요, 바로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동영상의 사진입니다. 동영상. 자, 영상, 동영상. 영상 속의 사진들을요, 쩡쩡쩡쩡 이렇게 네 장으로 모아놓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 우리 친구들의 교재 오른쪽을 보면요,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같이 한번 읽어줄 테니까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영상의 내용을 잘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떠올리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1번. 도진이와 주아가, 이 친구들이요. 도진이와 주아인가 봐요. 이 도진이와 주아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것이 바로 1번 영상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2번 장면은요.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도진이와 주아가 서유리를 보고, 아, 이 친구가 서유리인가 봐요. 서유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자전거의 속도를 높여 서유리 앞으로 다가왔고, 서유리는 갑자기 자전거가 달려오자 깜짝 놀라서 피하다가 아이스크림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쿠야. 이것이 바로 2번 상황이네요. 자, 3번 상황 장면도 한번 볼까요? 주아는, 이 친구가 주아인가 봐요. 주아는 횡단보도 반대편에 있는 엄마를 보고 반가워서 신호등이 초록불로 띵 하고 바뀌자마자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3번 내용이고요. 자, 4번 장면은요. 주아가 엄마와 함께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바로 4번 장면의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장면의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33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유리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도진이와 주아가 자전거를 타고 서유리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다. 자, 2번. 아이스크림을 들고 도진이와 주아에게 뛰어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이다. 자, 몇 번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 장면은요, 바로 2번이잖아요. 2번을 자세히 보면은 이 도진이와 주아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서유리에게 그대로 다가갔기 때문에 서유리는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하고 떨어뜨린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1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위험천만한 장면이네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도진이와 주아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막 친구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주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 34번 문제 살펴볼까요? 자, 서유리의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나 말투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요,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가 뭐였죠? 상황에 맞는 뭐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 활용하기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서유리의 표정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표정이 어때요? 자, 자세히 보니까 자, 서유리가요, 표정이 굉장히 막 억울한 표정이에요. 막 입도 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표정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뭘? 아이스크림을. 그러니까 이 서유리가 지금 너무 안타깝고 억울한 겁니다. 아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이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떤 목소리, 말투, 표정, 몸짓이 어울릴지 윤제부터 보죠. 밝은 목소리로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가? 표정이 전혀 밝지가 않은데. 자, 다해. 입술을 내밀고 억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어. 그래요. 입술을 쭉 내밀고 에이, 억울해. 이런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죠. 다혜가 바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진이는요. 친구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는 몸짓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요. 다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 자, 우리 서유리가 되어서 이 상황에 맞게끔 아까 선생님이 읽어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서유리가 되어서 이말 한번 알맞은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표정도 신경 쓰면서 입술을 내밀어야 돼요. 억울한 표정 지어야 됩니다. 자, 준비. 얼마나 잘하나 보겠어요. 준비. 하나, 둘, 셋.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좋습니다. 억울한 표정, 입술을 내밀고 알맞은 목소리와 말투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요. 아, 그나저나 서유리는요, 정말 속상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35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 장면에서 엄마의 말을 어떤 목소리나 어떤 말투로 읽어야 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4번 마지막 장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 같은데요. 자,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록불이 켜졌어도 이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다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요,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양옆을 보고 자전거나 자동차, 뭐 오토바이 등등등이 오지 않는지를 잘 살피고 가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주아는요, 그걸 깜빡했나 봅니다. 자, 엄마가 어떤 목소리와 말투로 읽어야 할까요?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주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따라서 걱정하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나 말투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또는 뭐 놀라는 말투, 놀라는 목소리도 괜찮아요. 얼마나 이 주아 어머니가 놀라셨겠어요. 주아가 다칠까 봐 놀라는 목소리, 뭐 걱정스러운 목소리 말투 다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잘 떠올리면서 적어 보면 됩니다.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역할놀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가, 나, 다 그림이 있네요. 36번 문제는요, 이 중에서 가를 역할놀이로 표현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래요. 고쳐야 할 부분을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먼저 가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운 것처럼 역할 놀이

소리를 표현할 때는요, 알맞은 표정, 알맞은 몸짓, 알맞은 목소리, 알맞은 말투,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죠. 가 상황을 어떻게 역할놀이로 표현할 수가 있을지 친구들도 나라면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며 함께 보는 겁니다. 자, 가를 보니까요, 교실입니다. 꽃을 보며 이야기하는 장면이래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남자아이는 이 꽃을 바라보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방긋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꽃이 피었어 라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요, 역시 방긋 웃으며 꽃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 어디? 정말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다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부터 볼까요? 표정은 밝은 표정이래요. 그래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신기한 꽃을 보고, 와! 라는 밝은 표정. 좋습니다. 밝은 표정. 다음은요, 2번. 꽃을 바라봄이라고 있어요. 신기한 꽃이 피었어. 꽃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역시 좋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자, 여자아이는요, 궁금해하는 표정이고요. 몸짓은요, 꽃을 향해 고개를 돌림이래요. 그림을 볼까요? 꽃을 향해서 어디 어디 정말이네 라고 이렇게 몸짓을 하고 있죠. 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목소리와 말투도 보죠. 남자아이는요, 신나는 목소리예요. 신기한 꽃이 피었어. 아주 신기해하고 신나하고 있지요. 자, 여자아이는요, 어떤 말투가 좋을까요? 짜증내는 말투가 좋을까요? 어디 어디 정말이네. 좀 이상하죠. 이왕이면 이 여자아이도 표정과 어울리게 와 어디 어디 정말이네. 이렇게 신나는 목소리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신나는 목소리와 말투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쳐야 할 부분은요. 5번이 조금 어색하다. 36번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문제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나를 역할놀이로 표현하려고 한대요. 말할 계획을 알맞게 세운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나 그림입니다. 먼저 볼까요? 나는요, 체육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체육 기구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자아이가 우리 함께 정리하자라고 하니까 남자아이가 좋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루아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정리하자라는 여자아이의 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야겠어라고 했어요. 그래요. 친구들도요. 교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른 친구가 나에게 부탁할 때 어떤 목소리면 내가 좀 들어주기 좋아요? 우리 함께 정리하자 보다는 우리 함께 정리하자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야 그걸 듣는 친구도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야겠어. 좋습니다. 다음 율찬이는요. 좋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자라는 남자아이의 말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말투로 말해야겠어. 그럴까요? 그림을 보세요. 남자아이의 표정이 전혀 억울하거나 화가 나 있지 않고요. 방긋방긋 웃으며 좋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말투보다는 역시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조금 더이 상황에 어울리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계획을 알맞게 세운 친구는 누구예요? 루안이죠. 그래서 정답은 루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요, 앞으로는 다른 친구들에게 부탁할 때는요, 이렇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보는 것 어떨까요? 표정도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며 말이죠. 이렇게 37번 문제 만나봤고요. 다음은 38번 문제 만나봅니다. 다에서 여자아이 역할을 맡은 친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를 한번 볼까요? 다 그림은 점심 급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우리 친구들 점심시간 정말 기다리고 좋아하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자아이는 오늘 급식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왔어. 우와, 급식 시간도 좋은데 좋아하는 반찬까지 진짜 좋겠다. 신나는 표정. 남자아이는 나는 시금치 나물이 나와서 정말 좋아. 이 친구 역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서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둘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

0: 않을까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 역할을 맡은 친구는 어떤 표정을 지으면 좋을지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 한번 직접 표정을 지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어떤 표정? 우는 표정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왔다. 신나는 표정, 밝은 표정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답 적어볼게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냐면, 신나는 표정, 밝은 표정이 어울리겠다. 밝은 표정도 좋고요. 즐거운 표정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신나는 표정 이렇게 한번 정답 적어볼게요. 38번 정답은 신나는 표정이 어울리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교과서 지문학습 실천 마무리하기 문제 살펴볼 건데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빈칸에 쓰기 문제인데요. 감각적 표현, 몸짓, 말투, 생생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감각적 표현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경험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배웠지요. 이것이 바로 감각적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화할 때 알맞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지요. 몸짓과 말투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보죠. 어떻게 발음하는지 주의하며 대화를 잘 살펴보기인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나 어제 아버지랑 부엌에서 이렇게 발음한다 라는 뜻입니다. 부엌에서 요리했어. 부엌 안 냄새에 가득 났겠다. 이번에는 무릎을 구부려 볼까? 다음 네 번째는 무릎 위에 손을 얹어서 중심을 잡아볼게.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받침이 있는 낱말 뒤에 모음이 오면은 받침 소리를 그대로 모음에 이어 발음해요. 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부엌입니다. 밑에 받침 키읔이 있지요. 그 뒤에 모음이 바로 오면 뭐 아, 에, 이, 오, 우 같은 모음이 바로 오면은 이 받침이 그대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캐서 캐. 다음 무릎을 풀. 이렇게 받침 소리를 그대로 모음에 이어 붙여 발음하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뜻을 지닌 낱말이 뒤에 오면은 받침 소리를 다른 소리로 바꾼 뒤에 모음에 이어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 부엌 안, 이 안이라는 다른 뜻이 있잖아요. 안, 또 무릎 위, 위라는 다른 뜻을 지닌 낱말이 뒤에 오면은 이 부엌의 키읔을 기역으로 바꿉니다. 다른 받침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붙여 읽어주면 부엌 안, 간이 되는 거예요. 칸이 아니라. 자, 마찬가지로 무릎 위도요, 위. 뜻을 지녔잖아요. 따라서 르 밑에 피읍을 비읍으로 바꾸어서 무릎위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무릎피가 아니고요. 이두 가지를 잘 생각하며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39번 문제인데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감각적 표현에 대한 설명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감각적 표현은 눈으로 보고 무엇으로 냄새 맡고 바로 코코코 코로 냄새 맡고 코 입으로 맛보고 무엇으로 듣고 귀로 듣는 것이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경험을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 감각적 표현이 말이죠. 자, 계속해서 40번 문제. 대화할 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며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새별이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이 없어. 활짝 웃는 표정을 짓고 환한 목소리로 밥을 달라고 아빠한테 이야기할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웃는 표정인데 환한 목소리야. 그리고 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표정. 따라도 못하겠네요. 웃으면서 환한 목소리. 밥 주세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이상하네요. 다음, 한결이.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했어. 신나는 표정을 짓고 1등이다! 활기찬 목소리로 엄마한테 1등을 했다고 이야기할 거야. 얼마나 신날까요? 따라서 신나는 표정, 활기찬 목소리,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며 말한 친구는 바로 한결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헝결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41번 문제인데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낱말을 알맞게 발음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가는요, 여기 있죠. 나 어제 아버지랑 부엌에서. 자, 볼까요? 부, 밑에 키읔이라는 받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에라는 모음이 오지요. 이럴 때는요, 받침 소리를 그대로 붙여 발음합니다. 따라서 부엌에서가 되는 거죠. 부엌에서, 부엌에서, 부엌에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릎 위입니다. 무릎, 무릎, 무릎 위인데요. 위는요, 뜻이 있죠. 위, 위, 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지닌 낱말이 뒤에 올 때는요, 무릎, 이르 밑에 피읍을 다른 받침으로 바꾸어 준 다음에 그 받침 소리를 이어 발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읍을 비읍으로 바꾼 다음에 비읍을 그대로 붙여 발음하면 무릎 위가 되는 거죠. 무릎 휘가 아니라 무릎 위, 무릎이. 따라서 무릎이 아니고 무릎이 맞지요. 무릎이 아니고 따라서 부엌에서 무릎이 이렇게 읽는 것이 맞으므로 41번 정답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부엌에서 무릎이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41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동영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둘, 이 말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교재 속의 답을 찾아 수강국이 게시판에 올려줄 것죠? 아하 문제 정답은요, 교재 속에 다 있습니다. 교재 속에 정답을 찾아서 수강국이 게시판에 올려주면 되는데요. 올릴 때는요, 이 꿀단지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한마디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꿀단지 친구들,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도 같이 수강국이 게시판에 올려줄 거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모아서 부탁하는 말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네 번째 시간에도 오늘처럼 열심히 해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하나, 둘, 셋.
2: 20세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3: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4: 갯벌 안전장비 착용 수칙.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간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단원,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확률이 뭘까? 그리고 확률을 구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대표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상대 도수로 구하는 확률. 두 번째, 경우의 수로 구하는 확률. 세 번째, 넓이로 구하는 확률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자, 특별히 세 번째 넓이로 구하는 확률은

우리 책에 개념이 따로 정리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넓이를 이용한 확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공간 마련해서 개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세 가지 형태의 확률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장 간단한 상대 도수로 구하는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쓰여져 있는 말은 복잡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그때 반복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즉, 전체 내가 시행한 횟수 중에서 특정하게 내가 원하는 사건 A가 발생한 횟수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그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 그럴 땐 항상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책에 예가 있습니다. 자, 지금 표는 한 개의 동전을 던지는데 1000번 던졌습니다. 1000번 던졌을 때 그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기록해 본 거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는 앞면이 62번 나왔다라는 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0번 던졌을 때는 117번, 300번 던졌을 때는 170번 나타났다라는 걸 기록을 해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기록해 놓은 것들에 대한 상대 도수를 각각 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처음에는 전혀 0.5하고 상관없는 값들인 것 같은데 던지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 값들이 점점 0.5에 가까워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0.5와 차이가 꽤 크죠. 하지만 500번 이후에 가면 0.5와의 차이가 매우 작아지면서 이 값들이 변하기는 하는데 0.5 근처에서 변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더 키워요. 만 번, 10만 번, 100만 번 이렇게 횟수를 충분히 더 키워가면 여기 상대 도수가 0.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 그걸 0.5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키우면 그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차지하는 상대 도수가 실제 확률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요. 충분히 많은 동전을 던졌다라는 거죠. 동전을 1000번 던졌다라는 거, 저 1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크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던지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0.5의 상대 도수가 가까워진다. 이걸 상대 도수로 구하는 확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를 계속 주고 이게 어떤 값에 가까워지니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0.503, 0.501, 아, 0.5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냥 이 숫자만 보면요. 0.51에 가까워져라는 얘기를 해도 우리가 틀렸다고 확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상대 도수를 통해서 확률을 얘기할 수 있어라는 거고,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등장해요. 보세요. 다음은 어느 야구 선수의 타석수와 안타수를 나타낸 표다. 이 선수의 타율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해줍니다. 20타석에서 안타를 7개 쳤다라는 거지. 그럼 안타를 칠 확률 생각해봐 라고 하면 20번 중에서 7번 안타를 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20분의 7이다 라고 그냥 답을 써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 값을 소수로 0.35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대 도수로 나타내는 확률이니까 보통 분수로 안 쓰고 소수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써주면 충분하죠. 이게 바로 상대 도수를 이용한 확률이에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음료수 상자에는 사과 주스가 3병, 포도 주스가 3병, 오렌지 주스가 4병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총몇 병의 음료수가 있어요? 10병.

10병의 음료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병을 꺼낸대요. 그랬을 때 포도주스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경험적으로 10개 중에 3개가 포도주스니까 포도주스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3, 0.3이구나 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이게 바로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확률입니다. 자, 결국 숫자만 정확하게 세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유제 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머니 속에 파란 공이 3개, 빨간 공이 4개가 들어있다. 이 중에 한 개의 공을 꺼내는데 그 공이 파란 공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그럼 어때요? 7개의 공 중에서 파란 공을 꺼낸 거, 파란 공이 3개 있으니까, 아, 결국 이거 파란 공을 꺼내는 그런 경험적인 확률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전체 7개 중에 3개, 7분의 3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이게 그냥 앞에 타석수와 안타수라는 정보를 준 것처럼 전체 공의 개수와 파란 공과 빨간 공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그냥 개수만 잘 세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상대 도수를 이용한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요, 시험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 하나 정도 나오고 말 거라는 거죠. 그치? 그럼 메인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경우의 수로 구하는 확률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확률 문제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률은 이래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하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구해질 수 있고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확률입니다. 자, 이거 복잡하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확률 P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그건 모든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특별히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 전체 중에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읽고, 아, 전체 경우의 수가 무엇이구나, 특정하게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무엇이구나, 라는 걸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분수 형태로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 개의 동전을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앞면과 뒷면이다. 즉,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아, n이 2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서 한 가지죠. a가 1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확률 p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하게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로 계산해서 2분의 1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 간단하죠? 그래. 확률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경우의 수라는 단원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도 경우의 수, 분자도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모에 쓰고요. 특별하게 확률을 구하고 싶은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자에 써주면 되죠. 됐나요? 이거 관련해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 보자. 개념하기 문제 2번입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라는 게 전체 경우죠. 이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n은 6입니다. 1, 2, 3, 4, 5, 6. 그런데 그때 특정하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요. 3하고 6두 가지죠. 그래서 아, a는 2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p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하게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 비율로 생각해서 우리 3분의 1이더라라고 확률 구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전체 중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확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면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상대도수를 이용한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문제를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로 풀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의 아이디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풀어봤던 문제인데, 자, 어느 음료수 상자에는 사과 주스가 3병, 포도 주스가 3병, 오렌지 주스가 4병이 들어있습니다. 총몇 병이 있어? 10병의 서로 다른 음료수가 있죠. 오렌지 주스가 똑같이 4병이 있다고 해도 그 4병의 오렌지 주스는 다 구별되는 다른 오렌지 주스예요. 그랬을 때 음료수 한 병을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10병 중에 한 병을 고르는 거니까 경우의 수 10가지입니다. 그때 포도주스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포도주스는 총 3병이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3병 중에 1병 고르는 거라서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의 확률 P가 뭐가 된다? 10분의 3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좋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이 문제를 풀때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요.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음료수 한 병을 꺼낼 때 포도주스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음료수를 꺼내? 그럼 경우는 세 가지야. 어? 어떻게 세 가지? 이렇게 사과주스 또는 포도주스 또는 오렌지주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경우의 수는 세 가지야. 전체 경우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포도주스만 꺼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3분의 1이라고 답을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되죠. 됐니? 자, 왜 그러냐? 실제로 여기 있는 사과 주스나 포도 주스나 오렌지 주스가 나타날 가능성, 그게 동등한 정도로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렌지 주스의 개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뭔가 뽑을 때 오렌지 주스를 뽑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선생님, 뭐별 차이 없는데요? 아, 맞아. 별 차이 없지만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잘안 되면 상황을 좀 바꿔서 주머니 안에 제비뽑기를 하는데 100장의 제비가 들어있고 그중에 꽝이 99개, 당첨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거기에서 제비뽑기를 할때 당첨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첨되는 거 하나, 안 되는 거 하나, 경우가 두 가지니까 2분의 1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제대로 된 생각일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당첨 제비를 뽑을 때 아이, 꽝이 나오겠지라는 기대가 훨씬 크잖아요. 그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동등한 정도로 기대가 되어져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음료수를 다 따로따로따로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3분의 1이라고 대답한 친구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포도주스와 사과주스와 오렌지주스를 뽑을 때 동등한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개 중에 포도주스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오렌지주스가 4병이 아니라 3병이면 그렇게 풀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 네,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3병이라면 전체 9개 중에 포도주스가 나타날 거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사과주스, 포도주스, 오렌지주스 3개 중에 포도주스를 뽑을 경우 3분의 1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동등하게 기대가 되어지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여기 있는 주스들을 다 따로따로 구별해 주어야 돼요. 자, 수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10개 중에 3개 이럴 수 있지만 그게 3개 중에 하나로 눈으로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 친구들은 생각의 틀을 좀 고쳐야 된다는 거. 왜? 사과주스와 포도주스와 오렌지주스를 뽑을 때 동등하게 뽑힐 거라는 기대가 안 된다라는 거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제 2번 보세요. 주머니 속에 공이 파란 공과 빨간 공이 들어있는데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파란 공 아니면 빨간 공이니까 2분의 1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뽑을 때 어떤 공이 뽑힐지 좀더 기대가 큰 공이 있다는 거예요. 빨간 공이 더 많잖아. 빨간 공이 더잘 뽑히겠지라는 기대가 있어. 동등한 정도로 기대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빨간 거랑 파란 거두 가지 중에 파란 거한 가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공을 다 다르게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7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7가지. 그 중에 파란 공 3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3가지라고 얘기하면서 7분의 3이라는 확률로 정답을 쓰셔야 합니다. 자,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이해가 됐겠죠? 좋아, 그럼 유제 3번 넘어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랬을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일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이야기했죠? 전체 경우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36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경우 6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경우 6가지. 그래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36가지가 전체 경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뭘 생각해봐라? 두 눈의 수의 곱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라라는 거죠.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개의 눈의 수의 곱이 6이 되는 경우를 찾아봅시다. 직접 한번 다 써볼까요? 1과 6, 2와 3, 3과 2, 6과 1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거는 우리가 직접 경우를 다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해서 A 값이 얼마다? 4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니? 그러면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을 때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문제에서 특별히 원하는 경우의 수, 즉,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일 경우의 수를 분자에 써서 비율로 계산한다. 아, 전체 36가지 중에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6이 되는 경우 4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6분의 4구나. 그래서 확률이 9분의 1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할수 있을까요? 좋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바로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유제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져서 두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지금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는 경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체 경우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자, 전체 경우의 수 N은 첫 번째 동전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두 번째 동전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곱해주셔야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네 가지다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랬을 때뭘 해봐? 두번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비율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텐데 이건 경우의 수를 고민해 보나 마나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왜 그래? 앞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두번 모두 앞면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치? 그래서 우리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A는 1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확률 P를 생각해 보면 4분의 1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죠?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 정답 4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실제로 경우를 다 한번 찾아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인지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문제에서 동전을 두번 던지는데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HT, 그리고 TH, TT 이렇게 총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중에서 두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아, 네개 중에 차지하는 게한 개, 그럼 비율은 몇 분의 몇? 4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학적 확률 계산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배웠던 복잡한 형태의 경우의 수들이요,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세우기 나올 수 있어요. 뭐 점들 주고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배웠던 경우의 수가 모두 다 확률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확률 문제를 우리 경우의 수 문제를 잘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이제 넓이를 구하는 확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넓이로 구하는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넓이를 경우의 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의 확률

경우를 구할 때 전체 영역의 넓이가 전체 경우의 수처럼 특정 영역의 넓이가 특정 경우의 수처럼 생각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전체 영역의 넓이분의 특정 영역의 넓이, 즉 내가 어떤 사건을 발생시켰을 때그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넓이가 전체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넓이로 설명하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넓이로 확률을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그런 그 주제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래 그림이 반지름의 길이가 20cm인 원 모양의 관역이 존재하고요. 그 안에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준이가 다트를 던져서 파란색으로 칠해진 영역에 맞출 확률을 구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네요. 전제 조건이 몇개 있어요. 반 다트는 관역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는데요. 던지면 무조건 이 바깥쪽 동그라미 안에 어딘가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계선에 맞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더불어 어때? 준이가 여기를 노리고 던지는 게 아니죠. 노리고 던지면 맞출 확률이 높아질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파란색 영역 여기에 맞을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다? 전체 영역의 넓이 중에서 파란색 영역의 넓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전체 넓이를 한번 구해보죠. 자, 전체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20cm인 원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파이 곱하기 20의 제곱하고 만들어질 거고, 너400파이라고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하고 주어져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요. 실제로 내가 특정하게 파란색 영역 안에 맞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특정 영역의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한다면, 자, 이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원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몇 파이? 100파이 제곱 센티미터다라고 다음과 같이 특정 영역의 넓이도 구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란색 영역에 맞출 확률 P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전체 영역의 넓이 400파이 제곱 센티미터 중에서 특정 영역의 넓이 10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차지하는 비율로 생각할 수 있다. 약분해준다면 결과적으로 4분의 1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네,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그래요. 아, 전체 중에 특정한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확률이 되는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확률을 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나중에 문제에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살짝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게요. 자, 결국 선생님이 지금 아까 뭐 했어요? 직접 구체적으로 넓이를 구했죠. 넓이를 구하고 나서 전체 중에 특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뭘 생각했다고요? 비율을 생각했다고요. 비율. 그렇다면요, 주어져 있는 모양이 닮은 도형이라면요, 이걸 구체적으로 넓이를 다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비율을 생각하면 돼요. 비율을. 보세요. 실제로 반지름의 길이가 파란색 원에서는 10cm였고요. 다음 하얀색 원에서는 20cm였거든요. 그 비율을 생각하면 1대2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넓이의 비율을 생각해 볼까요? 닮은 비가,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1대2예요. 그러면 넓이의 비는 몇대 몇이야? 그렇지. 1대4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길이의 비, 이게 전체 파란색 영역은 1대, 그다음에 전체 영역은 2다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길이의 비. 자, 그러면 넓이의 비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닮은 도형이니까 넓이의 비는 1의 제곱 대 2의 제곱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몇대 몇이야? 1대 4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영역 중

0: 중에서 1만큼, 전체 영역을 4라고 이야기했을 때 1만큼이 내가 생각하는 저 파란색 영역의 넓이가 되겠구나,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4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중에 1만큼의 영역만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된다? 아,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이라고 그냥 여기 있는 비율 가지고 확률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비율만 생각해도 충분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문제를 만날 때 숫자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더라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비율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림은요, 중심을 일부러 좀 비껴나가게 그려놓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요, 저게 중심이 일치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고요. 똑같은 원의 중심을 가지면서 반지름만 두 배로 늘어나는 원이 있고요. 또 똑같은 원의 중심을 가지면서 반지름만 또 똑같이 늘어나는 그런 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그렸을 때 자, 이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라는 거죠. 자, 내가 아무렇게나 다트를 저기 있는 관역에 던졌을 때이 바깥쪽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빨간색 부분에 맞출 확률을 구해봐라.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지름 줬나요? 안 줬어. 반지름을 주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되게 당황해요. 아, 넓이 구해야 되는데, 넓이 못 구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문자로 놓고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비율로 생각하자. 자, 첫 번째 작은 원의 반지름은 1대,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2대,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은 3이야 라는 비율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이게 바로 1대 2대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의 비를 가지고 넓이 비를 생각하면 제곱해서 넓이의 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 4대 9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넓이를 생각하면 요 가운데 있는 이 넓이가 그냥 1만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바깥쪽 테두리가 3만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하고 3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아예 바깥쪽이 5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빨간 영역이 전체 9만큼 중에서 3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 빨간 영역에 맞을 확률 9분의 3, 3분의 1이야 라고 구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당연히 가장 바깥쪽 테두리에 맞출 확률은요, 9분의 5 하고 쓸수 있는 거고요. 가장 안쪽 원에 맞출 확률은 9분의 1 하고 영역의 넓이에 대한 비율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 원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형태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할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들에서는요, 닮은 도형들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까지 이해해 주신다면 확률을 계산하는 모든 세 가지 방법 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자, 오늘 만날 글 제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세 번째 글은 사료와 사료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이고, 그리고 네 번째 글인데요. 에피크로스의 쾌락 철학입니다. 사료가 무엇인지, 그럼 사료를 비판한다는 건 뭔지, 그리고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의 쾌락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개의 글, 각각의 글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료와 사료 비판인데, 자, 여기서 35쪽 먼저 갑니다.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 구분이라는 설명 방법이에요. 자, 구분은 뭐냐?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제 많은 대상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 한 100여 가지가 넘어. 얘네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지? 정리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합니다. 구분은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요. 여러 가지 대상을 복잡하게 나열하는 것보다 구분을 활용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글에 구분이 사용된 부분인데요. 문헌 사료는 신빙성에 따라 전적 사료와 전고 사료로 구분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자, 문헌 사료를 신빙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구분이라고 했어요. 자, 전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업무 내용과 관련된 공문서가 대표적으로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자료고, 후자는 신문, 도서, 잡지, 회고록 등인데, 전자가 뭐고 후자가 뭐죠? 보통 이렇게 뭔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이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 먼저 이야기했던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전자예요. 이 전자가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뒤에 언급한 내용을 가리킬 때는, 후자라는 말을 쓰죠. 앞에서 전적 사료, 전고 사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 먼저 얘기한 것은 전적 사료니까 전자는 전적 사료가 되는 거고 후자는 전고 사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구분이 사용된 글입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사료와 사료 비판. 자, 사료는 과거가 남긴 흔적이며 역사적 사실의 증거물로 과거의 사실과 역사가의 과거 인식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물이다. 라고 사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료가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되겠죠. 제목에서도 사료와 사료 비판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료는 역사적인 어떤 그 재료,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물을 뜻해요. 자, 1문단에서는 이렇게 사료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문단 가볼게요. 사료는 일반적으로 문헌 사료, 비문헌 사료, 비문헌 사료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역시 구분이죠. 사료라는 전체를 기준을 정해서 두 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구분입니다. 먼저 문헌 사료는 뭐냐? 문헌으로 기록된 사료, 그러니까 적어서 기록된 사료라는 거죠. 정부의 공문서, 일기나 편지 등의 사문서. 신문, 잡지, 도서와 같은 출판물 등을 말한다라고 이제 문헌 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죠. 문헌 사료는 신빙성에 따라 전적 사료와 전고 사료로 구분되는데, 우리 방금 봤던 그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구분이 사용되었어요. 기준은 신빙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전자는 먼저 말했던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전적 사료, 전고 사료 중에서 전적 사료를 말하겠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업무 내용과 관련된 공문서가 대표적으로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사료를 말합니다. 즉, 전적 사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사료다. 후자는 뒤에 이야기했던 거니까 전고 사료에 해당하겠죠. 신문, 도서, 잡지, 회고록 등인데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사료를 전고 사료라고 한대요. 그렇지, 뭐 일기, 뭐 이런 것들, 회고록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지만 내 관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법률의 게시문, 정부의 포고문 등 일반에게 알리는 목적의 신문 기사는 전적 사료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자, 신문 기사를 쓸 때는 그 기사를 쓰는 기자의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전고 사료에 들어가는데 기사의 내용이 그냥 새로운 법률을 게시하거나 또는 정부가 낸 포고문을 그냥 알리는 이런 목적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 기자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 사료로 취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적 사료에 다른 예시가 나와 있네요. 모든 사료가 엄격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문헌 사료는 유물이나 유적 등의 사료인데, 유물은 뭐냐? 정부, 물품, 예술품, 생활,

생활용품 등의 각종 물품이며 유적은 고찰이나 고분, 궁터 등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라고 해서 이렇게 사료의 종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 문단은 사료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볼까요? 그런데 사료는 곧바로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들. 왜? 사료의 내용에는 남긴 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점 등 경향성을 띠고 있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신빙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신빙성을 사전에서 찾으면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나 성질이란 뜻이에요. 즉 믿을 수 있다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의 내용에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믿을 수 있어?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사료가 바로 역사 연구에 쓰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이제 이게 믿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수집한 자료의 진위 여부, 사료의 가치 등 그 확실성과 진실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뭐라고 해? 사료 비판이라고 한다. 우리 제목에 들어있잖아요. 역시 중심 화제입니다.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이렇게 사료, 그리고 사료 비판 두 가지인 거죠. 자, 사료 비판은 역사를 서술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작업으로 정확한 역사 서술의 토대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사료 비판의 가치인 거죠. 정확한 역사 서술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사료 비판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료 비판은 어떻게 하는데요? 사료 비판은 크게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으로 또 구분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요. 이 부분에도 구분이 쓰였네요. 자, 그럼 외적 비판은 어떻게 하는 건데? 겉으로 드러난 비판인 건가? 자, 볼까요? 사료의 진위를 가려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료의 조작이나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이 사료가 조작된 사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지? 사료가 작성된 당시와 같은 상태인가? 훼손된 점은 없는가를 기준으로 필적, 서체, 출처 등을 조사해 원본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원본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오늘날 외적 비판은 언어학, 금속학, 인류학 등 다른 학문의 도움뿐 아니라 컴퓨터, 현미경, 적외선, X선, 탄소연대 측정법까지 최첨단 과학기술이 다 들어가네요.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외적 비판입니다.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고 아 뭐 원본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외적 비판의 개념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은 뭘까요? 혹시 내적 비판이 나와야겠지? 자, 내적 비판은 외적 비판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래. 아, 그렇다면 사료 비판은 외적 비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적 비판을 하는구나. 그 순서를 알 수도 있죠. 사료 내용의 신빙성을 분석하여 사료의 증거 능력을 밝혀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내적 비판은 크게 사료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어의 분석과 단어의 뜻 분석, 그리고 저자의 저술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또 나뉠 수가 있네요. 내적 비판을 또 구분한 거죠. 구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 안 보일까봐 다시 씁니다. 구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럼 어휘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당대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 비유나 상징, 과장, 반어 등의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고요. 저술 의도 파악은 기록의 정확성과 편향성,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냐, 뭐 이런 거죠. 파악해 조작이나 왜곡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록된 내용의 상식성 여부를 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료 비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네요.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내적 비판의 개념과 방법이고요. 이어서 6문단에서는 사료 비판의 의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역사가의 연구가 약간 객관적인 설득력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어야지. 근데 그걸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사료 비판이라고 그 가치를 나타내고 있죠. 자, 글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스텝 1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윗글의 기역 니은의 사전적 의미이다. 이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기호를 쓰시오인데요. 기역은 왜곡이고 니은은 조작이에요.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한다라는 뜻이고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에 들어갈 건 뭘까? 그들은 사건을 이렇게 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걸 꾸미는 거지. 근데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획해야죠. 그래서

0: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1: 그렇죠. 조작하기 위해가 들어가야겠죠? 사건을 조작, 니은 들어가면 됩니다.
0: 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했다. 자, 2번. 어떤 집단은 정부의 특혜와 비호를 받으며 국민의 뜻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또는 그릇되게 하는 거죠. 즉, 2번에 들어갈 내용은 왜곡. 그래서 기억 들어가면 돼요. 어떤 집단은 정부의 특혜와 비호를 받으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작과 왜곡의 뜻 문제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2의 3번 문제입니다. 구조도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윗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은 사료에 대한 글, 그리고 사료 비판에 대한 글이었죠. 먼저 사료. 사료란 과거가 남긴 흔적이며 역사적 사실의 증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 문헌사료, 기록으로 남았느냐 아니냐 해서 문헌사료냐 비문헌사료냐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헌사료는 문헌으로 기록된 사료, 종류는 신빙성에 따라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전적사료와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전고사료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문헌사료는 유물이나 유적 등의 사료예요. 종류는 각종 물품인 유물,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인 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은 사료들에 대해서 사료 비판을 한다 그랬어요. 사료 비판이란 자료의 진위 여부, 사료의 가치 등 그 확실성과 진실성을 평가하는 일이다. 그래서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글이 전체적으로 정말 구분의 방법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 수 있죠.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으로 나뉘는데 외적 비판은 사료의 진위를 가려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다른 학문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도움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내적 비판은 사료의 증거 능력을 밝혀내는 작업인데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어의 분석, 저자의 저술 의도를 파악하는 저술 의도 파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료 비판의 의의 가치를 마지막 의의를 마지막 그 문단에서 밝히고 있죠. 역사가의 연구가 객관적 무엇을 설득력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스텝 3, 2번이에요.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보기 내용 살펴보죠. 먼저 가부터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진장은 326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서방 영토를 당시 교황인 실베스테르 1세에게 넘긴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니까 무슨 자료에 해당할까요? 그쵸. 전고사료에 해당하겠죠. 전고사료. 자, 유럽에서 황제권에 대한 교황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로렌초 발라는 언어학적 분석과 고증을 통해 이 문건이 실제로는 750년에서 850년 사이에 교황청의 한 서기가 조작한 가짜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언어학적 분석 고증을 통해서 가짜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은 사료 비판 가운데 그쵸, 외적 비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어서 나를 볼까요?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인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책이니까 편지와 똑같이, 그렇죠. 전고사료입니다. 나도 전고사료.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인은 6,400명이 전사했고 아테네인은 겨우 192명만이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의 전투가 마라톤 평원에서 이루어진 보병들의 백병전임을 고려할 때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그리스인의 긍지를 나타내기 위해 아테네에 유리한 쪽으로 기록됐어요. 이 말은 뭐야? 결국 좀 편향되게 기록됐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기록됐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사료 비판 가운데 그래요. 내적 비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적 비판 가운데서도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그렇죠. 저술을도 파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까지 다 찾았으면 답이 금방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5번 내용 보면 나에서 페르시아인에 비해 아테네인의 전사자 수가 턱없이 적은 것에 주목한 것, 어휘 분석에 의한 사료 비판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5문단 내용 보세요. 어휘 분석은 단어의 의미, 비유나 상징, 과장, 반어 등의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아테네에 유리한 쪽으로 기록된 거야 라는 판단이에요. 이것은 편향성을 파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술을도 파악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맞는 내용이죠. 자, 이어서 이제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문 먼저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 이번에는 논증입니다. 논증. 널리 알려진 견해나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방법을 논증이라고 한다. 어쨌든 주장을 펼치는 것을 논증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 시간에도 여러분 논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논증은 여러 가지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도 논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논증은 주장과 근거가 들어있어야 돼. 그렇죠? 자, 우리 지문에 보시면 에피크로스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바로 에피크로스의 주장이죠. 세상은 늘 불완전해 죄악이 들끓고 있는데 만일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완전한 신이 이처럼 불완전한 세계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뭐야?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자, 주장과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논증에 쓰인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크로스의 쾌락 철학입니다. 볼까요?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공포심으로부터 해방과 쾌락에 기초한 개인의 행복 추구를 철학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 에피크로스의 쾌락 철학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 그냥 두려워하지 마. 어? 인생은 행복해야지, 즐거워야지. 쾌락에 기초한 개인의 행복 추구가 이 철학의 목표예요. 어? 나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쾌락이란 무엇일까? 그러나, 보통 글에 그러나 나오면 이 뒤에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에피크로스는 눈앞의 쾌락을 추구하라고 주장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 전생에 걸쳐 많은 쾌락을 누리려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명한 사람은 음주, 마약 등 강하고 순간적인 육체적 쾌락 대신에 문화와 예술 감상 등 전세계에 걸쳐 약하지만 지속적인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그럼 그렇지. 그래요. 이런 뭐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문화나 예술 감상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에피크로스가 추구한 쾌락의 내용이에요. 즉 정신적인 쾌락에 대한 얘기였네요. 여기까지 이 문단 에피크로스가 추구한 쾌락의 특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런데 인간은 이를 잘 알면서도 바삐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욕망하는데 전생에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어땠어? 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쾌락이 더 많았어. 그러면 뭐 쾌락을 추구하고 잘 살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 고통을 이겨내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크로스도 안 거죠. 고통이 없는 삶은 없어. 없어. 그치?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어요? 사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 행복임을 또 아는 거예요. 그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주목해보자는 거야. 그 경지는 어떤 일에도 정신적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 그래요. 우리 내적 평정심을 참 유지할 수 있는 삶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동감합니다. 자, 그 경지를 뭐라 그랬냐면 아타락시아의 상태다 라고 했대요. 정신적 쾌락에 이르기 위한 경지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육체적, 정신적 쾌락에 이르기 위한 경지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아타락시아로 인한 것이다. 아타락시아. 어떤 일도 정신적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에피크로스가 추구한 아타락시아의 경지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잘 되냐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에피크로스는 쾌락을 위해 망상이나 미신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했어요. 자, 쾌락을 이루어 행복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공포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그럼 인간에게 어떤 공포가 있냐? 인간에게는 마음을 유쾌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신과 죽음이 있대. 그러니까 고통, 공포의 대상이 뭐냐면 신하고 죽음이에요. 그럼 신은 왜 공포의 대상이냐? 신은 죄에 대해 심판을 가하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느냐 하는 거야. 신이 다 내려다보고 있어 라는 거죠. 뭐 다 뭐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을 가져. 또 그러한 신과 직접 만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에피크로스의 주장입니다. 먼저 에피크로스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이죠. 이렇게 주장

하는 근거. 세상은 늘 불완전해 죄악이 들끓고 있잖아. 맞아? 그렇지. 만일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완전한 신이 이처럼 불완전한 세계를 만들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신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즉 신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라는 겁니다. 바로 주장에 대한 근거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주장을 강조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존재도 안 하는데 뭘 두려워해? 자, 공포심 하나 해결됐어요. 신 없어. 그 다음에 죽음은 뭐냐? 에피쿠로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원자와 공간뿐이래요.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 죽음이란 육체를 형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대요. 자, 주장에 대한 근거는 먼저 첫 번째, 이 세상은 원자와 공간뿐이야. 죽음이란 육체를 형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해 라고 주장한 거죠. 이 근거를 통해서. 자, 이어서 다시 근거가 하나 또 나오는데요. 인간은 영혼, 영혼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영혼 얘기는 안 하는데, 역시 아주 작은 불의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은 죽는 순간 그저 흩어져 버린다는 거.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우리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두렵잖아요. 아니야. 내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가 그냥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형태로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이루고 있는 영혼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저기 있는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무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공기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구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저 구름, 나무, 공기를 이루는 이 원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 몸을 지금 이루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죽음 또한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 어때? 에피쿠로스의 논증이 드러나 있는데요. 주장과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죠. 좀 뭐 그래요. 그럴듯합니다. 네, 쾌락을 위해 에피쿠로스가 제시한 방법이었어요. 에피쿠로스는 기본적으로 삶을 긍정해요. 삶의 충만함과 활기를 중시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일을 부정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죽는 날까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삶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태도죠. 그의 생활 철학은 스스로 분수를 알아 절제와 고요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중시했고, 작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대요. 이게 바로 생활에서 추구한 쾌락의 내용이죠. 요즘 세상에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뭐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향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아름다운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고상한 쾌락주의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 막 뭐 놀고 먹고 막 이런 거 생각했죠.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쾌락 철학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만나볼까요? 스텝 2의 3번 문제 봅시다. 구조도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내용을 정리해보죠. 먼저 에피쿠로스 쾌락 철학의 목표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공포심으로부터 해방, 쾌락에 기초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에피쿠로스가 제시한 쾌락을 위해 무엇을? 공포를 제거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 두 가지. 일단 신의 존재. 우린 신 때문에 무섭단 말이죠. 근데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렸어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부정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건 육체를 형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를 통한 에피쿠로스 생활 철학 정리해보면 마음의 평화를 중시하고 작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구나라는 것을 정리해볼 수 있죠. 자, 이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인 향락이 아니고 무엇?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 고상한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글쓴이가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스텝 3 1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강연회를 한대. 강연의 제목과 부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결국 이 글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이 글은 먼저 에피쿠로스 그 쾌락 철학에서 그 에피쿠로스의 쾌락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 쾌락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고 있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라 그랬다고. 그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목, 부제목 나와 있는 거 뭐예요? 그렇죠. 1번이죠.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의 실체 먼저 밝히고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제를 정하면 글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으로 알맞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 보기에 A씨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보기 내용을 보죠. 갑작스러운 사업 성공으로 큰 돈을 번 A씨. 음주 가무를 즐기는 방탕한 생활로 하루하루 많은 돈을 탕진하며 쾌락을 즐기던 중. 그러니까 이 쾌락은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아니야. 그죠? 이건 좀 그냥 돈을 탕진하면서 즐기는 좀 자극적인 그런 쾌락이니까. 몸에 이상을 느낀 A씨가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어머나 저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 못 산다는 판정. A씨는 종교에 귀의하여 방탕했던 생활에 대해 절대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대. 그, 저기서 절대자는 신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나를 다 내려다보고,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해서 내가 이렇게 병을 얻었나 해서 막 빌고 있는. 에피쿠로스가 봤으면, 신 없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A씨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어.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대요. 에피쿠로스가 봤다면, 죽음은 너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그저 흩어지는 것일 뿐이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또 말했을 것 같죠. 자, 그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볼까요? 음주 가무의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야 하는군. 에피쿠로스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왜냐하면 에피쿠로스는 이런 순간적인 쾌락을 말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했으니까요. 맞네. 삶을 긍정하며 충만함을 찾기 위해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검진을 한 것이군. 몸에 이상을 느낀 A씨가 병원에서 검진을 하긴 했어. 근데 이게 삶을 긍정하며 충만함을 찾기 위해서 검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방탕한 생활로 돈 탕진하면서 쾌락을 즐기다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을 긍정하며 충만함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존재하지 않는 절대자에게 굳이 방탕했던 생활에 대한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겠군. 왜냐하면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으니까. 맞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기보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군. 그렇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에피쿠로스는 말했으니까. 역시 맞아요. 자, 아타락시아의 경지를 추구해야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과 위안을 찾겠군. 그렇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에피쿠로스가 뭐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안 죽어, 그게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 그럼 그 행복의 경지는 뭐예요? 아타락시아잖아요.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죠. 자, 이렇게 오늘 글과 문제 내용 모두 만나봤습니다. 함께 안 풀어본 문제는 여러분이 꼭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오늘의 어휘입니다. 보물상자. 두 개의 어휘 만나보죠. 먼저 평정심은 외부의 자극에 동요되지 않는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글에 어떤 일에도 정신적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 즉 아타락시아의 상태이다 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죠.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예요. 자, 두 번째 어휘는 망상입니다.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망령된 생각을 함 또는 그 생각을 뜻하는데요. 그래 보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위해 망상이나 미신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망령된 생각이나 미신에 대한 공포를 제거한다. 제거하라고 한 것이죠. 자, 평정심과 망상 두 개의 어휘를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입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글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글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글들이니까 꼭 읽어서 오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정해봅니다. 정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식물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식물들은 어떻게 양분을 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빛에너지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밥 먹어요. 그리고요, 식물은 광합성 한 겁니다. 방법이 다르지만 양분 얻은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양분 얻은 것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은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한번 같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정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시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 확인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우리 열심히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물이 이동하는 통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다르대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식물이 정말 열심히 광합성 해가지고 양분 생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식물이 에너지 갖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빛에너지 받는데 이 빛에너지는 식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광합성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분을 생성한 겁니다. 그러면 식물이 도대체 에너지 왜 필요한 거지? 뭐할때 필요한 거지?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도 밥 열심히 먹었어요. 그렇게 양분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 양분 어디에 쓰나요? 그렇죠.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키도 커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할때다 에너지 필요한 것처럼 식물들도요. 생장해야 돼요. 그리고 식물체를 구성하기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렇죠. 꽃도 펴야 되고요. 열매도 맺어야 돼요. 이런데 이런 다양한 생명 활동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 완성이 됐습니다. 빛에너지 주죠. 그러면 식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인 양분으로, 즉 화학 에너지로 전환했다가 그때그때 생명 활동에 필요한 생장할 때 아니면 꽃을 피울 때 아니면 열매를 맺을 때 그때그때 필요한 에너지로 다시 전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결국에 이 태양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지구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내용과 여러분들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저장한 그 양분 생성한 그거를 어떻게 다양한 생명 활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로 다시 전환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식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부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할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런 호흡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광합성 통해서 열심히 만든 거 있죠? 바로 양분이에요. 포도당입니다. 그럼 여기 에너지 저장돼 있는 거죠. 얘를 산소 가지고 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저장된 에너지를 곳곳에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식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책 154페이지에 있는 그림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물과 이산화탄소 이거 이용해서 빛에너지 받아요. 지난 시간 열심히 공부했던 광합성 하죠. 그 결과 우리 양분 포도당 산소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얻은 양분과 산소, 포도당과 산소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호흡 에 필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얻게 된이 양분과 산소 이용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그 결과 무엇이 만들어지냐?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에너지 제가 지금 방출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원했던 다양한 생명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아,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은 에너지 방출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생명활동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아,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돼요. 근데 그 방출된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생명활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광합성 결과 생성된 양분과 산소구나, 라는 걸 파악해 주시면서, 그러면 이런 호흡 결과 생성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역시나 우리는 탐구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떻게 준비했냐면, 비닐봉지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기, 하나에만 시금치를 요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찌개로 잘 여기를 이제 밀봉을 해줍니다. 그리고 빛이 보이지 않는,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될수 있는 암흑에다가 우리 하루 정도 얘네들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럼 일단 빛이 차단되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광합성 일어나지 않는 거고, 여기에 지금 시금치 있으니까 여기서 호흡은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꺼내가지고요. 얘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석회수에다가 쭉 한번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동일하게 석회수에다가 쭉 눌러줄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비에서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는 거 뭐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예요.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여기에만 시금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흡이 일어났을 건데, 기에 지금 A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B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 호흡 결과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생성된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흡 결과 생성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물과 이 실험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앞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무슨 내용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광합성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우리 1학년 때 식물세포, 동물세포, 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가 세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서 동물세포, 식물세포 봤었죠. 근데 그 안에 더 작은 세포 소기관, 구조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집중했었냐면, 동물세포에서는 관찰이 안 됩니다. 근데 식물세포에서만 관찰돼요. 라고 하면서 바로 엽록체 얘기를 했었고, 이 엽록체에서 광합성합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을 식물의 각 기관으로 모두 이동해 주어야지만 그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시간도 볼게요. 광합성은 언제 일어나요? 그렇죠.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호흡은요, 항상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잔다고 해서 여러분 잠깐 숨을 안 쉬나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식물의 경우에도 호흡은요, 항상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왜냐?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빛이 없을 때 호흡이 일어납니다. 언뜻 읽고 지나가면 그럴듯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바로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지만 호흡은요, 항상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원료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어요. 지금 광합성의 경우에는 물과 이산화탄소, 반면에 호흡은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 포도당과 산소가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기체

표현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걸 원료로 빛에너지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것이었죠. 그럼 기체 교환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죠. 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는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체 교환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죠. 반면에 호흡은 그 반대 보시면 되죠. 우리 포도당 거기 안에 에너지 저장돼 있으니까 산소 가지고 그 양분 분해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생성하면서 에너지 방출하는 것이 호흡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체 교환까지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출입도 정리할 수 있죠. 광합성의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빛에너지 흡수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의 경우에는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 호흡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이 표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방출하니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은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는 한번 예상해 볼게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빛의 세기가 아주 강한 낮을 보는 거예요. 낮에는요, 당연히 광합성도 일어나고 우리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빛의 세기가 아주 강하면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고 호흡은 어때요? 그렇죠.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죠.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광합성 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보여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밤이 되면 어떻죠? 호흡만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 그러면 밤에는 즉 빛이 없을 때는 호흡만 일어나니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조금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했던 거예요. 낮이에요. 우리 빛이 있을 때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빛이 강할 때는 우리가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방출하는 건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때 호흡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 일어나는데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합성도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나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기체교환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책 147페이지에 있는 그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한번 볼게요.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죠. 여기는 빛이 없다는 전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산소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체교환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그림이 제시가 되면서 여러분한테 모든 칸이 빈 칸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시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떠한 광합성량과 호흡량의 크기 비교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중에 몇 가지를 빈 칸을 뚫어서 각각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 빛이 강한 낮과 빛이 없는 밤을 여러분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비교하시면서 내가 바르게 이 기체 교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꼭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용 정리 거의 다 됐거든요. 무엇으로 정리하실 거냐면 우리는 이 그림 하나로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식물과 에너지 공부 다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냥 여러분 빈 종이 하나 꺼내세요. 빈 종이 하나 꺼낸 다음에 그냥 잎의 모양 한번 쭉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줄기 이렇게 딱 그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걸 하나하나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적으면서 아 이건 광합성이야. 최초 산물의 형태는 이거야. 저장은 이렇게 되고 이동은 이렇게 되네. 그리고 어떠한 이 줄기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광합성과 호흡의 과정을 설명을 실제로 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디가 막혔는가?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가? 이거 내용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공부는 내가 무엇

무엇을 모르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듣기만 하거나 다 적혀져 있는 걸 계속 볼 때는 내가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한 것처럼, 즉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우리 식물과 에너지에서는 딱 요걸로 여러분들이 내가 개념 정리되어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가 있었죠. 그렇죠. 일단 물이 필요합니다. 물 어떻게 공급돼요? 네, 뿌리에서 쭉 흡수해서 그리고 줄기를 거쳐서 잎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럼 이때 물이 이동하는 통로, 그렇죠. 그걸 우리는 물관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거 1번입니다. 2번으로 갈게요. 물만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이산화탄소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기체니까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 그렇죠. 기공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이렇게 있는 거죠. 아, 광합성에 필요한 원료가 물과 이산화탄소구나. 근데 이것만 있다고 광합성 안 일어나요. 그래서 빛에너지 이렇게 주고 있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되고, 그럼 빛에너지 이용해서 결국에는 양분을 만드는데, 이거 정확하게 형태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최초 산물 형태, 이거 뭐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포도당이에요. 아, 최초 산물 형태는 포도당이구나. 근데 이 포도당은, 그렇죠, 물에 잘 녹잖아요. 내가 열심히 광합성 했는데 물에 녹아가지고 막 유실되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빠르게 이 포도당끼리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형태, 잎에 잠시 저장되는 형태, 그게 바로 녹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물에 녹아요. 하지만 얘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일시적 저장 상태, 바로 녹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얘 광합성 일어났어? 일어나지 않았어? 이거 확인할 때, 녹말로 우리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까지고 검출했더라. 그 내용까지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우리 호흡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럼 세포에서 호흡 일어나려면, 그렇죠, 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광합성해서 만든 양분을 이 식물의 각 기관으로 보내줘야 되죠. 그럼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밤에 다시 이동하기에 좋으려면 물에 잘 녹아야 돼요. 그래서 물에 녹는 바로 이동 형태, 설탕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이 되더라. 그럼 이렇게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었죠. 그걸 우리는 바로 체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포도당 양분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바로 이 산소도 함께 생성이 되는데, 이 산소의 일부가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식물체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방출된 산소가 좀 우리와 같은 이런 동물들 호흡에 활용이 된다. 많은 생물들의 호흡에 역시나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중요했던 거. 초기 산물의 형태는 포도당. 그 다음에 잎에 잠시 저장되는 형태는 녹말. 그 다음에 이동되는 형태는 설탕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서술형으로 묻기에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그 형태별로 여러분들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산물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방금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제 이동되죠? 그럼 우리 공부했잖아요. 호흡. 호흡이 뭐예요? 포도당, 그리고 거기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있죠. 그러면 이 포도당을 산소가 분해해요. 그러면서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면서 에너지 방출하고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또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생성된 이러한 물질들이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장하는데 쓰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런 것도 어디에 쓰이냐? 지금 말했던 식물의 생장, 아니면 씨를 맺는 거,

화약을 틔우는 거, 꽃을 피우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이런 거할때 모두 다 뭐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에너지를 호흡하면서 방출해야 이 에너지를 그때그때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식물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것이 커다란 생태계 안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광합성 하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빛에너지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만 생각해도,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광합성 하나요?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양분을 얻어요? 즉, 먹이를 섭취하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들을 한번 넣어 본다면, 아, 바로 이 식물이 광합성에서 양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양분을 섭취함으로써, 그렇죠. 바로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 양분을 얻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동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 또 이런 산소도 제공하게 되죠. 광합성 결과 산소도 우리가 방출이 되더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숨쉴때 산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도 제공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고도 남은 에너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되는 거 보면 포도, 양파, 과일류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러한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고 아니면 설탕의 형태로 저장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탕무 아니면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설탕의 형태로 저장되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녹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자, 고구마 아니면 벼, 밀 이런 것도 있죠. 얘네들은 아,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구나. 또콩 같은 것들은요,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고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땅콩이나 깨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 광합성의 산물이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아니면 식물체의 각 구성 성분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도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여러 기관에 정말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은 공부를 했고,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개념책의 161페이지에 가면 요런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 촛불이에요. 맨 처음에 촛불,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연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연소의 정의는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얘를 완전히 밀봉했다라고 얘기하면 이 안에 있는 산소가 있을 때까지만 초가 타게 될 거고요. 산소가 모두 소모해 버리면 결국 불은 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촛불만 넣은 것이 아니고요. 식물도 같이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빛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초가 더 오래 탈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죠.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바로 이 식물이 광합성 하게 될 거라서 그래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네, 우리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만 보면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 우리 바로 산소라고 하는 것이 이 촛불 연소에 사용이 됐던 거잖아요. 따라서 아까보다는 더 길게 탈 것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절대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 식물은요, 광합성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식물이 호흡도 하는 거야. 근데 빛이 아주 강하다라고 전제를 둔다면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았을 것이다.

0: 것이고, 그래서 이 촛불이 아까보다는 더 오래 탄 것입니다. 라고 호흡의 내용까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해석을 해볼게요. 역시나 16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 얘는요, 보온병입니다. 거기에다 뭘 넣냐면, 싹이 트고 있는 콩을 요렇게 넣어두고요, 온도계를 요렇게 꽂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뭐였죠? 호흡이죠. 아, 얘가 열심히 우리 싹이 트고 이런 거 앞에서 봤었잖아요. 호흡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즉, 생명활동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즉, 호흡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 그 에너지 가지고 지금 열심히 싹이 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온병에 두고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온도계를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현상에 넣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가, 요거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우리 개념책에 보면 정말 다양한 탐구들, 다양한 상황들, 현상들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꼼꼼하게 그 현상들, 우리가 공부한 광합성과 호흡을 연결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꼭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식물과 에너지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또 학교 현장에서 서술형, 논술형 문항으로 여러분에게 수행평가 진행하기에 대단히 좋은 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광합성과 호흡에 있어서는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용어로 적어보는 그런 연습들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호흡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러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오늘의 마지막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은요,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요. 그러면 식물의 호흡은 빛이 없을 때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식물의 호흡은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 빈칸 채워주시고요. 이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있는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 첫 번째 단원, 지층과 화석 계속 공부해 볼 거예요. 지층과 화석, 우리 과거에서부터 우리에게 남긴 어떤 편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재밌게 공부했나요? 틀린 문제를 꼭꼭 복습하고 오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퀴즈,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서 층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바로 지층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층은요, 줄무늬가 나타난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좋아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같이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 대단원 속에 있는 두 번째 소단원에 대한 내용을 문제풀이 해볼 거예요. 화석의 생성 과정과 가치입니다. 자, 이 화석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 수행평가까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문제풀이하러 바로 가볼게요.

니은, 디귿 사진을 한번 눈으로 쭉 확인해 보세요. 2번, 화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예요. 이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생물의 몸체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생물이 살았던 흔적도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생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제, 엊그저께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져야 된다. 오랜 시간이라고 적어둘게요. 오랜 시간. 우리는 최소한 만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이 직접, 자연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세 가지의 조건을 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중에서 화석이 될수 없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바로 니은의 고인돌이죠. 고인돌은요,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생물의 몸체나 흔적도 아니고 또이 고인돌과 같은 것은 인간이 직접 만들었죠. 따라서 고인돌은 화석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물. 따라서 2번의 정답은 니은이 되겠죠. 3번. 문제 2번과 같이 답한 까닭을 쓰시오. 자, 방금 우리 같이 정리했던 거 글로 정리하면 됩니다. 지칭에 남아있는 과거, 생물과 관련된 거, 생물의 몸체나 흔적도 아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요. 그쵸? 자연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4번 봅시다. 화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문제네요. 1번. 고사리 화석은 식물 화석이다. 맞죠? 고사리는 식물의 한 종류니까. 자, 2번. 삼엽충 화석은 동물 화석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삼엽충은요, 어떤 벌레를 뜻하지만 동물의 한 종류예요. 3번. 화석은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다. 맞죠? 4번. 화석은 대부분 화산 속에서 발견된다. 화산은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가 흐르죠. 뜨거운 마그마가 흐르게 되면 그 속에 생물이 바로 녹아 없어지거나 혹은 타버리겠죠? 화석으로 남을 수 없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5번. 생물이 기어가는 흔적도 화석이 될수 있다. 맞죠? 화석은요, 생물의 몸체뿐만 아니라 살았던 흔적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5번에서 6번. 다음은 화석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문제 먼저 확인할게요. 5번. 위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기역 여기 있죠. 다 과정 속에. 우리 가부터 살펴봅시다. 죽은 생물이 호수나 바다 밑에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 죽은 생물 위로 퇴적물이 계속 쌓인다. 그 다음, 다. 죽은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퇴적물과 함께 어디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화석이 된다?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여러 개의 퇴적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눌리고 굳어진다. 이것을 지층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화석도 지층 속에서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라. 땅 위로 드러난 뒤 깎이면 화석을 볼수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과정이 되겠어요. 6번. 죽은 모든 생물이 화석으로 남지 않는 까닭을 화석이 만들어지기 유리한 조건과 관련지어 쓰세요라고 했죠.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서 답을 적어야 돼요. 모든 생물이 다 화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화석이 만들어지기 유리한 조건이랑 관련지어서 문장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화석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일단 그렇죠. 뭔가 몸체에 딱딱하거나 질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해파리나 지렁이와 같이 굉장히 연한 생물 있죠. 이러한 연한 생물은요, 땅속에 묻히면 금방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이 땅에 어떤 이렇게 땅에 남으면서 그 모양이 남으면서 그 위에 퇴적

물이 쌓여서 화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넣어서 문장 작성해 봅시다. 화석이 되려면 썩어 없어지지 않는 단단하고 질긴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요. 여기 단단하다를 뭐 딱딱하고 이렇게 적어도 충분히 답이 될수 있습니다. 7번.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떠올리면서 보기 살펴볼게요. 1번. 생물의 몸체 중 연한 부분이 화석이 되기 쉽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라고 했어요. 연하면 금방 썩어서 없어집니다. 단단하고 질긴 부분이 있어야 된다. 땡. 2번. 퇴적물 속에 묻힌 생물의 몸체는 며칠만 지나면 화석이 될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이 지나야 화석이 될수 있습니다. 3번. 생물의 몸체가 퇴적물 속에 빠르게 묻혀야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생물의 몸체가 퇴적물 속에 빠르게 묻히지 않고 공기 중에 혹은 물 속에 이렇게 오랜 시간 드러나 있으면 훼손되기가 쉽죠. 훼손되거나 혹은 뭐 다른 동물이 그것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생물의 몸체가 빠르게 퇴적물 속에 묻혀야 잘 안전하게 보존이 돼서 화석이 만들어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도 살펴볼게요. 4번. 몸체 화석은 지층에 남긴 흔적이 퇴적물과 함께 단단하게 굳어져 화석이 된다? 아니죠. 몸체 화석이 아니라 흔적 화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5번에 흔적 화석은 죽은 생물의 몸체가 퇴적물과 함께 단단하게 굳어져 화석이 된다? 자, 이것은 몸체 화석이 되죠. 4번과 5번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서 9번. 다음은 화석 모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화석을 우리가 모형으로 실험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가. 조개 껍데기 흔적 위에 알지네이트 반죽을 붓고. 나. 굳은 알지네이트를 점토에서 떼어낸다. 다 점토에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고 눌렀다가 떼어낸다. 자, 이렇게 읽어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죠? 문제 볼게요. 화석 모형을 만드는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이 중에서 어떤 과정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어떤 생물을 점토에 놓고 꾹 눌렀다가 떼어냅니다. 이게 바닥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과정이죠. 따라서 다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점토에 흔적이 남았다면 그 위에 어떤 새로운 물질을 넣어야겠죠. 그게 바로 알지네이트 반죽이에요. 반죽을 붓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일어나야 될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어놓은 알지네이트 반죽이 굳어지면 점토에서 떼어낸다. 자, 이렇게 떼어낸 이 알지네이트 반죽이 바로 화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가 맨 마지막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9번. 위 실험에서 굳은 알지네이트는 실제 자연에 무엇에 해당되나요? 자, 이거 무엇에 해당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화석에 해당된다. 화석. 화석이 정답이죠. 10번. 조개 화석 모형과 실제 조개 화석의 차이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여기 보면 조개 화석 모형을 만든 거예요. 방금 직전 그 실험에서 굳은 알지네이트 반죽이 되겠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실제 조개 화석입니다. 자,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일까요? 맞아요. 실제 화석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알지네이트 반죽은요, 몇 분만 있으면 빠르게 굳어요. 그래서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실제 화석이 화석 모형보다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린다. 이 부분을 적어줘도 좋고요. 또 실제로 만져보면 그 느낌도 달라요. 화석 모형보다 실제 화석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더 오랜 시간 굳어졌기 때문에 더 딱딱하게 만들어진다. 이 차이점을 적어도 정답이 되겠네요. 11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기억. 점토는 실제 자연에서 지층에 해당된다. 맞는 설명이죠. 그 지층 땅, 퇴적물이 쌓인 거. 맞습니다. 니은. 조개 껍데기는

실제 자연의 과거 생물에 해당한다. 맞죠? 우리는 조개 껍데기를 실제 그 자연에서의 생물 몸체다라고 생각하고 그 조개 모형, 조개 화석 모형을 만들었죠. 디귿. 조개 껍데기를 점토에 누르는 것은 죽은 생물이 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 아니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점토에 누르는 행위는요, 그 생물의 몸체를 바닥에 꾹 눌러서 그 자국을 남긴다.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을 적어주면 되겠죠. 12번. 다음과 같은 공룡알 화석으로 추리할 수 있는 사실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 사진이요. 바로 과거의 공룡알 화석이에요. 이 공룡알 화석을 우리가 현재 이렇게 발견을 해내고 유추할 수 있는 사실,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어, 공룡은 새끼를 낳았을 것이다? 아니죠. 새끼를 낳았다면 공룡알 화석이 존재하지 않겠죠. 니은, 공룡의 피부는 회색이었을 것이다. 자, 우리 안타깝게도 이 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그 생물의 피부색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모양 정도만 알 수가 있죠. 디귿,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공룡이 살았던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 지층에 공룡 알이 묻혔으니까 이 지층은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수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디귿. 13번. 화석이 발견된 지역이 과거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 화석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물고기. 육지가 아니라 바다죠. 혹은 강이 되겠죠. 2번, 잠자리 화석. 자, 잠자리, 육지에서 살기는 했을 거지만 따뜻하고 습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고사리 화석. 고사리는 그늘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사는 식물이에요. 따라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 아, 이곳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때의 환경을 추리해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나머지 4번. 나뭇잎 화석, 우리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너무나도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의 환경을 알기는 어렵고요. 마지막, 새도 마찬가지죠. 그곳이 따뜻했는지 습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4번, 어느 곳에서 다음과 같은 삼엽충 화석,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과거의 이 지역은 어떤 환경이었을지 추리해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삼엽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답을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삼엽충, 과거에 어디에서 살았던 생물일까요? 맞아요. 바닷속에 살았어요.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혹은 바닥을 이렇게 기어 다니는 그런 생물이었거든요. 따라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면 그 지역은 과거에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단원평가 2회 문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화석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이것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했죠. 화석이라고 하면 생물의 몸체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렇죠. 살았던 흔적. 흔적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뭐 공룡 발자국 화석이라든지 또는 어떤 동물이 기어간 흔적이 화석으로 남았다든지 이런 것도 모두 화석이 될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2번에서 4번. 다음은 어느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2번. 동물 화석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세 가지 중에서 동물에 해당되는 거딱 하나 있죠. 그렇죠. 바로 물고기죠. 2번은, 니은은 고사리 화석이고요. 디귿은 나뭇잎 화석인데 둘다 식물이죠. 동물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기역이다. 기역 적어줄게요. 3번. 문제 2번과 같이 답한 까닭을 오늘날의 생물과 연관지어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방금 우리가 2번 문제에서 물고기 화석이 동물 화석이다라고 적었잖아요.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죠? 그렇죠. 현재 오늘날에도 이 물고기처럼 생긴 이러한 생물이 동물로 살아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 과거에도 이렇게 생긴 생물, 물고기처럼 생긴 생물이 있다면 이것은 동물이었겠구나, 라고 추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답을 작성해 볼게요. 물고기와 비슷한 동물이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물고기 화석은 동물 화석이다, 라고 우리가 추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석의 기호를 쓰시오.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식물의 줄기와 잎이 잘 보인다라고 했죠. 아, 그러면 기역은 안 되고 니은 혹은 디귿이 답이겠구나. 두 번째, 오늘날 고사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오늘날 고사리라는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식물과 비슷하게 생긴 이 니은 고사리 화석도 옛날에 현재와 비슷한 그런 고사리 이런 식물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5번. 여러 가지 물질과 흔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사진이 있고요. 첫 번째는 공룡 알 화석이고, 두 번째는 공룡 발자국 화석, 세 번째는 그냥 모래 위에 남은 사람의 발자국이고요. 네 번째는 고인돌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예일 경우에는 공룡알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이 되고 아니요일 경우에는 모래 위의 발자국 또는 고인돌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분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두 가지 우리 친구들 한눈에 봐도 화석과 화석이 아닌 것으로 나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공룡알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인데, 자, 모래 위에 발자국 화석이 될수 있나요? 안 되죠. 왜?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발자국이 남았다라는 건뭐 어제라든지 뭐 1시간 전, 몇분 전에 생겨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화석이 될수 없고, 고인돌은요? 맞아요. 고인돌은 생물과 관련되지도 않았고, 또 인간이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화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분류 기준에 들어갈 것은? 그렇죠. 화석인가 아닌가. 바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이렇게 답을 우리 친구들도 찾아주세요. 6번.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가나다 살펴봅시다. 죽은 생물이 호수나 바다 밑에 가라앉는다. 나, 죽은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퇴적물과 함께 지층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서 화석이 된다. 다, 죽은 생물 위로 퇴적물이 계속 쌓인다. 자, 우리 친구들 쭉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순서를 찾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죽은 생물이 가장 먼저 가라앉아야겠죠. 일단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가. 그 다음에 가라앉은 뒤에 다양한 퇴적물들이 그 위에 쌓이고 쌓여야겠죠. 다가 되겠죠. 이렇게 쌓인 후에 지층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 이렇게 정답을 가, 다, 나로 정리해 주세요. 7번. 죽은 생물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유리한 조건을 두 가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서술형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 답을 문장으로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로 화석이 만들어지기 유리한 조건 무엇이 있었죠? 이 생물의 몸체가 연하고 말랑말랑해야 되나요? 아니죠. 단단하고 질긴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또두 번째는 그렇죠. 퇴적물이 그 위에 빠르게 쌓여야 돼요. 이게 퇴적물에 빠르게 묻히지 않고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다른 동물이 와서 훼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 모양이 바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쌓인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죽은 생물 위로 퇴적물이 빠르게 쌓여야 한다. 또 질긴 부분이나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8번에서 10번. 다음은 화석 모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먼저 아래 문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8번. 위 실험에서 조개 껍데기는 실제 자연의 무엇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었죠. 여기 가 부분에 나온 조개 껍데기, 이것을 우리는 실제 자연에서
그렇죠. 그때 살았던 생물 그 자체.

나타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험에서 조개 껍데기로 구현을 해낸 거예요. 자, 9번 볼게요. 위 과정 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점토에 누르는 과정은 실제 화석이 만들어질 때 어떤 과정에 해당되는지 쓰세요라고 했죠. 자, 여기 조개 껍데기를 점토판에 꾹 눌렀다가 떼어내죠. 이것은 실제 자연에서? 그렇죠. 생물이 이 퇴적물에 자국이 남는 거, 흔적이 남는 거, 묻히는 거, 그런 과정을 이렇게 실험에서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생물의 흔적이 지층에 남는 과정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10번. 위 다에 들어갈 과정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여기 다에 들어갈 과정. 이렇게 알지네이트 반죽을 조개 껍데기의 흔적 안에 부었죠. 그 다음에 그렇죠. 굳은 반죽을 떼어내면 그게 바로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어 굳은 알지네이트를 점토에 비빈다 아니고 니은 굳은 알지네이트를 점토에서 떼어낸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디귿, 굳은 알지네이트를 다른 점토에 붙인다. 이것도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니은. 11번, 화석 모형과 실제 화석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색은 완전히 다르고요.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건 실제 화석이죠. 3번, 모양과 무늬가 비슷하다. 맞아요. 모양과 무늬는 아주 비슷하게 구현을 해냈어요. 4번, 단단한 정도가 비슷하다. 아니죠. 실제 화석이 훨씬 단단하죠. 5번,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바로 실제 화석입니다. 정답은 3번. 12번에서 13번, 다음은 다영이의 관찰 기록지 중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2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삼엽충 화석은 무엇일까요? 자, 이 중에서 삼엽충의 모양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렇죠. 바로 세 개의 이렇게 마디로 이루어진 5번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13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 오랜 옛날 삼엽충은 바다에 살았었기 때문에 화석이 발굴된 그 장소는 과거에 어디였다는 걸 추리할 수 있다? 그렇죠. 바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14번, 화석으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에 과거에 생물이 살았던 환경, 알수 있죠. 그렇지만 피부색과 목소리 또는 미래에 나타날 어떤 생물에 관한 정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15번, 오른쪽과 같은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추리할 수 있는 사실. 자, 공룡 발자국이 남았다라는 건 과거에 공룡이 걸어 다녔구나. 그리고 이 지층도 공룡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정리하고 수행평가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지층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번에 기역에서 디귿 중 휘어진 지층을 골라보세요. 휘어졌다는 건 이렇게 줄무늬가 휘어졌다. 바로 니은이 되겠죠. 2번. 위 사진을 통해 알수 있는 지층의 공통된 특징을 두 가지 쓰세요. 자, 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했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줄무늬가 나타나고 층층층 여러 층이 있고 또각 층마다 어떤 색이나 두께가 다르다.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자, 2번. 다음은 자갈 모래 진흙과 같은 퇴적물로 만든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위 지층 모형을 만들 때 자갈 모래 진흙을 흘려보낸 순서를 쓰세요. 자, 가장 먼저 흘려보낸 것이 가장 아래에 묻힌다라고 했죠. 따라서 순서는 자갈, 진흙, 모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차이점을 두 가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무엇이다? 그렇죠. 만들어진 시간이 다르고 단단한 정도도 다릅니다. 이렇게 비교적 모형은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지지만 실제 지층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다. 또는 실제 지층이 더 단단하다. 또는 실제 지층은 휘어진 것도 있고 끊어진 것도 있다. 이런 다양한 것들 중에서 두 가지만 골라서 답으로 작성해 보세요. 3번. 다음은 여러 가지 종류의 퇴적암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니은에 들어갈 알갱이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했죠. 자, 이암의 알갱이는 가장 크기가 작은
그렇죠. 지늘기 되겠죠.

2번. 기억에 들어갈 퇴적암의 이름과 각 퇴적암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쓰세요. 자, 일단 모래로 만들어진 이 퇴적암은 우리가 이름을 사암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퇴적암을 세 가지로 분류한 분류 기준은 바로 알갱이의 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퇴적암을 분류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여러 가지의 화석의 모습입니다. 1번에 기억에서 비읍 중 과거에 물속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생물 화석의 기호를 두 가지 쓰세요. 자, 물속에서 살았던 거 바로 기억의 물고기. 그 다음에 디귿의 삼엽충 바다에 살았던 벌레가 되겠죠. 기억과 디귿이다. 2번, 화석이 소중한 까닭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기역부터 비읍까지 다양한 종류들의 화석이 있는데 이것들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렇죠. 현재에는 볼수 없는 과거에 살았던 이 생물들의 모습이나 또는 어떤 생활한 흔적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의 자연 환경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리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죠. 자,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화석을 통해 과거 생물의 생김새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 또는 당시의 환경을 추리해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화석들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과학 1단원 내용 모두 정리했어요. 우리 친구들 틀린 문제 꼭 복습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화석은 반드시 생물의 몸체가 남아 있어야만 인정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곱근의 성질 생각해 볼게요. 제곱근이 도대체 어떻게 성질을 가지고 계산이 되어질까 고민하는 시간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결성이 높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 확인하시죠. 오늘의 미션 보셨죠? 오늘의 미션은 제곱근과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처럼 제곱과 제곱근이 만났을 때 어떤 식의 계산이 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루트 A의 전체 제곱을 하면요. A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을 하면 역시나 A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던데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트 A가 뭐였어요? 그렇지.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중에 양수가 바로 루트 A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A가 돼야죠. 태생이 제곱하면 A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루트 A는요.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중에 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A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루트 3의 제곱은요. 루트 3이 제곱하면 3이 되는 것이었으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3이겠죠. 마이너스 루트 3은요? 맞아요. 역시나 제곱하면 3이 되는 것 중에 음수니까 제곱하면 3이 나와야 합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계산되어지는 첫 번째 성질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유를 모르고 암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꼭 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루트 A를 전체 제곱했을 때는 역시 루트 A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양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A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했을 때도 마이너스 루트 A가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에 음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A였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봐야 될 개념은요. 고등학교까지 계속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별표를 할 수 있다면 여기에 한 100개쯤 하고 싶을 그런 정도예요. 자, 내용 볼게요. 루트 A의 제곱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개념과 차이가 하나 있다면 제곱과 루트가 만나기는 했는데 위치가 좀 달라요. 제곱이 루트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들어있죠.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저는 루트랑 제곱을 만나지 않게 할래요. 네, 그런 친구들은 예제를 보면서 결과를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볼게요. 자, 루트의 3의 제곱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때? 루트 안쪽에 있는 3의 제곱이 9니까 루트 9 이걸 말하고요. 그 루트 9는 제곱해서 9가 되는 것 중에 양수니까 우리 3이야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요. 루트에 마이너스 3의 제곱 생각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마이너스 3의 제곱도 역시나 9죠. 그래요. 똑같이 루트 9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쪽이 음수여도 그 결과는 똑같이 3이 나타난다 생각할 수 있겠죠. 루트 안쪽에 있는 값이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때? 루트 안에 있는 값에 절대값을 씌워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결국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식은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절대값을 풀어내는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어때? 두 번째 개념 이해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예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입니다. 제곱과 제곱근이 만나는 상황을 우리 두 가지 생각했는데요. 제곱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곱이 루트 바깥쪽에 있는지 루트 안쪽에 있는지 위치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식의 값들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방금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했었죠? 그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루트 7은 제곱해서 7이 되는 것 중에 음수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말 그대로 7하고 등장해야 정답일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루트에 마이너스 7의 제곱을 생각하래요. 자, 이거 천천히 생각하면 이렇게 됐었죠? 루트 안쪽에서 마이너스 7을 제곱하니까 루트 49가 되고 제곱했을 때 49가 되는 것 중에 양수를 의미하니까 이 값은 7이야 라고 쓸 수 있었는데 우리 그냥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곱이 루트와 만나면서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제곱이 루트의 안쪽에 있으니까 이 결과를 우리는 절대값 마이너스 7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7은 당연히 7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식의 계산,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안쪽에 있는 음수,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바꾸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은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제곱과 루트를 사라지게 만들 때 이 음수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으니까 절대값 풀려면 마이너스 하나를 붙여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어줄 수 있습니다. 어때? 세 번째 거 조금 어려웠나요? 좀 어렵지만 중요한 이야기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할 겁니다.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x에 대해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사라지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안에 있는 이 x-1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주어야겠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안쪽에 있는 X-

플러스 3을 절대값 붙여서 끌어내는 게 우리의 규칙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x-1의 부호와 x-3의 부호가 필요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x의 범위를 주었겠네.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x에서 1을 빼면 양수죠. 그래,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대표적인 값 2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에서 1 빼면 양수 나와요. 절대값 안쪽이 양수야? 그럼 절대값이 그냥 사라져도 괜찮아. 그래서 x-1 하고 쓰여지게 되고. 그 다음, x-3은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음수의 값을 가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2 같은 거 한번 넣어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음수 나오죠? 그러니까 어때? 절대값이 사라질 때 x-3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사라지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분배 법칙 사용해서 괄호 풀어줍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x가 사라지면서 정답은 2라고 쓰여지게 되겠네요. 어때? 두 번째 문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한 단계씩 선생님 얘기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한 줄로 이번 수업 정리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반드시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더울 테니까 여기 이렇게 모자도 쓰고 바구니 한 가득 다 담아와야지. 어서 와요, 친구들. 오늘 키키는요, 땅속 보물을 캐러 가요. 어떤 보물일까 궁금한 친구들은 함께 하는 게 어때?
1: 궁금해.
0: 워프 언제 온 거야?
1: 궁금한 워프 탐험가도 출동이요.
0: 아주 오늘 멋지게 하고 왔는데?
1: 그럼요. 보물 캐러 간다고요?
0: 아?
1: 보물이라?
0: 워프, 그 보물이 말이야.
1: 보물 찾으러 출동!

0: 속을 파면 커다란 무화 길쭉한 당근 길쭉길쭉 우와
1: 쑥쑥 나지
2: 이런 거 말고요 다시
0: 땅 속을 파면 기다란 고구마 동그란 감자 토실토실 양파도
1: 쑥쑥 나지
2: 이게 무슨 보물이에요
0: 워프가 정말 실망이 큰가 보다
2: 난 진짜 보물 캐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보물이에요 맨날 보는 그냥 채소들이잖아요
0: 참, 워프 여기 있는 이 채소들이야말로 진짜 정말 보물이라니까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야
2: 에이 몰라요 이거 보물 아니에요
0: 참네 아무래도 말이야 영양맨이 출동해야 우리 워프가 믿을 것 같은데
2: 어? 영양맨이요?
0: 영양맨 출동하라 영양맨 영양맨 1호 무
2: 답답해 소화가 안 돼 소화 불량 공격을 받고 말았어
1: 소화 효소가 풍부한 무는 천연 소화제 소화

0: 우와, 속이 편안해졌어. 무파워 대단해요.
1: 영양맨 2호 당근.
0: 이 갑갑해. 이 눈 아파. 눈 피곤 공격을 받은 것 같아.
1: 눈 건강을 돕기 위해 몸속으로 들어가 비타민 A로 눈 파워.
0: 당근 파워 대단해요.
2: 영양맨 3호 감자.
0: 병균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어. 으슬으슬. 아, 왜 이렇게 춥지?
2: 비타민C 파워. 감자 파워로 질병을 예방하자.
0: 와, 감자 파워 대단해요.
1: 영양맨 4호 양파.
0: 오, 양파? 글쎄, 과연 너도 파워가 있을까?
1: 물론이지, 기대해도 좋아.
0: 그렇다면 들어와 보시지.
1: 나의 냄새와 매운 성분으로 결의 파워. 맑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0: 우와, 양파 파워 대단해요. 영양맨들 대단해요.
3: 그럼 여기 있는 이 영양맨들 보물로 인정해주는 거지?
0: 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영웅, 영양맨.
3: 영양맨. 우리는 뿌리채소 특공대.
0: 뿌리 채소요?
3: 우리가 땅속에서 캐온 이 채소를 뿌리 채소라고 하거든. 친구들은 어떤 채소를 좋아하나요?
4: 맛있게 쌈 싸먹는 상추는 식물의 잎 부분을 먹는 것이고, 길쭉한 오이는 열매를 먹는 거야. 이처럼 채소 중에는 땅 위에 올라온 부분을 먹는 것이 있고,

0: 속에 있는 부분을 먹는 것이 있지.
1: 땅 속이면 뿌리요?
0: 맞아. 무, 당근, 우엉은 영양이 모여 하나의 굵은 뿌리가 된 것이지.
1: 뿌리가 변신한 영양맨들 출동하라! 슝, 당근, 출동! 슝, 고구마, 출동! 우와! 슝, 감자, 출동!
0: 잠깐! 감자는 지금 출동해선 안 됩니다. 감자는 뿌리가 변신한 것이 아니니까요.
1: 어? 감자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궁금, 궁금, 궁금해! 뭐?
0: 감자는 줄기가 변신한 거야. 감자는 영양분을 저장해서 크고 뚱뚱해진 덩이 줄기지. 사실은 감자는 줄기라는 거야. 양파도 줄기 둘레에 많은 양분을 저장한 잎이 빽빽하게 자라서 만들어진 비늘 줄기고, 연못 바닥에서 찾을 수 있는 연근도 뿌리처럼 땅속으로 자라는 뿌리 줄기야.
1: 아, 땅속에 있는 뿌리가 변신하고 줄기가 변신한 채소를 뿌리 채소라고 하는구나.
0: 그래, 요런 영양맨들이 우리 몸속으로 출동하면 기운이 불끈, 불끈! 그럼 우리도 영양맨!
1: 영양맨! 워프랑 도전! 워프! 쪼쪼쪼! 이건 연근이야. 영양 만점! 영양맨 연근으로 쑥쑥, 쏙쏙 멋진 그림을 그려볼 거야.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기대해보라구. 연근, 수채불감, 붓, 그리고 도화지를 준비해줘. 먼저 연근을 잘라서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준비해줘. 아, 칼을 사용할 땐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 잊지 마. 연근에 물감을 묻혀서 도화지에 찍어줘. 꾹. 얍. 과연 잘 나왔을까? 오, 나름 귀여운데? 그럼 다른 연근으로도 해볼 거야. 꾹. 잘 나왔을까? 얍. 우와, 귀엽다. 다음은? 그래도 괜찮아. 일단 이 그림을 하나 완성해봐야겠어. 슈. 맞아, 바로 워프였어. 워프. 옆에도 바로 또 꾸며야지. 우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번엔 작은 걸로 한번 해볼까? 오, 진짜 이쁘다. 이건 앞뒤가 다르니까 뒤에도 한번 해봐야겠다. 꾹. 이거는 큰 연근. 오, 예쁜데. 보란색을 하나 더. 이건 뭘까요? 맞았어. 꽃이야. 이번엔 친구들 못 맞출걸. 맞았어. 거북이. 근데 그냥 거북이가 아니야. 하늘을 날고 있는 거북이. 오, 워프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일단 초록색을 하늘색도 슉슉슉 섞어줄 거야. 하늘을 나는 거북이가 있으니까 이건 구름. 이번엔 아예 다른 색으로 한번 해봐야지. 우와, 진짜 멋진 구름이야. 결론은 하. 꾹. 오. 꾹. 이거는

0: 잠자리 뿐이었어. 연근 그림 완성! 우와, 어때? 정말 근사하지? 우리 친구들도 연근으로 멋진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친구들, 화이팅!
1: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아하!
0: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채소. 종류도 거지거지, 영양도 거지거지. 뿌리채소 먹고 우리 모두 영양 가득. 워프! 우와! 오늘은 영양 타워로 꽃을 팍! 워프!
1: 우리 친구들도 다음 시간에 생각의 힘으로 예쁜 꽃을 피워봐요.
0: 활짝,
1: 활짝.
0: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0: 그거 알아? 이집트에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고 등에 날개를 단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대.
1: 그거 신화에 등장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동물 스핑크스 맞지?
2: 책에 보니까 스핑크스는 신전의 길목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답을 틀리면 사람들은 잡아먹는다고 되어 있어.
1: 잡아먹는다고? 설마 거짓말일 거야? 아이, 그나저나 라피도 그만 좀 떨어져서 걷지. 덥다, 더워.
3: 얘들아,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4: 진짜 스핑크스가 나타났다.
3: 어? 어? 친구들이 어디 갔지? 얘들아!
5: 이봐, 너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신전에 발을 들이다니.
3: 설마 스핑크스?
5: 이 신전에 무사히 떠나고 싶다면 내가 내는 수수께끼 문제를 맞춰라.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내 친구들처럼 널 피라미드 속에 가둬주지.

0: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친구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 스핑크스, 내가 답을 찾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1: 이상하다. 이번 달 간식비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아니, 대체 누가 간식 창고를 걷어내는 거야?
2: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큰일 났어요! 그게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
1: 괴물? 괴물, 괴물! 어디, 어디, 어디! 에이, 깜짝 놀랐잖아! 순호야, 너 이런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
2: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와 제 친구들이 이집트로 여행을 갔었는데, 오, 스핑크스가 갑자기 나타났지 뭐예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이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저랑 제 친구들을 피라미드 속에 영영가도 모르겠대요.
1: 이걸 스핑크스가 줬다고?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깨어나다니. 이거 이거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겠어. 이 수수께끼를 풀고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고. 지금 바로 가자. 지금 바로.
2: 선배님.
1: 잠깐 뜯은 과자는 마저 먹고.
2: 아, 선배님.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요.
3: 잘 모르겠던데.
4: 선배님. 아무리 봐도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1: 찾았다! 순호야! 네가 가져온 종이에 적힌 게 무엇인지 알아냈어!
2: 오, 정말요?
1: 짜잔! 이건 바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숫자야.
2: 오? 숫자요? 이 그림이요?
1: 옛날 사람들은 이 숫자를 그림으로 표현했대. 이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진흙으로 만든 판 위에 새기던 숫자고, 이건 이집트 사람들이 사물이나 동물의 모양을 본떠서 표현한 숫자, 그리고 이건 바로 고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숫자야.
4: 아니 무슨 숫자 종류가 이렇게나 많대요?
2: 선배님,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숫자는요?
1: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는 고대 인도에서 만들어진 숫자야. 순호야, 그럼 이 숫자들을 가지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
2: 오, 좋아요!
1: 자, 순호야, 이 수수께끼의 첫 번째 숫자는 생김새가 어때?
2: 오, 선배님! 오, 이거는 바빌로니아 숫자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1: 그렇지!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숫자를 뭔가를 고정할 때 쓰는 뾰족한 쐐기 막대 모양을 기호로 표시했대. 그러니까 이 뾰족한 쐐기 모양을 아래로 쓰면 1, 그리고 옆으로 쓰면 10으로 나타낸 거지. 그럼 여기서 문제!
2: 네!
1: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그린 모양 두 개와 옆으로 그린 모양 하나가 함께 있으면 뭘까?
2: 우선 10에다가 1이 두 개니까? 12예요, 선배님!
1: 이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럼 이 수수께끼 속 바빌로니아 숫자는 뭐지?
2: 이 숫자는 아래로 된 쐐기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4를 뜻하는 거겠네요?
1: 정답이야! 아주 쉽지?
2: 네, 선배님!
1: 자, 그렇다면 이제 수수께끼 속 두 번째 숫자를 볼까? 자자자, 이 숫자는 생김새가 어때?
2: 저 숫자는 생김새가... 선배님, 로마 숫자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1: 그렇지. 순호 말대로 이건

0: 맞춰봐.
1: 일단 중심이 되는 숫자가 5이고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옆에 1이 붙어 있으니까 더하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속 로마 숫자의 정답은 바로 6이에요!
2: 맞췄어! 정답이야!
1: 선배님, 얼른 이집트 숫자도 알려주세요!
0: 좋아. 자, 그럼 집중해. 짜잔! 이건 이집트 숫자잖아. 이 이집트 사람들은 말이지 이 동물이나 사물의 모양을 본떠 숫자로 만들었대.
1: 오, 선배님 그래서인지 정말 숫자가 그림처럼 생겼어요.
0: 그렇지. 자, 자세히 봐봐. 짠! 여기 있는 이 1은 이 막대기 모양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0은 여기 발 뒤꿈치 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00은 이 돌돌 감긴 밧줄 모양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천은 아름다운 수련꽃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만은 이렇게 구부린 손가락 모양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양은 꼬물꼬물 헤엄치는 올챙이. 또 여기 있는 이 모양은 깜짝 놀란 사람이나 이 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숫자 대신 사용했다고 해.
1: 우와!
0: 여기서 문제 하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 숫자 13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1: 선배님!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10은 저기 뒤꿈치 뼈 1은 막대기니까 세 개를 이렇게 3. 선배님, 이게 바로 숫자 13이에요.
0: 이야, 수노 맞췄어. 잘했어.
1: 이 그림 저기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속 마지막 숫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0: 수노, 이 수수께끼 속 문제 숫자들을 모두 알아냈어. 잘했어.
1: 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속 정답을 알 것 같아요. 선배님, 빨리 제 친구들을 구하러 갑시다.
0: 그래, 좋아. 지금 바로 가지. 자, 이럴 때가 아니야. 이리 와.
1: 어때?
0: 자, 저 먼 이집트까지 가야 하니까 오랜만에 들어는 봤나 순간이동 기술.
1: 오!
0: 자, 잘 봐. 힘을 모으고 모아서 자, 네 손을 잡아 수노.
1: 네!
0: 우린 지금 이집트로 가는 거야.
1: 이집트로 간다.

0: 오, 다행이다.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제대로 온 것 같아. 이집트 맞아.
1: 은서씨 선배님! 어. 스핑크스를 다시 만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너무 무서워요.
0: 준호야, 정신 차려. 널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구해내야지. 좋아. 그럼 순호가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친구들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1: 그렇지만 아니야. 친구들을 구해야지. 선배님, 저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스핑크스다!
2: 내가 낸 수수께끼의 답은 가져왔겠지.
1: 그럼 당연하지. 수수께끼의 정답은 4, 6, 13. 맞지?
2: 아, 이럴 수가. 저 정답을 기다려야 돼.

0: 어? 선배님! 스핑크스가 돌이 되었어요!
1: 수노야, 네가 해낸 거야! 네가 문제를 잘 맞춰서 스핑크스가 신의 저주를 받아 다시 돌로 변한 거거든! 친구들을 구해냈어! 좋아,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통과다!
0: 우와! 이게 다 선배님이 숫자의 비밀을 알려준 덕분이에요! 선배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을 빨리 구하러 가야죠! 선배님, 빨리 따라오세요!
1: 승호야, 어디 가? 여기 지금 이집트인데? 너 순간이동 못하잖아! 같이 가! 에이.

0: 오늘 한강 다녀왔는데 진짜 대박 대박. 수영장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리고 강변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 게다가 캠핑장에서는 스킨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
1: 막사님, 치킨 얘기 들으니까 배고파져요.
0: 그치, 우리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까? 그래, 그러자. 좋아, 좋아. 치킨을 시켜 먹자. 어? 문자가 왔네? 누구지? 읽어볼까?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을 자주 가는 3학년 한별이에요.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운데 저녁에도 한강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0: 오, 귀여운 친구잖아. 이런 부탁은 그냥 지나칠 수 없지.
1: 그럼 박사님, 어떤 발명품 만들 거예요?
0: 그거야 물론 바로바로 어떤 발명품이냐면 잘 생각이 안 나네. 치킨을 먹으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것 같아. 우리 치킨부터 시켜서 먹자. 응?
1: 박사님, 그럼 치킨 먹기 전에 꿈틀꿈틀로 한강에 대해 먼저 알아봐요. 그러면 멋진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를 거예요. 얍!
3: 어? 스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괴짜 박사님은 한강에 대해 배우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까요? 우리도 함께 한강을 알아보며 박사님의 멋진 아이디어를 기대해봐요.
4: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은 바로 한강이죠. 한강이란 이름은 큰 물줄기를 의미하는 한가람에서 유래했대요. 한은 크다, 넓다, 길다, 가득하다의 의미이고 가람은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의 옛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은 크고 넓으며 가득한 물이 흘러가는 강이라는 뜻이죠.
2: 그런데 한강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남한강은요, 한강에서 본류라고 해요. 본류라는 것은요, 강에서 큰 물줄기, 큰 흐름이 있는 물줄기를 본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강은요, 지류, 작은 물줄기예요.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라는 연못에서 시작이 돼요.

0: 이 소자가 연못 소자랍니다. 그리고 북한강은요, 북한 금강산 자락에서 시작이 되지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각각 흐르다가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서 만나는데요. 이 양수리를 우리는 두물머리라고도 해요. 왜 두물머리일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물머리.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난다고 하여 두물머리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만난 한강은요, 서울을 가로질러 서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강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강이랍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에도요, 한강은 정말 중요했대요.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한반도 중심에 있어서 이 물길을 이용해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도 있고요. 군사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지도를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백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고구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신라예요. 각 나라가 한강을 차지했을 때각 나라의 전성기였어요. 전성기라는 것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어요. 이때는 백제의 전성기였죠. 두 번째 지도를 보면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때에는 고구려가 전성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을 차지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한강은요, 조선시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조선시대의 세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조선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한양입니다. 한양. 각 지역, 각 지방에서 거둬들인 쌀과 옷감을 이렇게 한강을 통해 한양으로 운반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조운제도라고 하고 이때 사용된 특별한 배를 조운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강은요, 여러 물건들을 한양으로 받게 하는 통로가 되었답니다. 다음으로 한강은요, 조선 후기에 새로운 문물을 여는 문의 역할을 했어요. 조선 후기 한강은요,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한강을 통해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어요. 신기한 물건, 다양한 문화들이 한강을 통해 들어온 것이죠. 특히 개화기 때는 전등이나 전차가 한강을 통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한강의 기적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알아봐요.
1: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3년간의 전쟁으로 도시와 마을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했죠. 훗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 정부는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파는 수출 주도 정책을 펼쳤어요. 특히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인 한강을 따라 많은 공장과 건물들이 생기면서 나라가 빠르게 발전했어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 이유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0: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한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강이 오염되었어요. 한강이 오염이 되자 한강에 사는 새, 동물, 식물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강을 다시 깨끗하게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수노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한강을 보호하는

0: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오염물을 제거해요. 예를 들어, 한강에는 기름, 화학약품은 흘려내보내지 않기라는 규칙을 세우고 지킨다면 한강을 보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한강 하류 지역에서 내는 물 이용 부담금은 한강 수질 개선에 쓰이고 있어요. 강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는 상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강이 흘러내려가면서 도심과 바다로 연결된 이 지역을 우리는 하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강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려면 상류에 사는 사람들도 하류에 사는 사람들도 한강을 아끼고 보호해야 되겠지만 특히 상류에 사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왜냐하면 상류에서 흘러내려 보낸 물이 바로 한강 전체의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류에 사는 지역들은 한강 물을 깨끗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규제로 불편한 생활을 겪어왔어요.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담을 하류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지고자 한강 하류 지역에서는 물 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이 돈은요, 한강 수질 개선에 쓰이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한강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강에 사는 새, 물고기, 식물들이 한강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지 복원에도 힘쓰고 있죠.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한강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치수, 이수, 친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치수, 이수, 친수. 여기에서 수는 물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글자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치수부터 알아볼게요. 치수. 여기에서 치는 다스릴 치랍니다. 그러니까 물을 다스려요. 한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치수라고 해요. 다음으로 이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이는요, 이로울 이를 뜻합니다. 이로울 이.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자는 거죠. 물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한강의 물을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친수에 대해서 알아봐요. 친수의 친은 친할 친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친해지자라는 것인데요. 한강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친수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치수, 이수, 친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 치수, 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치수란 홍수나 가뭄 등을 막기 위해 수자원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치수시설로는 한강변을 따라 펼쳐진 제방과 남한강, 북한강의 댐 등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수, 이로울 이. 이수란 강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한강의 물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쓰이고, 교통, 수력발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다음으로 친수, 친할 친. 친수란 사람들이 물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해요. 즉, 강 주변을 아름답고 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강 수상 스포츠 센터 등 친수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한강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2: 꿈이었어. 꿈이었어. 꿈이었구나.
0: 그래도 이 한강에 대해 공부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녁에 이 한강을 잘 즐길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길을 걸을 때 반짝반짝 빛이 나오는 건 어떨까?

0: 위치에 앉으면 오, 음악이 나오는 것. 아하, 밤하늘에 드론을 여러 대 띄어서 불빛쇼를 하는 것은 어떨까?
1: 와, 박사님! 저는 친구들이랑 저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식탁에 불도 켜지고 휴대전화도 충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순호. 이렇게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당장 발명 도구를 꺼내서 발명을 해야 되겠어. 아, 아차차차. 꿈틀꿈틀 퀴즈 풀어야지.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아래 설명을 잘 읽어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알았죠? 순호야, 그런데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발명도 발명인데 일단 치킨부터 먹고 하자. 그치? 너도 동의하지? 좋았어. 자, 그럼 치킨 주문한다. 여보세요? 치킨집이죠?

0: 어머, 오늘 왜 이렇게 덥지?
1: 이거 뭐야? 로켓? 아니, 누가 로켓을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든 거야? 설마, 가박사, 그거 진짜야? 그 소문 있잖아, 소문. 어떤 소문이냐? 바로 주주 비밀 우주 프로젝트. 글쎄, 펭귄들이 여기 너무 덥다고 이거 얼린 수박이랑 냉면이랑 싸서 화상 건다는 거 진짜였어? 우와, 나도 가면 안 될까? 봐봐, 지구를 탈출하는 게 바로 여기 이 주주 동물원 탈출 아니겠어? 너무 좋겠다. 근데 우주 가면 산소도 없고 뭔가 편의점도 없고 간식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거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 짜자잔, 바로 주주 주스. 지구 탈출 초코 연료 라떼? 연료 라떼? 연료만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를 탈출할 수만 있다면 아무튼 우리 주주 파워!
2: 지식 발사 준비 완료. 우주과학정보 로딩 중.
0: 좋아. 자, 그럼 오늘의 수업

0: 우와, 풍선이다. 오늘 풍선 불어서 선물로 저희 주시려고요?
1: 무슨 소리? 내가 이 한가하게 이거 풍선 놀이나 할것 같아? 이 아주 중요한 걸 연구 중이야.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를 연구 중이라고.
2: 네, 풍선으로 로켓을 날려요? 그럼 우주로 가는 로켓 엄청 많겠다.
1: 뭐야,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풍선이 로켓이고, 그리고 여기에 가득 든 공기가 연료라고 생각해 볼게. 일단, 로켓은 바로 고온, 고압에 이 연료를 아래로 내뿜는 추진력으로 이 위로 올라가는 비행체야. 그래서 여기 이 풍선이 여기를 놓는 순간 위로 슝 날아가는 것처럼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연료를 밑으로 내뿜으면

0: 저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걸 어려운 말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지.
1: 우와, 로켓이 정말 커요. 우리가 보고 있는 로켓이 누리호죠. 이 로켓은 3단 로켓이다.
0: 맞아.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로켓을 대부분 채우고 있는 게 뭐게? 바로 연료야. 이 연료를 강하게 뿜어내면서 우리 어디로 간다? 로켓은 위로 향하는 거지. 이 연료에는 고체 연료와 그리고 액체 연료가 있어. 그래서 로켓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1단 로켓에 가득 차 있는 연료를 순식간에 태워서 바로 그 반작용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바로 추진체라고 하거든. 우리가 보는 이 대부분 화염과 연기, 이 부분이 바로 추진체라고 할수 있지.
2: 그럼 일단 로켓에서 연료를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0: 일단 로켓의 연료를 다 써버리면 이제 텅빈 연료 탱크만 남게 되니까 이 1단 로켓을 분리해버리게 돼. 로켓이 하늘로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여야 하거든. 그래서 무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써버린 건 바로 분리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럼 로켓의 맨 윗부분, 상단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로켓의 상단에는 바로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보통 로켓이 우주로 쏘아 올리고 싶은 물건들이 들어있지. 첫 번째, 인공위성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주 탐사선, 바로 우주의 행성이나 소행성을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우주 탐사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우주인이 탄 모듈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상단에는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줘. 자, 그럼 우리 한번 로켓을 발사시켜볼까? 3, 2, 1, 발사! 오, 진짜 높다. 저렇게 로켓이 발사되면 먼저 1단 로켓에 가득 차 있는 연료를 태우게 돼. 그러면서 로켓은 점점 더 높이 멀리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대기권을 벗어날 때쯤이면 바로 페어링이 툭 하고 분리되지. 페어링이 뭐냐? 내가 아까 로켓의 상단에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페어링은 그러한 중요한 물건들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막 같은 거야. 그런데 대기권을 넘어서면서 이 대기, 공기의 위험도 없고 그리고 점차 위험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페어링이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로켓은 어디로 갈까?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바로 2단 로켓에 연료를 태우면서 우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목표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2단 로켓을 분리하고, 그리고 바로 위성을 분리해버리는 거지.
1: 도미쌤, 로켓을 발사시킬 때마다 로켓에서 떨어져 나간 부품들은 그냥 버리는 건가요?
0: 맞아. 그런데 이 로켓을 만들 때는 아주 특별한 재료와 부품이 필요해. 그런데 또 이러한 것들은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엄청 비용 낭비가 심해.
2: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면 발사할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어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자 바로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어.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지? 왕복, 지구와 우주를 왕복하는 거야. 그런데 우주 왕복선이 고장도 많고, 그리고 구조가 너무너무 또 복잡했어. 그래서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자 만들었는데, 돈을 더 많이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아. 지금은 바로 이렇게 추진체를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기술이 늘었어. 어떤 추진체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1단 로켓에 어마어마한 연료를 실는다 그랬잖아. 이 연료를 추진력으로 삼아서 로켓이 하늘을 나는 거라서 이 1단 로켓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런데 이 1단 로켓 부분을 다시 원래 발사했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까지 지금은 발전한 거야. 그래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됐지. 그렇다면 로켓은 얼마나 빠를까?
1: 지구 중력을 벗어나야 하니까 엄청난 속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맞아. 지구 중력, 중력이라는 건 뭐야? 바로 끌어당기는 힘이지. 이 중력의 힘을 딛고 이 지구 궤도까지 올라가려면 바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필요해. 그걸 바로 우주 속도라고 하거든. 먼저 이 지구의 궤도까지 돌아가는데 필요한 제1 우주 속도는 초속 7.9km야. 눈을 한번 깜빡했을 때 바로 약 8km 정도 가 있는 거지. 거의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말이야. 자, 이렇게 이 제1 우주 속도보다 느려지잖아? 그러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다시 이 지구 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 속도가 필요해. 그럼 이렇게 지구 궤도를 돌다가 더 멀리 우주 쪽으로 날아가려면 속도가 좀 더 필요해. 그걸 바로 우리는 제2 우주 속도라고 하는데 제2 우주 속도는 바로 앞에 나온 제1 우주 속도보다 어때? 좀 더 많지. 그래서 초속 11.2km로 이렇게 쭉 날아가야 더 이상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작용받지 않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지.
2: 그럼 로켓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0: 자, 로켓 상단에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다라고 했었지? 이 로켓 상단에는 보통 이 로켓을 우주로 날려서 우주 안에 무언가를 놓고 싶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주비행사도 있네? 보통 우주비행사는 이 우주로 보내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장비들을 관리하기 위해 바로 이 로켓에 타기도 해. 그리고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건강하고 굉장히 똑똑해야 되거든. 우리 달에 착륙했던 우주 비행사도 있었잖아. 그럼 우주 비행사 외에 또 어떤 물건들이 로켓의 상단에 실려 있는지 보도록 할게. 짜자잔! 이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인공위성이야. 인공위성은 우리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장비 중에 하나지. 우리가 매일매일 내일은 날씨가 어떻지? 내일 비 오나? 나 내일 우산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날씨 앱을 볼 때 누구 덕이야? 바로 이 인공위성 덕분에 우리가 날씨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나 여기 길을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내비게이션, 나 지도 보고 싶다. 지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또 누구다? 바로 인공위성이지. 그래서 인공위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우주탐사선이야.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 무엇을 탐사한다? 바로 우주를 탐사한다. 우리는 우주에 뭐가 있는지 아직 잘 몰라. 우주에는 다른 행성도 많고 그리고 소행성도 많거든. 그래서 우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우주 탐사선이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우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우주 망원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 망원경은 저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망원경은 어디를 볼까? 바로 우주를 보는 거야. 이 대기에 간섭 없이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우주망원경에는 우주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별도 있고 은하도 있고 그리고 여러 행성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주망원경을 우리가 로켓 상단에 싣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국제우주정거장과 화물, 이러한 것들도 실을 수 있지. 국제우주정거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야. 우주정거장, 우리 정거장이라는 말 알잖아. 그래서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바로 다른 나라들도 다 이용할 수 있어. 이곳에 필요한 물건들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리고
3: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다른 나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지 않고 굉장히 크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커.

커다란 걸 로켓에 실어 나를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듈이라는 거를 하나씩 보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줘. 로켓의 구성과 그리고 이 로켓이 어떻게 분리되는지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따단, 따다단. 자, 이제 포털을 열 준비를 해볼까? 포털을 열 마지막 과문! 지지우 퀴즈! 이게 너무 쉽다. 정답은 바로 4번 우주센터! 아, 너무 좋아! 어떻게 포털이 이제 열린다! 오! 카박사! 탈출이다! 탈출이다! 아, 맞다, 맞다. 카박사, 내가 이 가다가 또 연료가 모자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 이거 주주주스 다 액체 연료로 다 넣을 거야. 어때? 부어, 부어! 이거 뭐야? 나 액체 연료니까 당연히 주주주스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또 탈출을 못하는 건가? 안 되겠다. 남은 주주주스 먹고 여기 하루 더 있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접속사 관련된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2번은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봤더니 This novel is interesting 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설은 흥미롭다,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이 오고 나서는 it is too long이에요. 자, 여기선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too long, 너무 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접속사를 넣어야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어요? 재미있지만 너무 길다. 이렇게 가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but,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뜻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은요, 빈칸이 먼저 나왔어요. You're not tall. 너는 키가 크지 않다. 이렇게 했고요. You're fast enough to become a basketball play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너는 빨라요. 우리 enough to 했었죠.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빠르다. 직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자, 농구 선수가 될 만큼 충분히 빠르다. 즉, 아주 빨라서 농구 선수가 될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앞에는 좀 부정이잖아요. 단점이에요. 키가 크지 않다는 게 단점이지만, 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구 선수 될수 있어. 즉, 여기서는 역접이 와야겠죠. 즉, 정답 1번입니다. 비록 너는 키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3번은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일단 빈칸 앞에 있는 문장은, 자, 사라는 학교에 늦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늦었다. 그리고 뒤에는요, 그녀는 늦게 일어났네요. 오늘 아침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학교에 늦은 이유가 늦게 일어나서인 거잖아요. 즉,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에 늦었다. 이렇게 되어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because 뭐뭐 때문에 가능하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그리고 4번 as도 가능하죠. 자, as는 뜻이 많은 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도 있지만 이유를 나타낼 때. 또 여기에 하나 더뭐 있어요, 여러분? since도 같은 뜻이더라. 이세 개가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서 5번은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4번에는요, 빈칸이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한 문장에. 일단, 컴마 앞에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보면요, it, 빈칸 slip well이에요. 자, it도 동사, 그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에요. 얘도 동사 원형, 동사예요. 즉, 먹고 자는 거예요. 잘. 그죠? 잘 먹고 잘 자는 거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먹고 자는 것 이렇게 해서 여기는 and가 어울릴 것 같아요. 뒤에 내용도 한번 볼까요? So, you'll become healthy 이렇게 왔어요. You'll become healthy 하면 너는 건강해질 거다. 즉, 잘 먹고 잘 자면 건강해지겠죠. 우리 뭐뭐 하면 이라고 하면 조건이면 여기가 if절이 될수 있는데 얘는 뭘로 시작했다고요?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어요. 명령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접속사 와야 돼요? 그러면이라고 나타낼 때 and가 오는 거죠. 우리 명령문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둘다 and가 괜찮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요. 두 문장이 따로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어제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자, 그리고 빈칸이 왔고요. I couldn't sleep at all.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나요? 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결국 한숨도 못잔 거죠. 전혀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해야 하니까 자, 이래서 그 결과를 나타내요. 자, 결과를 나타낼 때는 여기서 고른다면 뭐가 될까요? so 있고요. 사실 and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서 내가 전혀 잘수 없었다. 괜찮거든요. 근데 딱 공통이니까 두 번째 문장도 봐야겠죠. He was 빈칸 tired. That he couldn't stay up late.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that과 짝꿍으로 들어갈 아이는 둘 중에 so겠죠. 자, 그는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는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so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에서 7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걸 골라야 해요. 그래서 공통은 아니고 여기 들어갈 말, 여기 들어갈 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like both가 왔어요. both의 짝꿍은 누구예요? and죠. 둘 다니까 이것과 저것 둘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A and B 이렇게 와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와 사과 주스 둘다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we can go there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있는데요. by either bus, 빈칸 택시요. 자, 여러분 일단 by bus, 버스로 갈 수 있는 거고요. by taxi 하면 택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either이죠. 자, either의 짝꿍은 누구다? either A or B더라.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and, 두 번째는 or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7번도 볼게요. Dave was absent today. Dave는 오늘 결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he was sick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얘네 둘의 관계는? 그죠? 아팠기 때문에 결석을 한 거겠죠? 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뭐뭐 때문에? 우리 because가 가장 대표적인데 여기는 없어요. 자, 뭐뭐 때문에 뭐예요? since 가능하죠. 뭐뭐 때문에 또 as도 가능했고요. because 이렇게 세 개는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so 자, 결석해서 아픈 건 아니죠.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so가 오려면 이두 문장의 위치가 좀 바뀌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and는 어때요? Dave는 결석했고 아팠다. 뭔가 이 둘의 인과관계는 좀 약해지는데,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어렵겠지만, 그쵸? 그래도 since가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죠? 그리고 before는 그가 아프기 전에 결석했다? 어떤 특정한 더 상황 맥락이 있다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한 문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접속사죠. 자, 두 번째는요. She didn't know the word예요. 자, 그녀는 그 단어를 알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She looked it up in the dictionary라고 했습니다. Look up 하면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사전에서 찾아본 거죠. 그것을. 그 단어, word를 찾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를 몰라서 찾아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so 괜찮죠? 그녀는 그 단어를 몰랐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라는 거니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영어로 올바르게 영작한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꽃뿐만 아니라 새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결국 둘다 좋아하는 건데, 자, 여기서 most보다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할 때는 어디에 강조가 된다고 했어요. 자, 나는 A뿐만 아니라 B도 좋아해. B에 조금 강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도 쓸수 있고요. 또뭐쓸수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not only A, but also B. 그리고 also는 생략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었죠? be를 먼저 써요. as well as는. 그쵸? 그래서 be as well as 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새도 좋아한다. 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쓴거 찾아보면요. I like birds. 새도 좋아해요. as well as flowers. 꽃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은요. 그 게임이 끝났을 때 우리는 흥분했다. 게임이 너무 재밌고 우리 팀이 이겼거나 이러면 막 흥분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흥분했다라는 표현이 뒤에 쭉 나오거든요. 뒤에 we were excited가 맞는 거죠. 우리가 흥분한 상태이니까. exciting 이렇게 된 것은 일단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 4번의 접속사 남은 것이 before, when, until인데요. 그 게임이 끝났을 때 뭐뭐 할때 접속사 when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be over 이렇게 쓰면 끝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게임이 끝났을 때 when 잘 썼죠? We were excited.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으로 넘어가면 밑줄 친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생략 가능한 that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보기를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My dream is that I travel to Mars.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내 꿈은 뭐뭐이다. 자, 비동사 뒤에 that이 오고 주어 동사가 오면 얘는 보어 역할인 거죠. 보어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없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목적어 자리에 올 때만 생략이 돼요. 그래서 얘는 보어 자리에 온 문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you have to wear that purple sweat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너는 입어야 한다. 근데 뭐예요? 자, that 뒤에 주어 동사 오지 않았어요. 얘는 접속사가 아닌 거죠. 자, 저 보라색 스웨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라는 의미를 살려야 되는데 that을 생략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명사 앞에서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얘 생략할 수 없고요. 그 다음, it is surprising 이라고 했어요. 놀랍다. 근데 that Mike and Brian are twins 라고 했어요. 즉, 마이크와 브라이언이 쌍둥이라는 것이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세, 뒤에 나오는 이 아이는 역할이 뭐예요? 주어 역할인 거죠. 얘가 가주어이더라. 진주어인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대시니까 생략할 수 없어요. 주어에 있는 명사절 대신 생략할 수 없다. 명사절에 있는 대신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I didn't know는 뭐예요? 나는 몰랐다. 무엇을 몰랐다. 뒤에 목적어네요. 거기에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어요. 얘는 생략할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that 빼고 그냥 I didn't know Sarah's mom. 이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은요. What was that suitcase in front of the room? 이라고 했어요. 자, 저 여행 가방은 뭐야? 뭐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대시다. 얘는 생략할 수 없겠다. 따라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은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 물어봤는데요. 우리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은 조금 여러 가지로 쓸수 있었어요. 그렇죠? 명령문 and, or 이런 것들도 if절로 또 바꿀 수도 있었고 또 부정어 not과 함께 if not의 의미를 가지는 unless를 사용한 문장으로도 바꿀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는 쭉 있는데 일단 when 안 되겠죠. 일단 when은 조건의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될수 없고요. 결국에는 unless를 활용한 올바른 문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해리는 서두르지 않는다면, 해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 빵을 못 산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막 오픈런하고 줄 서서 아주 인기 많은 빵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f not을 우리가 unless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리 남고요. does는 어떻게 해요? 빼야 되죠. 얘는 부정어 not 때문에 온 아이예요. not이 사라지면 얘도 사라져요. 그러면 해리 뒤에 hurry라는 동사는 그대로 쓸수 없죠. 어떻게 해요?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제니까 hurries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unless Harry hurrie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2번에 밑줄 친 since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다른 거예요. 자, since도 뜻이 하나는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1번, since you're so young, you can't live by yourself라고 했습니다. 자, 너는 너무 어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혼자 살수 없다. 즉, 막 부모님 없이 혼자 독립해서 산다거나 막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너무 어려서 혼자 독립해서 살수 없어. 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이 since는 뭘 나타내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since, because, as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유다. 1번에서는. 그럼 2번은 어떤지 볼까요? Since I don't have money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I have to work hard. 열심히 일해야 돼요. 슬프지만. 그죠? 돈이 없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since는 이유가 되겠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since I was 8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이유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내가 8살이었기 때문에 I have lived in this house. 자, have lived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내가 8살이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쭉 살아오고 있어요? 어색하죠. 자, 여기서의 since는 뭐뭐한 이후로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8살 때였던 그 시점 이후로 쭉. 즉, 8살 때부터 쭉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 4번. I can bake cookies. 나는 쿠키를 구울 수 있어요. Since it's very easy. 매우 쉽기 때문에. 그쵸. 쿠키 굽는 거 쉬워서 나는 구울 수 있어.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I don't like to eat dinner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저녁 안 먹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저녁 먹는 거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Since I'm still full. 그죠. 나는 여전히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죠? 나는 저녁 안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유가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보면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접속사와 같은 접속사를 쓸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빈칸에 들어갈 접속사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Clean your room. 청소해라. 자, 일단 명령문이 나오고, 이렇게 빈칸 접속사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구문이 있잖아요. 명령문, and 또는 or이에요. 그것은 이제 문맥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넣어야 하는데, you can't have dinner이에요. 너는 저녁을 먹을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이거, 여러분? 선생님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자, 너의 방을 청소해라,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저녁 없다. 저녁 못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or이 들어가야 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이 되어야 하니까. 그럼 1번부터 볼게요. Don't worry about Suho라고 했어요. Suho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라는 거고요. He's smart and strong. 그는 똑똑하고 강하다. 자, or 넣을 수 없겠죠. 자, 수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또는 그는 똑똑하고 강하다. 이럴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수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왜? 아, 그는 똑똑하고 강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이유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because라든지 as라든지 since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ither Jake or Susan. 그쵸? either 보이면 바로 딱 짝꿍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either A or B. A 또는 B라는 뜻이니까, Jake 아니면 Susan이 둘 중에 한 명이 can go there. 거기 갈수 있다. with you. 너랑 같이 갈수 있을 거야. 둘 중에 한 명이 갈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같은 접속사는 2번이겠네요. 그쵸? 정답은 우선 2번입니다. 자, 3번.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Mino failed to be an athlete 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노가 운동선수가 못 됐어요. 그 사실을 난 믿을 수 없다. 미노가 진짜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너무 잘하는데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을 수 없다. 무엇을 믿을 수 없다. 목적어 자리에 지금 주어 동사가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접속사 대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얘는 생략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keep your room warm이라고 했습니다. 자, 너의 방을 따뜻하게 유지해라. 방을 따뜻하게 해라. 명령문 왔어요. 그리고 또는 그러면 or and 이런 게올 텐데. 자, you will get better이에요. 너는 더 나아질 거다. 좀 방을 좀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 너좀 괜찮아질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명령문 and가 와야겠죠. 그다음 both예요. both의 짝꿍 자동적으로 뭐 나와야 돼요? and 나와야겠죠. 도널드랑 조둘다 아주 웃긴 친구들이다. 재밌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다음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야 합니다. 틀린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finish your homework요. 숙제를 끝내라. 다 해라라는 거죠. Or you can watch YouTube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명령문 다음에

세월이 오면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자, 너는 숙제를 끝마치지 않으면, 못 끝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유튜브를 볼 수 있다? 어색하죠? 그렇죠? 숙제를 끝내라. 그러면 볼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일단 or, and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접속사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한 문장만 가지고 앞뒤 문맥을 유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항의를 많이 해요. 선생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말 쓸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약간 그럴 수 있지라고 동의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한 문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숙제를 끝내면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or은 좀 어색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The fruits won't be ripe until it's warm 이라고 했습니다. 자, ripe는 익은,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과일이 안 익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until it's warm. 자, 직역을 한다면 따뜻해질 때까지 과일은 익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조금 또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따뜻해져야지만 익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until이라는 접속사 잘 왔죠. 이럴 때까지는 익지 않을 거니까 until 잘 왔습니다. 그 다음 both dogs and cats라고 왔습니다. both A and B이니까 둘 다잖아요. 개와 고양이는 둘 다. 그러면 비동사는 뭘 써요? are. 둘 다는 복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are 와야 되고요. cute and lovely. 잘 왔습니다. 그쵸? 고양이와 개 둘 다 귀엽고 사랑스럽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기 보니까 he'll call you예요. 그는 너에게 전화를 할 거야. 언제요? when? 뭐뭐 할 때? 이렇게 가는 거죠. when he arrives at his house 라고 했어요. 그가 집에 도착할 때 그는 너에게 전화할 거야. 근데 여러분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도착하게 될 때 딱 그때 전화할 거야. 미래예요. 근데 when 뒤에 현재 써도 되나요? 되는 거죠. 자, 주절은 미래를 썼어요. He will 줄여서 he'll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he arrives 여기는 현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의미는 미래이더라도 형태는 현재를 써야 하니까 얘는 무조건 현재형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주 맞게 잘 썼습니다. 그 다음 5번은요. You can have tea라고 했어요. tea를 마셔도 된다. 이런 의미겠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는 동안에 차 마셔도 돼.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either I or he 라고 했습니다. 즉, 나와 그 둘 중 한 명이 visits Mr. Han's apartment 라는 거잖아요. 한 씨의 뭐 또는 한 선생님의 아파트를 방문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 or he 일단 둘 중에 한 명인데 여기서 수일치는 be에 하더라. 기억나시죠? I에 맞춘다면 visit이 될 거고 he에 맞추면 visits가 되지만 우리 이때는 그냥 뭐가 더 중요한지는 사실 여기선 따질 수 없죠. Not only a but also be는 be도 라고 해서 be를 강조한다고 했지만 얘는 둘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니까 동사에 가까운 be에 스위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서 visits 너무 잘 썼어요. 얘는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the restaurant is closed 라고 했습니다. 자,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그죠? because it's a holiday. 뭐라서요? 휴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because는 뭘 물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여기 어법 문제에 냈을까요? 이 문장을.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자, 여러분 만약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온다면 because of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문장 앞에 because를 썼으니까 너무나 잘 썼고요. 그 다음 we will have lunch. 우리는 점심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after the class will be over 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업이 끝난 후에 점심을 먹을 거야. 아직 안 끝났겠죠. 맥락상. 끝난 후에 먹을 거야. 끝난 후에 당연히 미래고요. 먹을 거야. 미래예요. 그런데 그렇죠. after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죠? 우리가 when 할 때만 여기 현재형 써야 돼요. if 할 때 현재형 써야 돼요. 했는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after도 시간이잖아요. 뭐뭐한 후에. 시간의 순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fter이 있는 여기 주어 동사 부분에서도 얘가 현재 시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will be 안 되고요. is over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거 틀린 친구들이나 좀 풀 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쓰는 개수 결국에는 다 어법성을 판단하는 거고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꼼꼼히만 보면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때 우리가 문제를 풀고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출제자가 왜이 문장을 어법 문제에 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법 문제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그냥 해석을 하기 쉽거든요. 해석해보고 괜찮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답이 없네? 답이 왜안 맞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어법성을 판단할 때는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어법에 나온 거고, 뭐 때문에 나온 거고, 이때는 우리가 뭘 유의해야 되지? 어법상, 그쵸?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해석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놓친다. 자, it's so funny 이렇게 갔어요. 그건 너무 재밌어요. So I can help laughing.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것도 여러분 그냥 해석하면 너무 재밌다. 그래서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다.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해석만 하면 해석은 돼요. 의미가 전달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자, 여기서는 뭐예요? 그것은 너무 재밌어서 앞에 일단 so가 있어요. 이 so의 짝꿍, so 뒤에 형용사 부사하고 그 다음에 짝꿍 누구예요? 대시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여러분들이 뭔가 올바르다라고 착각했을 것 같아서 그죠? 근데 얘는 so that이 쓰인 겁니다. 그 너무 재밌어서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cannot 또는 can't help ing 이렇게 하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밌어서 웃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그다음 B는요, neither earrings or a neck nor a necklace 이렇게 왔어요. neither의 짝꿍 nor은 일단 잘 썼어요, 그죠? 근데 earrings nor a necklace 이 우리 earring 하면 귀걸이잖아요. 귀걸이를 물론 한 짝만 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두 개를 다 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써요. 그러면 여기는 복수고 여기는 단수 주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were 어디에 맞춰야 돼요? 자, 둘다 여기선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 하나를 딱 택할 수 없어요. 애매해요. 그럴 때는 동사에 가까운 애한테 스위치를 하더라. 근데 얘는 뭐예요? 단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were이 안 됩니다. was가 되어야겠죠. 자, 둘다 도둑맞지 않았다. 둘다 무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위치에서 틀렸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C는요. both my mom and I예요. 자, 엄마와 나둘 다죠. 일단 both의 짝꿍은 and가 되겠고 이렇게 왔어요. 얘는 뭐둘 다니까 단복수는 그냥 무조건 복수로 가는 거고요. cried 뭐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네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자, 엄마와 나둘다 울었어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죠. 뒤에 주어 동사 와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동안에 뭘 봤어요? a sad movie. 슬픈 영화를 보는 동안에 엄마랑 나둘다 울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는요, 뭐, while 뒤에 주어 동사 온거잘 썼고, 보스도 스위치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또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cried가 과거죠. 그럼 여기도 과거 시제가 일단 와야 되는 거죠. 보는 동안에 내가 운 거지. 뭐, 현재 보는데 과거에 울었다. 이렇게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접속사가 온다면 수일치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제일치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얘는 일단 맞아요. 통과예요. 그죠? 자, C는 통과. A, B는 틀렸고요. 그럼 D 볼게요. Unless we ate dinner이에요. 우리가 저녁을 먹었다는데 unless예요. 그럼 뭐예요? 먹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f not의 의미인데 뒤에 봤더니 we took a walk예요. 우리는 산책했다? 잠시? 자, 여러분, 저녁을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잠시 산책했다? 너무나 말이 안 되죠. 그럼 뭐가 어울려요, 여러분? 저녁을 여러분들은 보통 먹기 전에 산책을 할까요? 먹고 산책을 할까요? 그죠? 그건 우리가 이 맥락상 그것까지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뭔가 저녁을 먹고 산책했다 또는 먹기 전에 산책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before이 오거나 아니면 after이 오거나 저녁을 먹을 때 산책하는 건좀 이상하니까. 그죠? 그래서 before, after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가 왔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D도 틀렸습니다. 그럼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C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한 절반 정도를 풀어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넘어간 문제들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들 수강 후기 게시판 또는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어서 남아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0: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57번째 시간입니다. 과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단원 빛의 성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빛의 성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빛의 성질 첫 번째 시간으로 빛의 직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에는요,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빛의 성질 중에서 빛의 반사와 빛의 굴절, 그리고 이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도구, 거울과 렌즈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요. 오늘 많은 개념이 나오니까요, 집중해서 이번 30분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 빛의 성질, 빛의 반사와 굴절을 알아보기 전에, 자, 개념이라는 것은요, 중요하죠. 아마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이제 5학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수학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수학에서 여러 가지 기본 개념, 기본 용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도형이 뭐예요? 도형.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도형? 도형은 뭐죠?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도형이죠. 점을 하나 찍어도 도형이고요. 그냥 이런 선도 도형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다각형이 뭐예요? 다각형. 세 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다각형입니다. 세 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럼 선분은 뭐죠? 선분?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이 선분이죠. 그래서 곱게 있지 않으면 선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 더, 각이 뭘까요? 각. 각, 이미 다 배운 것들이죠? 각은요,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각도 도형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런 용어들을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뭐 다각형이든 선분이든 뭐 도형이든 각이든 여러 가지 기본 개념 용어들을 배우는데요. 이런 기본 개념이나 용어들이 막 섞여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 기초적인 문제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했을 때, 왜 각도 도형인가요? 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기본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과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빛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의 직진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빛의 반사, 빛의 굴절, 이런 여러 가지 빛의 성질을 배울 것인데, 그런 기본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빛의 직진이 뭐야? 빛의 반사가 뭐야?

빛의 굴절이 뭐야? 그세 가지의 차이점이 뭐야라고 했을 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지금 처음 배울 때 빛의 직진이 어떤 성질이고, 빛의 반사가 어떤 성질이고, 빛의 굴절이 어떤 성질인지 이 교재의 내용 그대로 머릿속에 외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빛의 직진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 이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 다양한 빛의 성질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이번 시간 배울 때 확실하게 빛의 반사가 무엇인지, 빛의 굴절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개념 출발해 볼 건데요. 먼저 빛의 반사, 그 중에서도 이것부터 살펴볼 겁니다.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평면 거울에, 평평한 면의 거울에 비추기인데요. 자, 1번. 책상에 흰 종이를 깔고 집게를 사용해서 평면 거울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림과 같이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2번. 주변을 어둡게 하고요. 레이저 지시계를 평면 거울을 향해 켜는 거죠. 3번.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평면 거울의 아랫부분을 향해 바닥을 스치듯이 비스듬히 비추면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치를 설치를 한 겁니다.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평면 거울에 비추는 장치가 바로 이 장치인 겁니다. 넘어가서 5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 이렇습니다. 이라는 건데요. 자, 그림과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진하던 빛이 평면 거울에 닿자 그 표면에서 방향이 바뀌었고요. 다시 직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빛의 직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직진하던 빛이 평면 거울의 표면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직진하고요. 역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직진. 또 이렇게 비추어도 평면 거울의 표면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직진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비추어도 모두 방향이 바뀌어 나아간다라는 것알수 있죠. 정리하면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곧게 나아가다가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빛의 직진 성질입니다. 평면 거울에 부딪히면 거울 표면에서 빛의 방향이 이게 중요해요. 바뀐다라는 것 말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실험이에요. 레이저 지시계의 빛으로 모양 종이 맞추기 놀이와 같은 실험인데요. 자, 1번. 모양 종이를 접어 평면 거울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 놓고요. 2번. 각각의 모양 종이에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닿도록 레이저 지시계를 요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거울의 빛을 비춰보는 것이죠. 3번. 레이저 지시계의 빛으로 모양 종이를 맞춰보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죠. 이렇게 세모 모양 종이의 빛을 맞춰보는 그림이고요. 또 네모 모양 종이의 빛을 맞춰보는 그림. 그리고 동그라미 모양 종이의, 원 모양 종이의 빛을 맞추는 그림인데요. 아, 지금 그림에 거울이 반사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가리고 보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곧게 나아가다가 거울의 표면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꺾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볼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곧게 나아가다가 역시 평면 거울에 부딪히면서 거울 표면에서 빛의 방향이 바뀌는구나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또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 바로 빛의 성질 중에서도 빛의 반사인데요. 자, 빛의 반사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할게요. 빛이 곧게 나아가다가 빛의 직진이죠. 거울과 같은 물체에 부딪혀서 빛의 방향이 바뀌는 성질이 바로 빛의 반사입니다. 뭐라고요? 거울과 같은 물체에 빛이 부딪혀 빛의 방향이 바뀌는 성질, 빛의 방향이 바뀌는 성질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 글자로 빛의 반사. 한번 더.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빛의 직진에 이어 두 번째 성질, 빛의 반사가 나왔고요. 2번.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볼수 있는 까닭은 바로 물체에서 반사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하면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보이지 않는

앉는 곳에 있는 물체의 모습을 보거나 원하는 장소로 빛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거울로 이렇게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건 뭐다?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울로 내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물체의 모습. 예를 들면,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 잘랐어요. 그러면 미용사가 한 거울을 가지고 내 머리 뒷면에서 내 머리 뒷부분을 비춥니다. 그리고 내 앞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을 보고 있지만 내 뒷모습을 이내 뒤에, 내 뒤에 있는 거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 반사되어서 내 뒤에 있는 거울의 모습이 반사되면서 앞면에 있는 거울에서 다시 그 빛이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앞을 보고 있지만 바로 이두 개의 거울을 이용해서 내 뒤와 내 앞에 있는 두 개의 거울을 이용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내 머리 뒷부분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의 물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또 원하는 장소로 이렇게 특정 장소로 빛을 보낼 수도 있죠. 이게 모두 성질,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구나라는 것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실험이 나옵니다.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물에 비추는 실험인데요. 이것은 바로 세 번째 성질, 빛의 굴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도록 하죠. 자, 1번.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공기에서 물로 비스듬히 비추면 이렇게 말이죠. 빛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꺾여 나갑니다. 보세요. 비스듬히 비쳤더니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촥 꺾여 나갔죠. 자, 그리고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아갈 때도 빛은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꺾여 나갑니다. 이번에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해요. 그림을 보면 물에서 공기 중으로 꺾여 나갈 때도 빛이 직진하다가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촥 꺾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물과 공기와 같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꺾여 나아갑니다. 어떻게? 꺾여 나아갑니다. 한번 더. 빛은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 나아가는구나. 이 실험을 통해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굴절이란 뭐다?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 나아가는 성질을 바로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더.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 나아가는 성질을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이제 빛의 직진, 빛의 반사, 빛의 굴절까지 다 나왔습니다. 빛의 직진은 뭐예요?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 빛의 반사는요,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거울과 같은 물체에 부딪혀 방향이 바뀌는 성질. 지금 보는 굴절은 뭐라고요? 빛의 굴절은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 나아가는 성질을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외워둬야 됩니다. 빛의 직진, 빛의 반사, 빛의 굴절 말이죠. 자, 2번. 물에 잠긴 물체가 꺾여 보이거나 짧아 보이는 것도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험 있죠? 우리가 음료수나 물을 마실 때 빨대를 꽂았습니다. 빨대가 꺾여 보이는 거. 또는 계곡물에서 내가 이렇게 발을 담갔는데 내 다리가 꺾여 보이는 거. 이것들이 모두 빛의 굴절과 관련된 현상이고요. 또는 계곡에 갔는데 계곡물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풍덩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빛이 꺾여 보이는 현상, 빛의 굴절 때문에 계곡물의 깊이가 실제보다 얕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빛이 꺾여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여름철에 계곡에 놀러 가서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얕아 보이네 하고 그냥 들어가면 사고가 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빛의 굴절과 관련 있는 것이랍니다. 자, 빛의 굴절까지 무엇인지 정리해 봤고요. 이제 이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도구, 거울과 렌즈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빛의 굴절을 이용한 렌즈입니다. 자, 렌즈,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빛이 통과할 때 빛의 방향이 변하도록, 바뀌도록 한 도구인데요. 크게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볼록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고요. 오목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얇습니다. 이름이 볼록 렌즈, 오목 렌즈입니다. 자, 빛의 굴절 실험하기인데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통과

확고하는 빛의 굴절 실험입니다. 자, 1번 스타리오폼 판 사이에 볼록 렌즈를 끼우고 3구 레이저를 놓습니다. 사진처럼 말이죠. 2번 레이저 빛을 볼록 렌즈에 비추면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요. 또 역시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이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 보세요. 볼록 렌즈를 이용한 빛의 굴절, 그리고 오목 렌즈를 이용한 빛의 굴절인데요. 잘 보면은 가운데 있는 빛은요, 직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빛은 볼록 렌즈에서는 이렇게 꺾여서 안쪽으로 모아져 가고요. 오목 렌즈는요, 바깥쪽에 있는 빛이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글이 많은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두 번째. 레이저 지시계의 가운데 빛은 볼록 렌즈를 통과해서 직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직진이죠.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레이저 지시계의 바깥쪽 빛은 볼록 렌즈를 통과하며 볼록 렌즈의 가운데 쪽으로 굴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가운데 쪽으로 빛이 모이는 것이고요. 오목 렌즈도 두 번째, 레이저 지시계의 가운데 빛은 똑같이 통과해서 직진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깥쪽 빛은 오목 렌즈를 통과하면서 오목 렌즈의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아까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굴절 실험이에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1번, 빛은 렌즈의 경계에서도 굴절합니다. 2번, 볼록 렌즈의 가운데 부분을 통과한 빛은 직진하고요. 가장자리 부분을 통과한 빛은 가운데 쪽으로 굴절한다. 방금 확인했고요. 3번, 오목 렌즈의 가운데 부분을 통과한 빛은 직진하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가장자리 부분을 통과한 빛은 바깥쪽으로 굴절한다. 이것이 바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거울과 렌즈 어떻게 쓰이냐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거울입니다. 거울은요,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빛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거나 자신의 모습 또는 주변의 모습을 볼때 사용하죠. 자, 예를 들면 이 그림 보세요. 이 친구가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전신 거울을 이용해서 내 모습을 볼수 있고요. 또 자동차의 뒷거울을 이용해서 뒤에 오고 있는 자동차를 보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죠. 이것도 모두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이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치과 거울을 이용해서 입안에 잘 보이지 않는 아픈 이를 치료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태권도장 거울을 이용해서 얍얍 내 발차기가 잘 되는지 본 후에 내 자세를 교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그길 모퉁이에서 내가 길 모퉁이를 돌기 전에 여기 보면 안전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아, 이 모퉁이에서 누가 오고 있네를 볼수 있죠. 안전 거울. 이것도 역시 빛의 반사를 이용한 거울의 쓰임새고요. 또는 이 버스에서 기사님이 버스를 모시다가 버스에 승객들이 모두 내렸는지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아도 이러한 거울을 이용해서 뒷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거울, 즉 빛의 반사를 이용한 쓰임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걸알수 있죠? 빛의 반사를 이용한 예고요. 이번에는 렌즈입니다. 렌즈는요, 빛의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빛을 모으거나 크기가 작은 물체,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볼때 사용합니다. 돋보기 안경, 사진기, 빛을 모아 사진 찍고요. 현미경, 망원경 모두 물체를 확대해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이 렌즈를 이용한 예, 쓰임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울과 렌즈의 쓰임새까지 많은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 차근차근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평면 거울에 비추는 실험이래요. 1번부터 보죠.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기억! 주변이 밝을수록 어두울수록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잘 보이겠죠? 니은,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 나아가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배웠던 두 번째 성질, 빛의 반사잖아요. 맞습니다. 디귿,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평면 거울에 부딪힌 후 사라지나요? 아니죠. 방향이 바뀌어서 그대로 또 직진하죠. 따라서 알맞은 건 니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인데요. 위 실험에서 평면 거울에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빛의 반사를

직진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직진해서 나아가다가 이 평면골의 표면에서 방향이 꺾여서 직진해서 나아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빛이 나아가는 모습, 빛의 반사, 표면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다시 직진하는 모습을 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3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죠. 빛이 곧게 나아가다가 거울과 같은 물체에 부딪혀 빛의 방향이 바뀌는 성질 방금 풀어봤잖아요.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빛의 직진 아니고 빛의 굴절 아니고 그래요. 빛의 반사. 뭐라고요? 빛의 반사. 따라서 3번 문제 정답. 빛의 반사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다 외워줘야 됩니다. 빛의 반사란 뭐다? 빛의 방향이 거울과 같은 물체에 부딪혀 바뀌는 성질이다라는 것 말입니다. 빛의 반사가 정답이네요. 다음은 4번 문제. 다음과 같이 레이저 지시기의 빛으로 모양종이 맞추기 놀이를 할때 이용하는 빛의 성질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레이저 지시기의 빛, 비춘 다음에 표면에서, 거울의 표면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직진하죠. 그래서 내가 맞추고 싶은 모양종의 모양에 맞추는 그런 놀이입니다. 뭘 이용한 걸까요? 1번, 빛이 밝은 성질, 빛이 어두운 성질, 빛이 반사되는 성질, 빛이 휘어지는 성질, 빛이 투명한 물질을 통과하는 성질. 바로 정답은 빛의 반사입니다. 거울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나아가죠.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빛의 반사와 관련된 경우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달이 빛나 보인다. 달이 빛나는 건요. 달이 태양처럼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빛의 반사 맞습니다. 전등이 꺼진 방은 어둡다? 3번. 자동차 유리에 얼굴이 비치는 것 역시 빛의 반사. 잔잔한 호수 표면에 내 모습이 비치는 것 역시 빛의 반사. 이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5번. 건너편 건물의 창문에 비친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신다. 바로 그 역시 빛이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와서 눈이 부시는 것 바로 빛의 반사입니다. 단순히 어둡다. 이건 빛의 반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다음은 6번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현상이래요. 이 현상과 관련된 공통적인 빛의 성질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어줬는데, 물속에 있는 다리가 실제보다 짧아 보이는 것, 물이 들어있는 컵 속에 넣은 빨대가 꺾여 보이는 것, 물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빨대를 이렇게 넣었더니 빨대가 이렇게 좀 꺾여 보이네요. 이것이 다 모두 뭐다? 빛의 직진, 빛의 반사, 빛의 굴절 중에서 바로 공기와 물과 같은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빛이 꺾여 보이는 현상, 빛의 굴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빛의 굴절이라고 빛의 굴절 네 글자 정답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7번부터 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물이 반쯤 담긴 수조에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비추는 실험이래요. 7번입니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라고 했는데요. 빛의 반사 현상이 아니라 이건 바로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빛이 꺾이는 현상, 빛의 굴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죠. 니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빛이 꺾여 나가고요. 이것이 바로 뭐다? 빛의 굴절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디귿,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공기에서 물로 비스듬히 비춰야 이렇게 꺾이는 모습 관찰할 수 있죠.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기호는요, 모두 골라 니은과 디귿 써주면 되고요. 이어지는 8번 문제 바로 해결해 보죠. 자, 위 실험에서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비스듬히 물에 비추었을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잘 그려보죠. 자, 자화 연필을 들고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이렇게 쫙 나아가다가 공기와 물의 표면에서 꺾이는 모습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자, 다시 한번 잘 그려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자화 연필을 대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방향까지 한번 나타내 볼까요? 방향까지. 자, 방향까지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빛이 이어지게끔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쭉 나아가다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꺾여서 다시 또 직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잘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빛의 굴절 8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5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9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주로 투명한 유리, 플라스틱, 빛의 방향이 변하도록 만든 도구,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대요. 자, 빛의 방향이 변하도록, 빛의 굴절을 이용한 도구, 그리고 주로 투명한 플라스틱, 유리, 이건 바로 렌즈인데요. 렌즈 종류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건 바로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중에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두꺼운 볼록 렌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볼록 렌즈. 볼록 렌즈를 9번에 정답으로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록 렌즈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구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어떤 렌즈에 비추었을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이 다음과 같대요. 어떤 렌즈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자세히 한번 사진을 보죠. 레이저가 이렇게 빛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빛은 그대로 직진합니다. 바깥에 있는 쪽 빛을 잘 보세요. 볼록 렌즈는 방금 우리가 9번에 썼던 볼록 렌즈는 바깥쪽 빛이 안쪽으로 모아져 가겠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바깥쪽 빛이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볼록 렌즈가 아니라 오목 렌즈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정답으로 오목 렌즈라고 렌즈의 종류를 잘 적어주면 되겠네요.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이용해서 알수 있는 정답, 오목 렌즈였습니다. 이제 11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다음 기역부터 디귿까지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보죠. 이 렌즈를요, 책에 가까이 대고 보면 실제보다 글씨가 크게 보인대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중에 실제보다 글씨가 크게 보이는 건 바로 볼록 렌즈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구 돋보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볼록 렌즈, 볼록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다음 니은입니다. 이 렌즈를 책에 가까이 대고 보면 실제보다 글씨가 작게 보인대요. 볼록 렌즈 반대로 오목 렌즈는요, 실제보다 이렇게 물체 크기가 작게 보이거든요. 따라서 니은은 오목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보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 이유는 렌즈는 빛을 뭐하기 때문에 빛을 직진, 반사, 굴절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세 번째 성질,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에다가는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 굴절이라고 적어주면 기역은 볼록, 니은은 오목, 디귿은 굴절이라고 각각 알맞은 말을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실전 문제 12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자, 문제는 다음 두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요. 이 친구가 전신 거울을 통해 와, 나옷참잘 어울린다. 내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은요. 이 친구가 얍얍 태권도 도장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세를 교정하는 모습입니다. 둘다 어떤 도구를 이용하고 있나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왼쪽, 오른쪽 모두 빛의 반사를 이용해 내 눈에 들어오죠, 빛이. 그래서 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구는요, 거울과 렌즈 중에 거울입니다. 따라서 빛의 반사를 이용한 거울을 찾으면 1번 거울, 사진기, 돋보기, 오목 렌즈, 반투명 유리 중에 바로 거울이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기, 돋보기, 오목 렌즈 같은 것들은 바로 빛의 굴절을 이용한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2번 문제 정답은 거울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2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바로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많은 개념 배웠습니다. 빛의 직진에 이어 빛의 반사, 굴절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오늘 배웠던 빛의 성질, 빛의 반사나 굴절을 보여주는 현상을 우리 교재에 있는 것도 좋고요. 좀더 조사하고

0: 찾아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하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올릴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빛의 성질 꼭 다시 한번 외워두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빛의 직진에 이어서 한번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시간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사회 단원평가 내용 공부하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 1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1단원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 산업화. 단원평가 1회와 2회를 모두 만나볼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단원평가 1회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회 1단원에서는요, 분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만나볼 거예요. 1번, 남북 분단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남북 분단이라고 했으니까, 분단은 서로 나누어져서, 나뉘어져서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남한과 북한이 서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떨어져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미나,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어. 그런가요?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분단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고요? 그렇죠. 바로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로 분단이 시작된 겁니다. 서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이 굳어졌어. 그렇죠. 6.25 전쟁으로 분단이 더욱더 굳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누어진 상태가 된 거죠. 준영, 지금까지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상태야. 그런가요? 네, 지금까지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말한 친구를 골라라. 바로 서준이와 준영이를 골라주면 되겠죠? 1번 미나, 2번 서준, 3번 준영, 4번 미나 서준, 5번 서준 준영. 그렇죠. 바로 5번. 이렇게 번호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여기 보이는 이 할아버지께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 소원은 살아있는 동안 북한에 있는 동생을 만나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 북한에 있는 동생을 만나고 싶으시대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곳으로 떨어져서 살게 되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을 우리가 네 글자로 이렇게 불러요. 바로 이산가족이라고 부르죠. 이산가족. 자, 볼게요. 1번. 이산가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떨어져 살게 된 가족 얼마나 속상할까요? 2번.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3번. 현재 이산가족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것들이 굉장히 자주 하지도 않고요. 또는 이렇게 이산가족들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지셔서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4번, 분단으로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죠. 5번, 남북 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졌음을 알수 있나요? 그렇죠. 알수 있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 분단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3번, 우리나라가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까닭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국방비는요, 무려 61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왜 지출을 해야 할까요? 자, 왜 지출하게 되었냐? 지금 북한과 남한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립하는 적대 관계가 지속되면서 전쟁 상황에 대비하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해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아주 잘쓴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소를 쓰시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진만 봐도 어떤 장소인지 감이 오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6.25 전쟁 때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래요.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지역, 어디일까요? 네, 세 글자로 바로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공동으로 경비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우리 공동경비구역이라고도 부르고요. JSA라고도 줄여서 부를 수 있습니다.
5번 중요한 문제죠. 다음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합니다. 사진을 볼게요. 어디일까요? 오, 저 멀리 산도 보이고요. 나무들도 굉장히 많아요.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존된 것 같죠? 바로 이곳은 비무장지대입니다. 다른 말로 DMZ라고도 부르죠. 이 비무장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지 볼게요. 1번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다? 그렇습니다. 왜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장소에 가서 뭐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깔거나 또는 뭐 군사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번 남북으로 각각 4km씩 설정하였다. 4km씩 설정했나요? 아닙니다. 바로 2km씩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죠? 3번 주변에 박물관, 공원 등을 짓지 못한다? 못하나요? 아닙니다. 주변에 지을 수 있습니다. 4번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 맞습니다. 그래서 Demilitarized Zone 해서 DMZ라고 부르죠. 5번 6.25 전쟁 이후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사격장이다? 아닙니다. 비무장지대거든요.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바로 1번과 4번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번, 4번이 정답이죠. 6번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임진각에 평화누리공원을 마련하였다? 맞아요. 임진각에 평화누리공원을 마련하면서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2번 전쟁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하였나요? 네, 전쟁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을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면서 이 분단의 아픔, 전쟁의 아픔 같은 것들을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문화행사를 열었나요? 그렇죠. 문화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행사들을 함께 열어볼 수도 있겠죠. 4번 분단과 관련된 지역의 박물관과 기념관을 만들어요. 그렇죠. 5번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므로 평화의 장소로 활용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평화의 장소로도 활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예술 행사 같은 것들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됩니다.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남한과 북한은 분단 기간 동안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던가 또는 금강산 관광산업이라던가 뭐 개성공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결의말 큰 사진 편찬, 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이런 것들이 바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 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통일 또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였던 거죠. 평화 통일 또는 그냥 통일이라고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이것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그리고 교류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원칙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자, 1971년 7월 4일에 발표를 했다고 해서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해요. 공동성명. 자, 그러면 보기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을 찾아봐야겠죠? 1번 6.15 남북 공동선언. 자, 이것은 바로 2000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2번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이것은 198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3번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199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4번 74남북 공동성명 발표. 바로 정답 여기 있네요. 5번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2000년에 일어난 일이죠. 알맞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9번. 다음 사진을 보고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보면 바닥이 하얀색이에요. 오, 맞아요. 바로 빙판 위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 자, 보니까, 뭔가 들고 있어요. 하얀색 깃발을 들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한반도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아, 남한, 북한 선수들이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장면인데요. 바로 2018년에 있었던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함께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1번 도윤 남북예술당 합동 공연 모습이야? 아니고요. 2번 준서 남북의 경제 교류를 보여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사회 문화적인 교류의 모습이죠. 3번 수진 남북이 금강산 관광산업을 운영하였어? 자, 운영을 하긴 했지만 사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남북이 서울 월드컵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어? 서울 월드컵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지는 않았고요. 5번,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을 하고 있어. 그렇죠. 바로 남북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5번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10번, 다음 글에 밑줄 친 이곳에 해당하는 도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북한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공단을 이곳에서 2016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공단을 운영했대요. 자,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북한에 있는 개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이렇게 부르거든요. 1번 개성, 2번 부산, 3번 서울, 4번 평양. 5번 신의주, 바로 1번 개성이 되겠죠. 1번 개성, 바로 개성공단이구나.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11번 중요한 문제죠.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문화적 노력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자, 정치적인 노력도 있고, 경제적인 노력도 있고, 사회 문화적인 노력도 있어요. 그중에서 문화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개성공단 운영입니다. 자, 개성공단은 조금 전에 봤던 문제에서처럼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여기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우리가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바로 경제적 노력이고요. 남북철도 연결 노력 또한 경제적인 노력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러니까 남과 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회담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노력에 해당이 됩니다. 4번, 결의말 큰 사전 공동 편찬. 자, 결의말 큰 사전이라는 아주 커다란 사전을 함께 만드는 거예요. 바로 문화적 노력에 해당이 되죠. 5번,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작업. 개성에 있는 만월대라는 고려시대의 유적이 있어요. 이 유적을 함께 발굴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문화적인 노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두 가지를 골라라 4번과 5번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12번 서술형 문제예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자, 두 가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써주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죠.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 평화통일을 위해 어린이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노력을 하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정상회담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남북 합동, 합동 입장?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긴 어렵잖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건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태도죠.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갖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통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거죠. 평화통일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교류하는 편지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화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평화통일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원평가 1회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난평가 2회입니다. 역시 1번부터 살펴볼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전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8.15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고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이 더욱 굳어져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전쟁은 무엇일까요? 1번 3.1운동, 2번 6.25전쟁, 3번 임진왜란, 4번 청일전쟁, 5번 청산리 대첩.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쟁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 밑줄 쳐져 있는 이 전쟁, 바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다음, 바로 이것이 분단 상태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 바로 6.25전쟁 때문이었죠. 바로 2번입니다. 6.25전쟁은요,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까닭을 쓰시오. 자, 여기 북한 어린이가 앉아있고요. 남한 어린이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음식을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어린이는 내가 좋아하는 기름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남한 어린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볶음밥인데. 자, 어때요? 기름밥, 볶음밥, 똑같은 음식을 부르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자, 남한과 북한이 오랫동안 분단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생기게 돼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랜 세월 분단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써본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답을 썼다면 모두 다 잘 쓴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선생님이 몇 가지 말해줬었죠. 맞아요. 바로 곽밥은 도시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북한의 언어들, 그러니까 낱말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겠죠. 이것이 바로 평화 통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평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볼게요. 수아,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민준, 국방비를 줄여 문화복지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 국방비를 줄이면 그 세금을 다른 곳에다가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교육비로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복지 비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면으로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바르게 말한 친구를 모두 골라라. 그렇다면 수아, 민준이의 이름을 모두 적어야겠네요. 1번 수아, 2번 민준, 3번 하은, 4번 수아, 민준. 정답 있죠? 5번 민준, 하은이니까 알맞지 않죠?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중요한 문제죠. 판문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단을 상징하는 장소 중에 하나 판문점 있었죠? 판문점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 1번 분단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서로 분단되어 있구나, 우리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장소죠. 2번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이다. 그렇죠. 우리 전쟁을 잠시 멈춥시다 라는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

맞습니다. 3번,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경비를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동경비구역, 이렇게도 부르죠. 4번,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행사가 열리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남한과 북한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교류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회의, 회담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이 됩니다. 5번, 실향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림을 달래거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자, 실향민은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북한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달래거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대요. 바로 어디? 임진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판문점에 대한 설명으로는 알맞지가 않고요.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5번, 다음 친구들이 방문할 장소로 알맞은 곳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학생이 먼저 말을 하네요. 난 전쟁이나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전쟁의 아픔과 그리고 흔적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 분단의 장소가 평화의 장소로 바뀐 곳도 방문해 볼 거야. 자, 분단의 장소가 평화의 장소로 바뀐 곳들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방문할 장소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기역, 남한산성, 니은, 국립생태원, 디귿, DMZ 박물관, 리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아픔과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 DMZ 박물관. 자, 분단의 장소가 평화의 장소로 바뀐 곳, 바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이죠. 그래서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디귿, 3번 니은 디귿, 4번 니은 리을, 5번 디귿 리을 중에서 알맞은 것은 바로 5번 디귿 리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장소를 방문한다면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6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알맞은 말을 쓰시오. 괄호는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씩을 설정해 군사시설과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정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일까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씩 설정했다. 그리고 군사시설이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바로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 또는 다른 말로도 뭐라고 불러요? DMZ라고도 부르죠. DMZ, 비무장지대. 둘 중에 하나 썼으면 모두 정답입니다. 7번,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시기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정치적 노력, 경제적 노력, 사회문화적 노력 알아봤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치적 노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던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라던가, 7.4남북공동성명 발표라던가. 그런데 이것들을 시기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을 해보래요. 그럼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아야겠죠. 남북정상회담 개최인데요. 2000년에 한 남북정상회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도 다른 정상회담들을 했으니까 딱 200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요, 199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7.4남북공동성명은요, 바로 197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기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디귿, 1972년, 그 다음 우리 니은을 써주고 마지막으로 기역을 써주어야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것이 되겠죠. 디귿, 니은, 기역입니다. 그럼 알맞게 순서대로 비열한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5번이 됩니다. 5번이 디귿, 니은, 기역 순서로 배열을 한 것이죠. 8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 있는 두 어른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당시에 남북의 정상이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입니다. 바로 20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자, 1번,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자, 최초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최초로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은요, 1985년이었습니다.

바로 199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4번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나 남북 교류를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알맞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9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남북 간의 언어 통일을 목적으로 남북의 국어학자들은 2005년부터 이것을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습니다. 자, 편찬한다라고 하는 건요, 함께 글을 써서 뭔가를 완성한다는 거거든요. 자, 국어학자들이 언어 통일을 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대요. 뭘까요? 그렇죠. 바로 결의말 큰사전이죠. 결의말 큰사전.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결의말 큰 사전을 공동으로 편찬하자. 이것은 바로 어떤 분야의 교류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사회 문화적인 교류가 되는 거죠. 1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 유산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 볼게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죠.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바닥만을 보고 있어요. 남북한의 학자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려의 궁궐터를 공동으로 발굴, 조사하였습니다. 자, 과연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개성의 만월대입니다. 자, 개성에는요, 고려시대의 궁궐이었던 궁궐의 터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만월대라고 부르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것을 북한의 학자들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학자들도 함께 가서 함께 발굴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유산으로 알맞은 것 1번 수원화성 아니고요. 바로 2번 개성 만월대가 됩니다. 자, 3번 서울 창덕궁, 4번 평양 을밀대, 5번 강화 고려궁지는 모두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11번. 개성공단은 남북 간에 어떤 장점이 결합된 것인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개성공단은요, 우리 짧게 줄여서 네 글자로 개성공단이라고도 부르지만, 개성공업단지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남북 간에 어떤 장점이 결합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남한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본, 그리고 기술력이 있죠. 북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이 결합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 여러분 서술형 평가 아주 잘 했을 거예요. 모두 다 정답이에요. 12번 평화통일을 위해 어린이가 할수 있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 자, 여러분, 철도 연결 사업 여러분들이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아, 이건 좀 어렵습니다. 2번, 평화통일 퀴즈 대회에 참가한다. 오, 그렇죠. 퀴즈 대회에 참가하는 거 여러분도 할수 있죠. 자, 3번, 북한의 생활 모습에 관심을 갖는다? 관심 갖는 건 여러분도 당연히 할수 있죠.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4번,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을 찾아본다. 그렇죠.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5번, 북한 어린이에게 편지 쓰기 대회에 참가한다. 자, 당연히 이것도 어린이로서 할수 있는 일이 되겠죠. 어린이가 할수 있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가 됩니다. 이건 어린이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199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몇번 이루어졌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 1단원 단원평가 만나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사회 1단원 단원평가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오늘은 벌써 우리 3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어떤 책 준비하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북투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1번부터 6번 문제 만나봤죠. 오늘은요, 7번부터 20번까지 나머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틀린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겠죠?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19강, 20강에 선생님이 냈던 만점왕 미션이 있었습니다. 혹시 미션 완료했습니까? 미션을 완료한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 선생님 톡톡에 남겨놓은 예시 답안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두 문장을 꾸며주는 말을 넣어 다시 써보라 라고 선생님이 미션을 주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썼는지 선생님 진짜 궁금한데요. 선생님이 예시 답안 한번 보여줄게요. 나는 오늘 국어 공부를 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주는 말을 넣어볼게요. 나는 오늘 어떤 국어 공부를 했다. 어떤 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재미있는 국어 공부를 했다. 이렇게 문장 썼어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꾸며주는 말 하나 안 넣고요. 두 개 넣었어요. 나는 오늘 국어 공부를 했는데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두 개 넣어보죠. 나는 오늘 재미있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열심히 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만점왕 국어 강의 3개나 봤어요. 진짜 열심히 했죠? 이렇게 했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점왕 미션 한번 완성해 보세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 이 문장을 조금 더 실감나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다시 써봅니다. 어떤 자동차가 있을까? 파란색 자동차가, 큰 자동차가, 멋진 자동차가, 멋진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 선생님, 저는 꾸며주는 말 두 개 넣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 해서 어떻게 달리는지를 한 번 더 꾸며서 자세하게 써보죠. 멋진 자동차가 도로 위를 어떻게 달린다? 어떻게 달릴까요? 쌩쌩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그래요. 선생님은 빠르게를 한번 써볼게요. 빠르게 달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하나 써두고 꾸며주는 말을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어떤 꾸며주는 말이 자연스러울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창의력도 좋아지고요. 어휘력도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미션 다 확인해 보았고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번입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꾸며주는 말을 넣어 사진에 어울리는 문장을 쓰세요. 와, 꾸며주는 말 넣기 우리 방금 연습 다 했죠? 그러면 이 사진에 어울리는 문장을 쓰기 위해서 원래 기본적인 문장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니까 밥에서 김이 난다. 밥에서 김이 나고 있어요. 밥에서 김이 난다. 예를 들어 이렇게만 쓸 수 있는 문장인데 꾸며주는 말을 선생님이 사이사이 넣어볼게요. 밥에서 어떤 김이? 뜨거운 김이. 어떻게 난다? 모락모락.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장을 써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도 맞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정답지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1번에서 10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우리 글 한번 읽어볼게요.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겠지?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열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어머 어머!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자,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땅콩이었네요. 이 글은요,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땅콩이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에는요, 바로 이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떤 말일까요? 맞아요, 바로 꾸며주는 말입니다. 꾸며주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동그라미 다 쳐보았나요?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 꾸며주는 말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기억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문장인데요.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꾸며주는 말 찾아볼게요. 조그만 새싹이. 아, 새싹을 꾸며주고 있는 꾸며주는 말 여기 있네요.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쑥쑥 자라요. 자란다 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죠.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오, 피웠어를 꾸며주는 말 바로 활짝이 있었죠. 그러면 꾸며주는 말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물결 밑줄 쳐놓은 것 세 개를 골라주면 되는데요. 선생님 여기 노란 꽃이요. 왜 노란 꽃은 아니에요? 자, 노란 꽃. 어때요?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낱말이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것은 꾸며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없어지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꾸며주는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노란색 띄고 꽃을 활짝 피웠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노란색은 꾸며주는 말이 맞습니다. 노란 꽃은 꾸며주는 말이 아니다. 꾸며주는 말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조그만 새싹이는 아니고 그 다음 쑥쑥 자라더니에서 쑥쑥 활짝 피웠어에서 활짝 피웠어는 아니죠. 모두 고르라 라고 했으니까 1번, 3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니은 어디 있을까? 그래요. 바로 여기 땅콩 있었네요. 땅콩. 자, 그럼 여러분. 땅콩에 대한 설명을 알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겠는데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우리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맛이 고소합니다. 아, 맛이 고소할까요? 그래요, 여기 고소한 땅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고소합니다. 2번, 노란 꽃을 피웁니다.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노란 꽃을 피웁니다. 알맞은 설명이죠. 3번, 땅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했는데, 오, 땅 속에서 열매를 맺었구나. 땅 속에서 열매를 맺었죠. 올록볼록한 껍데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올록볼록한 껍데기 속에 땅콩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맞은 설명. 5번, 꽃이 지면 꽃 아래가 불룩해지면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어디에 열린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땅 속에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5번이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도 볼게요.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하네요. 다음 뜻을 가진 낱말 1번, 2번 한번 잘 읽어보죠. 1번, 작은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오! 열매가 매달려 있는 모양을 뜻하는 낱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하늘 위에 우리 나무 위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이런 문장은 여러분 익숙하죠. 그 비슷한 낱말을 한번 찾아봅니다.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아, 우리 땅콩 열매는 작으니까 이 작은 열매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매달려 있는 모양이면 조롱조롱이겠구나. 조롱조롱. 그 다음 물체의 거죽, 그러니까 겉표면과 면이 고르지 않게 높고 낮은 모양. 높고 낮다는 거예요. 평평하지 않고 매끈하지 않고.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땅콩에 대한 설명 중에서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껍데기라고 했어요. 올록볼록 껍데기. 그러니까 올록볼록이 되겠네요. 올록볼록. 올록볼록과 비슷한 말로 무엇이 있을까요? 올록볼록 말고도 울퉁불퉁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다음 11번부터 15번은 여기에 있는 이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글이 조금 길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덩굴 손이 꼬불꼬불 쭉. 버팀대를 돌돌 감고 뻗어가. 빙글빙글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알맹이가 송알송알 보랏빛 포도야. 새콤달콤 아주 맛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공 찾았나요? 맞아요. 이 글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포도였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동글동글 잎이 연못위에 동동.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아니, 물 위에 떠서 자라는 개구리 밥이야. 개구리가 먹는 밥이냐고? 아니, 아니.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 밥이라 부른대. 이 부분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개구리 밥이었죠. 이렇게 포도와 개구리 밥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글에서도 역시 꾸며주는 말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연필 들고 꾸며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덩굴 손이 꼬불꼬불 쭉. 아, 덩굴선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꼬불꼬불 쭉이라고 했구나. 꾸며주는 말이죠. 버팀대를 돌돌 감고 뻗어가. 그냥 감는 게 아니라 돌돌 감는데요. 역시 꾸며주는 말입니다. 빙글빙글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빙글빙글도 꾸며주는 말입니다. 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그냥 포도가 아니라 탐스러운이래요. 탐스러운이라는 건 뭔가 갖고 싶고 차지하고 싶을 만큼 뭔가 좋은 걸 말해요. 탐스러운 포도라는 건 딱 보기에도 탐나고 맛있어 보이고 갖고 싶은 포도라는 거죠. 알맹이가 송알송알. 알맹이가 맺힌 모양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죠. 뭔가 작은 것들이 매달려 있는 것 우리 송알송알이라고 해요. 보랏빛 포도야. 아, 포도는 포도인데 포도의 색깔을 알려주고 있어요. 보랏빛 포도. 그 다음 새콤달콤 아주 맛나. 새콤달콤 아주 둘 다 꾸며주는 말이죠. 그냥 맛나 라고 해도 되는데 새콤달콤 그 맛이 어떤지 그리고 맛이 있긴 한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맛나 이렇게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죠. 새콤달콤 아주 둘 다 꾸며주는 말입니다. 다음 동글동글 잎이 연못 위에 동동. 동글동글은 잎의 모양을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말이죠. 연못 위에 동동. 연못 위에 떠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꾸며주는 말입니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어떻게 떨어졌길래 우수수 떨어졌다. 우수수도 꾸며주는 말이죠. 자, 우리 이 아래에서는요 생략하고 우리 이 다음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1번 이 글에서 설명하는 식물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아, 이거 선생님 위에 글 다시 올려보지 않아도 정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주인공 친구 둘이 있었죠. 새콤달콤 보랏빛 포도 있었고요. 동글동글. 아, 개구리가 입에다가 딱 밥풀처럼 붙이고 나오는 개구리 밥이었죠? 정답 찾아보죠. 1번 땅콩 아니고 2번 포도. 3번 오이는 아니고 4번 토마토도 아니고 5번 개구리 밥.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을 때에는요,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12번 포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포도에 대한 내용 한번 선생님이 아래에 띄워볼게요. 포도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 1번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새콤달콤 아주 맛나 라고 했죠? 그러니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2번 연못 위에 떠서 자랍니다. 그런 설명.

설명 있었나요? 아니요. 포도에 대한 설명으로는 알맞지 않아요. 개구리 밥에 대한 설명이죠? 3번, 개구리가 좋아하는 열매인가요? 아니요. 개구리가 포도를 좋아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4번, 여러 개의 알맹이가 송알송알 달립니다. 알맹이가 송알송알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알맞은 것. 5번, 덩굴손이 버팀대를 돌돌 감으면서 자랍니다. 그런가요? 덩굴손이 버팀대를 돌돌 감고 뻗어간다 라고 했죠. 그러니 알맞은 설명. 정답은 1번, 4번, 5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기억이 꾸며주는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을 찾아야겠네요. 기억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동글동글 잎이 옆머리에 동동,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우수수는요, 물건이 수북하게 쏟아지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수수는 대체 어떤 말을 꾸며주고 있을까요? 우수수는 나뭇잎을 꾸며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수수는 떨어지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떨어진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위에인가요? 아니요. 위에는 심지어 위에 있는 문장이었어요. 꾸며주는 말 아니죠. 그 다음 걸까? 걸까는 이 뒤에 있었는데요. 우수수 걸까? 아니요. 꾸며주는 말 아닙니다. 떨어진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었죠. 우수수 떨어진. 나뭇잎이는 역시 꾸며주는 말 아니고요. 동글동글 역시 이것은 위에 있는 문장에서 나온 부분이었어요. 자, 기억이 꾸며주는 말은 몇 번이에요? 바로 3번 떨어진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도 볼게요. 개구리 밥의 특징으로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1번부터 4번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래에 개구리 밥에 대한 내용 이렇게 띄워놓았거든요. 함께 비교하면서 동그라미, 가위표를 표시해 봅니다. 1번, 물 위에 떠서 자랍니다. 볼까요? 동글동글 잎이 연못 위에 동동. 물 위에 떨어서 자라는 것 맞죠? 동그라미. 2번, 개구리가 먹는 밥입니다. 개구리가 먹는 밥이냐고? 아니, 아니. 개구리가 먹는 밥?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다. 3번, 우수수 떨어져 연못 위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라고 생각한 거였지. 실제로 개구리 밥이 우수수 연못 위에 떨어져서 떠다니는 건 아니었죠. 개구리 밥은 우수수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못에서 그냥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맞지 않다. 4번,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 밥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마지막 줄 보면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 밥이라 부른대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밥의 특징 맞죠. 이렇게 동그라미, 가위, 가위, 동그라미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도 만나볼게요. 이 글에 나오는 꾸며주는 말 중에서 하나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쓰세요라고 하네요. 선생님과 아까 꾸며주는 말 모두 찾아서 밑줄 쳐봤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나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꾸며주는 말이 마음에 들었나요? 아, 선생님은요, 이 중에서도 탐스러운이라는 낱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탐스러운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며주는 말잘 골라서 문장 자연스럽게 썼다면 모두 동그라미입니다. 꾸며주는 말, 탐스러운이라고 써볼게요. 어떤 문장을 만들면 좋을까? 나무에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렸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답을 써보았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꾸며주는 말 중에서

0: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문장 한번 써보세요. 16번에서 19번은요, 여기 있는 그림과 글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함께 볼게요. 다음은 소율이가 겪은 일과 일기입니다. 아, 1, 2, 3이 소율이가 겪은 일이고 이 아래가 일기인 것 같죠? 물음에 답하세요. 소율이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오,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 소율이는 식물을 관찰하고 있네요. 학교에서 식물 관찰도 했고요. 두 번째, 출발선에 서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소율이가 달리기도 했나 봐요. 마지막, 친구하고 안녕, 내일 보자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집으로 가고 있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율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가지고 일기를 쓴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일기 한번 볼게요. 2000년 4월 23일 수요일. 날씨 화창하게 맑은 날. 제목,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 어? 소율이가 어떤 일로 일기를 썼나요? 그래요. 바로 이번에 달리기를 했던 경험을 글로 썼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달리기를 했다. 선생님께서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 연습이 끝나고 3명씩 달리기를 했다. 출발선에 서 있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끝까지 달렸다. 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달리기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기분이 참 좋았다. 이렇게 일기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까지 잘 썼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6번, 소율이가 겪은 일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소율이가 쓴 일기를 잘 기억하면서 겪은 일 아닌 것 찾아볼게요. 1번,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함. 어때요?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했죠. 2번, 수업 시간에 달리기를 했나요? 그래요. 수업 시간에 달리기 했잖아요. 긴장되는데 출발선에 서서. 3번, 긴장되고 떨려서 달리기를 포기했나요? 아니요. 긴장되고 떨린 건 맞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4번, 반 친구들에게 달리기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나요? 그렇죠.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어땠어요? 기분이 아주 좋았죠. 선생님께서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나요? 네, 소율이는 이것을 잘 배웠습니다. 소율이가 겪은 일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포기함, 이것이 있는 3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17번이에요. 소율이는 1번에서 3번 중 어떤 일을 글감으로 하여 일기를 썼는지 번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아까 그림이랑 일기 함께 살펴보면서 정답 이미 찾아보았죠? 1번부터 3번이 있었는데요. 식물 관찰, 그 다음 달리기, 친구와 인사를 하면서 집에 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몇 번을 글감으로 했나요? 그렇죠. 바로 2번 달리기 한 것을 글감으로 하여 일기를 썼죠. 자, 여러분, 일기에 글감을 정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일기에 글감을 정할 때에는요, 하루에 겪은 일 가운데서 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떠올린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한 것들을 하나를 골라보세요. 기뻤던 것, 슬펐던 것, 화났던 것,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서 일기에 글감으로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일기에 글감을 골라보세요. 다음, 1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율이는 어떤 순서대로 일기를 썼는지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순서는요, 실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말보다는요, 우리가 일기장을 보았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떤 순서로 썼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갈 때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있지?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가 제목, 나 겪은 일, 다 날짜와 날씨, 라 생각이나 느낌이에요. 어떤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일 먼저 2000년 4월 23일 수요일, 날씨 화창하게 맑은 날. 제일 먼저 날짜와 날씨가 나왔네요. 다 라고 먼저 씁니다. 그 다음 제목,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 오, 제목이 나왔어요. 두 번째,
1: 가
0: 제목. 그 다음 오늘 수업 시간에 달리기를 했다. 선생님이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자, 뭐라고. 자, 여러 가지 본인이 겪은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사이에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기분이 참 좋았다 라는 생각과 느낌이 함께 드러나 있네요. 그렇다면 먼저 나 겪은 일이라 쓰고 마지막 라 생각이라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쓴다면 제대로 우리가 그 순서를 찾은 것이네요. 여러분들도 일기를 다 쓴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보통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죠. 예를 들면 뭐 참 재미있는 하루였다. 오늘은 진짜 슬픈 하루였다. 이런 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답을 써보세요. 19번입니다. 소율이가 기억과 같은 제목을 붙인 까닭을 바르게 짐작한 친구의 이름을 쓰래요. 자, 제목 볼게요. 제목 보니까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자, 주아예요. 하루 중 가장 먼저 한 일이고 가장 기뻤던 일이라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 하루 중 가장 먼저 한 일인가요? 아니요. 이 제목만 보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글감을 정할 때 먼저 식물 관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해서 제목이 될 수는 없다. 도윤, 달리기를 한 일이 가장 인상 깊은 일이고 그때 마음이 무척 떨렸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어. 그래요. 우리 도윤이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무척 떨렸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 바르게 짐작한 친구의 이름 도윤이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번이에요. 일기에 제목을 붙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일기에 제목은 어떻게 붙일까요? 우리 조금 전에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라는 제목 봤죠? 그러면 이 제목만 보아도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은요, 바로 이렇게 붙입니다. 일기의 제목은요, 일기의 내용을 대표할 만한 제목을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 하는 내용으로 일기를 썼는데 제목에 식물 관찰 이렇게 쓰면 맞지 않겠죠. 그러니 일기의 내용을 대표할 만한 제목을 붙여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일이나 인물을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뭐 소중한 내 친구, 뭐 지현이 이런 식, 아니면 오늘 중요한 일은 달리기였죠. 달리기가 들어가게. 겪은 일을 간단하게 줄여서 나타내야 하고요. 겪은 일에 대한 생각, 느낌을 넣어서 제목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제목이 재미있잖아요. 읽는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제목을 붙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꾸며주는 말을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돌아가보죠. 1번, 중요한 일이나 인물을 제목으로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제목 붙이면 좋죠. 생각이나 느낌을 넣어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요. 아, 두근두근 떨려. 함께 넣어주면 좋다고 했어요. 3번, 일기의 내용을 대표할 만한 제목을 붙여야겠죠. 4번, 읽는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제목을 붙여야 해요. 5번,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소율이가 쓴 일기라면 항상 제목에 소율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선생님과 모두 다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 단원의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에 들어가야 할 내용 정말 많죠?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니은 쌍지읍과 그 다음 니은 쌍시옷, 지읒 미음, 그리고 겪은 일,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가야 해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3단원 모두 마무리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2: 하나, 둘, 셋. 20대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3: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4: 갯벌 안전장비 착용수칙.
3: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4: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간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과학 2단원 물체의 운동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란 어떤 것인지 공부를 했고요. 운동하는 물체의 그 운동을 표현해 보았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물체가 있고, 나라는 물체가 있어요. 두 물체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변화했어요. 그럼 우리는 둘다 운동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물체가 더 빠르게 위치가 변화했느냐? 자, 그런 빠르기, 속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물체의 속력과 우리 생활, 두 번째 중단원의 이름인데요. 두 번째 중단원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과 물체의 속력까지만 공부를 하고요. 우리 생활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 속력이라는 말 생활 속에서도 자주 들어봤을 텐데요.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기.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첫 번째 탐구 활동은요. 같은 시간에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탐구 활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시간에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 탐구입니다. 자, 지금 친구들이 같은 시간에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람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바람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장난감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선생님이 보니까 휴지심으로 만든 것 같아요. 휴지심에 아래에 바퀴처럼 쓸수 있는 것을 이제 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자, 이 휴지심 위에 보면 종이 같은 것이, 네모난 모양의 종이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친구들, 왜 휴지심 위에 이렇게 종이를 붙였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탐구를 할때 이건 왜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장난감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거죠?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요, 바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공기 주입기를 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네모난 모양의 종이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이것만으로, 아래 부분만으로 이게 잘 이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평평한 네모난 모양의 종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람을 더잘 받아서 이 장난감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었겠죠? 즉, 앞으로 잘 나가라고 아마 휴지심 위에 이렇게 네모난 종이도 함께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먼저 바람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색 테이프로 바닥에 출발선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출발선 동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해야지 이제 공정한, 정확한 실험이 되겠죠? 즉, 출발선을 이렇게 표시를 한후 털실을 장난감 자동차에 끼우고 이 털실을 바닥에 고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이 휴지심 사이에 털실이 이렇게 통과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보여요? 자, 왜 장난감 이 사이에 털실을 끼웠을까요? 자, 어떤 친구가 선생님 나중에요.

우리 거리를 재야 될거 아니에요. 빠르게 비교할 때 그때 이제 털실이 곧은 선이니까 우리가 자로 거리를 측정할 때더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털실을 이렇게 장난감 사이에 끼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자로, 줄자로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지금 만약에요, 털실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털실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준비 시작 하면은 내 장난감을 더 멀리 나가게 하려고 친구들이 막 공기를 막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장난감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곧게만 나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옆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이 다 끝났을 때에,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보자 할 때, 이게 둘다 곧게 나아간 것이 아니니까, 이게 거리를 측정할 때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길을 따라간 거지? 그쵸? 자, 따라서 이 털실을 장난감 자동차에 끼운 까닭은요, 이 장난감 자동차가 이 털실을 따라 곧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털실을 끼운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출발 신호에 맞춰서 공기 주입기로 장난감을 이제 움직여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초시계 들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같은 시간이니까 예를 들어, 자, 우리 10초 동안 움직여 보는 거야 라고 정해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준비, 시작! 누르겠죠? 자, 그럼 시작하는 동시에 이두 친구는 공기 주입기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10초 후에 딱 멈추고 끝! 하면 이제 두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자, 그게 지금 같은 시간, 10초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출발 신호에 맞춰 공기 주입기로 장난감을 움직여 봐요. 자, 그리고 같은 시간에, 즉, 지금 선생님은 10초라고 가정을 했어요. 같은 시간에 10초 동안 자동차가 간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거리를 측정해야 돼요. 얼마나 갔니? 자, 그리고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자동차가, 즉, 이게 장난감 자동차예요. 어떤 자동차가 더 빠른지 찾아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고요. 이게 측정용 판이거든요. 지금 이 탐구에서는요, 자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거리를 측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사용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거리 측정기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10초가 다 끝난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장난감 자동차가 멈춰 있었겠죠. 자, 이렇게 멈춰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장난감 자동차의 그 위치에 바로 옆에 측정용 판을, 이 측정용 판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 측정용 판을 세우는 까닭은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세우고요. 이제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있죠?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앞부분을 출발선에 맞춰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지금 여기 출발선이 있죠? 이 앞부분을 출발선에 맞추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0점을 정확히 맞추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에서 길이 공부했었죠? 그때 길이 잴때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잰다면 0점을 항상 맞춰야 돼요. 0점을 맞추지 않고 이 끝에 있는 수를 읽어준다면 정확한 측정값이 아니죠? 자, 이것도 0점을 맞추는 거랑 동일한 원리예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앞부분을 출발선에 맞춰 이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정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편하죠? 측정 단추를 누르면 이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레이저를 쏴요. 쉬익 하고 빛을 쏩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측정 단추만 누르면 1.84m 이렇게 딱 나와 버립니다. 너무나 편리하죠? 자, 그럼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레이저 빛이 나갑니다. 자, 근데 이 빛을 측정용 판에다가 딱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반사되어서 돌아오겠죠? 이 레이저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다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측정용 판을 사용하느냐? 자, 우리가 이 장난감 자동차에 직접 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장난감 자동차는요,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약간 뭐 앞이나 중간 부분의 위치도

어디에 빛을 쏘느냐에 따라 이게 약간 측정값이 달라질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빛이 잘 반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옆에, 바로 그 위치 옆에 측정용 판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측정용 판에 레이저를 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자,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뭐를 썼어요? 눈을 보호하는 안경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빛이 눈에 직접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안전사항에 주의하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확인하기. 자, 지금 이번에 세 친구가 이렇게 했네요. 자, 가연이는요, 1.51m 이동했고요. 자,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 그리고 소희는 1.23m 이동했고, 주연이는 1.84m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멀리 갔어요? 그렇죠. 주연이가 가장 더 멀리 갔죠? 자, 그러면 가장 빠른 장난감 자동차가 뭡니까? 바로 주연이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양한 게임을 한 적이 많으니까, 이제 6학년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결과 보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긴 거리를 간 주현의 자동차가 가장 빠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의 크기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렇죠. 가연이. 가연이 자동차. 그리고 가장 짧은 거리를 간 소희 자동차가 이제 가장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같은 시간에는요, 우리가 빠르기를 비교할 때, 이동한 거리가 가장 긴 자동차가 빠른 거예요. 즉, 같은 시간에 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같은 시간에는요, 더 멀리 간 물체 있죠? 간 거리가 더긴 물체가 더 빠른 겁니다.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생활에서 다양한 놀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고 선생님이 이거를 말하는 것조차 친구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근데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빠르기를 비교하는 종목 하나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스피드 스케이트 팀 추월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올림픽 때이 경기 본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설명을 읽어보자면 각 3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요.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도 3명이죠? 여기도 3명인데요. 지금 여기서 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바퀴 차이가 나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꼬리를 잡듯이 트랙을 돌면서 추월을 시도하여 상대 주자를 추월할 경우 승리하는 경기가 바로 스피드 스케이트 팀 추월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다면, 자, 지금 이 팀은요,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팀도 여기서 출발해서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자, 그런데 각 팀의 세 번째 주자 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주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주자가 계속 이렇게 돌다가 동시에 이제 출발합니다. 돌다가 이세 번째 주자가 상대 팀을 추월하는 그 순간 이제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추월한 팀이 이기는 거죠. 자, 그럼 이 규칙을 잘 생각해 본다면요, 친구들. 자, 레디, 고! 하면은 동시에 빵! 하고 출발하겠죠?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어때요? 같아요. 같은 시간이에요.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같은 시간에 추월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가야 돼요. 이동한 거리가 더 길어야만 추월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경기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빠르기를 비교하는 종목이죠. 왜 같은 시간 동안 내가 더먼 거리, 더긴 거리를 가야만, 추월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 경기를 보다 보면 한 팀이 다른 팀을 추월하면서 그 순간 이제 경기가 끝나는 편은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두팀다 너무 막상막하니까, 둘다 잘하니까 이 추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팀이 넘어지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올림픽에서 이 경기를 보면 이제 마지막 주자, 세 번째 주자가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 기록으로 우리가 이제 순위를 매기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종목의

규칙을 본다면 이것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빠르기를 비교하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시간에 이동한 자동차의 빠르기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자, 빠른 자동차를 고르시오. 자, 같은 시간에는 이동한 거리가 더긴 자동차가 빠르다라고 했으니 파란색 1.86m, 빨간색 1.91m니까 이 자동차가 빠른 거겠죠? 더긴 거리니까 정답은 빨간색.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같은 시간에 이동한 자동차의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측정해야 돼요? 우리 무엇을 측정했죠? 그렇죠. 거리를 측정했죠. 이동 거리를.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거리가 긴 물체가 더 빠르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제 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거리예요. 거리를 딱 정해놔요. 이 거리는 무조건 가야 돼. 같은 거리예요. 자, 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 탐구하기. 자, 지금 색 테이프로 출발선과 결승선을 표시를 해놨어요. 자, 여기가 출발선이고요. 여기가 결승선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딱준 겁니다. 출발 여기서 해서 여기까지 무조건 와야 돼. 거리 고정. 그러니까 같은 거리죠. 자, 모든 물체는 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자, 이제 태엽 자동차를 출발선에 놓은 후, 자, 태엽 자동차 알죠? 이렇게 감아가지고 딱 놓으면 가는 자동차. 자, 출발선에 놓은 후 결승선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어떤 자동차가 더 빠른지 찾아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초시계 갖고 있죠? 자, 초시계를 가지고, 자, 준비, 출발할 때 시작! 하면 초시계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 태엽 감은 자동차를 딱 출발을 시키겠죠? 자, 그런데 자동차마다 빠르기가 다를 겁니다. 어떤 자동차는 뭐 5초 만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어떤 자동차는 10초 만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죠? 자, 그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여러 개라고 해서 초시계가 여러 개일 필요는 없어요. 초시계에는요, 누적 시간 측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자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딱 누르고, 두 번째 자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딱 누르고, 계속 누르면 누적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같은 거리, 출발선부터 결승선까지 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 그 물체가 걸린 시간을 우리가 측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초록색 자동차는요, 4.2초 만에 결승선까지 들어왔대요. 그런데 노란색 자동차는요, 5.8초 만에 들어왔대요.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빨라요? 그렇죠. 오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 초록색 자동차가 더 빠른 거잖아요. 초록색 자동차가 결승선에 더 빨리 들어온 거예요. 이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 많이 해봤으니까 알수 있겠죠. 자, 즉 결과 걸린 시간이 짧은 초록색 자동차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는요. 자, 거리가 같을 때는 걸린 시간이 짧은 물체가 더 빠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또 종목이 있죠. 조정, 쇼트트랙, 봅슬레이 등 이런 것들은요.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순위를 매기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와야 돼? 자, 그런데 너희들 얼마 만에 들어올래? 누가 가장 빨리 들어왔니? 누가 걸린 시간이 짧으니? 그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 이겁니다. 자, 조정은요, 보트 레이스예요. 고정된, 이제 배에 고정된 노를 저으면서 이제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쇼트트랙도, 이제 봅슬레이도 거리는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같은 거리를 이동한 자동차의 걸린 시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빠른 자동차를 고르시오. 자, 같은 거리를 이동했대요. 그러면 가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 자동차가 더 빠른 거죠? 자, 검은색 자동차 5.4초, 흰색 자동차 5.8초. 그렇다면 수의 크기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검은색 자동차가 더 빠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걸린 시간이 짧으니까.
자, 4번입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 자, 같은 거리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 중 가장 빠른 자동차는 걸린 시간이, 그렇죠, 짧은 자동차입니다. 오늘의 핵심. 자, 이로써 우리가요, 무엇을 공부했냐면,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물체의 빠르기 비교하기, 그리고 같은 거리를 움직인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했어요. 자, 그런데 이럴 경우 어때요? 두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고 싶은데, 시간도 안 같다. 거리도 안 같다. 뭐, 같은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지?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속력으로 생각해서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속력이란 무엇일까요? 이 속력의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일단 속력의 뜻부터 알아볼게요. 속력이란 여러 가지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번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들. 이 속력의 개념만 이해하면 이 식은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속력이라는 것은요, 1초, 1시간 등과 같이 단위 시간 동안, 자, 단위 시간이라는 거는요, 기준이 되는 시간이에요. 자, 무조건 1초여야 돼, 1시간이어야 돼, 그건 아니고, 이것은 사람마다 이제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주 단위 시간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게 1초나 1시간이에요. 그래서 1초나 1시간 동안, 이제, 아까 1초, 1시간 등과 같이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해요. 단위 시간을 정하고 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이동 거리가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가라는 물체와 나라는 물체 빠르기를 비교할 거예요. 근데 이 둘이요, 주어진 정보가 걸린 시간도 다르고 그 이동한 거리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로 지금 빠르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시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어떤 시간으로? 단위 시간으로 맞춰버려. 그럼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시간이 되어버리니까 이동한 물체의 이동거리. 그럼 어때요? 이동거리 더긴 물체가 빠른 거죠. 즉, 속력의 숫자 크기가 클수록 더 빠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너희 둘이 지금 다 다르잖아? 내가 단위 시간으로 맞춰줄게. 맞춰서 간 거리로 빠르기를 비교할게. 그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아래서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 상상해 봅시다. 어떤, 뭐, 장난감 자동차든 어떤 물체가요, 5초 동안 50m를 이동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럼 우리 단위 시간을, 선생님이 5초니까 단위 시간은 1초라고 할게요. 자, 이게 기준이에요. 1초. 자, 그러면 1초 동안은 몇 미터 갔니? 5초에 50m 갔으면 1초에 당연히 몇 미터 간 거예요? 10m죠. 10씩 5번 가서 50m 간 거잖아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50 나누기 5한 거죠. 그래서 10m를 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속력의 개념이 뭐예요? 1초 등과 같이, 즉,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이동 거리가 속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을 어떻게 구해요? 지금 이동 거리 나누기 시간 한 거잖아요. 이동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즉,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식을 외운다기보단 이 속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외운다는 게 조금 알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외워서 문제를 풀잖아요? 1년 후에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기억 안 나. 근데 있잖아요. 이해를 통해서 이것을, 당연하지 한 친구는 속력의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 다시 이 공식을 내가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어요.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속력의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속력의 의미. 1초나 1시간 등과 같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이동 거리가 속력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요. 자, 미터, 매초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지금 이 S가요, 초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어, second, 초. 그래서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 시간은 1초가 되는 거죠. 1초에 몇 미터를 이동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미터, 매초라고 읽기도 하고요. 초속 몇 미터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력의 단위,

자,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 비행기, 배, 기차, 그리고 자동차, 자전거. 자, 이런 이동수단이 있고요. 지금 다 5시간 동안 4,500km 날았어. 4시간 동안 144km를 이동했어.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지금 같은 시간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자, 거리도 다 달라요. 자, 즉, 같은 시간, 같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 속력을 생각하면 된다. 자, 지금 시간이다. 5시간, 4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이니까 단위 시간을 선생님이 1시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운동한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에요. 자, 그러면 비행기 볼까요? 5시간 동안 4,500km를 날았대요. 자, 그렇다면 1시간 동안은 몇 킬로미터 날았을까요? 그래요. 4,500 나누기 5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900입니다. 이게 무슨 뜻? 900km를 갔어.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기차. 기차로 3시간 동안 450km를 이동했어. 너 그럼 1시간 동안 얼마나 갔어? 그게 속력이야. 자, 450 나누기 3이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뭐예요? 150. 오, 나 1시간 동안 150km 갔어. 뭐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로 2시간 동안 145km 달렸어. 나 지금 단위 시간 1시간이에요? 그럼 너 1시간 동안 얼마나 갔어? 어떻게 계산하냐면 145 나누기 2하면 되지. 그러면 72.5. 나 72.5km 갔어. 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배. 자, 배. 4시간 동안 144km를 이동했어. 자, 이것도 배만 해볼게요. 자전거는 우리 친구들이 해보세요. 알았죠? 왜냐면 1시간 동안 20km 달렸으니까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죠? 자, 배로 4시간 동안 144km를 이동했어. 그럼 너 1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했어? 그럼 당연히 거리 나누기 시간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뭐예요? 14에 4가 몇번 들어가? 3번 들어가죠? 그리고 24니까 6. 그러면 36km 이동했지. 몇 시간 동안? 1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속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는 우리가 지금 구한 그 값이 써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1시간 동안 900km를 이동함으로 속력이 900km 매시입니다. 이거 너무 다 당연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속력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속력 구하는 공식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에요. 하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속력의 개념을 이해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 구기 종목의 최고 속력 알아볼게요. 자, 구기 종목. 공을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 있죠? 그것을 구기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의 순간적인 속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단위는요. 킬로미터 매시예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이 셔틀콕은요. 1시간에 332km나 간대요. 순간 속력이. 저 그럼 굉장히 빠른 거죠. 골프공은요. 1시간 동안 310km를 간대요. 자, 그러면 숫자가 클수록 더 빠른 거니까 가장 빠른 건 뭐예요? 배드민턴 공이죠. 그리고 순서대로 골프공, 테니스공, 아이스하키공, 야구공, 축구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로 알아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속력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에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시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속력을 구하여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2초에 4m 가는 자전거.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4 나누기 2는 2. 그리고 2m 매 초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2초잖아요. 미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초에 2m 같다. 자, 3초에 3m 뛰는 사람. 그러면 1초에는 당연히 1m 뛰겠죠? 1초에 1m 뛴다. 1m 매 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했는데요.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며 1초나 1시간 같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hey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Tuesday에는 우리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쌤은 왠지 슬기 씨는 네. 사진 되게 잘 찍을 것 같아요.
1: 저요?
0: 네, 솔직히.
1: 아, 저는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잘 찍는 거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0: 그러면 남편분이 사진을 좀 잘 찍는 잘 센스가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아예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있잖아. 평균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1: 원래도 하면서. 짧은데 더 짧게 찍으시더라고요.
0: 저는 굉장히 그걸
1: 제가
0: 잘합니다.
1: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0: 아래서 찍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제목 자체는 사진 센스 제로인 내 친구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은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대단해. 이러면서.
1: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0: 아하.
1: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게또 다행이네요.
0: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아니,
1: 아이고.
0: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1: 남약특집 수준으로 팔다리를 다
0: 그렇군요.
1: 없애버렸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꼭그 발목 부분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1: 있어요. 애매하게.
0: 그 친구입니다.
1: 차라리 이렇게 상반신을 하든지.
0: 그러니까요.
1: 아,
0: 차라리. 네, 요거
1: 맞습니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여러분. 자, 과연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염탐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짜잔!
0: 짜잔!
1: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2: What's the problem?
1: 어? 아니, 와, you can't take picture. So poor.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호스?
2: You.
1: Me?
2: Yeah.
1: Horse in the pictur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호스? Horse?
2: 네,
1: 딱딱딱딱?
2: 네,
1: 오, 오.
2: you wanted that in the picture with you. It's your fault.
1: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2: The horse!
1: Horse?
2: You wanted it in the picture.
1: Picture.
2: Yeah, that's
1: I'm
2: your
1: in the picture.
2: problem. Yeah.
1: Yeah? Why?
2: You and the horse.
1: 뭐라고?
2: It's your
1: 아니,
2: fault.
1: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디 갔어, 지금?
2: What's wrong?
1: 아니,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거야?
2: What's the problem?
1: Where is my arm? Where is my leg? Only 얼굴만 동동동.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어?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Slimmer?
2: Yeah, slim. Thank you should say.
1: 지금 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뭐라고? 헤어지자. 안 되겠다.
0: 네.
1: 아우, 많이 창피하네요.
0: 아니, 괜찮아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정말 사진 찍는 거 관련돼서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들,
1: 네.
0: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라.
0: Of course, of course.
1: 예.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사진 딱 나왔는데,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친하니까.
1: 그냥 바로 얘기해야 돼요.
0: Yes.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0: 사진.
1: 어디서 한번 나누고 싶은가요?
0: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1: 오케이.
0: 너 정말 끔찍하다.
1: You're terrible.
0: 예. 뭐가 끔찍하냐면 사진 찍는 것이.
1: 오케이.
0: 그러면은 여기에
1: 사진이 들어가야겠네요.
0: 그렇죠. 포로 할게요.
1: 오케이.
0: 포로 한 장 아니니까 여러 장 할까요?
1: 여러 장 찍는 거.
0: Taking
1: 오케이.
0: Photos.
1: 알겠습니다. 한 장 아니라 photos. Alright. 자, 스펠링 한번 볼게요. Alright. 맞는지 보자면 지금 혹시 그 포테이토스 같은 거 생각하셨나요? 순간 감자칩 먹고 싶었죠?
0: 네, 감자칩 네. 맛있잖아요.
1: Alright. Photo 복수한다고 해서 이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mosquitoes가 나오면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냥 photo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참고로 ph는 f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포토가 아니고요. photo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hoto. There you go. 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photo는 photograph.
0: Yes.
1: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 photo 둘 다 같은 뜻이지만 사진이란 뜻이지만 너무 길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냥 photo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photograph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0: 들어봤죠.
1: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0: 이거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1: 아, 아닙니다. 그 photographer고요.
0: 뭐예요?
1: 자, 이거 둘 다 사진이긴 사진인데 얘는 셀 수 있는 정말 한 장 나온 사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네.
1: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세 장을 찍었다. 뭐 그러면 three photos가 실제로 될 수 있어요. 정말 사진 하나하나. 근데 photography는 사진술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0: 아.
1: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y 쪽을 나는 전공을 했다. 이렇게 쓰거나 할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One
0: 얘는...
1: photography, 뭐 two photographies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0: S가 붙을 수가 없군요.
1: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개념, 사진 혹은 사진술이라는 것입니다.
0: 네.
1: 오케이? Alright.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사진 하나하나 찍는 것들을 너 정말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photography가 아니라 photo를 쓰게 된 거고요. 자, 우리 뭔가 잘한다라고 할 때 그슬 보통 쓰잖아요.
0: 네.
1: 근데 못한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0: 오, 그래서, 저는 부시니까 you are bad at 이럴 줄 알았는데.
1: 아, bad도 써요.
0: 아, 쓰긴
1: 쓰는데
0: 써요?
1: 보통 상대방한테 조금 민망하게 친구니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errible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0: terrible.
1: 뭐, 특히나 본인 스스로 나 진짜 뭐 못해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0: 그쵸.
1: 그랬을 때 very bad나 무슨 뭐 not good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특히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0: terrible 하면은 너 진짜 못하는구나 인지가 딱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1: So terrible, I'm terrible, she's terrible, they're terrible 쓰고 나서 도대체 뭘 못하냐라고 하면 at doing something. 이것을 못한다라고 할 때 at 쓰고 뒤에 ing 형태에 써주시면 돼요.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나 노래 진짜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한계가 와버려서
0: 맞아요.
1: 네, 나 정말 노래하는 거 못한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0: I am terrible at singing.
1: 그렇죠. At singing. 거기만 잘 조율해 주시면 돼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Janet 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0: Janet.
1: 근데 Janet은 딴 거 잘하는데 그리는 걸 정말 못해.
0: 아하.
1: 그럼 어떨까요?
0: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그렇죠. Right? So draw 쓰는 게 아니라 drawing. ing를 꼭 넣어줘야 그 행동을 정말 못한다. So
0: yes.
1: 이것도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0: 오, 여기 at 전에 끊을까요? 이렇게.
1: That's right. 못한다, 못한다. 도대체 뭘 못한다? at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0: 네.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I'm terrible at singing.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There you go.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더 조금 익숙할 만한 거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못 쓰면 돼요?
0: Be good at.
1: Be good at.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걸로 조금 바꿔서 너 사진 잘 찍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0: You were good at taking photos.
1: 그렇죠. Hey, you're good at taking photo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하죠, 그렇죠? 오케이, okay.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아니 뭐 사진에 말을 넣어달라며 그 말 그 동물원에

0: 아, 말 보이게 찍어야 돼.
1: 네. 그래서 나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뭘 잘못했어?
0: 그쵸.
1: 이런 느낌.
0: 그러니까 말을 넣으려면은 내가 짧아지거나
1: 아, 그래요?
0: 내가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2: 그 밸런스를 잘 못 맞췄네요.
0: 아니, 그게 어려워요.
1: 아.
0: 다 같이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What you wanted? 너 원했잖아. The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얘가 나오는 걸 원했잖아.
1: Right.
0: 그죠? 근데 그러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넣어달라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나 봐요. 어, 이게 in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기 horse 할게요.
1: 오케이. Okay. 말을 넣은 거예요?
0: The horse.
1: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What? 뭐 you wanted the horse.
1: 그러면 너 무슨 뜻이에요?
0: 말을 원했잖아.
1: 어디에 원했어요?
0: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1: 어느 정도 말 되죠. 그렇죠?
0: 아, 그러네.
1: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 무슨 넣어달라 이거는 의역일 뿐인 겁니다.
0: 난 put in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1: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원한다. 오케이. So 얘 이런 거 민망하니까 what 이런 거예요. What?
0: 뭐.
1: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이런 느낌이죠. Horse? There you go. 뭐 기본적으로 yes. 동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사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0: 그쵸.
1: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있잖아요. 저기 있는 의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든가.
0: 에이.
1: 의자는 좀 이상했나?
0: 아니요,
1: 아무튼
0: 괜찮아요.
1: 뭐, you know, 거울도 좀 이상한가요?
0: 아니요, 저는, 저는 이제 이 정도 요구하는 것만 괜찮죠. 네. 아, 여기 다리 끝에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머리 위에 공간 한 이 정도 띄워주시고요. 이 옆에 이거 식물 나오게 해주세요.
1: 맙소사.
0: 초록색 나와야 되고 여기 뒷배경에 그림 요거 같이 걸리게 해주세요.
1: 여기 스튜디오 아니거든요.
0: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들어서 찍어주세요.
1: 어, 맙소사.
0: 이렇게까지 요구한 적이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1: 아, 네. 근데도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성공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0: 어, 되게 잘 찍어주세요.
1: 아,
0: 요즘에는 다들 아니죠. 사진을 잘 찍어요.
1: Right, right. 네. So, 여기서는 간단해요. 그죠? I want something. 어디에?
0: In the picture.
1: There you go.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를 사진에 넣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atue. 그렇죠?
0: 어, 조각상.
1: 맞아요. 오. 그러면은 저는요. 저 조각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에 저 조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그 조각상을 원한다.
0: I wanted the statue.
1: 어, 현재형으로.
0: I want that statue.
1: 자, 그 사진 안에.
0: In the picture.
1: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Yes.
1: Yes. How about this? 어, 당신은 그 뭐지?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Giraffe.
1: Giraffe. 당신은 저 그 어, 기린을 원하나요? 사진 안에 한마디로 사진에 어떻게 기린도 넣어드려요? 이런 느낌.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0: Do you want that giraffe in the picture?
1: 오,
0: 와우, 나
1: like
0: 지금
1: that.
0: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하면서도 놀랐어요.
1: 이거 이제
0: 솔직히 말해서.
1: 외국 가서 그대로 이렇게 남 찍어줄 때.
0: 그러네요.
1: Do you want the giraffe,
0: giraffe?
1: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1: In the photo?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yeah. I want the statue in the picture. 한번 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0: 네?
1: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Alright, 질문형은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0: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네. 자, 그리고 사실 사진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어, 저 사진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할 때 picture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배경에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의미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배경에 배경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in the 어디에?
0: 아, 이거는 우리가 배경 음악 부터 해가지고
1: yes.
0: 배경이란 말을 우리가 태초부터 잘 알아요. So background, 예, 예, background music 뭐 이래가지고 거의 뭐 한국말처럼 너무
1: 거의
0: 잘
1: background.
0: 쓰고 있어요. 예.
1: 오케이, 정답 맞습니다.
0: Mm-hmm.
1: One word로 써서 아 background에 그걸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경에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0: 네.
1: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메인 사진의 메인은 아니겠죠.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네, 자, 그러면서,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1: 아이고.
0: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을 너무
1: 사진을
0: 못 찍어.
1: 어떻게 찍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0: 네.
1: 예. You cut off my 다리겠네요.
0: 아,
1: My
0: 다리.
1: leg.
0: 오케이.
1: And where's my arm? 그리고 내 팔은
0: 어디
1: 어딨어?
0: 있어? 두 문장을 그냥 놔둔 거네요. 그쵸?
1: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그렇죠.
1: 아니, 내가 일부러 안쓴게 뭐냐면,
0: 왜요?
1: arm도 두 짝인데, 두 갠데.
0: 자, 보세요. 사진을 딱 찍잖아요.
1: 예.
0: 그럼 보통 아래가 잘리면 양쪽이 다 잘리죠, 보통은.
1: 아,
0: 그렇죠?
1: 그쵸.
0: 다리 길이가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1: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로
0: 근데
1: 우리가 가는 거예요?
0: 이거는 한쪽만 이렇게 잘린 거죠.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쓴 겁니다, 나름대로.
1: 와,
0: 그렇죠?
1: 진짜.
0: 근데 제 말은 만약에 한쪽만 잘렸어요.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그러면은 뭐, 레이 가능해요. 틀린 거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잘리게 나왔어. 그러면 arms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이 잘리니까 한쪽 팔,
1: 오케이.
0: 그리고 아래쪽.
1: 네. 정말
0: 어떻게.
1: 마유쌤 입맛 맞추기 어려워요.
0: 아,
1: 예.
0: 좀 이렇게 합의해 주세요.
1: 아이,
0: 이렇게.
1: 그럼요.
0: 네. So, legs라는 단어를 다리를 썼고요. 요 다리 생각난 김에 종아리, 허벅지.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오?
0: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써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body parts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전혀 모르는데요,
0: 둘
1: 저요?
0: 다 아예 모르시나요?
1: 아예.
0: 오케이.
1: 이거 알아요.
0: 이거 알아요?
1: N으로 시작하죠.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거, 무릎 얘기하려고 뭔가,
1: 아니에요.
0: 그거는 K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1: 아니, 니잖아요.
0: 네.
1: 뭐, 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0: 네요.
1: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0: 자,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뭐 있는데, 이런 거? 그죠?
0: 네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예. 아, 뭐, 다르네.
0: 다이.
1: 아, 싸이, 맞아,
0: 다이.
1: 싸이.
0: 맞습니다.
1: 아, 맞아요.
0: 오케이. 자, 그래서 ca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수는 calves입니다. 사실 calves예요. So calf.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와서 허벅지는
1: 아이.
0: thigh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가 아니라 우리말로 사실 종아리 허벅지 뭔지 모르나요?
1: 아우,
0: We all
1: 절대 아니죠.
0: know what, right?
1: 우리 7살 애도 알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어린아이가 아는 거는 사실 우리도 그런
1: 그쵸.
0: target language를 배울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잘라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뭘 썼을까요?
1: Cut off.
0: 자, cut off something 하게 되면요. 뭔가를 잘라내다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으로 하게 되면 사진 같은 데서 잘리게 찍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cut off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실제로 뭔가를 잘라내다. 끝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컨텍스트 상으로 문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디 끝부분을 잘라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1: 네.
0: Make sense? Alright. So, cut off something. 앞으로 여러분 사진 잘렸다라고 할때 이거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다리 자르지 마. 예전에 잘라서 찍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너내 다리 자르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Hey, don't cut off my legs. You did that last time.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너내팔 잘랐잖아. 어떻게 할까요? 과거형으로.
1: You did cut off my arm.
0: Hold on. cut off가 동사인데
1: Sorry.
0: you did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또 너무 복잡해지긴 하는데
1: 네.
0: 강조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1: 말이 안 되진 않는군요.
0: 안 되진 않는데 cut을 과거형으로 써서 cut의 과거는
1: Cut.
0: 또 cut입니다.
1: 네.
0: So you cut off my arm. It's like this. You cut off my legs.
1: 아, you cut off
0: 똑같은
1: my
0: 거죠.
1: arm.
0: 자, 이렇게 해서 cut off를 하나의 동사처럼 써서 뭔가를 잘라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Don't cut off my legs.
1: Don't cut off my legs.
0: You cut off my arm.
1: You cut off my arm.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알고 갈게요.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cut을 쓰는 거는 자르는 거죠.
1: 네.
0: 기본이에요, 일단은. 근데 cut off를 쓰면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뭐 종이 오리는 거할 때도 cut off. 근데 cut 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려내는 겁니다. 평 하고 cut해서 걔를 쫑 빼는 거예요.
1: 떼내는
0: 네,
1: 개념.
0: 그래서 보통 cut off는 끝부분, cut out은 끝부분을 잘라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오려서 뭐 동그라미를 잘라낸다든가 어떤 느낌인지
1: 네네네.
0: 아시겠죠? Right?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네, 자 이랬을 때 어, 뻔뻔한 친구 says what?
1: 뭐라 그럴까요?
0: 저것도 더 날씬해 보이지 않아? 정말 정말 아유, 절교해야겠다.
1: 그러게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At least 적어도 you look 날씬해 보여.
0: Yes.
1: 그럼 날씬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0: 실제로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인다.
1: You look thin. 예, 너 말라 보여.
0: Oh, okay. I like that. 자, you look thin. 이라고 했는데 정답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안 썼어요. 네. 근데 좀 이따 다시 그걸로 갈게요. thin으로.
1: 예. 아, slimmer.
0: slimmer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lim 자체가 어, 되게 슬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1: 네.
0: 이게 날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더 날씬해 보이잖아요.
1: 아, slimmer이구나.
0: 네, 그래서 더 slimmer. 2교급 아, 형용사를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slim 아시는 김에 슬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라고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1: 글래머?
0: S로 시작해요.
1: 아니에요. 어,
0: glamorous?
1: 예.
0: 그거는 아예 개념이죠? 몸매랑 관련이 없습니다.
1: 아,
0: 그 잘못 오해된 뜻이에요. 그거는 화려한이라는 뜻이에요.
1: 아, 슬림이랑 비슷한데 S로 시작해요?
0: Yes. 슬래.
1: 슬래시.
0: 자, 눈빛을 보면 몰라요. 네, 몰라요, 지금. 몰라요. 자, 슬렌더 들어보셨어요?
1: 슬렌더는 이건 저거 음료수 저거 슬렌더 하는 거 아니에요?
0: 슬렌더 음료수. 네.
1: 기, 음료수 가는 기계 슬렌더 아닌가요?
0: 아, 블렌더를 혹시
1: 말씀하시나요?
0: 알겠습니다. 온갖 단어를 다 붙이고 있는데 자, 아무튼 슬램 슬렌더 이왕이면 네. 이거 두 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다.
1: 아,
0: 날씬한이라는 네네.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느낌. 자 아까 thin이라는 거 썼죠?
1: 네.
0: 슬림 슬렌더는 굉장히 아 몸매가 굉장히 좋구나 날씬하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 보기 좋은 느낌의.
0: That's right.
1: 네.
0: Thin도 나쁘진 않아요. 이 thin이라고 하는 것도 날씬인데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 있잖아요.
1: 너무 마른 쪽에.
0: 조금 마른 쪽에 속하는
1: 마른 체형.
0: 느낌. 그렇죠. 그래서 아 슬기 씨는 약간 thin에 더 가까운
1: 저요?
0: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저 아니에요 thin.
0: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 맞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inny 이건 뭘까요?
1: 이건 너무 말라깽이 느낌?
0: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피부 skin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skin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부정적입니다.
1: 근데 우리 원래 바지 쫙 붙는 바지를 skin이라고 불렀거든요.
0: 맞아요. Right, right. 그거는 그냥 스타일일 뿐이고
1: 아.
0: 이게 또 트렌드에 따라 다른 게 좀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 젊은 층 사이에서 skinny가 좋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1: 맞아, 예뻐 보인다.
0: 그게 네. 좋지 않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인 건데 또 트렌드상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앞 부분에 뭐라고 했죠?
1: At least.
0: At least가 뭐예요?
1: 적어도.
0: 적어도. 그러니까 you look slimmer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아니 물론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이건 살아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at least는 앞부분에 넣어도 되고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 앞에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앞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적어도 그녀는 괜찮잖아.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적어도 일단은
1: at least
0: 그녀는 괜찮다.
1: She's
0: 다행이다.
1: okay.
0: She's okay. At least she's okay. 자, 적어도 너 B는 받았잖아. 어,
1: at least you got B.
0: A B.
1: You got a B.
0: 네. Okay, 그래서 letter grade는 앞에 셀 수 있게 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1: 아.
0: Okay? Like this. Well, at least she's okay.
1: Yeah.
0: You know? Well, at least you got a B. 이렇게 친구가 막 A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때 이런 거 쓸 수 있죠.
1: 네네.
0: That's 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디 있어?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2: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you guys.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I am terrible at doing something. You ar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자, 이 부분 가볼게요. 나 노래 진짜 못해. 나 노래하는 거 정말 못해.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I am terrible at singing.
1: Mm-hmm.
0: Janet은 그림을 정말 못 그려.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At drawing. 세 번째. 와, 이것도 넣어주세요. 와, 와,
1: 그래서,
0: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한마디로 너 사진들 찍는 거 너 정말 못하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자, 다음 가볼게요. Cut off something. 내 다리가 잘렸잖아. 한마디로 넌 나의 다리들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legs.
0: 그렇죠. 내 팔이 잘렸잖아. 넌 내 팔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arm.
0: 음흠. 하나 더요. 내 다리 자르지 마. 한마디로 내 다리 잘리게 찍지 마.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You cut off my legs. You cut off my arm. Don't cut off my legs.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4: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5: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4: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5: At least you look slimm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6: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2: At least you look slimmer.
6: Huh?
2: You look slim. S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나 또 실수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ade a mistake again.
0: There you go. Make a mistake 이라는 표현도 써야겠지만 again 넣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 동사 쓰고 그 다음에 terrible, b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운전 정말 못해. 나 운전하는 거 정말 못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쭉 공부해 가다 보면 뭔가 이제 자신감이 막 생겨. 설명하는 걸, 야, 나 설명 방식 다 배운 사람이야. 응? 주장하는 걸, 야, 나 진압과 연역으로 하는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뭔가 자신감이 많이 붙었을 거예요. 이 자신감으로 우리가 어떤 글이든지 척척 잘 읽어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깐깐하게 읽기 좀 더 강화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장면입니다. 맛집에 가고 싶어. 야, 모처럼 맛있는 거 먹으면서 플렉스 하고 싶어. 맛집 찾았어. 별점이 4점, 8점. 야, 이 집은 무조건 맛집이지 뭐. 그래서 믿고 갔어. 먹었는데 와, 이 맛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 4점, 8점의 배신. 응? 이런 경우 간혹 있죠. 그렇죠? 야, 믿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있어요. 깐깐하게 다른 것들을 살피지 못해서 그래. 단지 겉으로 드러난 4.8만 본 거야. 보니까 리뷰수가 정말 적네. 10개도 안 돼, 10개도. 그렇다면 또 의심해 봐야지. 야, 이거 뭐, 그 식당, 그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별점 올린 걸 수도 있어. 아니면,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알고 보니 10점 만점이었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이 정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4.8만 믿고 왔던 거야. 물론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긴 해요. 대체로 아주 많은 리뷰가 있고 4.8 정도 되면 맛있죠. 맛없는데 그러면 자기 입맛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 뭔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읽어낼 때 좀 깐깐하게 읽어내는 힘.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장착하게 될 거야. 자, 본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그랬단 말이야. 설명하는 글은 다양한 설명 방법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서 좀 좋은 설명문을 쓴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어. 그럼 이런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또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걸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설명 방법의 타당성이니까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선택한 설명 방법이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가? 비교 대조를 사용하고 있다. 비교 대조의 방식을 설명해서 이 대상을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이 될까? 이러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한 설명 방법이 독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돕는가? 중요하다. 이해. 핵심. 설명하는 글은 이해. 주장하는 글은 뭐? 설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독자의 이해를 도와야 돼. 독자가 쉽게 이해할수록 돕지 못하면 또 방해하면 그거는 꽝이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돕는가. 그 다음에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해야죠. 그렇죠? 자, 여기서 궁금증. 선생님, 타당성이 뭐예요? 타당성 평가학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타당성 평가하기 위한 질문인데 중요한 거. 타당성이 뭔지 모르겠네. 타당성. 온당할 타, 마땅할 당. 온당하고 마땅한 성질, 온당하고 마땅한 성질 둘째 뭐야?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온당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주장하는 글, 논증 방법이 사용되고 있죠. 논증 방법을 온당하고 마땅한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 논증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주장이 명확하게 제시되는가? 주장, 이유, 근거 떠오르죠? 논증의 구성의 3요소, 논증 구성의 3요소로 주장, 이유, 근거를 배웠어요. 주장이 명확하게 제시됐는가? 우리 이거 복습하는 느낌이다, 왠지. 그 다음에 이유가 주장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이유. 근거가 사실에 기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주장, 이유, 근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스킬을 보강한다면 숨겨진 전제, 논리적 오류 이런 말을 선생님이 써놨는데 숨겨진 전제, 이건 이제 논리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건너뛰었어요. 여기서 가르쳐주려고. 예를 들어볼게요. 둘째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예를 들어볼게요. 이 게임은 출시되자마자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했다. 와, 대단한 게임인가 보다. 다운로드 수 1위래. 따라서 결론, 이 게임은 성능과 오락성, 보안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한번더 생각하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사이에, 지금 이 사례를 가지고 이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그쵸? 이 사이에 숨겨진 전제가 있어요. 숨겨진 전제. 뭐냐면,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으면 그게 곧 성능과 오락성, 보안성이 좋다는 건가? 이런 전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 받은 것은 보안성과 성능과 오락성이 훌륭합니다라는 전제가 괄호치기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숨겨진 전제.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라 그랬는데, 논리적 오류가 이게 어색한데 라고 생각했던 건 뭔가 오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논리적 오류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오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논리적 오류 대표적인 거세 가지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주 등장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네, 오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볼때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어, 오류. 성급한 일반화, 그래. 성급한 일반화 많이 씁니다. 성급한 일반화. 적은 사례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오류야. 내 친구들은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좋다. 내 친구들 보니까 공부 안 해도 다 성적만 좋던데? 에이, 나도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니까 성적 좋잖아. 적은 사례로. 적은 경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러면, 아까, 야, 다운로드 1위 했다고 그 하나만 가지고, 오락성이나 성능이나 보안성이 최고라고 할수 있나? 성급한 일반화네. 우리가 논리적 오류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권위에 호소하는 거예요. 권위에 호소하는 거. 요즘 광고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이죠. 전문가나 유명인의 말이면 무조건 옳다고 보는 오류. 야, 손흥민 선수가 지금 광고하는 저 영양제, 야, 무조건 몸에 좋은 거야. 저거 먹으면 축구 잘한대. 이렇게 되나? 어쨌든, 유명한 축구 선수가 광고하는 음료니까 몸에 좋은 게 틀림없어. 이거는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약효를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권위에 호소하는 것도 오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거.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 논리 대신 감정을 자극하여 설득하려는 오류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험 못 보면 지금 입원 중이신 엄마가 몹시 슬퍼하실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 부분 점수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호소하고 있어. 점수 좀더 주세요. 라고 이제 호소하는데, 논리 대신 지금 감정이 들어갔죠. 그래. 너의 사정은 딱하고 참 선생님도 안타깝고 슬픈데, 그래도 점수는 줄수 없지 하고 딱 끊어야죠. 그렇죠? 논리적 오류니까.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오류들이 더 재밌어요. 재밌게 더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하면 한번 논리적 오류 한번 검색해서 보면, 야,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를 한다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살펴보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웠던 내용 떠오릅니까? 자,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설명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해라. 그 다음에, 논증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이런 점에 주의를 해라. 이렇게 설명 방법, 설명하는 글, 논증 방법, 주장하는 글, 논증하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자, 댓글 미션 나갑니다. 하나, 둘, 세 개의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각각의 광고의 타당성을 평가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광고 타당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깐깐하게 읽는 방법, 설명하는 글이든 주장하는 글이든 나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하고 깐깐하게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우리 만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알겠죠?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이 5단원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남은 것들 풀어보면서 5단원에서 공부했던 개념들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 문제 푸는 힘도 길러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북 2를 공부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6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오늘은 7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북이 교재 31쪽입니다.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7번부터 11번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을 글은요, 까먹어도 될까요?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가글부터 읽어 볼게요. 줄무늬는 아까웠어. 자, 줄무늬는 아까웠대요.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는 그냥 썩을 수도 있거든.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줄무늬는 억울했어. 줄무늬는 도토리를 빨리빨리 많이 묻었거든. 그럼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어떤 다람쥐는 느릿느릿 조금 묻어놓고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을 수도 있겠네? 생각할수록 억울했어. 자, 줄무늬는요, 잘 까먹는 세상이 아깝고 억울했어요. 자, 억울한 까닭을 쭉 봤더니 줄무늬는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느릿느릿 조금 묻는 다람쥐는요, 조금 찾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많이 묻어놓는 다람쥐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까먹으니까 내가 묻은 곳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게 억울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자, 이 부분으로 우리는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줄무늬의 성격 어떠한가요? 한 만큼만 먹어야 돼. 내가 많이 묻으면 내가 많이 먹을 거야. 어때요? 개인주의적이죠.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줄무늬는 빈 딱따구리 둥지로 높이 올라갔어. 자,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떡하지? 자, 지금 이것이 바로 줄무늬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나글도 볼게요. 줄무늬는 결심했어.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자, 스스로 내가 알아낼 거야. 자, 이 부분에서 줄무늬의 성격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주도적이라고 했어요. 줄무늬는 말이야, 찬물에 몸을 담그고 도리도리를 100번 했어. 숲에서 제일 높은 잣나무에 올라가 나는 똑똑하다라고 100번 외쳤지. 가슴털을 쓰다듬으며 터라, 터라, 똑똑한 터라라고 100번 말하고, 털을 뽑아 도토리 묻은 곳마다 하나씩 꽂아두기도 했고, 잠, 하품, 방귀, 트림, 똥, 오줌을 애써 참아봤지.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행동을 해봤어요. 시도해 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안 까먹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다 소용 없었습니다. 여전히 잘 까먹었죠. 아, 잘 까먹는 머리를 어떻게 바꾸지? 자, 줄무늬는 계속 고민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줄무늬의 성격 알수 있죠?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이것저것 해봐요. 굉장히 끈기 있는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 글도 볼게요. 줄무늬는 물구나무를 썼어. 혹시 머리 방향을 거꾸로 하면 뭔가 달라질까 해서 낯선 느낌이 들었어. 자, 낯설다 뭐예요?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낯선 느낌이 들었대요. 전날 도토리 묻은 곳이 생각날 듯말듯 했지. 뭔가 물구나무 서면서 뭘 하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죠. 가슴이 두근거렸어. 물구나무 서서 이런저런 걸 해보았어. 물구나무 서서 다양한 행동을 이제 해봤겠죠. 자, 그런데 하루는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 하고 100번 말했어. 자, 그러고는 다른 날처럼 도토리를 10군데 묻었지. 다음날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찌된 일이야? 기억이 나는 거야. 자, 이제 드디어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알아낸 방법이 뭐였죠?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 하고 100번 말하기. 자, 이렇게 끈기 있게 노력을 했더니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줄무늬 굉장히 신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7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7번 문제입니다. 줄무늬가 안 까먹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안 까먹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도토리를 묻은 곳을 안 까먹고 싶어 하는 거죠. 자, 1번 도토리 묻은 곳 맞습니다. 도토리 묻는 방법? 도토리 나무 기르는 방법을 안 까먹기 위해 노력한 건 아니에요. 지금 도토리 묻은 곳을 안 까먹고 싶어서, 그래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안 까먹는 방법을 계속 찾아낸 거죠.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줄무늬가 기역처럼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줄무늬는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불공평하다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알수 있죠. 어떤 다람쥐는 느릿느릿 조금 묻어놓고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을 수 있겠네. 자,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평한 세상이란 빨리 많이 묻은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고, 조금 느리게 묻은 사람은 조금 먹어야 되는 게 줄무늬가 봤을 때 공평한 세상인 거죠. 자, 그럼 1번, 도토리를 땅에 묻는 게 아까워서 아닙니다. 2번,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는 썩을 수 있어서 이거는 아깝다고 생각한 거죠. 3번, 도토리를 조금 묻은 다람쥐가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맞아요.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4번, 도토리를 조금 묻은 다람쥐가 조금 먹을 수 있어서. 자, 조금 묻은 다람쥐가 조금 먹는 것은 공평한 세상입니다. 줄무늬가 봤을 때 아니고요. 5번, 도토리를 많이 묻은 다람쥐가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자, 줄무늬가 봤을 때 많이 묻은 다람쥐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따라서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9번 문제는 나글 보고 푸는 것입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나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를,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자, 그러면 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줄무늬가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두 가지의 줄무늬 성격 알수 있었죠?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끈기 있다 어때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지금 안 까먹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죠. 끈기가 있어요. 2번, 소극적이다? 아니죠. 3번, 자주적이다. 어때요? 맞습니다. 스스로 알아낼 거야. 내 혼자 힘으로 알아낼 거야. 라고 결심했잖아요. 자주적이죠. 자, 4번, 배려심이 깊다? 자, 이 부분을 통해 배려심이 깊은 줄무늬의 성격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위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니은처럼 낯선 느낌이 든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낯선 느낌이 들었어.

왜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뒷부분 보면 알수 있어요. 전날 도토리 묻은 곳이 생각날 듯말듯 했지. 이래서 낯선 느낌이 든 것이죠. 자, 1번. 도토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닙니다. 2번. 전날 도토리를 너무 많이 묻어서 아니고요. 3번. 도토리를 묻은 곳이 기억 안 나서 아니죠. 4번. 도토리 묻은 곳이 기억날 것 같아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억날 것 같아서 익숙하지 않은 낯선 느낌이 든 것이죠. 자, 5번. 물구나무를 서서 있는 게 처음이라서 아니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디귿에서 짐작할 수 있는 줄무늬의 마음을 까닭과 함께 쓰시오. 자, 디귿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기억이 나는 거야. 자, 줄무늬가요,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보았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안 까먹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짜릿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적어요. 자, 그런데 무엇과 함께? 까닭과 함께 적습니다. 자, 까닭은 뭐예요? 그래요. 엄청난 노력 끝에 도토리 묻은 곳 기억하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자, 그렇게 우리 까닭과 함께 마음 적어 볼게요. 자,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친구들의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으로 바꾸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도 적을게요. 줄무늬는 엄청난 노력 끝에 엄청난 노력을 정말 했죠. 엄청난 노력 끝에 마침내 도토리 묻은 곳을

기억하는 방법을 지금 까닭을 적는 겁니다. 방법을 자, 알게 돼요. 자, 이게 까닭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적겠습니다. 알게 돼요. 매우 기뻤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친구들의 생각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12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일부분 읽고 문제 푸는 건데요. 각을부터 읽어볼게요. 줄무늬 내를 구하러 온 다람쥐는 하나가 아니었어.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줄무늬 내 집과 창고가 무너지고 나서의 이야기네요. 여럿이 힘을 모아 현관문을 드러냈어. 첫째를 먼저 구했지. 다음으로 굴뚝을 드러냈어. 둘째를 구했지. 마지막으로 기둥을 드러냈어. 줄무늬를 구했지. 자, 줄무늬의 가족을 구한 과정을 알수 있고요. 고맙습니다. 다들 다치셨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줄무늬가 물었어. 그랬더니 다람쥐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우리 집은 풀로 지었거든요. 풀이 가벼워서 다치지 않았어요. 풀을 탁탁 털고 나왔죠. 우린 그냥 땅속에서 살아요. 땅이 흔들려서 얼른 밖으로 나왔죠. 다람쥐들은 부러진 나뭇가지랑 찢어진 이불로 들것을 만들었어. 자, 들것 우리 친구들 알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긴 막대기 두 개와 천을 연결을 해서 환자를 임시로 눕혀서 씻는 기구를 들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러진 나뭇가지랑 찢어진 이불로 이렇게 들것을 만든 거예요. 자, 나뭇가지 할때 시옷받침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줄무늬 뒷다리에 나뭇가지를 대고 수건을 찢어 감았지. 자, 줄무늬 응급처치 한 것이죠. 자, 뒷다리 할때또 시옷받침 있습니다. 뒷다리, 나뭇가지, 시옷받침 있다는 거 기억해요. 자, 들것에 줄무늬를 눕혔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약초 할머니의 성격 알수 있는 부분이죠. 성격이 어떠한가요? 그래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냥 지난 가을에 묻어둔 도토리 찾아 먹어. 그렇게 봄 견뎌. 긍정적이고요. 자, 지금 줄무늬를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다정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줄무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그렇겠죠. 줄무늬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많이 묻으면 내가 빨리 먹어야 된다. 그리고 느리게 조금 묻는 다람쥐는 느리게 조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쵸? 그랬더니 약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누가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다잘 까먹는 다람쥐들이다. 자네 가족 빼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노래 가사가 이러합니다. 겨울이 지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은, 아, 아무나 찾아 먹어요. 아무나 찾아 먹는데요. 자,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아, 다른 다람쥐들을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다람쥐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아무나 찾아 먹는데요. 노랫소리가 들렸어. 자, 노랫소리 할 때도 시옷받침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다. 노랫소리. 아이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쌍둥이가 보였어. 쌍둥이는 웃고 있었어. 노래 부르며 노는 아이들 모습도 마음에 깊이 박혔지. 줄무늬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자, 어떤 눈물일까요? 속상한 눈물이죠. 후회하는 눈물이죠. 모든 게 무너졌는데 왜 쌍둥이들은 더 행복해 보일까? 그동안 난 무얼 위해 애쓴 거지? 자, 이제까지 내가 한 행동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자,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줄무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글 읽었고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다람쥐들이 줄무늬네를 구해주었다. 맞죠? 여럿이 함께 와서 구했어요. 2번, 줄무늬는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하였다. 그쵸? 우리 이제 무엇을 먹고 살죠? 하면서 약초 할머니께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3번, 약초 할머니는 줄무늬 뒷다리에 나뭇가지를 대어주었다. 자, 줄무늬 뒷다리에 나뭇가지를 대어준 것은 약초 할머니가 아니라 줄무늬네 가족을 구하러 간 다람쥐들이었죠? 아닙니다. 4번, 줄무늬는 자신이 묻지 않은 도토리를 먹는 것을 미안해했다. 맞아요. 5번, 약초 할머니는 아무나 묻은 도토리를 찾아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맞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알수 있는 인물의 성격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행동을 했어요. 다람쥐들이 여럿이 힘을 모아 현관문을 드러냈어요. 자, 함께 힘을 모았대요. 어떤 성격이에요? 협동심이 강하죠. 자, 그리고 약초 할머니가 줄무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줄무늬가 걱정하자, 괜찮다. 누가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 하면서 위로해 주셨죠. 다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줄무늬의 마음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입니다. 줄무늬가 속으로 생각하죠. 모든 게 무너졌는데 왜더 행복해 보일까? 그동안 난 무얼 위해 애쓴 거지. 자, 이때 줄무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후회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외로운 마음 아니고요. 2번 후회하는 마음 맞습니다. 질투하는 마음 아니죠.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이 글에 이어질 뒷이야기를 가장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뒷이야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지금 줄무늬는요,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할까요? 준서, 줄무늬는 더 이상 안 까먹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 맞아요.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쌍둥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요. 2번, 이제 2번이 아니고 예서.

줄무늬는 다시 먼 곳으로 떠나 더 튼튼한 집을 짓고 살것 같아? 아니죠. 지금 줄무늬가 후회하고 있잖아요. 강희, 줄무늬는 안 까먹는 방법을 다른 다람쥐들에게 가르쳐 줄것 같아? 아닙니다. 이제 줄무늬는요, 그런 방법 하지 않고 이제 그 전처럼 까먹는 세상을 이제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르게 짐작한 친구 누구예요? 준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15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6번 문제입니다. 이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핵심 정리했었죠? 자, 떠올리면서 우리 빈칸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글을 어떠한 사람과 쓴 사람을 쓴다? 그래요, 글을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써야 되겠죠? 2번입니다. 자, 글을 쓰는 무엇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써야 돼요. 글을 쓰는, 그렇죠, 상황. 자, 그리고 세 번째.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맞은 무슨 표현?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죠. 높임 표현.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자, 전하고 싶은 무엇과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써야 돼요? 지금 마음을 전하는 글이죠.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 어떤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드러나게 적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 채우면서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자, 그러면 17번 문제입니다. 17번부터 19번까지는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여러 번 공부했던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가는요,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다며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고 있네요. 자, 나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곧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 생신 때 편지를 써서 드려야지.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겠어요?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겠죠. 자, 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친구가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윤이는요, 이 친구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대요. 힘내. 자,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라 그림 보면 민호는 까미를 걱정하고 있어요. 까미는 금방 포기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렸죠. 까미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떠났는데 괜찮을까? 자, 지금 이야기 속 인물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 나, 다, 라의 상황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그러면 이 설명 보고 우리 선으로 이어줄게요. 자, 1번. 할머니 생신 때 편지를 쓰려고 하는 상황은 어떤 그림이었죠? 나였죠. 자, 이야기의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황은 뭐였어요? 라였습니다. 까미에게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했죠. 자, 3번.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가였습니다, 가. 그리고 4번,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다였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고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 나, 다, 라에서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우리 그림, 가, 나, 다, 라에서는요, 마음을 전하려는 상황을 떠올렸어요. 자, 우리가 상황을 떠올리면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가에서는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죠. 적을게요. 감사한 마음. 자, 나는요, 할머니 생신이에요, 곧. 그래서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마음이죠. 축하하는

0: 마음. 자, 그리고 다는요, 열심히 달리기 연습하는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이었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죠. 응원하는 마음. 자, 그리고 라는 까미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 적으면 되겠죠? 걱정스러운. 마음. 자, 이렇게 18번 문제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잘 썼죠? 좋아요. 그러면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그림, 나의 마음을 전하려고 쓴 글입니다. 자, 그림 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께 생신을 맞이해서 마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께 생신 축하드려요.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그러면 혜인이가 쓴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할머니께. 자, 지금 받는 사람이 우더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께 이렇게 높임 표현 썼고, 자, 이렇게 쓴 사람 적을 때에도 헤이 올림 이렇게 높임 표현 쓴 거예요. 자, 할머니. 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요. 할머니의 생신이니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런 말로 시작하면 좋겠죠. 자,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좋아요. 제 생일 때마다 식혜도 만들어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좋대요. 지난번에 할머니께서 입원 하셨을 때는 많이 걱정되고 슬펐어요.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 할머니 생신 기념으로 좋은 곳에 또 여행 가요. 할머니 사랑해요. 자, 이렇게 적었네요. 자, 어때요, 친구들? 할머니께 편지를 쓸 때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 요만 쓴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그 있었던 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축하 편지를 적었어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 할머니께서 더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알맞은 말 적어 볼게요. 자, 할머니의 생신이니까 할머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마침표 있으니까 선생님이 요까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인데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생각해야 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예요. 자, 1번.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한다? 맞죠? 마음을 전하는 글이니까요. 2번. 우더른에게는 높임 표현을 쓴다? 맞습니다. 3번. 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쓴다? 자, 쓴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써야 되죠. 4번.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쓴다? 맞습니다. 5번,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린다. 맞아요. 우리가 글을 쓸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하고, 쓸 내용 정리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과 긴 시간에 걸쳐서 5단원의 내용 정리해 보았는데요. 개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6단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북1 교재 가지고 우리 6단원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생이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2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먼저 추축국이 형성되었고요. 이후 독소불가침조약이 체결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퍼지는데요. 이후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쟁 전 유럽의 상황을 볼게요. 먼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침략 전쟁 등을 통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세 나라는 방공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여 결속력을 강화해 나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산주의를 방어하자라는 명목하에 이 셋이 결속력을 강화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전체주의는 간단한 구조화를 해보면 그냥 전체, 즉 국가와 민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공산주의는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전체에서 두 계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은 자본가와 지주 등이고 밑은 노동자와 농민이 있어서 이 두 계급이 대립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즉, 전체주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는 계급의 대립이 생기니까 전체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은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우리가 중심의 축이다라고 하는 추축국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후 독일은 점차 팽창하는데요. 먼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며 유럽 내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한편 독소불가침조약이 체결되어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를 침공했다가 서쪽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있고 또 동쪽에서는 소련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독일은 전체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이고 또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 둘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은 것이죠. 이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여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유럽 전선을 볼까요? 이후 독일은 이 독소불가침조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 되죠. 이후 독일은 프랑스 파리도 점령하고요.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선을 볼게요.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침략했어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니 이에 반발하여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이 진주만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중심 기지였는데요. 이곳을 기습했던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되고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까지 전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당시 2차 세계대전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후 연합국이 반격에 들어갑니다. 먼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미국과 일본이 싸우게 되는데요. 미국이 승리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리고 소련과 독일이 맞붙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있습니다. 소련군이 독일군을 격퇴하며 유럽 전선에 반격 기트를 마련하였어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어요.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에 상륙하여 프랑스 파리를 해방합니다. 이후 독일이 항복하죠. 그리고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도 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대표적인 사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볼 건데요. 내용이 정말 많고 복잡했죠.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용을 구조화해 보았습니다. 교환에도 있으니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추축국을 형성합니다. 특히 이들은 방공협정, 즉, 공산주의를 방어하자라는 명목하에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갔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의 축이다라고 하는 추축국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기도 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기도 했죠. 한편 독일은 독소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하여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죠.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북아프리카를 침공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독일은 전쟁이 길어지자 이 독소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는데요. 이후 연합국의 반격이 들어갑니다. 먼저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독일에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파리를 해방시킨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기 전에 이탈리아가 항복하게 되었고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독일이 항복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괄호 침공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괄호에 들어갈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폴란드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괄호를 기습 공격하며 전쟁을 확대하였는데요. 괄호는 어디일까요? 네, 진주만입니다.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추축국을 형성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 전개 과정, 결과가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이 복잡한 내용을 제가 구조화한 교환의 내용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7강 제1차 세계대전과 변화하는 정치체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아시아의 국민국가 수립운동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이전 시간에 서아시아, 인도, 그 다음에 중국까지 다 배웠는데 일본과 한국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여기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 일본부터 가볼 텐데 일본도 원래 무역을 되게 제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쯤에 미국의 페리 함대가 개항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미일 하친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해 주고요. 미국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 최고 혜택 국가

대우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체국 대우를 인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밀수호통상조약을 통해서는 항구를 추가 개항하고요. 영사재판권을 인정해주면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의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개항되게 됐던 것이죠. 이 개항되는 과정이 일본인들 입장에선 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항 이후에 막부가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엄청 커지게 돼요. 그래서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우리 에도 막부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했고, 에도 막부 타도하는 대신에 천황을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그때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이었는데, 그 천황을 중심으로 새 정부를 수립했으니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의 목표와 방향성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유하고 병사는 강력한 부국강병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근대화 정책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번치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은요, 다이묘라고 하는 지방의 영주가 다스리는 건데 그 번을 없애고요, 천황이 중앙 집권화해서 다스릴 수 있는 현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현을 세우는 패번치헌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징병제를 실시하게 됐고, 신분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유럽의 자유주의의 개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신식학교 설립하고요, 상공업 장려하고, 게다가 잘 나가고 있는 선진국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이제 모델링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움직임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지금 천황을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자유주의 사상인데, 자유주의가 말하는 거는 의회를 수립해서 의회 정치를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지식인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하자 라고 하는 욕을 했던 것이죠. 오스만 제국에서 있었던 흐름과 똑같죠. 여기에 대해서 메이지 정부가 강력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은 흐지부지 됐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알았으니까 메이지 정부 입장에서도 의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고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헌법이다 보니까 헌법의 내용은 천황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제국의회를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다른 점은 천황의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너무너무 중요하고 동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루는요, 바로 일본 제국 헌법입니다. 제국 헌법을 알수 있는 내용은 천황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 천황이 많은 권한을 줬다라고 하면 일본 제국 헌법입니다. 제1조, 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에 천황이 통치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이 헌법 조항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형식적인 동의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국의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천황이 입법권을 행사한다. 즉, 천황한테 모든 권한이 몰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럽의 자유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전통적인 국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체제만 보면요. 그 뒤로 일본도 이제 제국주의적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는 원래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둘이 대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둘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청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됐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획득하게 됩니다. 뭐 타이완 같은 경우는 유럽 열강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줄수 있었지만, 랴오둥반도, 만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굉장히 노리고 있었던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중심이 된 3국이 간섭하게 됩니다. 간섭은 내용은 랴오둥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는데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돌려줍니다. 아무튼 일본도 러시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주와 한반도를 다 장악하고 싶은 그런 야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하게 됐고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만주와 한반도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요. 한반도에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식민지화 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 어떤,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조선도 되게 제한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운요호 사건이라는 걸 바탕으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조선 내부에서도 대립이 심했는데 개화 정책을 조선 정부 입장에서 주도하게 되면서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요.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을 창설하는 등의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근데 개화에도 속도가 있잖아요. 좀 천천히 가자, 온건파가 있었고요. 좀 빠르게 우리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 개화파가 있었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았었냐면 온건 개화파가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급진 개화파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급진 개화파가 결국에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이 갑신 정변이에요. 이 급진 개화파는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했고요. 하지만 온건 개화파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게 되면서 실패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게 됐고 두 국가의 경쟁도 치열해지게 됩니다. 너무 이제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다 보니까 조선 정부, 조선에 있었던 백성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1894년에 정치개혁과 외세 배격을 요구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정부 주도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던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회를 수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게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문을 건립해서 청나라와의 관계를 좀 분리시키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자주국권운동 및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했던 게 독립협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이었던 고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국을 건설하면서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면서 이제 의회 수립운동과 황제권이 대립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이렇게 아시아에서 국민국가 수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와중에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흐름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배경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흐름은 이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어떻게 발전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동맹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삼국 동맹이고요. 하나는 삼국 협상인데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에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대립이 심했었죠. 특히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와 독일,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대립을 했단 말이죠. 유럽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균형에서 이제 위기를 갖고 왔던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좀 늦게 통일되면서 식민지 개척이 좀 늦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자, 독일은 우리가 어떻게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식민지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을까, 끼어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통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하게 지냈다라는 말은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고 비슷하게 통일되었던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많거든요. 특히 프랑스,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독일의 성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파쇼다 사건 이후에 다시 화해하게 되면서 3국 협상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실상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3국 협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3국 동맹과 3국 협상이라고 하는 비밀 동맹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딱 시점이 전쟁의 시작이 됐냐면 바로 발칸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민족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비슷한 게르만족이 있었고요. 러시아와 비슷한 슬라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칸반도에서 게르만주의 모여라라고 하는 범게르만주의와 슬라브족 모여라라고 하는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하게 됐던 것이죠. 자,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삼국동맹 삼국협상 지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독일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기를 느꼈던 게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탈리아를 각각 자기 편을 끌어들이면서 지금 대립 관계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발칸반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했었죠.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시작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발칸반도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니까 이제 발칸반도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슬라브족 입장에서는 게르만족이 지배한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는 다음 황제가 될 황태자 부부가 죽었으니까 불만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켰던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를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슬라브족 국가였거든요. 슬라브족 국가의 큰형님이었던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요.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독일도 참여하고 프랑스, 영국이 참여하는 흐름으로 줄줄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맹국과 협상국이 잇따라 참전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던 것이죠. 동맹국 측에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독일이 같은 편을 이제 맺었었고요. 협상국 측에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같은 편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릴 만한 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3국 동맹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영국이 이탈리아 너네들 필요한 영토 있지? 회복하지 못한 영토 있으니까 내가 그땅 줄게. 우리 협상국 쪽으로 와. 라고 제안을 했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협상국 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국과 협상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사라예보 사건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이 발칸반도에서 세력 확대를 노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암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 민족주의, 즉 슬라브주의, 범슬라브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는 세르비아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했던 겁니다.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요, 서쪽에는 프랑스가 있고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쪽에서 싸우고 있었던 게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의 원래 계획은 프랑스를 빠르게 제압한 다음에 동부에 있었던 러시아와 싸워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었는데, 생각보다 이 서부 전선이 장기화됐다라는 거죠.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선을 수행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영국이 해상 봉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자가 막히게 되면서 독일은 정말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이런 위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내세우냐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잠수함을 통해서 이제 앞바다에 있는, 이제 영국과 독일 앞바다에 있는 배들을 모두 격추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루시타니아호가 이제 침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여론이 계속 모이다가 미국이 협상

한국 측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가뜩이나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와 동부 전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선이 있어서 힘들고 영국이 해상 봉쇄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까지 참전하니까 전세가 완전히 기울게 됐던 것이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러시아가 이제 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쟁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는 독일 등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동부 전선이 없어지고 프랑스와의 서부 전선만 있었던 거죠. 자, 여기 한번 모험을 걸어보자라고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대공세를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모든 힘을 모아서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면서 서부 전선으로 공격을 갔는데 이게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에 동맹국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항복을 하게 됐고요. 독일에서도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대로는 전쟁이 끝이 날것 같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혁명이 발생하게 됐고 그들이 세웠던 임시정부가 연합국과 휴전조약을 체결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독일에서는 황제가 있었던 제국이었는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황제가 이제 몰락하게 되고요. 공화정이 수립되게 됐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전쟁이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연합국과 휴전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독일이 거의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싸우면서 위기를 겪게 됐고 미국까지 참전하면서 이 전쟁은 독일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됐던 것이죠. 독일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굉장히 뼈아픈 패배였을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뒀다가 또한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러한 잘못을 이제 다시 수습해서 잘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기를 한번 보면은 독일이 있고요. 서부 전선이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서부 전선이 있고 러시아와의 동부 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해상을 봉쇄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탈리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시작이 되었던 사라예보 사건, 바로 발칸반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오스만 제국까지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이 정말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특징 부분입니다. 세 가지의 양상이 등장했다라는 게 이전 전쟁과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참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호전은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병사들이 있고 병사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전쟁이 엄청 장기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 양상인데, 참호전 때문에 이제 병사들이 나가서 공격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탱크와 독가스와 같은 여러 가지 신무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선 더 많은 병사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많은 민간인 남성들을 전쟁터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 남성들은 원래 뭐 공장에서 노동을 하던가 농사를 짓거나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 빈자리가 생긴 걸 누가 메꿨냐? 여성들이 메꾸면서 이 전쟁은 사실상 국가의 모든 힘을 쏟는 그런 총력전의 형태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모든 인력들이 전쟁에 이제 배치가 되고 국가의 모든 힘을 다 쏟는 총력전의 모습을 띄었다. 참호전, 총력전, 신무기의 등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됐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최됩니다. 원칙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제안한 14개조 평화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는데 14개조 평화 원칙이 어떤 거냐? 여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읽어볼게요. 공개적으로 체결된 평화협정 이후에 비밀협정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3국동맹, 3국협상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제5조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할 때그 주민들의 이익은 앞으로의 지위가 결정돼 정부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다루며 모든 식민지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조정한다. 그러니까 식민지의 좀 권위를 살려주겠다라는 건데 어디에 좀 한정되었냐면 패전국의 식민지에 좀 한정되었습니다. 제14조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할 목적으로 특별한 규약 아래 전체 국가의 연맹체가 결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맹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전승국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모든 전쟁의 책임은 독일에 있고, 식민지 모두 상실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독일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베르사유 조약을 바탕으로 했었던 게 베르사유 체제였습니다. 전승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기본으로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은요,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연합국과 그 협력국에 넘겨준다. 독일은 연합국과 그 협력국의 최종 청구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산업 복구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200억 마르크 금화에 상당하는 돈을 1921년 4월까지 지불한다. 모든 전쟁의 책임을 독일한테 있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무튼 전쟁이 너무 치열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또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합의를 맺었어요. 그래서 국가들 사이에서 연맹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목적은요,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국제 기구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다 같이 모여서 평화를 노려보자,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정작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독일과 소련은 가입에서 제외됐고 침략국을 제재할 군사적 수단이 부재하면서 뭔가 연맹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뭐 미국이 왜 참여를 빠지게 됐냐면 원래 미국은 유럽의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전쟁 이제 과정 중에서 이제 독일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있었는데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 중간에 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혁명 이전에 러시아를 먼저 살펴보면 19세기까지 농업 중심의 경제와 차르 중심의 전제 정치가 유지되면서 서유럽에 비해서 좀 후진국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산업화의 진행으로 노동자 계층이 증가하게 됐고요. 러일 전쟁 때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경제 난을 겪게 되거든요. 그때 물가 폭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군중들이 개혁을 요구하면서 시위했고 군대가 여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진압하게 됐던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피의 일요일 사건을 진압하면서 계속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금 확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슬라브주의,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당연히 전쟁의 총력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과 노동력을 써야 됐고 러시아의 경제적 위기로 경제적 파탄까지 오게 됩니다. 많은 러시아의 민중들이 전쟁 그만하자, 우리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불만이 커졌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혁명이 전개되는데, 러시아 혁명은 크게 두 개로, 두 차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났던 혁명이 3월 혁명입니다. 3월 혁명의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계속해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니까, 전쟁 좀 그만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등장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동자와 병사가 소비에트라고 하는 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켰던 게 3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 의해서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러시아 황제 차르가 퇴위하게 되고요.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민중들의 요구가 전쟁 그만하자였으니까 임시정부는 전쟁을 이제 그만하고 전선에서 이탈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계속 전쟁을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 지속하니까 민중들의 불만이 계속 끝까지 차오르게 됐고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났던 게 바로 11월 혁명이었습니다. 이 11월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레닌이 이끌던 당의 이름, 정당의 이름이 볼셰비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가 붕괴되고요. 노동자 병사가 중심이 되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너무 중요한, 잘 나오는 거는
3월 혁명과 11월 혁명 비교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플러스 앞에 배웠던 P의 1요일

사건까지 더한다면 시험 문제 나올 거는 딱그 비교하는 문제 딱 보이시죠?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 풍자화를 보면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르, 귀족, 성직자, 자본가들을 이제 쓸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 전 세계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레닌의 연설을 한번 보면, 지금 러시아에서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 제3의 러시아 혁명은 틀림없이 결국은 사회주의자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사회주의자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다.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즉각 끝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중들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고통 끝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즉각 끝내겠다라고 연설했던 것이죠. 실제로 레닌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선에서 이탈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전쟁과 사회주의 개혁으로 인해서 경제난이 발생하게 되면서 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신경제 체제를 정책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요. 사회주의 확산을 위해서 코민테른이라는 걸 조직하고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결성되게 됐던 것도 이 시점입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소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레닌의 뒤를 이었던 게 스탈린이라는 사람인데 스탈린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소련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원래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등장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소련처럼 이제 사회주의 개혁을 한번 할수 있겠다, 혁명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러시아, 소련 입장에서도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사회주의자들을 지원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이제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독립운동의 상황에서 보면 사회주의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소련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1: 와, 나 죽겠다. 와. 아, 잠깐, 나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2: 내 무게가 한 45kg, 50kg 나올 거야. 옛날 거라가지고 좀 무거워요.
0: 쉽지 않은 작업.
1: 거기서.
0: 설치에 걸리는 시간만 무려 6시간.
3: 저희는 에어컨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는 곳을 직접 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작업한 적은 없죠. 거의 없죠.
0: 에어컨 청소 역시 설치 작업 못지않게 고됩니다.
2: 불을 써서 이제 폐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 바디를 쓰는 거거든요.
0: 청소는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 곰팡이를 제거하는 이유는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열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제거가 주목적입니다.
0: 분해한 부품은 고압 세척을 통해 꼼꼼히 닦아냅니다.
4: 물이 썩어서 생기는 거예요. 슬러지처럼.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뽕기처럼 찐득찐득거리고요. 이게 굳으면 이게 곰팡이 편해요.
3: 보통 한참 바쁠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0: 뜨거운 여름을 바쁘게 보내는 또 다른 작업자가 있습니다.
5: 저는 변기, 세면대, 도어락, 방충망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고장난 것은 무엇이든 고칩니다.
6: 칫솔이는 비교적 간단해서 금방 끝나고요. 고객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0: 도어록 설치부터 변기 하부를 고정하는 작업까지 집안 곳곳에 손볼 곳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 해결해 줍니다.
6: 평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가장 많이 매출이 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0: 바쁘게 여러 현장을 이동하다 보니 끼니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6: 일 들어온 대로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죠. 네.
0: 무더운 여름, 사람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 경보가 예보되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폭염이 시작되면 더 바빠지는 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7: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에어컨 설치와 청소를 하고 있는 권상철입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보시면 저희가 고객님들이 필요 없으신 물건을 제가 매입도 하고요. 매입했는 물건을 제가 고치고 다시 세척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요. 아직 그러니까 일하실 분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서 오셔야 될 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8: 아, 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늦게 왔어요?
8: 비가 와가지고 오늘
9: 기다려봐야 차가 되는데.
8: 너무 왔겠어요.
9: 여기는 저랑 3년간 같이 일하신 문명환 팀장님이고요.
8: 네, 안녕하세요. 문명환이라고 합니다.
9: 여기는 저랑 같이 2년간 같이 일하신 이은호 사장님입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이은호입니다.
0: 매년 3월부터 7월까지가 제일 바쁜 시기. 그러니까 1년 중 지금이 가장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한 때입니다.
3: 원래 개인적으로는 다 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 이렇게 서로 협약해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입니다.
0: 지금처럼 바쁜 여름철엔 2명에서 3명씩 팀을 짜 함께 작업을 합니다.
3: 일반 가정집 같은 벽걸이나 스탠드 설치는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데 오늘 지금 가는 곳은 천장형 4웨이예요. 4웨이는 혼자서 절대 못하거든요. 사다리도 타서 기계 올리거나 내릴 때 무조건 2명에서 3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만났어요.
0: 그런데 이 통은 뭘까요?
3: 아, 이건 질소통이고요. 저희가 오늘 작업할 곳이 기계만 뜯어내고 에어컨 배관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질소는 이제 비인화성에다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배관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누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배관 재사용할 때는 이렇게 질소 주입은 필수입니다.
0: 무게가 무려 40에서 50kg에 육박해 운반도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첫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0: 이상이나 됩니다.
1: 아, 이게 혼자 못하겠는데요?
2: 절대 못하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고요.
0: 그래서 사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장비를 옮기는 것부터가 큰일입니다.
3: 얘도 안 돼, 이거.
0: 하나, 둘, 셋. 대차에 실은 채로는 승강기에 탈 수 없어 일일이 짐을 옮겨 싣습니다.
4: 부축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5: 그럴 땐 들고 올라가야 돼요?
4: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0: 무겁고 부피가 크다 보니 시작부터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6: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곧 설치했습니다.
0: 14년 정도 사용한 낡은 에어컨을 철거하고 사방으로 바람이 나오는 새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4: 이 정도가 한 3m 정도 나오실까요?
6: 3m?
4: 네. 일단 기존 그 실내기를 이제 저희가 가스 펌프 다운해서요. 철거하고 철거한 자리에 이제 그대로 새 제품을 이제 올릴 겁니다.
0: 새 에어컨을 설치하기에 앞서 기존 제품을 철거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됩니다. 작업자가 숙련된 손길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를 떼어냅니다.
7: 뭉기 주세요. 밑에 조심해요. 턱 떨어지면 그러니까. 네.
0: 시스템 에어컨은 사다리가 필수입니다.
7: 조심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풀고 네. 하나하나 풀어서 그냥 밀어넣자고요. 네.
0: 두 명의 작업자가 힘을 합해 조심스럽게 에어컨을 분리합니다.
7: 이쪽으로는 안 되니까 이쪽으로 밀어줘요. 하나, 둘, 셋.
8: 아니, 안 돼, 안 돼.
7: 안 돼?
8: 네, 조심해. 네, 여기서 풀어요, 그냥.
7: 네. 잡고 있어봐요.
6: 아,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배관 연결된 후레아노트 지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배관을 분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7: 저. 오, 물 떨어진다, 물 떨어진다. 물 떨어져요? 어우씨. 잠시만요. 빨리 풀어버려.
2: 일반 벽걸이나 스탠드랑 틀리게 물받이가 자동 탑재되어 있거든요, 밑에 여기. 그 물받이로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0: 기계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7: 우와, 나 죽겠다. 와.
0: 사다리 위에서 팔을 올린 채 버텨야 하기에 체력 소모가 극심합니다.
7: 아니, 잠깐만요, 나 너무.
8: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2: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4: 내 무게가 그 한 45kg, 50kg 나올 거예요. 50kg? 옛날 거라 가지고 좀 무거워요. 네.
0: 고소 작업을 장시간 촬영해야 하는 제작진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6: 아이고, 아이고.
0: 힘들겠다.
9: 뒷골이 이렇게 힘든데 하시는 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4: 뒷골이 땡기는데요?
9: 뒷골이 땡기는데요?
0: 천장에 설치하는 특성상 다른 에어컨 설치에 비해 피로가 곱절입니다.
2: 아, 저기 기울여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앞전에 에어컨을 쓰던 거다 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물을 다 출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울여서 그 다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0: 결국 하중을 줄여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내부에 있는 물을 먼저 빼내기로 했습니다.
7: 아, 잘랐어.
0: 드디어 천장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 걸렸어.
0: 기존 에어컨을 철거하는 데만 무려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겨우 철거가 끝났는데 작업자들은 이미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2: 기계가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보시다시피 너무 좁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보이진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0: 벌써 녹초가 됐습니다.
4: 아, 너무 더운데?
2: 그러게. 아우 덥네.
4: 와 팀장님 와 땀봐.
2: 와 뭐야 와.
4: 샤워했어요.
0: 이렇게 고된 일을 택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4: 원래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한 10년 정도 이제 공조 냉동 시설 관리 쪽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인분이 이제 에어컨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쪽 이제 분야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학원 이제 수강 등록해서 이제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5년 전 학원에서 만난 세 사람은 지금까지 줄곧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4: 이 팀장님.
2: 네네.

0: 화장품 회사 이런 데 구매팀이나 자재팀, 영업팀 이렇게 사무실에서 갇혀 있는 일을 했었었는데 사무실에서 계속 갇혀 있는 것도 싫고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본게 찾아본 게 이제 에어컨이었고 일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한 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1: 어느새 오후 1시, 갑자기 문을 여는 이유가 뭘까요?
2: 지금 시래기 쪽 위치를 좀 확인하려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밖으로 나가야 돼요?
2: 네, 나갈 수밖에 없어요.
1: 안전줄을 난간에 연결하고 몸에 줄을 체결한 뒤 작업자가 창밖으로 나갑니다.
4: 조심하세요.
5: 네.
1: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무려 10층 높이입니다.
4: 무서워요. 좀 무섭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설치를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해야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외부에 지금 실외기 작업은 이렇게 고소 작업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일할 때좀 위험한 게좀 있긴 있어요.
5: 뒤에 먼저 확보해요, 공간. 뒤에 조심하시고.
1: 실외기 무게도 45kg이나 됩니다.
5: 네, 됐습니다.
1: 그런데 작업자가 실외기 설치를 안 하고 뭘 하는 걸까요?
4: 네, 지금 기존 배관 지금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관이 이상이 없는지 이상 유무 확인하려고 지금 질소 테스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배관에 질소를 주입해 미세한 균열이나 냉매 누출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4: 지금 배관의 밀봉도를 지금 확인하려고 얘를 용접을 해서 지금 완전히 공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1: 배관을 용접해 밀봉한 뒤 질소를 채워 넣어야만 누설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4: 네, 질소 주입하겠습니다.
1: 이제 드디어 고압의 질소를 배관 내부에 주입합니다.
4: 평균적으로 압을 지금 35kg 정도 지금 주입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이 주입한 상태 이 게이지를 보고 나서 만약에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누설이 없다고 판단을 해갖고 다시 재장착을 할 거예요. 팀장님! 네, 이상 없습니다. 작업 시작해 주세요.
1: 배관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밀 테스트 작업이 모두 완료되자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들이 새로운 시스템 에어컨 기기를 천장에 고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6: 네, 안녕하세요.
7: 네?
6: 됐습니다.
7: 저기가 대충 딱 맞네.
1: 높은 위치에서 작업해야 하는 부담에 공간까지 좁아 이번 작업은 특히 힘이 듭니다.
8: 네, 이제 배관 연결 작업을 할 건데 이게 낙엽이라고 누설 방지제거든요. 요걸 한번더 발라줘서 사전에 미리 누설을 방지하려고 지금 바르는 거거든요.
1: 기기 고정이 끝나면 이제 배관을 실내기에 직접 연결해줘야 합니다.
4: 배관 연결은 끝나서 이제 전기 작업이랑 실외기 이제 배관 연결하면 저희가 이제 진공 작업을 할 거거든요. 진공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배관 내에 이제 산소랑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진공 작업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이제.
1: 아찔한 높이의 실외기 앞 난간에 자리 잡고 있던 작업자가 진공 작업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4: 이거는 진공 샴푸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장착하고 진공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디지털 게이지예요.
1: 아이고, 에어컨 설치하는 게참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네요.
4: 숫자가 뭐예요? 요거는 저희가 배관 안에 지금 진공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지금 토르라는 그런 기호를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치는 0.05토르까지는 잡아놔야 배관 안에 진공도가 잘 잡혔다고 할수 있어요. 배관 안에 있는 이물질과 공기를 완벽하게 빼려면 최소 30분 이상은 돌려줘야 돼요.
1: 실내에서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제 전원선과 통신선을 연결하고 에어컨 케이스를 끼우면 설치가 끝납니다. 장장 6시간이 걸리는 대공사 끝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됐습니다.
9: 아니, 이게 에어컨이 없는 데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0: 그쵸. 저희는 에어컨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는 곳을 직접 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작업한 적은 없죠. 거의 없죠.
1: 아이러니하게도 시원한 에어컨을 달기 위해 작업자는 늘 도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0: 아, 어우, 살것 같다. 시원하다. 아, 시원하니까 좋네. 너무 시원하다.

0: 땀만 좀 식혔다가
1: 네, 땀 좀 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층까지 하루 종일 에어컨 없는 데서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 일이다 보니까 이때 잠깐 시운전하는 이 시간이 저희가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2: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 무사히 첫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4: 안녕히 계세요. 네.
3: 또 바쁘게 다음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1: 지금 시스템 에어컨 4개 청소하러 왔습니다. 지금
3: 이번에는 설치가 아니라 청소 작업입니다. 설치만큼이나 의뢰가 많은 에어컨 청소. 이곳에서 진행할 작업만 총 4대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꼼꼼히 보양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1: 이건 이제 방수매트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세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물이 저희가 안 떨어지게 조심한다고 해도 물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필연적으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미리 방수매트를 깔아서 고객님의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게 손상이 안 되게 보양을 해드린 작업입니다. 지금
0: 우리 팀장님이랑 저랑은 일단 분해하시고 이 팀장님은 세척 준비해서 네. 저희가 분해해주시고 바로 세척 좀 준비해 주십시오.
5: 네, 팀장님 차장에 내리겠습니다.
6: 약품을 뿌리고 물 세척을 하다 보니까 전기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전기 위험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무조건 차 단계를 내리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 본격적인 세척에 앞서 먼저 분해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7: 어떻게 분해하고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8: 네,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가게 되었습니다.
7: 아, 이게 다 다르지 않아요?
8: 아니요, 그 제조사마다 다 위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3: 시스템 에어컨의 구조는 제조사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8: 입주하신 지 2년 차 되셨는데 보시면 다 곰팡이거든요. 여기까지 여기 물받이에서 뭐 내려와서 곰팡이가 점점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봉팬 안쪽에서도 곰팡이입니다.
3: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곰팡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8: 이렇게 모형을 다 사용하시면
3: 물받이에 고이는 물은 보통 300에서 500g 정도 됩니다.
8: 아, 증발기에서 결로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물받이에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3: 우선 고인 물부터 깔끔하게 빼내고 분해한 부품들은 세척을 위해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7: 오히려 양이 좀 대박이다.
3: 내부는 이미 곰팡이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 물이 썩어서 생기는 거예요. 슬러지처럼.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본드처럼 찐득찐득거리고요. 이게 굳으면 이게 곰팡이로 변해요.
3: 먼저 친환경 곰팡이 전용 세정제를 도포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먼지와 곰팡이를 확실하게 제거해 줍니다. 세척이 끝난 부품은 송풍기를 이용해 수분을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야,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9: 방치를 하면 냄새가 좀 더 많이 올라오고요. 곰팡이에 대한 포자가 더 많이 생겨서 나중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해집니다.
3: 에어컨 본체 세척에 앞서 오염을 막기 위해 방수포를 설치해줍니다.
8: 물을 써서 이제 폐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가대를 쓰는 거거든요.
3: 에어컨 내부도 같은 방식으로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묵은 때를 싹 벗겨냅니다.
8: 바로 이렇게 약품을 뿌리면 곰팡이가 제거가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가능 시간 한 2-3분 정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3: 특히 오염이 심한 송풍 팬과 증발기를 중심으로 구석구석 세척을 하면 내부에 붙어있던 시커먼 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씻겨 내려옵니다.
8: 곰팡이를 제거하는 이유는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제거가 주목적입니다.
3: 이제 세척을 마친 내부를 점검할 차례. 시커멓던 먼지는 온데간데 없고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아, 나도 해야겠는데. 오후 6시 오늘의 첫 식사입니다.
7: 식사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8: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7: 못 먹을 때도 있으세요?
8: 네,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먹을 때도 있어요. 고객님이랑 약속 시간을 저희가 잡잖아요. 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뭐 작업이 순탄하게 끝나면 저희가 약속하는 시간에 맞춰갈 수가 있는데 조금씩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면 밥 먹을 시간 없이 그냥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0: 맛있어요.
1: 네, 먹이십시오.
2: 역시 한국인은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 훌훌 말아 먹는 게 정답이죠. 아이고.
3: 야, 너무 고팠어.
1: 아, 맛있다.
2: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과연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3: 보통 한창 바쁠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좀 덜 바쁜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 정도 받습니다.
2: 짧은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작업이 재개됩니다.
4: 이제 분해한 부품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조립할 거거든요. 네. 순서대로 이제 분해 역순으로 이제 조립할 겁니다.
2: 이제 말끔해진 부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4: 원액이 이제 한 대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제일 보거든요. 오염 정도가 좀 더 심하면 좀 더 보고요.
2: 아예 방 한 곳의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세대의 에어컨도 서둘러서 세척합니다. 에어컨 네 대를 청소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무려 4시간. 이제 마지막 단계, 에어컨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에어컨 청소 가격은 얼마일까요?
4: 원래 대당 10만 원인데 지금 4대를 하셨잖아요, 고객님은. 그럼 대당 9만 원에서 36만 원에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3: 고객님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네, 안녕히 계세요.
5: 고맙습니다.
2: 두 번째 작업까지 마무리됐는데요. 이맘때면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6: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4: 아,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스탠드 세척이 있어가지고요. 네. 스탠드 세척하러 가고 있습니다.
6: 스탠드 세척이요?
4: 네.
6: 아니, 지금 거의 8시가 다 돼가는데.
4: 그래도 뭐 고객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 오후 8시, 세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고객님.
8: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9: 네, 스탠드형 에어컨이고요.
4: 네.
9: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18년, 19년도 구입했습니다, 제가.
2: 구입한 지 7년 정도 된 에어컨입니다.
4: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 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필터만 교체하셨으면 여기는 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쪽 먼지랑 곰팡이가 좀 많을 것 같네요.
2: 기름때 많은 카센터라 가정집보다 오염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탠드 에어컨은 분해와 조립 작업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4: 종류는 일단 옛날 구모델, 신모델 다 해서 30가지가 넘고요. 예, 제품을 분해할 줄 모르면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6: 아, 그럼 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4: 네. 해체할 부품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얘는 안쪽에 또 송풍팬도 안쪽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 드러내야지만 저희가 증발기도 볼 수 있고 송풍팬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2: 복잡한 부품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분해해 나갑니다.
4: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청소의 주 목적은 여기 증발기를 이제 세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분해를 했는 건데요. 여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 물바지가 있거든요. 여기 물때도 있고 곰팡이도 있어서 여기서 냄새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청소를 하고 뒤쪽으로 보시면 곰팡이가 엄청 많거든요.
2: 호호, 오염이 꽤 심하네요. 이제 전기 기판을 분해해줘야 할 차례인데 갑자기 작업자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4: 아, 분해 전 사진을 찍어놔야 저희가 조립할 때 원상태로 그대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원 통신 라인이 달라서 색깔을 다르게 하면 기계가 오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래서 스탠드 에어컨은 꼼꼼하게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 분해를 시작하는데요. 떼어낸 부품들을 종류별로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6: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시네요.
3: 네, 아무래도 각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 틀다 보니까 그 볼트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나중에 작업할 때는 안 헷갈리고요. 조립할 때도 좀 이따 이 상태 그대로 조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놔두는 게 아무래도 작업이 효율성이 좋죠.
4: 부품 분해 끝났거든요. 이제 세척 부탁드리겠습니다.
10: 네, 알겠습니다.
4: 자, 스탠드 세척할게요.
10: 네.
2: 에어컨 부품을 세척하기 위해선 약품 처리와 고압 분사기를 사용해야 해 실외로 나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10: 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0: 정도만 방치하면 얘가 자연적으로 지금 묻어져 있는 곰팡이가 자연적으로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1: 때를 굴리기 위해 약품을 도포하고 5분을 기다려준 뒤 고압 세척기로 시원하게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그 시간 실내에선 에어컨 실내기 본체를 청소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0: 지금 전기 배선 쪽 지금 물이 이제 튀면 안 되니까요. 이제 최소한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이제 저희가 세척을 할 거잖아요. 약품을 뿌리고 이제 고압 세척도 세척을 하게 되면 이런 가대가 없으면 물을 뿌리면 이제 사방으로 튀게 되거든요.
1: 찬바람을 만들 때 생기는 수분 때문에 증발기는 원래 오염에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증발기 구석구석에 전용 세정제를 도포한 뒤 고압 세척으로 때를 벗겨냅니다.
0: 증발기가 빗살모형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척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쓸어내리듯이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1: 증발기 틈새를 따라 쓸어내리며 청소해야 숨은 오염물까지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청소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오염이 심했던 물바지와 증발기뿐 아니라 송풍 팬까지 본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워낙 구조가 복잡해 조립에만 또 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참 고단한 작업입니다.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봅니다.
0: 저희는 근데 뭐 떨기와 싸워야 되는 게 일상이라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1: 오늘 흘린 땀방울이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길 바라봅니다.
0: 작업은 다 완료됐고요.
2: 예.
0: 오셔서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2: 겉보기부터 완전히 다르네요. 야, 완전 새 것때 냄새 그대로 나는군요.
0: 네.
2: 일단 에어컨을 틀면 약간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도 느껴지니까 제가 막 문을 열어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신세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한 70 넘어서까지도 이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일을 잡아서 노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 70까지도 이 에어컨 일을 하면서 쭉 살아보고 싶습니다.
1: 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또 다른 작업자를 찾아 서울 성북구에 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수리하고 있는 박총연이라고 합니다. 집수리 시작한 지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됐고요.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좀 빠르게 제2의 인생으로 집수리라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변기, 세면대, 도어락, 방충망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돌아다니면서 집수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도구를 챙깁니다.
5: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4: 아, 예, 여기 현장은 오늘 방충망 교체하러 왔습니다.
5: 방충망?
4: 예.
1: 좀 전에 수리 의뢰를 받고 왔다고 했는데 마치 본인의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5: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네요.
4: 아,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고객님이 단골 고객님이셔가지고 지금 출근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비밀번호 제가 받아가지고 요것만 딱 제가 작업하고 이제 작업사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1: 사실 여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인데요. 오래되어 낡고 구멍난 방충망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4: 여기가 이제 좀 삭았어요. 삭다 보니까 여기 문 열 때 구멍이 생기기도 했고 먼지가 많이 껴있어가지고 한번 교체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1: 방충망 교체 작업을 위해 우선 창틀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4: 먼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집안에 먼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탈곡 후에 이제 내려가서 작업하고 이제 갖고 올라와서 다시 설치를 해드릴 거죠.
1: 먼지를 막기 위해 작업은 밖에서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창틀에서 기다란 줄을 뽑아내는데요.

0: 저게 뭘까요?
1: 가스켓이라고 해가지고 방충망을 끼고 나서 방충망이 빠지지 않게끔 이걸로 이제 고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2: 가스켓을 떼어내니 창틀에 붙어있던 방충망이 허무할 정도로 너무 쉽게 떨어집니다.
3: 뭐 이렇게 쉽게 떨어져요?
1: 저희 집 수리 자체가 소소해서 네, 쉽게 쉽게 됩니다. 알루미늄 재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요.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재질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그 틈에 딱 끼게 돼 있어요.
2: 방충망을 완전히 걷어낸 뒤 먼저 찌든 창틀부터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이제 빳빳한 새 방충망을 반듯하게 올리고 작은 바퀴 모양의 도구를 굴려가며 다시 고무 가스켓을 끼워 넣습니다.
4: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요?
1: 저희가 이 도구로 보시면은 낮은 곳, 높은 곳이 있어요. 이 긴 부분을 사용하면은 망이 이제 안쪽으로 발리고 낮은 곳을 반대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망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2: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긴 쪽 롤러가 망을 팽팽하게 당겨주면 짧은 쪽이 고무 가스켓을 홈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가스켓이 틈새로 파고 들어가며 방충망을 사방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방충망이 주름 없이 팽팽해지는 겁니다.
1: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방충망 작업할 때는 방충망이 울지 않게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 가스켓을 모두 채워놓고 나면 마감 작업만 남았는데요. 창틀 밖으로 나와 있는 여분의 망을 깔끔하게 잘라주면 방충망 교체 작업 완성입니다. 이제 새 옷을 입은 창틀을 들고 들어와 제자리에 다시 달아주면 끝입니다. 구멍난 오래된 방충망이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1: 네, 집수리는 비교적 간단해서 금방 끝나고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네, 다만 저는 이제 좀 숙련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끝내는 편이고요.
2: 끝내고 나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1: 위에는 좁은데 밑에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요거를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좀 경첩이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집들이 은근히 많아요. 요 가운데 있는 이 나사를 좌우로 돌리면서 이 문 틈 간격을 맞추시면 됩니다.
2: 이렇게 나사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틀어졌던 문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네요. 싱크대 상부장의 수평이 맞춰졌습니다.
1: 이런 거는 이제 경첩이 잘못된 줄 알고 경첩을 교체해달라고 수리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2: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1: 다음 스케줄 있어가지고 지금 좀 늦어가지고 얼른 가봐야 합니다.
3: 아, 거기 또 무슨 작업인데요?
1: 거기는 이제 양변기 백시멘트 작업이라고 해서 양변기 밑에 시멘트 재시공하는 작업입니다.
2: 보통 하루에 4, 5곳 이상 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쁩니다. 두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들어오세요.
7: 이게 변기 밑에
5: 예.
7: 예, 저게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5: 네.
7: 깨져서
5: 그러네요.
7: 예, 예, 예.
2: 이렇게 시멘트가 깨지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1: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변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거든요. 그런 흔들림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크랙이 가요.
2: 먼저 변기가 다치지 않게 주변 시멘트를 조심스럽게 전부 깨서 걷어냅니다. 그리고는 깨진 파편들은 말끔히 치워줍니다.
1: 보통 다 이렇게 떠있어요. 떠있는 이유가 이 타일을 바닥 타일을 공사할 때 물이 여기 유가 배수 쪽으로 잘 빠지게끔 기울기를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아무 좀 더 붙어 있지만 이쪽은 좀 더 떠 있는 현상이 있어요.
5: 이렇게 했을 때
1: 굉장히 맞습니다.
2: 허허, 살짝만 건드려도 진짜 심하게 흔들거리네요. 허허.
1: 지금 보시면 고유모드 연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100시멘트가 깨지는 거죠.
2: 또다시 시멘트가 갈라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틈새에 고인목을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흔들림을 원천 차단하고 수평을 똑바로 맞춰

0: 맞추는 것이 이번 작업의 핵심입니다.
1: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림이 있습니다. 하면 찌꺼리죠. 요거를 이제 받치고 작업을 하면 백시멘트가 이렇게 이전처럼 금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0: 근데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수리 일에 뛰어든 계기가 뭘까요?
1: 군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월급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아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를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찰나에 이제 삼촌이 집수리 분야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연치 않게 그냥 가서 한번 해보자 한 게 지금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0: 올해로 4년 차, 이제는 어엿한 숙련공이 돼서 직업에 만족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수평을 맞춘 변기 하부에 잘 반죽한 백시멘트를 빈틈없이 밀어놓고 겉면을 매끄럽게 문질러 마무리를 짓는데요. 수리 전과 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1: 평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매출이 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2: 한 달에?
1: 예.
2: 네.
1: 순수익으로 그 정도 나왔습니다.
3: 고객님 작업 다 완료했고요.
4: 아, 네.
3: 예.
4: 아, 깔끔해지셨네요.
3: 아, 예, 깔끔하게 제가 잘 마무리해드렸고요.
4: 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네. 그냥 봐도 너무 예 말끔해 보여요. 단단해 보입니다. 아, 지금 너무 고생하셨는데 더운데 과일 조금 드시고 가세요.
3: 아유, 과일 약간 좀.
4: 네, 앉아서. 아유. 되게 젊으신 분이 저렇게 일을 깔끔하게 잘 하셔요.
0: 만족해하는 모습에 수박이 더 답니다.
4: 앞으로 시대가 지금 AI 시대인데 이거 누구 AI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3: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4: 아, 수고 네. 많이 하셨어요. 아, 예. 제가 비용 6만 원 드리면 됐죠?
3: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하시고 6만 원.
4: 네, 여기 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너무 고생하셨어요.
3: 네, 다음에 또 편하게 연락주세요.
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0: 벌써 오후 2시입니다. 아직 한 끼도 챙기지 못해 다음 현장으로 가기 전에 잠깐 편의점에 들러 간단히 먹을 요깃거리를 사려고 합니다.
5: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네. 네, 빵 좀 먹으려고요.
0: 급하게 들어오는 수리 요청도 많고 여러 곳을 다녀야 해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5: 고객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밥보다는 먼저 가서 작업을 빨리 해드려야죠. 저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6: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네.
0: 부지런히 서둘러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5: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예.
7: 아, 도어록 달러 오셨죠?
5: 예.
7: 예. 여기 이 부분에 아, 여기 저 열쇠 도어록 달려고 아. 신청한 겁니다.
8: 원래 이거 열쇠 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나요?
5: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열쇠만 해가지고 하실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뭐 도어록 다른 집수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저희가 해드려요. 네.
0: 작업을 하는 손길이 익숙한데요. 사실 도어록 교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내내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수리 중 하나입니다.
8: 아니 도어록 교체는 엄청 쉽네요. 간단하네요.
5: 네 맞아요. 사실 셀프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체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 이제 라든지 이런데 네,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0: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라도 전문가의 손길은 역시 속도부터 다릅니다. 15분 만에 도어록 교체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도어록에 관한 중요한 팁을 하나 공개하겠다는데요.
5: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문을 못 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 도어락 본체 보시면은 앞에 고볼트 건전지를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에 건전지를 부착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비밀번호 한번 눌러보시면 도어락 고장이 아니라고 하면 문이 다시 열릴 겁니다.
0: 아하, 갑작스러운 배터리 방전으로 문이 안 열리면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아,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집 안을 못 들어가니까 막 무서워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죠. 네.
0: 오후 4시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집수리 혹시 하시는 거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저희가 변기가 고장나가지고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0: 제가 바로 네네. 이동 가능하거든요?
1: 네네.
0: 네. 제가 한 시간 내로, 한 시간 안으로 제가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2: 어디 한 곳만 고장나도 당장 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 급하게 들어오는 의뢰가 많습니다.
3: 아니, 여긴 좀 많이 외진 데 아니에요?
4: 어, 그러게요. 저도 현장 와보니까 여기는 좀 많이 외져있네요. 아, 괜찮습니다. 어디 있는지 가야죠.
2: 그렇게 한 시간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5: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6: 저기 때문에. 네.
5: 아, 위치가 어딜까요?
6: 네, 오른쪽으로.
5: 네, 왼쪽.
6: 아, 왼쪽?
5: 네.
6: 물이 안 차라.
5: 아, 물이 안 차라.
6: 네.
2: 식당 화장실이라 수리가 급한 상황입니다.
5: 아, 그래, 물을 지금 잠가도 주구나. 이게 지금 부러져 있네요. 예. 네. 경기 물탱크에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고장이 나면은 물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이게 부러지면 아예 그 조절이 아예 불가능해져요.
2: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손길이 한층 빨라집니다. 수월한 작업을 위해 먼저 변기 물탱크부터 서둘러 분리하는데요.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5: 예,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제가 지금 현장이어서 전화 못 받을 수 있어가지고 문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3: 아, 이게 일할 때도 계속 전화 오네요.
5: 네,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네. 제가 이제 잘 상담해드려야 되는데 또 일할 때는 급하다 보니까 네. 네, 문자로 이렇게 좀 작업 사진 남겨달라고 합니다.
2: 그런데 망가진 부품뿐 아니라 안에 든 부품 모두를 분리합니다.
5: 한 번에 그냥 교체할 때 다 교체하는 게 좋아요. 아... 네. 또 중간에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러진 부속은 이렇게 이제 부러진 부속이고 새로 설치할 부품은 이렇게. 물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부속이 이제 마모돼서 이제 금방 고장이 나죠.
2: 분해를 마친 작업자가 변기 안쪽 구석까지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3: 네, 청소까지 다 해주시네요.
5: 아, 맞습니다. 변기 물탱크 뒤에는 사실 고객님들이 청소를 못 하거든요. 거기를 저처럼 이렇게 철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철거를 한 김에 제가 뒤에도 깨끗하게 닦아드리죠.
2: 그리고 조립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용도의 부품일까요?
7: 물 내림 버튼 눌렀을 때 이게 좀 올라가면서 여기 안으로 이제 물이 변기 물탱크에 있는 물들이 달로 내려가요.
2: 떼어낸 물탱크 속을 들여다보며 이제 새 부품들을 하나씩 정확한 위치에 조립해 넣습니다. 그리고 떼어냈던 물탱크를 다시 제자리에 올린 뒤 고압 호스까지 연결해주면 수리가 끝이 납니다. 이제 물 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아, 덥네.
3: 네, 많이 덥고 힘드시죠?
5: 예, 맞아요. 화장실은 공간도 좁고 그리고 되게 이제 작업 공간이 여유치 않다 보니까 작업할 때 되게 덥고 힘들죠. 네.
2: 마지막으로 변기 물을 내려 수리가 잘 끝났는지 최종 확인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또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7: 네. 제가 좀 이른 나이에 이 일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도 충분히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열심히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 생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끝나지 않는 이 분사 구문을 드디어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워크북에 있는 실전 문제를 쭉 풀어볼 겁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다 문제를 푼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어야 하고요. 오늘은 어떤 문제를 풀겠습니까?

될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문법은 바로 분사구문이다. To the beach, they made a big sand castle. 주절을 먼저 보면 그들은 큰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해변에 가서 그들은 큰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의미가 전달이 될 거고, 그 의미에 맞는 분사구문을 완성하려면 여기 자연스럽게 몇 번, 2번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Going to the beach.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분사구문의 형태입니다.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도 생략하고, 그리고 동사에 ing를 붙여준 것. 이어지는 2번, sold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왠지 과거분사 같은데 뒤를 보겠습니다. The toys, 그 장난감들은요, were stored. store라고 하는 건 여기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언가를 저장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창고에 무엇했다, 보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장난감들이 무엇했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래서 남은 재고가 보관되어 있는 느낌. 그러면 이때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로 분사구문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not이라고 하는 부정 표현을 써줄 거예요. 분사 앞에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ing는 수동의 의미여야 합니다. 그래서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할때 not being 이라고 하는 말로 완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이어지는 3번, rainy라고 하는 날씨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나와 있네요. 그 학교는요, cancel, 취소했습니다. The field trip. field trip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체험학습이나 어떤 수학여행을 우리가 영어로 field trip이라고 한다. 동물원으로의 체험학습을 취소했습니다. 날씨가 어땠기 때문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러면 날씨를 나타내주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비인칭 주어 it을 써준다. 주절의 주어와 다릅니다. 그러면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it이라고 하는 주어는 남겨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ing 형태로 써줘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it being rainy와 같은 it을 살려둔 채로 독립분사구문으로 써주는 문장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4번이고요. 우리말과 우리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골라야 합니다. 우유가 없어서 그 요리사는 두유를 대신 사용했다. 주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분사구문 문제를 풀면서 항상 주절을 먼저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주절을 먼저 보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다시 한번 보는데 주절을 먼저 확인하는 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리사는 the chef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두유를 대신 사용했다. 그러면 used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soy milk, 두유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했다. 근데 대신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대신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instead라고 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을 보고 어떤 건지 대강 감이 올 겁니다. 그런데 주절 말고 앞에 이 부사절을 보면 우유가 없어서요. 이걸 이제 분사 구문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할때 우리가 배운 표현이 있어요. 바로 there 비동사입니다. 이때 분사 구문으로 쓰면 there는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re 다음에 이제 비동사가 중요한데 비동사는 being으로 써주면 된다. 그리고 우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건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no milk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3번. There being no milk. 접속사 지우고 there라고 하는 건 그냥 살려서 there. 그리고 비동사를 being으로 써준다. No milk라고 하는 게 우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완성해주는 표현이다.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5번. 그녀는 다리를 다친 채로 축구 경기를 했다. 그러면 다친 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무엇한 채로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말로 해볼게요. 바로 with, 명사, 분사라고 하는 그 분사구문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with 다음에는 다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다리 입장에서는요, injure라고 하는 동사는 부상을 입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부상을 당한 거고 다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수동의 의미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주어를 봤더니 the note입니다. 그러면 쪽지 입장에서는 접는 게 아니라 접히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 이 부분을 바꿔줘야 합니다. fold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로 쓰는 게 아니라요. fold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줘야 합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아이고, 여기서 철자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folded라고 할때 이렇게. 맞네요. 이렇게 지우고 ed를 붙이면 되고 fold를 왜 ed를 붙여서 fold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주었을까? 노트 입장에서는 쪽지 입장에서는 접는 게 아니라 접히는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를 써 주는 거예요.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3번으로 골라주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사 구문의 여러 포인트들 중에 하나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바로 그 의미에 있다. 자,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어법상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1번부터 5번까지 쭉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무언가 어색한 게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보면 being it's stormy.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날씨가 어떻다. storm이라고 하는 건 폭풍우가 치는 겁니다. 막 폭풍우 치는 날씨였기 때문에 the tree, 나무가 뭐한 거예요? fell down by wind.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쓰러져 버린 거죠. 자, 이때 being it's stormy 맞나요? 아니죠. 주어가 다른 걸 표현해 주는 건 좋았습니다. 다만 그럴 때는 주어를 분사 앞에 남겨줘야죠. 여기가 잘못되었구나. 전체적으로 좀 어색합니다. 그러면 1번을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 나가다 보면 옳은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 한번 보죠. Flying in the sky, the balloon went up higher and higher. 주절부터 보면 그 풍선이 뭐한 거예요? 올라간 거죠, 위로. 점점 더 높이,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라고 하는 건 점점 더 무엇한, 점점 더 무엇하게 라는 의미이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라는 거죠. Flying in the sky.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거고, fly라고 하는 거,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모습, 날아다닌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략된 주어는 결국 다 balloon인 거고, 의미상 접속사 지우고, 주어도 지워지고, ing 형태를 잘 붙여준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10번입니다.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볼 건데요. 그럴 때는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같은지 본 다음에, 주어가 서로 같다면 주어도 지우고, 동사를 ing로 만들어주는데, 혹시 시제 차이가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being이나 having been과 같은 표현이 쓰이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ecause she was annoyed with the noise from outside. 여기까지. 무엇 때문에? 그녀가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그런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이 났기 때문에 패리는 close the window. 창문을 닫았습니다. 뭐 어떤 소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밖에서 이제 들려오니까 짜증이 나서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때 창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 뒷부분은요. 뭐 크게 건드릴 게 없습니다. 분사구문 앞부분을 건드려야 돼요. Because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어 똑같죠? 그러니까 지울 거고요. 자, 이제 이 was를 being으로 바꿔볼게요. 그런데 being이라고 하는 건 생략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보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수동태에서의 이 be도 역시나 being으로 바꿔 써놓고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생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괄호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nnoyed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annoyed with the noise from outside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annoyed with the noise from outside.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the window was closing by Patty 라고 하는 어색한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과 5번으로 갈 겁니다. 5번을 바로 보죠. Annoyed with the noise from outside. 우리가 아까 바꿔놨던 거랑 똑같이 잘 썼고요. 그 뒤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저를 그대로 써준 정답 몇 번? 5번을 골라주면 된다. 분사구문으로 바르게 바꾸라고 했을 때는 부사절만 잘 바꾸면 됩니다. 애꿎은 주절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다. 자, 이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죠. 그가 실패한 후에요. 근데 무엇하는 것에 실패를 했냐면 to reach his goal. 그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폴은요, became, 되었습니다. Very passive.

pessimistic. 우리말로 하면 비관적인이란 뜻이에요. 모르면 적어둡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낙관적인이란 의미의 형용사도 있습니다. optimistic 이고요. 철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는 걸 깜짝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폴은 그의 목표에 도달하는 걸 실패한 후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뀌었다,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이제 한번 분사구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접속사 지을 거고요. 주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지우고 나서 봤더니, had failed라고 하는 과거 완료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단순 과거입니다. 아마도 시제 차이를 잘 나타내라는 것 같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 분사를 쓰는 게 아니라 완료 분사 구문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having failed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having failed to reach his goal. 뒷부분은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건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료 분사 구문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주절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절을 이렇게 그대로 활용한 정답 3번을 골라준다.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입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어떤 걸 물어보는 것 같나요? with, 명사, 분사를 물어보는 것 같죠. 그러면 아마도 우리말에서 무엇한 채로와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죠. 뚜껑이 닫힌 채로. 아, 이건 또 좋은 게 닫힌이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네요. 그럼 이게 힌트입니다. 그는요, put the container, 컨테이너, 용기란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In the microwave. 전자레인지를 영어로는 microwave라고 하는구나. 문법을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르는 표현 혹은 새로운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것도 기억해 두면 일석이조죠. 뚜껑이 닫힌 채로를 완성을 할 겁니다. with로 시작을 할 거고요. 뚜껑은 영어로 lid라고 합니다. So the lid 다음에는 뚜껑 입장에서는 닫히는 거잖아요. 과거 분사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준다? 2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With the lid closed라고 하는 이런 과거 분사로 완성해주면 되고, 이쯤 되면 with 명사 분사는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가보죠. 1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역시나 해석을 일단 기반으로 해야 한다. To behave well. Behave는 행동하다란 말입니다. 그 뒤를 먼저 보죠. The child was very polite to the elderly. 그 아이는요, 굉장히 예의가 발랐습니다. 공손했습니다. 누구에게요? The elderly라고 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 노인인데 이거 조금 높여 부르는 느낌이야. 그래서 어르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좋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손했습니다예요. 여기에 분사를 채우려고 봤더니 주어가 그 아이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잘 행동을 하라고 말을 들은 거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들은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 수동이어야 합니다. tell이라고 하는 동사는 말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수동으로 쓰면 듣는 겁니다. 이때 told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being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told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 Cart은요, turned in, turn i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언가를 제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with, 명사, 분사 써야겠죠. 몇몇 질문들을, 몇 개의 질문들은 뭐한 걸까요? unanswered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답하지 않은 채로인 거고, 질문 입장에서는 답이 되는 거겠죠. 수동이어야 합니다. 그래,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준다? 4번으로 골라준다. 자, 이어지는 문제 15번입니다. Very hot. 왠지 날씨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 let's not go out. 나가지 말자. 날씨가 굉장히 뜨거우니까, 무더우니까 라고 할때 분사구문으로 쓰려면 주어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비인칭 주어 it. 이쯤 되면 알겠죠. 그래서 it being을 골라줘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 Out. Lisa yelled at everybody. yell이라고 하는 건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stress란 말이 나와 있어요. 아, 이거 막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stressed ou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정말 받는다라고 할때 stressed out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여기서도
stressed라는 말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왜 5번은 안 될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잖아요. 주어 지워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일 건데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그래도 그 차가요, rush through the building with its engine. 아, 엔진 입장을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무엇한 채로 타는 채로겠죠. 막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능동의 의미로 burn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준다. 자, 이제 객관식은 끝이 났고요. 주관식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관식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대로 또 문제를 이어 풀어볼게요. 16번부터는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쓰는 겁니다. Proud of herself, be proud of라고 하면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다, 자랑스러워하다라는 표현이고, Michelle은요, began her speech, 그녀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 거겠죠. 그럼 이때 형용사로 바로 시작해도 될까? 됩니다. being이나 having been과 같은 말은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략이 되어도 의미가 여전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쓴 표현, 맞다,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입니다. Training to bark at strangers. Train이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해 보면 훈련시키다, 훈련하다란 말입니다. 네, 그 개는요, violently, violent 하면은 폭력적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폭력적으로 짖었다? 굉장히 이제 막 날서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맹렬하게, 막 사납게 짖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So, at my friend. 내 친구를 향해서 아주 사납게 짖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트레이닝이 맞는지를 봐야 하는데, 주절의 주어가 개입니다. 개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짖는 걸, 훈련을 받은 거겠죠? 훈련이 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제가 얘기했다라는 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트레이닝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할까요? train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써주는 겁니다.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또 출제되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19번인데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해석을 꼭 해봐야 한다. 해석을 기반으로 분사 구문에 어디가 잘못되었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The baby is coming toward his mom, being crying out loud.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 아기가요, 엄마를 향해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큰 소리로 막 울면서 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Being crying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단순하게 그냥 cry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막 무언가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being crying 되지 않을까?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With her son sat next to her, Sandy was writing a story. 자, 여기서 이제 with 명사 분사를 봐야겠죠.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그녀 옆에 앉아 있는 채로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앉는 거겠죠. 그러면 sat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sitt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항상 해석을 먼저 해보고 여기서도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이다. 자, 이어지는 건 21번입니다. 이번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한번 21번부터 보죠. 그것은 무거웠지만 그 여자는 쉽게 그 상자를 들수 있었다. 뒷부분, 주절을 역시나 먼저 보면 The woman could lift the box easily. Lift,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Although, 그것은 무거웠지만, 자, 그러면 이때, although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접속사를 왜 남겨놨을까? 분사 구문인 것 같은데,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겠죠. 그러면, 그것이라고 하는 건, 여기 the woman이라고 하는 주절의 주어와 다릅니다. 그대로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although it being heavy라고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거 보면요, 물론 분사 구문의 입장에서는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사 구문이라고 막 이렇게 쓰고 봤더니 사실상 그냥 다 써놓은 거예요. 접속사도 있지, 주어도 있지, 그리고 동사를 ing로 바꾸고 heavy를 쓴 겁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 부사절로 많이 표현을 할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배우는 그 독립 분사 구문처럼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그냥 부사절을 일반적으로 활용해서 표현을 한다. 자, 이어지는 문제 22번입니다. 그 자전거는 바퀴들이 망가진 채로 버려져 있었다. 바퀴들이 망가진 채로, 무엇한 채로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 with를 쓰겠구나. The bicycle was abandoned. Abandoned, 버리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수동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with를 쓸 거고요. Its wheels. 바퀴 입장에서는 망가진 거겠죠. 그 상태를 나타내주는 과거분사가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사는 broken이라고 하는 PP, 과거분사를 써준다. 자, 이어지는 문제 25번입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봐야겠죠. 그 죄수는 교도관이 지켜보는 채로 식사를 끝냈다. 교도관이 지켜보는 채로 교도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본 거겠죠. 그러면 식사를 끝냈다라고 하는 이 동사 표현을 먼저 써주면 되는데 동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The prisoner finished. 그러면 식사라고 하는 말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is meal. 자, 그리고 교도관이 지켜보는 채로 with를 먼저 쓸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명사는 the guard. 교도관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능동이니까 watch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를 써준다. 그래서 his meal with the guard watching이고요. 교도관을 지켜보는 채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with, 명사, 그리고 분사를 써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이렇게 무엇한 채로, 무엇하면서와 같은 말을 많이 하죠. 그거를 영어로 어렵지 않게 with, 명사, 분사로 표현해줄 수가 있다. 이 문법이 나올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26번입니다. 그의 억양으로, 영어 억양으로 판단해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딱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판단하건대 판단해 보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분사구문이긴 하지만 하나의 표현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 표현인데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그 신사는 영국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From England. 아, 주절이 뒤에 나올 거고 분사구문 어떤 표현을 활용해서 앞부분을 채울 거예요. 혹시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까요? 바로 judging from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 여기 시작을 해야겠죠. judging from 무엇으로 판단해 보면 그의 영어 억양, 그래서 그의라고 하는 의미의 his, 영어 억양, English accent, 그리고 나서 그 신사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야겠죠. the gentleman 보인다. 이 말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 지금 제시된 표현을 보면 seems to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seem to 부정사라고 하면 동사한 것처럼 보인다입니다. 여기서는 영국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이고요. 주어진 동사 be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 from England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judging from his English accent, 그의 영어 억양으로 판단해 보면 The gentleman seems to be from England. 영국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온 것으로 보여요. 라고 하는 말이고, judging from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7번입니다. 이번에는 분사구문을 완성해야 하는데, 생략 가능한 것은 모두 생략을 하라고 해요. 무엇을 고를지 몰라서 뒷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not을 먼저 쓸 거고요. know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할 건데 분사구문으로 써야 하니까 ing 붙여야겠죠. not knowing what to choose. 무엇을 고를지 몰라서이고요. 부정해주기 때문에 not을 여기 이렇게 분사 앞에 써줘야 한다. 이어지는 29번은요.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말을 먼저 봐야 돼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휴대폰 게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 분사구문을 문장 처음에 쓰라고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을 통해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리고 단어를 고맙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Wait in line, cell phone games play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단어를 주었어요. 그리고 8개의 단어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인데 분사구문을 완성해야 할때 무언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만만한 어디부터 주절부터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그녀는이라고 하는 건 she라고 하는 말로 일단 뒷부분을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게임을 했다, 게임을 하다라고 하는 건 여기 제시되어 있는 동사 play를 활용할 수 있어요.

플레이인데 시제가 게임을 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이니까 그 뒤에 무엇을 붙여줘야 할까? ED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 게임을 또 모를까봐 이렇게 제시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셀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휴대전화, 휴대폰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을 먼저 완성해보죠. 자, 그럼 이제 주절이 완성이 되었어요. 점까지 미리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지금 단어가 8개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쓰였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세 단어로만 채워야 합니다. Wait in line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wait이라고 하는 건 기다리는 거고, in line은 줄에서 기다리는 거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라고 할 때, wait in line을 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쓸 건데. 자,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비워놓은 이유가 있겠죠? 분사구문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동사에 ing를 붙여야 하니까, waiting in line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waiting in line, she played cell phone games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고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쓴 것처럼, waiting in line, she played cell phone games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분사구문으로 쓸 때, 어렵지 않게 waiting line이라는 동사 표현을 잡아내서 ing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에 아까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무언가 분사구문을 쓸때 고민이 된다 싶으면은 상대적으로 만만한 주절을 먼저 쓴 다음에 분사구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표현을 얘기하면 wait in line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고요.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치기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언가를 자르다라고 하는 동사 cut을 활용해서 cut in line이라고 하면 마치 줄을 자르고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새치기 하다라는 표현이 또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드디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문법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났다라고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차분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재미있는 문법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경험을 표현해요. 우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기 위해서는 네, 몇 가지 꼭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공기템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의 공기템은 지난 시간에 원인과 결과가 있었고, 이어주는 말이 있었고, 감각적 표현이 있었는데, 감각적인 표현. 이번 시간에는요, 띵용! 역시 감각적 표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시를 통해서 감각적 표현을 한번 구경을 했어요. 오, 이런 게 감각적 표현이구나.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글을 통해서 감각적 표현을 익혀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방울토마토는 7자에, 예, 이 시를 통해서, 와, 정말 감각적 표현이 진짜 덕지덕지 들어가 있는, 막 묻혀져 있는 그런 시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었죠. 이번에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뭐랄까, 내가 경험한 일을 쓴 그런 글입니다. 자, 할머니표 사랑 가득 감자전. 벌써 감자전. 그러니까, 읽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 감자전이 좀 특별한 감자전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감자전인데, 누구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감자전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음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뭐 음식을 막 잘할 수 있는 그 나이는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 해주니까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 오빠, 언니, 뭐, 이런 분들이 음식을 해줄 수 있어요. 그쵸? 학교에 가면 급식실에서 또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그 음식 모두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 예. 자, 그럼 할머니 표 사랑 가득한 감자전에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까? 여기에서 감각 적 표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생각해 가면서 읽어 볼게요.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당. 여기에는 감각적 표현이 들어 있지 않죠? 건강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신 김에 우리 집에 들르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할머니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갔다가 아유, 어디 간 김에 왔어. 뭐 이렇게. 자, 할머니는요.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시며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유, 그냥 댁으로 가셔도 되는데 굳이 오셔서 나를 위해 감자전을 만들어 주신대요. 자, 여기에서 벌써,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런데 할머니가 포근하게 안아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할머니는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셨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뭉개구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나 딱 한이 넣었어요. 자, 뭉개구름이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생각이 나요? 뭉개구름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뭉개구름? 요거 생각이 나죠? 뭉개구름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구름이 머릿속에 딱 생각나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뭔가 딱 읽었을 때 내가 직접 본것 같이 내가 직접 들은 것처럼, 내가 정말 맛본 것처럼, 그 맛이 느껴지도록, 뭔가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했다면, 그걸 우리는 감각적 표현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감각적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방울토마토는 7살이라는 시를 통해서 감각적 표현을 우리가 처음으로 봤고, 여기에서는 글을 통해서 이제 감각적 표현을 보는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감자를 씻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하지. 할머니가 감자전을 만들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룰루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감자를 씻었어요. 더 맛있죠. 자, 함께 감자를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았다. 이건 아마 할머니께서 해주셨을 거예요. 위험하니까. 강판이 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강판이 뭐지? 이렇게 여기 칼날이 있어. 아, 본적 있어요. 그런 친구 있을 거야. 예,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요 가운데 칼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자를 빡빡 긁으면 여기 밑에 뭐가 나와요? 감자가 으깨져서 나오죠. 이거 그냥 하면 안 되지. 여기 그릇에다 담아서. 그러면 여기에 갈린 감자들이 밑에 쫙 깔리겠죠. 예. 이게 강판이죠? 자,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았다.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 자, 봐요. 프라이팬에 감자 반죽을 넣었다,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뜨겁게 달구어진. 아, 뜨거! 이거 뭐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오, 바로 이때야. 이때 감자 반죽을 넣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예.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냥 프라이팬이 아니야. 뜨겁게 달구어진, 어우, 지금 넣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뜨겁다라는 건 촉감이죠. 그쵸? 예,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예, 이렇게, 이걸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했다면 이게 감각적 표현이다. 하얗고 뽀얀 감자 반죽. 굳이 하얗고 뽀얗다는 걸안 넣어도 돼. 굳이. 그냥 강판에 갈았다. 프라이팬에 감자 반죽을 넣고 이래도 되는데 뜨겁게 달구어진 하얗고 뽀얀 그럼 벌써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아우 지금이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앉아 있어. 막 이렇게 책상 자리하고 앉아 있어. 자, 나도 먹는다. 막 이렇게. 이게 감각적 표현이고요. 이 반죽을 손바닥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올렸다. 자, 요렇게.

자, 요거 괄호한 부분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프라이팬에 감자 반죽을 올렸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프라이팬에 감자 반죽을 올렸다. 이래도 안될거 없어요. 깔끔하지? 그런데 여기에 감각적 표현을 마구 집어넣은 거야.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하얗게 뽀얀 감자 반죽을 어떻게? 손바닥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올렸다. 와우, 먹고 싶어. 그죠? 소리가 나며 감자 반죽이 노릇노릇하게 익기 시작했다. 어떻게? 노릇노릇하게. 치익도 안 넣어도 돼. 소리가 나며 감자 반죽이 익기 시작했다. 해도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구마구 넣어줘요. 근데 어떤, 왜 넣었을까요? 이 글쓴이가. 감자 반죽이 할머니의 사랑을 대표하는 건데, 지금 나타내는 건데, 감자 반죽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맛있어 보이게 할까? 그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게 표현할까? 생생하게 표현할까? 지금 이 고민을 하다가 감각적 표현을 넣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한 거지. 노릇노릇하게 익기 시작했다. 감자전이 파삭하게 익을수록 고소한 냄새가 우리 집 부엌을 가득 채웠다. 먹으러 가자. 식탁에 마주 앉아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다. 따뜻한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접시에서 쫀득하게 떨어져 나왔다. 야, 이거 보세요. 우리 같으면요.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접시에서 떨어져 나왔다. 맛있었다.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쫀득하게. 젓가락으로 싹 했어. 집어 올렸어. 쫀득하게 막 떨어져 나와. 붙으면서 탁 떨어져 나와. 아우, 그 쫄깃함.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의 힘이죠. 먹고 싶다고. 고소하고 짭조름한 감자전이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이것도요. 약간 짠 감자전이 아니면 간이 맞은 감자전이에요. 간이 알맞은 감자전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도 잘못 아니야. 그런데 고소하고 짭조름한 감자전이 맛있었다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안에서 살살 녹아. 그냥 솜사탕 먹은 것처럼 살살 녹아. 정말 잘 표현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큰 사랑 덕분에 아마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 보다. 크, 철들었어요. 그죠? 맛있었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안 아프고 건강한가 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할머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자일까 남자일까 난잘 모르겠어요. 예, 뭐 이렇게 이렇게 예,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예요. 그럼 뭐 이러면 되는 거고 얼마나 쉬워요? 자, 글쓴이의 집에 오신 할머니께서 하신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해볼까요? 감자전을 만들어 주셨다. 자, 여기 하신 일이에요. 한 일, 본 일. 들은 일, 뭐, 생각하거나 느낀 점, 뭐, 이런 거 찾아내라.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하신 일을 찾으래요. 감자전을 만들어 주셨다. 감자를 씻어서 믹서기에 넣으셨다.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으셨다. 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단, 감자전을 만들어 주셨죠. 감자를 씻어서 뭐 믹서기에 넣으신 게 아니라, 강판에 갈았다고 했죠? 그림도 그려줬죠? 믹서기가 아니라 강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입자가 살아있으면서, 예, 식감이 좋잖아요. 굳이 믹서기로 물론 할수 있지만, 그걸 안 하고 수고롭게 강판으로 가르셨다는 거지. 어이구, 내 이쁜 손주 맛있게 해줘야지. 이러면서.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으셨다. 누가? 내가요. 그랬잖아요. 쫀득하게 이렇게 올라왔다, 예, 떼어졌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써볼게요. 감자전이 바삭하게 익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죠? 아유, 바삭하게. 자, 감자 반죽을 프라이팬에 올렸다.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이야, 그쵸? 따뜻한 감자전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었다. 감자를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았다.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니까, 일이 일어난 차례, 여기서는 아마도 시간 순서에 맞게 생각하면 되겠죠. 시간 순서, 뭐 일의 차례, 다 여기서는 비슷한 생각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일단, 뭐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감자 씻었어요. 껍질을 벗겼어요. 강판에 갈았어요. 그러면, 라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재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자 반죽을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올려야겠죠. 그래서 올렸습니다. 자,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이기 때문에 감자전이 익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 익었어요. 익었네. 그러면 뭐예요? 아, 그래. 따뜻한 이 감자전 식기 전에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으면 끝. 예, 이런 문제 풀지만 말고, 정말 여기서 감자전 먹으면서 풀면 정말 좋을 텐데. 자, 라, 나, 가, 다네요. 네. 하, 여기 감자전 가져올걸. 예. 자, 감자전의 맛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예, 감각적 표현이 공기템이니까. 예, 공기템 문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자, 감자전 맛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감자전의 색깔을 표현할 수도 있고, 감자전의 모양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감자전의 맛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 여기에다가, 예, 중요한 것을, 이 포인트를 두고 잘 보세요. 하얗고 뽀얀 감자 반죽, 고소하고 짭조름한 감자전, 접시에서 쫀득하게 떨어져, 뭉게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시며, 일단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할머니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포근하게 안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뭉게구름처럼 이거 맞아요. 이거 감각적 표현 맞지만 감자전 맛과는 상관이 없죠. 접시에서 쫀득하게 떨어져. 아, 물론 감각적 표현에 들어가 있지만 이건 질감이죠. 그죠? 예. 고소하고 짭조름한 여기죠. 먹어보니까, 맛을 보니까 고소하고 짭조름하더라. 하얗고 뽀얗다. 이거 감각적 표현은 맞지만 맛이 아니라 이 감자 반죽의, 예, 색깔이죠. 색깔.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 여기에는 감각적 표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감자전의 맛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3번. 예, 고소하고 짭조름하다. 자, 여기는 색깔, 색깔, 여기는 맛, 그리고 쫀득하다. 이거 질감이죠? 그 다음에 뭉게구름 같다. 이거는 시각이죠. 네, 뭐 생김새, 모양, 뭐 이런 것들 되겠어요? 네. 이걸 알려면 우리는, 네, 어떤 감각기관이 필요해요? 눈이 필요하죠. 이걸 알려면 입이 필요하죠. 입. 짜자잔, 입. 그 다음에 이걸 알려면, 쫀득하게 떨어지네. 뭐 예를 들어서 만질 수도 있고요. 만지면서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냥 보면서 떨어지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예, 눈으로 이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뭉게구름 같다. 이 모양은 어떻게 해요? 예, 눈으로 봐야지요. 네. 자, 이렇게, 나의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감각적 표현이다. 할머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를 골라서 기호를 써 보랍니다. 자, 눈을 얘기하죠? 국어에서는 생각이나 느낌은 그냥 하나의 어휘처럼, 하나의 낱말처럼 이렇게 그냥 쓰세요. 예, 생각 또는 느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생각이나 느낌 그냥 아예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자,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몇 가지
두 가지를 한번 골라봅시다. 할머니의 품이 뭉게구름처럼 포근함, 할머니와 식탁에 앉아 감자전을 먹음,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어 감자전이 더욱 맛있게 느껴짐. 자, 할머니의 품이 포근하다. 이건 어떤 것일까? 할머니의 품에 안겼더니 굉장히 포근함을 느꼈어. 이런 거죠. 할머니와 식탁에 앉아서 내가 감자전을 먹었어. 이건 그냥 사실이죠. 그리고 포근함을 알아냈다는 건 나의 생각이나 느낌인 것이죠.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감자전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여긴 아예 느껴졌다고 답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는 가. 그 다음에, 아이고, 라가 아닌데, 다인데. 아, 제가 가끔 이래요. 네. 자, 여기 다라고 쓸게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하다가, 내가 왜 라라고 썼지? 하고 틀린 친구들 가끔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한 거야. 네. 자,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글로 한번 써보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게 다 과정이죠? 항상 똑같아요. 계획부터 합니다. 예. 항상 계획부터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요. 실제로 글을 쓰지요. 글 쓰고 나서 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점검을 합니다. 점검이 뭐라고요? 검사하는 거죠. 글을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고요. 아, 여기 좀 이렇게 고쳐볼까? 저렇게 고쳐볼까? 이 내용이 빠졌네? 그럼 더 넣고. 이 내용은 없어도 될것 같아. 그럼 빼버리고. 이게 바로 점검이죠. 그리고 나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어떻게 잘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이것도 많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한 것을 글로 쓰는 과정. 최근에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립니다. 경험한 것 중에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 그것을 써야 좀더 재밌게 쓸수 있죠. 좀더 쉽게 쓸수 있어요. 그죠? 자,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거 뭐예요? 그렇지. 인상 깊은 일이지. 또 얘기합니다. 예, 인상. 뭐예요? 인이 뭐라고? 도장. 도장이야, 도장. 여기다가 인. 그러면 도장 찍으란 얘기라고 했죠? 자, 내 머릿속에 도장이 찍혔네. 한번 찍힌 도장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즉, 인상 깊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 도장처럼 내 머릿속에 딱 찍혀버려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즉, 기억에 남아. 잊혀지지를 않아.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인상 깊은 일을 떠올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세 가지가 인상 깊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자신이 고른 경험을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자, 일단, 무엇을 겪었는지, 왜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까닭도 정리해 보고요. 자, 내가 그때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여기에다가 감각적 표현, 우리 지금 공기템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감각적 표현을 넣으면 좋을까? 두리번 두리번 거면서 아 여기다 여기다가 감각적 표현을 한번 내가 넣어보자. 자,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을 써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요. 글을 쓰고 나서 끝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신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 여기 좀 어색한데?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쳐보고요. 내가 경험한 일이 잘 드러났을까? 할머니께서 나에게 감자전을 만들어주신 일이 잘 드러났어.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잘 표현했나? 그래,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 좋아, 좋아. 쫀득하게 떨어지는 거. 아이, 좋아. 막 이런 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났나? 할머니 사랑해요. 잘 드러났죠? 내가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것 같다. 잘 드러났죠? 자, 이것도 다잘 드러났습니다. 친구들의 발표를 잘 듣고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친구들에게도 배우고 나름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위해 간단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쓸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사실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교재 보시면서, 뭐안 외워도 돼. 교재 보시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내 경험을 글로 쓰기 위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쓸까? 본 것을 쓸래. 할머니가 감자 만드는 그 감자전을 만드는 그 과정을 내가 봤어. 그래서 글 속에 녹였어. 내가 겪은 일 쓸래. 할머니랑 같이 감자 씻었어. 그리고 할머니께서 만드신 감자전을 내가 맛봤어. 뭐 이거 경험 썼, 겪은 일 썼죠? 생각이나 느낌. 할머니께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가 참 행복했어. 할머니 덕분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아. 이게 다 생각이나 느낌이죠? 수집한 자료의 내용. 여기 수집한 자료 있어요? 없지요. 그냥 내가 보고 겪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글 속에 경험을 녹여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여기 본 것, 겪은 것, 생각이나 느낌 요세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수집한 자료, 이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경우에는 무엇을 쓸 때였었었죠? 기록문 쓸 때. 기억나죠? 예, 기록문. 그 다음에 뭐 설명하는 글. 예, 설명하는 글. 이런 걸쓸 때에는 좀더 정확성이 필요하니까, 예,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면 좋고요. 주장하는 글쓸 때에도 자료를 수집하면 좋아요. 네, 내 주장을 조금 더 탄탄하게 뒷받침해 줄수 있으니까. 자신이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쓴 글에 어색한 부분이 발견됐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표현 조금 이상해. 어색해. 조금 더좀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욕심이 나죠? 아이, 어색하지만 발표하자. 어색하니까 자연스럽게 고쳤어야지. 예. 어우, 정말 당연한 말이죠.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고른다. 자신이 고른 경험을 간단히 정리한다.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아본다. 뭐, 다 좋은 내용이에요. 다 좋은 내용인데, 문제는 어색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 몰라요. 그냥 발표할래요. 그냥 낼래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뭐, 감자전 만드는 왜 있잖아요. 감자전 만드는 과정이 아까 그 글에 잘 나타나 있죠. 감각적 표현 아니더라도, 과정이 참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감자를 씻었어. 껍질을 벗겼어. 강판에 갈았어. 뜨거운 프라이팬에 반죽을 동그랗게 붙였어. 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붙여서 파삭하게 먹었어. 뭐, 이렇게. 그 과정이 참잘 나타나 있죠. 그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글로 쓸때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거나, 그죠? 그 다음에 제목은 하나, 그 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뒤에 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통째로 빠져 있어. 그거 다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쳐 쓰셔야죠. 자,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글로 쓰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이 겪은 일을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라이팬에 반죽을 넣었다. 이게 더 간단하지.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쫀득쫀득한 감자전 반죽을 동그랗게 네, 뭐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오히려 길어지죠.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실감나게 다른 말로 생생하게, 생생하게, 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감각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글쓴이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머니가 나를 안아주셨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할머니께서 뭉개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셨다. 어때요? 더이 글쓴이의 이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감나게, 생생하게, 뭘까요? 뭐,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잘 이해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해할

0: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다. 네, 다 같은 말이죠. 자신이 최근에 경험한 일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일을 떠올리고요.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연습해 보는 거죠. 예. 자, 최근에 경험한, 아니, 최근 아니어도 돼요. 옛날 것도 되나? 돼요. 예.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예를 들면 나는 호수공원에서요. 내 친구들과 자전거 탄게 정말 좋았어요. 그때 뭘 봤는데, 뭘 들었는데, 바람소리 들었고요. 물결이 반짝이는 것도 제가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부분 써볼까? 네! 저 시원한 바람소리, 그리고 반짝이는 물결을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쓰고 싶어요. 쉬, 시원한 바람소리, 보석처럼 반짝이는 물결,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경험을 떠올리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나타내 봅시다.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시원했고요. 물이 작고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요. 반짝반짝 물결이 빛났고요. 바닷물이 파랬어요. 자, 그래서 짠내와 함께 시원함이 느껴지는 파란 바다, 수아수아 소리를 내며, 예, 바닷가에서 수아수아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멀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파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감각적 표현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짠내, 그 다음에 파란, 쏴쏴, 멀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파도. 이런 감각적 표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공기문입니다. 다음 대상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은 뭘까요? 푹신푹신 새하얀 솜사탕, 탱글탱글 매끈한 포도알. 둘다 감각적 표현 맞네요. 그런데 대상이 뭉게구름이네요. 자, 그럼 어떤 것이 더잘 어울릴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이렇게 나 홀로 훌쩍 떠났다 오고 싶다는 생각 하실 때 있으신가요? 거기서 뭐 대단한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책 읽고 산책하고 천천히 하루를 보내면서요. 저는 종종 그런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파격적으로 단순해지는 만족감은 어떤 여행보다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행이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현실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베르 까미 결혼 여름이라는 에세이집에 나오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삶에는 사는 시간이 따로 있고 삶을 증언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법이다. 인생에는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기 삶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족 속의 고독. 아마 이번 여행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장소는요. 조지아 스테판치민다 산골마을이고요. 여기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 홀로 마주하는 이로운 고독입니다. 우선 조지아라는 나라를 소개해드려야겠죠. 조지아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북쪽으로는 거대한 코카서스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러시아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조지아를 그루지아라고 부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공식 명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조지아를 처음 방문했던 거는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행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였죠. 저는 당시에 1년이 넘는 긴 여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긴 여행에 지쳐있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행을 하다가 카메라 가방을 통째로 도둑 맞았거든요. 정확히 기억납니다. 제가 이 시내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였는데요. 잠시 햄버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받아서 돌아오는 사이에 누가 카메라 가방을 돌고 이렇게 가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나랑 같은 카메라 가방 쓰시네? 하고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카메라도 굉장히 비싼 거여서 눈물이 났는데요. 그보다는 역시 몇 주일치 사진이 날아간 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여행을 왜 하고 있지 하는 고민을 자주 하고 있던 때라서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좀 지내다 와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어디로 갔냐면요. 조지아 북쪽 코카서스 산맥 카즈베기 산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스테판츠민다라는 마을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관광화가 진행되어서 유명한 곳이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제대로 된 호텔도 하나밖에 없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조용하고 느린 마을이었고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한 계절을 보내기로 한 거죠. 물론 숙소를 예약하고 간 건 아니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한텐 뭐가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번역 어플을 켜가지고 동네방네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찾아낸 집이 마을 가장 외곽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집이었는데요. 그 옆에 절벽에 있는 큰 협곡도 있었어요. 역시나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주인분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마을이 보통 여행객들이 와도 한 3, 4일 지내다가 이렇게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3, 4달을 지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방 하나만 빌리는 것도 아니고 이 별채로 쓰고 있는 건물 하나를 전체를 다 빌리는 거였죠. 그래도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게요. 문 열고 나오면 이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또 정면에는 해발 5,000m가 넘는 카즈베기 산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저는 이 집에서 여름 한철을 보내게 됩니다. 산골 마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항상 새벽에 수탉 울음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은 마을 여기저기서 우려대기 때문에 뭐 알람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수탉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간단히 달리러 나갔습니다. 그 무렵 산속엔 아무런 차소리, 사람 소리도 없고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소말 당나귀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면은 이 카즈베기 산 정상의 만년설이 원래는 푸른빛이었다가 햇빛을 받으면서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럼 그거 이제 보고 들어와서 다시 샤워하면서 손빨래를 하는 거죠. 세탁기, 청소기, 텔레비전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냉장고도 없어요. 그래서 밥은 어떻게 했냐면요. 매일

인데요. 따분하고 길었습니다. 집에 와이파이도 없으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살았고요. 그래도 마음만은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은 그 산 속에서는 이제 제가 따라가야 하는 사회의 속도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세상이 흘러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지낸다면은 당연히 제가 산 속에서 세 달 넘는 시간을 홀로 버티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거는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두 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 집에 방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한 이 정도 되는 작은 책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방이죠. 저는 산속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 대부분을 이 방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데 보냈습니다.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뭐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그 방에서 썼던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하면서 필기했던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하고요. 또 다음 여행에 대한 계획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산속에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나 심지어는 뭐 동네 강아지들 특징에 대해서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산골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요. 혼자서 이 공책을 채워나가면서 다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행만 계속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경험만 쌓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이걸 내 경험으로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디까지 이해했고 뭐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 확신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행가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뭐 사실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살아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좋은 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가끔이라도 내가 내 삶을 잠시 멈출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된 건 대학생 시절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은 아무래도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일 때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원은 당연히 다녔고요. 바둑, 수영, 피아노, 미술 학원도 다니고 또 학생들 보면은 막 음악 시간에 장구, 실기 시험 이런 것도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행평가도 가끔씩 학원에 가서 미리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원을 네다섯 개씩 다닌다고 해서 뭐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과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변 친구들도 다 같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학원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역시 좋은 대학교에 가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결국 1호 냈습니다. 카이스트. 고등학교 3학년인 저한테는 정말 꿈만 같은 학교였죠. 여전히 그 합격 소식을 듣게 된 날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35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아직도 그때만큼 온 가족이 다 같이 행복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죠. 아, 이제 끝났다. 근데 이게 어떤 나쁜 뜻은 전혀 아니고요. 나는 이제 명문대학교 학생이 될 테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희망찬 기대를 품고 20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 기대가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 20살이 되던 해에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교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터라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내 친구의 친구의 일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잠깐이라도 이 현실 밖에 떠났다 오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 멈추는 일에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아마 산속에서의 시간도 이때와 비슷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창시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산속으로 돌아오자면은
그래도 주말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커다란 카즈베기 산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그 산 중턱에 있는 언덕 꼭대기 위에는요,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게르게티 삼위일체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주말이 되면은 항상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조지아를 대표하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엄청나게 멋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곳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은요, 오후 5시쯤 되면 전부 투어버스를 타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혼자서만 오롯이 이 경치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밤이 되면은 또 만년설 위로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혼자 보내면서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산골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도 결국 외로움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 외로움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아, 이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주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나 보내는 시선, 아니면 TV나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듣게 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 속에서는 애초에 그런 바람 자체가 불지 않으니까 조금 덜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이 모든 소리에서 떠나서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고요한 시간을 견뎌낼수록 더 단단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다시 산속에서 빠져나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3개월을 홀로 보낸 저는요, 이제 다시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상태였고요. 그만큼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 정들었던 산골 생활을 최대한 근사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은 뭐였냐면요, 좀 웃기게 들리실지도 있는데 조지아 서쪽 끝에 바툼이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화물선을 타고 흑해를 건너기로 한 거예요. 뭔가 이 흑해 건너면서 끝내는 게 낭만적이잖아요. 물론 이 화물선을 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흑해를 완전히 가로지르는 화물선은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당연히 유람선도 아니기 때문에 승객 터미널이라든지 뭐 매표소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매일 항구에 찾아가서 정보를 얻어낸 끝에 결국 화물선을 탔습니다. 총 항해 시간은 60시간. 당연히 배에 있는 동안 인터넷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속에서 3개월을 보내고 온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겠죠. 오히려 바다 위에서 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화물선이 정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를 제외한 승객들이 전부 화물차 기사분들이라는 거죠. 풍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객실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갑판은 늘 제가 독차지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흑해의 긴 수평선만 보였고요. 마치 내가 이 배의 선장이라도 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여행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설레고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잠시 산속에서 웅크려서 지내고 있던 제가 다시 대양으로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특히 아름다운 거는요, 바다 위로 해가 뜨고 지는 풍경이에요.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강연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족 속의 고독이라는 게 저한테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여행은 이렇게 흑해 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베르 까미의 말을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림자 없는 태양은 없으며 밤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역시 인간의 삶이라는 건 밝은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에 들려드린 제 이야기는요, 빛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어둠 속을 통과했던 여행,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초비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2: 어! 다리가 안 빠져!
3: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본디딩 스텝업 교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우리 영어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영어책을 아주 잘 읽는, 찰지게 읽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비결은 단어를 많이 외워서 일까요? 혹은 문법을 정말 잘해서 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읽어서랍니다. 영어책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순 없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즐겨볼까요? 제가 즐기게 만들어 드릴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서서히 이 George라는 양치기가 부릉부릉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보도록 할까요? 너무 재밌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노를 알고 사용하자. 우리 친구들이 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o one day,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ewe, George came up with an idea. He left his flock unattended and rushed down the slopes towards the town as fast as his legs could carry him. He pretended to be in a panic and shouted,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The townspeople jumped up and ran with George back to his flock. They soon realized, however, that there was no wolf and returned to the town grumbling.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but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0: The boy who cried wolf. 그 두 번째 이야기.

0: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조지라는 양치기 소년은 뭔가 재밌는 걸 찾고 있어요. 일상이 너무 지루해요. 양들과만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걸 찾는데, 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 one day. 그래서 어느 날,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you. 자, 이거 발음 특이하죠? you라고 읽습니다. eu입니다. 그래서 you. 맞죠?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after 뭐 한 후에, spending, 보낸 후에, 아침 내내, 맞죠? 오전을 보낸 후에, 오전 내내 뭐 한다고 보냈냐면, trying to catch. 잡는다고, 노력한다고, 아침 내내 아침 시간을 전부 다 보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양이겠죠. naughty라는 것은 바로 버릇없는, 말을 안 듣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닌다라는 것이겠죠. 이쪽으로 와라, 이제 이쪽으로 쭉 몰고 가야 되는데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이 아이를 잡아다니러 조지는 막 달려 막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you라는 것은 바로 암양입니다. 암컷 양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암컷 양 한 마리를 잡으러 다닌다고 아침 내내 그 시간을 다 보낸 후에 George came up with an idea. 조지는 아이디어가 come up with는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요거 제가 왜 이런 의미, come up with라는 게 사실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생각을 떠올리다, 뭐 이런 의미가 되었잖아요. 자, 보세요. 생각이 있는데 이게 come, 나에게 왔죠? come up, 머리 쪽으로 up, 위에 있죠? 와서 머리 쪽이 with라는 것은 뭐뭐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는 게 나에게 와서 머리 쪽에 있고, 맞죠? up 올라가서 거기에 with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와서 머리 쪽에 함께 있다. 그게 뭐예요? 생각이 났다.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He left. 그는 남겨두고요. His flock unattended. Unattended라는 것은 바로 방치된, 돌보지 않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정돈되게 딱 이 돌본 상태에서가 아니라 그냥 풀어두고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그의 양떼들을 돌보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and rushed.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막 달려갔습니다. Down the slopes towards the town as fast as his legs could carry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의미 파악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려 내려갔습니다. The slope라고 하면 이 비탈이겠죠. 이 산비탈이나 언덕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Towards는 뭐뭐를 향해서, the town, 마을을 향해서 내려갔고요. As fast as는 뭐뭐만큼 빠르게, 뭐만큼 그의 다리가 그를 옮길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빠르게라는 것이죠. 즉, 제 다리가 제 몸을 옮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달릴 수 있는 한 그의 다리가 그를 옮긴다라는 말은 바로 그가 달릴 수 있는 한 빠르게 달려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이 표현이 참 재밌죠. He pretended. 그는 뭐뭐 인척했습니다. Pretend라는 것은 뭐뭐 인척하다. 원래는 아닌데 그런 척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 인척했습니다. To be in a panic. Panic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비슷합니다. 하나는 당황.
1: 어떡해.
0: 예, 당황. 그 다음에
1: 무서워. 정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0: 이 공포.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당황한 척 했다는 것이죠. And shouted.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늑대가 제 양을 공격하고 있어요. Attack이라는 것은 바로 공격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게 늑대가 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죠. 근데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뭐 너무나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이제 방금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 So one day,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you, George came up with an idea. He left his flock unattended and rushed down the slopes towards the town as fast as his legs could carry him. He pretended to be in a panic and shouted,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wnspeople jumped up and ran with George back to his flock 이라고 돼 있죠. The townspeople 이라는 것은 townspeople 안에 보니까 마을도 있고 사람들도 있죠. 마을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jumped up, 벌떡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양 잡아먹으면 안 되지. 몽둥이 들고 어서 가자. 늑대 쫓으러. and ran with George. 그리고 George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Back to his flock. 그의 양떼들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They라는 것은 여기서 George가 아니겠죠. 바로 they는 마을 사람들. 바로 앞에 나왔던 townspeople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soon realize. 바로 곧 realize라는 것은 바로 깨닫다. 아, 깨달았습니다. However,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That there was no wolf. 늑대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And returned to the town. 그리고 마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이것 봐라. 이 George라는 이 꼬마가 거짓말을 했네. 애가 너무 또 심심하고 하니까 장난쳤겠지. 그래도 나 지금 내 하던 일거리들 다 제쳐두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약간 투덜거리면서 grumbling이라는 것은 grumble, 원래 원형입니다. 투덜거리다. 그래서ing가 붙어있으니까 투덜거리면서 다시 마을로 돌아갔겠죠. 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흔히 쓰는 no입니다. 이 no가 원래는 이런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십니까? No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은 너와 친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거 모르고 있었으면 친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No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No를 알고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No, 맞죠? 이 No는 무엇인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단 1번은 바로 not any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no는 not an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 적어 넣어 볼까요? 바로 there is no milk in the fridg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not any는 뭔가 전혀 뭔가가 없는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뭐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전혀 뭐뭐가 없는, there is는 뭐뭐가 있다, no milk, 우유가 전혀 없다. In the fridge. Fridge는 냉장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no를 그대로 무엇을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바로 there isn't any milk in the fridge. 여기 보니까 not any, 지금 isn't와 합쳐져서 not이 이렇게 apostrophe로 줄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ere isn't any milk in the fridge. 똑같은 거예요. There is no milk in the fridge. 그래서 냉장고에 우유가 없다.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냉장고에 우유가 전혀 없다. 똑같은 거예요. not any가 그냥 no, 줄여져 있다. 짧게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영어는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뭐뭐가 없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No가 not at all 이라는 것이죠. 결코 뭐뭐가 아닌 이라는 의미예요. 결코 뭐뭐가 아닌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 easy job.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Job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고 일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It's no easy job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바꿨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It's not at all an easy job이 되겠죠.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no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짧게 줄여져서 쓰인답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대답을 할 때 No, Yes 할 때 나 그거 싫어 No, I don't want to do that 나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을 때 맞죠? 약간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 No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도 No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but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George는 went back to,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거짓말 한번 했어요. 장난 한번 치니까 George가 좀 재밌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걸 보고 또한 이런 장난을 매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duty라는 것은 바로 일이나 직무,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즉 양을 돌보는 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For the next few days, 며칠 동안, 다음 며칠 동안, 즉 며칠 전에 한번 장난을 쳤어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동안은 그래도 조용하게 원래 하던 양치기 일을 계속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그리고 이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추운데 그리고 좀 습하고 좀 이 축축한데 뭔가 비도 오기도 하고요. 뭔가 이 날씨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날씨가 살짝씩 변하면서 왠지 조지의 마음도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제 효린 파파인 제 모습을 보면 사실은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액션을 하고 괜히 우는 소리 내고 양 우는 소리요. 꼭 그렇진 않아요. 강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조금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0: 이야기를 온전하게 즐기면은 그 이야기를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내가 마치 이 조지 옆에 서 있는 양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이야기를 즐기면 영어에 푹 빠지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주변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시끄러운 소리가 나든 간식이 다가오든 오로지 나는 나의 책에 집중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친구들도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 이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지금 조지가 이렇게 거짓말했네. 에헤이, 큰일 났다. 이런 이 머릿속에 나만의 생각도 넣어가면서 이 책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렇게 확 몰입해서 읽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한마디로 빨리 올라가죠.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The townspeople jumped up and ran with George back to his flock. They soon realized, however, that there was no wolf and returned to the town grumbling.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but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Come up with. Come up with. Tom came up with a good idea for the project. Naughty. Naughty. So one day,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ewe, George came up with an idea. Unattended. Unattended. He left his flock unattended. Attack. Attack.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Realize. Realize. They soon realized, however, that there was no wolf and returned to the town grumbling. Duty. Duty.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단어는 바로 pretend라는 것인데요. 영어 단어는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즉, pretend라는 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 글을 읽을 때는 뭐뭐인 척하다라는 동사로서 의미를 알려드렸지만 이게 동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장에 따라서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e pretended to be asleep. 자, she라는 것이 어떤 여자아이가 되겠죠. 혹은 여자아이나 여성이 되겠죠. 어른일 수도 있고요. 그녀는 pretended, 뭐뭐인 척 했습니다. To be asleep, 잠든 척 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왔는데 뭔가 깨어있다는 것을 표시를 안 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잠이 든척 했다. 그래서 pretend라는 것은 뭐뭐인 척 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pretend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또 다른 품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They used a pretend phone이라고 되어 있죠. A phone이 있습니다. 전화기가 있죠. 자, 근데 pretend phone이에요. 바로 뒤에 보니까 phone이라는 명사가 있죠. pretend는 바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사용했다. 뭘 사용했냐면 a pretend, a는 하나고요. 하나의 pretend phone을 사용했다. In the play, 이 연극에서. play라는 것이 연극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극에서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뭐뭐인 척하다, 전화기. 전화기인 척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즉, 가짜인 전화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pretend라는 것이 뭐뭐가 아닌데 뭐뭐인 척하는 것, 즉 사실은 이런데 아닌 척하는 것, 이런 게 바로 pretend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닌데 뭐뭐인 척하는 거, 뭐 다 되겠죠. 그래서 뭐뭐인 척하다인데 그거를 명사, 이 형용사로 바꾸면 바로 가짜의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이렇게 품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단어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풀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단원평가 문제, 그리고 확인 문제 등을 통해서 복습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함께 공부했었나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생물의 한 사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하기 위한 조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추 흰나비 우리가 사육상자 꾸미는 것 함께 공부했었고요.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 과정에서 알, 번데기, 애벌레, 어른벌레. 자, 각각의 단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공부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동물의 한 사리 중에서 알을 낳는 동물과 새끼를 낳는 동물들의 한 사리 과정을 알아봤었습니다. 자,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 과정에서는요, 우리 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새끼를 낳는 동물에서는 강아지, 즉, 개의 한 사리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자, 이렇게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 과정과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사리 과정은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아, 맞아, 이런 내용 공부했었지. 아, 맞아, 그런 문제 풀었었지. 여러분들 조금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그 느낌 온 것이 정확히 잘 맞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2쪽에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1번. 생물이 태어나서 자란 다음 자손을 남기고 살아가는 과정. 자, 이것을 생물의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는 문제인데요.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미션을 하나 드렸었죠. 그 미션과 굉장히 유사한, 비슷한 문제죠. 자,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꽤 많이 잘 남겨주었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자, 1번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한 사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물의 한 사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지 1번 문제 통해서 점검해 보았고요. 그럼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잇나비를 기를 때 알이나 애벌레를 보호하기 위해 사육상자에 무엇을 이렇게 씌우는지 그것의 명칭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사육상자에는요, 이 알이나 애벌레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를 하냐면, 그렇죠. 방충망을 설치합니다.

자, 방충망을 설치하는 까닭이 무엇 때문이었었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진정한 만점왕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자, 방충망을 씌우는 이유는 바로 알이나 애벌레 상태로 있으면 다른 외부에 있는 다른 곤충이나 생물들이 와서 이 알이나 애벌레를 잡아먹거나 또는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방충망을 설치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또한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방충망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 배추 흰나비의 한 살이 과정을 쭉 관찰을 하는 것이지요. 자, 배추 흰나비는 다 자라서 어른벌레가 되면 날개가 생깁니다. 자, 날개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날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학교에 와서 딱 봤더니, 사육상자 안에 배추잇나비가 사라졌다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 방충망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우리 두 번째 이유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문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긴 원통 모양이고 초록색의 형태다. 세 번째 힌트를 보니까 다리를 이용하여서 몸을 이동하고 허물을 벗으면서 몸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고 하네요. 자, 우리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 단계에는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알 있었고요. 그 다음 애벌레 단계가 있고요. 자, 다음 단계는 맞아요. 번데기 단계죠. 자, 번데기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바로 어른 벌레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어느 단계에서 볼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우리 두 번째 애벌레 단계에서 볼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추잇나비 한 사리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는 문제예요. 아, 아까 전에 문제와 여러분들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요. 우리 한 사리 단계 알, 애벌레, 번데기, 그리고 어른벌레 단계가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주변의 색깔과 점점 비슷해지고요. 두 번째로는 아, 정말 큰 힌트가 되겠네요. 움직임이 없고 크기도 변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 과정에서 움직이지 않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었어요. 바로 알 상태와 그리고 번데기 상태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알과 번데기의 차이가 있다면 알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알의 원래 색인 그 연노랑색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요. 번데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맞아요. 주변의 색으로 점점 비슷해지죠. 그 까닭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는데요. 자, 번데기 단계는 여러분들 어떤 단계냐면요. 우리 애벌레에서 어른벌레가 되기 위한 그 중간 단계예요. 자, 이 중간 단계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해요. 자, 애벌레는 우리 잎에 붙어서 주로 생활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어른벌레가 되면 정말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애벌레 상태에서 이 어른벌레 상태로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몸을 뚝딱뚝딱뚝딱 새롭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날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어떤 가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가게가 아직 열기 전에 자, 수리 중 해놓고서 안에를 열심히 뚝딱뚝딱 고치는 모습을 돌아다니다가 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배추잇나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번데기 단계 때는 잠깐 문 내려놓고 열심히 그 안에서 고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치고 있으니까 다른 벌레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배추 흰나비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바로 주변의 색깔과 점점 비슷해지는 방법을 선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번데기는 주변의 색깔과 비슷해지면서 다른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단계 어떤 단계인가요? 그렇죠?

번데기 단계가 되겠죠. 그럼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한 사리 중 솜털로 덮여 있고 암수 구별이 어려운 단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닭의 한 사리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떠올려야 되겠죠? 닭은 맨 처음에 알에서 시작합니다. 자, 알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 알을 깨고 무엇이 태어나나요? 맞아요. 병아리 상태가 되죠. 자, 병아리가 조금 더 크면 큰 병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맞아요. 다 자란 닭이 되죠. 자, 이다 자란 닭이 되면 여러분들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쉬워지는 단계가 되지요. 왜냐하면 외적인 바깥에 드러나는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솜털로 덮여 있고 암수 구별이 어려운 단계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단계다? 그렇죠. 병아리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병아리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확인 문제 마지막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처럼 새끼를 낳는 동물 두 가지 쓰는 건데요. 자, 개처럼 새끼를 낳는 동물에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소나 말이 있었죠? 그래서 소는 갓 태어난 송아지 상태에서 큰 송아지에서 다 자란 소가 되고요. 말은 여러분들 갓 태어난 망아지 상태에서 좀큰 망아지 상태에다가 다 자란 여러분들 말이 되지요. 자, 이처럼 우리 새끼를 낳는 동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공부했었어요. 자, 이렇게 확인 문제 통해서 아, 이 단원에서 중요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고요. 그럼 우리 실전 단원 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쪽에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 관찰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선택지부터 볼까요? 배추잎이나 케일잎을 먹이로 준다. 자, 지난번 단원평가 1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배추와 케일이라고 하는 이런 식물들은요, 여러분들, 배추잇나비가 주로 먹는 먹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먹이로 줘야 되겠죠?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먹이가 될 식물 화분은 한 번만 넣어준다. 자, 우리 먹이가 될 식물 화분 한 번만 넣어주면 이 먹이가 다 떨어지면 이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는 쫄쫄쫄 굶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한 번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 어느 정도 잎을 애벌레들이 먹었다면 자, 부족해지면 다시 또그 잎을 채워 넣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육상자에 방충망을 씌우는 까닭 왜 씌우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아,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지요. 아, 사육상자에 방충망을 씌워 놓는 것이 굉장히 우리 2번 공부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떠올려 봅시다. 다음과 같이 사육상자에 방충망을 씌우는 까닭.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서술형을 쓸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겠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방충망을 씌워주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이 사육상자 안에서 살고 있는 배추 흰나비의 알과 애벌레를 여러분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방충망을 씌워놓죠. 자, 그래서 우리 씌운 까닭 쓸때 알이나 애벌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키,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보호라는 것이죠. 그 이곳에 살고 있는 알과 애벌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두 번째 이유 있다고 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요? 맞아요. 이거 첫 번째 이유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 그 단계를 다 거쳐서 어른벌레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날아가면 우리 어른벌레를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벌레를 놓아주기 전에 관찰을 위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씌우는 역할도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흰납이

알의 부화 과정을요, 순서 없이 나열했다라고 해요. 자, 알맞은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 그냥 알인 상태겠죠? 자, 알인 상태는 기역, 니은, 디귿 중 어떤 것인가요? 맞아요. 바로 디귿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은 바로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디귿 단계에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오는 단계인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두 번째에 쓸 기호는 기역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에 이 알을 깨고 애벌레가 다 나왔습니다. 무사히. 그럼 이 애벌레가 제일 처음에 먹는 것이 있었지요. 바로 무엇을 먹었나요? 자신이 있던 바로 이 알의 껍데기를 먹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니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럼 도대체 왜이 애벌레가 이알 껍데기를 먹는가? 그 이유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어야 되겠죠? 자, 이 애벌레가 알 껍데기를 먹는 이유는 여러분들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자, 알 깨고 나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빵! 하고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자, 힘들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힘이 좀 빠져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더 살아나가야 되는데 일단 먹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자신이 머물고 있던 알 껍데기를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알 껍데기는 고농축 영양 덩어리거든요.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먹고 우리 배추 흰나비의 애벌레가 힘을 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단계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4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 흰나비 애벌레의 특징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형태만 이런 것뿐인 거지 결국은 어떤 선택지가 알맞지 않은 거 찾는 문제랑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친구 1부터 볼까요? 긴 원통 모양이야. 그렇죠. 우리 애벌레 선생님이 피카소 뺨치는 그림 실력으로 이렇게 그려를 보자면 그렇죠. 약간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요렇게 여러분들 애벌레가 요렇게 생겼죠? 긴 원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 볼까요? 초록색이고 다리가 여러 개 있어. 그렇죠. 우리 애벌레 색깔 초록색이고 다리 여러 개 있습니다. 3번, 움직임이 있고. 맞습니다. 이 다리를 이용해서 움직이지요. 그리고 먹이를 먹습니다. 맞네요. 자, 마지막 4번, 허물을 벗으면 몸이 점점 작아진다고 했는데 아니지요. 허물을 벗으면 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한네번 정도 허물을 벗고 나면 30mm 정도, 즉 3cm 정도의 크기까지 자란다고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했어요.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맞습니다. 친구 4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단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배추 흰나비의 단계가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 단계는 맨 처음에, 맞아요, 알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애벌레 있고요. 다음, 번데기 단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른벌레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한 사리 단계 중에서 이러한 특징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양쪽 끝이 뾰족하다. 자, 양쪽 끝이 뾰족한 모습, 어떤 건지 알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도 볼게요. 먹이를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아하, 움직이지 않는 단계, 여러분들 두 가지 있었어요. 알과 그리고 번데기 단계가 있었죠. 자, 몸 색깔이 주변의 색깔과 점점 비슷해진다. 아하, 이러니까 여러분들 정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단계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5번 문제 정답은 번데기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흰나비 알과 번데기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알과 번데기의 공통점. 자, 아주 큰 공통점이 있죠. 우리 알과 번데기 모두 움직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인데요. 자, 여기서 다른 거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문제에서도 살펴봤었는데.

건데요. 자, 알과 번데기가 한 가지 다른 것은 바로 색깔이죠. 자, 알은 여러분들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데기는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렇죠. 번데기는 주변의 색에 따라서 그 색이 변하는, 점점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 문제에서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니까요. 자, 공통점은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4번이 되겠죠.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기가 변하는 건 여러분들 어떤 단계에서 그럴까요? 맞아요. 애벌레 단계겠죠. 자,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알 단계에서 그랬고요. 크기가 1mm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 역시 알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5번 선택지의 경우에는 번데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중용호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배추 흰나비 어른벌레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처럼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 과정, 순서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어야 되지만,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배추 흰나비의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꼭꼭 기억해 둬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날개로 날아다닌다. 그렇죠. 우리 어른벌레가 되면 여러분들, 이전에는 없던 날개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 1번 선택지 맞고요. 2번, 가슴에 세 쌍의 다리가 있다. 이건 역시 어른벌레의 모습으로 맞습니다. 자, 3번, 가슴에 두 쌍의 날개가 있다. 자, 이두 쌍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개로 날아다니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3번 역시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4번, 머리에 한 쌍의 더듬이가 있는 것 맞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까요? 머리, 가슴, 꼬리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자, 얼핏 보면 여러분들 이거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서 틀린 부분이 하나 있죠? 잘 찾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꼬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 가슴, 배로 여러분들 구분 지을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 7번, 7번의 문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흰나비 한 사리 과정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여러분들 무슨 단계예요? 기억은 애벌레 단계예요. 니은은 알이에요. 자, 디귿은 여러분들 어른벌레 단계네요. 자, 리을은 여러분들 보니까 맞아요. 번데기 단계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거는 알이죠. 그러니까 니은. 자, 다음으로는 번데기니까 리을. 자, 그 다음으로는, 아, 번데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역시 선생님이 잘못 말한 것까지도 잘 캐치해냈어요. 그렇죠. 애벌레가 먼저 나와야 되죠. 자, 훌륭합니다. 자, 애벌레. 기억 그 다음 나와야 되고요. 자, 애벌레에서 여러분들 나아간 것 바로 번데기죠. 자, 번데기, 다음 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른벌레. 디귿해서 니은 기역 리을 디귿으로 여러분들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9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닭의 한 사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한 사리 과정을 순서대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요하겠죠. 자, 닭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알 상태여야 돼요. 자, 알 상태에서 여러분들 껍질을 깨고 껍데기를 깨고 여러분들 나옵니다.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 자, 병아리 상태죠. 그 다음에 큰 병아리 상태였다가, 자, 이제 암컷과 수컷을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다 자란 닭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을, 기역, 니은, 디귿이죠. 자, 그럼 리을, 기역, 니은, 디귿은 여러분 몇 번? 4번이죠.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볼까요? 닭의 한 사리 과정 중 볕과 꽁지깃이 길게 자라 있는 단계. 자, 이 볕은 여러분들 어디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볕이고요. 꽁지깃은 꼬리에 있는 이 깃털입니다. 꽁지깃. 자, 이것이 여러분들 길게 자라 있는 단계.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수 있죠. 자, 왼쪽에 이렇게 볕과 꽁지깃이 화려한 친구가 수컷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자, 왼쪽보다는 좀덜 튀는, 자, 이것이 바로 암컷이 되겠죠. 자, 바로 이 단계 여러분은 기호로 쓰면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의 한 사리 과정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갓 태어난 강아지와 다 자란 개 사이는
어떤 단계인가요? 맞아요. 바로 큰 강아지 상태죠.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 정답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 12번으로 가보면요. 개의 한 사리 과정 중에서 눈이 감겨 있고 귀도 막혀 있는 단계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개의 한 사리 단계, 과정 방금 전에 우리 살펴봤었어요. 자, 맨 처음에는 갓 태어난 여러분들 강아지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큰 강아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큰 강아지 상태에서 이제 다 자란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세 단계에서 눈이 감겨 있다, 그리고 귀도 막혀 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때는 어미의 젖을 먹는 단계예요. 자, 이런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그렇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 태어난 강아지 단계에서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의 한 사리 과정에서 볼수 있는 공통점으로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되어 있는 동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자, 연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자리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가 있네요. 자, 연어와 잠자리와 개구리. 자,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떠올려 보아야 되겠죠? 자, 연어, 그리고 잠자리, 개구리 모두 알을 낳는 공통점이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 알을 낳는 설명이 있네요. 몇 번에 있나요? 그렇죠. 바로 첫 번째 1번에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번 공통점으로 옳은 것, 알을 낳는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알을 낳는 여러분들 동물의 공통점을 두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알을 낳는 동물들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었나? 자, 우리 떠올려 볼게요. 그럼 알 낳는 동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닭 있었어요. 닭 있었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봤었던 연어도 우리 알을 낳았죠? 개구리도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잠자리도 알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자, 알을 낳는 동물은요, 새끼를 낳는 동물과 확연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끼일 때와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그 모습이 여러분들, 알을 낳는 동물은 어떤가요? 그렇죠. 다르죠.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개구리죠. 개구리를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개구리 갓 태어나서는 올챙이입니다. 그런데 올챙이가 다리가 생기고 점점점 그 모습이 변화해서 개구리가 되죠. 자, 다 자란 것과 갓 태어났을 때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새끼를 낳는 동물들은 어땠어요?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럼 우리 알을 낳는 동물 공통점 써야 되니까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은 것 내용 적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자라면 무엇을 합니까? 짝짓기를 하죠. 자, 짝짓기를 통해서 그 자손을 낳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공통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 자라면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는 건 알을 낳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새끼를 낳는 동물 역시 다 자라게 되면 암컷과 수컷이 서로 짝짓기를 하여서 자손을 낳는다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지금까지 14개 단원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 최종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여러분들, 조사 미션입니다. 자, 연어나 닭처럼, 자, 연어나 닭, 둘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알을 낳는 동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어나 닭처럼 알을 낳는 동물들이 우리가 배운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검색 누리집에서 알을 낳는 동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또는 여러분들 지식 백과사전 등을 활용해서 알을 낳는 동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 동물도감 같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동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0: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과학, 식물의 한 사리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1: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5단원의 이제 뒷부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열심히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집중을 해서 배웠다면요.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열심히 만든 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호흡에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저장을 하는지 이어지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과학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위에 늘 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감자, 고구마 좋아하시나요? 감자, 고구마 한 번도 안 먹어본 친구는 정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한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감자, 고구마 이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이제 어떤 요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레시피가 아니라요. 그냥 이 감자, 고구마 그 자체를요, 광합성의 산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질지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감이 잘 오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서, 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로 더 맛있어질 수 있구나,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맞았는지 마지막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본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식물도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에? 정말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냐면 뭐 사람을 포함한 이런 동물들은 숨을 마시고 내쉬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호흡이 느껴지지만 식물들이 숨을 마시고 뭐 내뱉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식물도 호흡을 한다? 그러면은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식물뿐만이 아니라 식물, 동물 할 거 없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요. 이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숨을 마시고 내쉬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호흡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포로 구성된 모든 생명체들은 이러한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이것은 모든 생물종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세포호흡을 꼭 해야만 하는 걸까?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은요, 호흡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식물은요, 호흡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과정이냐면 바로 세포 단위에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을 이루고 있는 뿌리 끝부터 뭐 줄기나 잎 끝까지 모든 세포에서 이러한 세포에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을 쭉 날

돌려보면요. 결국 이런 식물세포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포호흡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줄여서 그냥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산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분해하면 이러한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조금 와닿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광합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호흡도 하나의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료로 양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양분을 만들었으면 그냥 끝 아닌가요? 이걸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양분 자체에서 그대로 에너지를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양분을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 에너지로 생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합성하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양분을 호흡을 통해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분을 분해할 때 필요한 또 다른 준비물이 무엇이냐? 바로 산소 기체입니다.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하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부산물로서 이산화탄소와 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잠시 이렇게 펜을 내려놓고 이 식을 열심히 째려보면서 뭔가가 떠오르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딘가 낯익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 식물들의 광합성 과정이 뭐였나요?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비대어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 과정이다라고 우리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 과정은요, 광합성 과정의 정반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면은 광합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조금 이따가 우리 호흡과 광합성 비교하는 것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이 양분을 산소로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부터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흡식으로부터 또 모든 것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에 필요한 물질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식에 나와 있죠? 이 왼쪽에 있는 두 가지 재료겠죠. 바로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이 포도당은요,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양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산소는요, 기공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할때 흡수를 해낼 수가 있고요. 혹은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것을 저장했다가 호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의 결과 만들어지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이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이세 가지 요소가 되겠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일부는 식물의 생장 등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양분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전환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발생하는 두 가지 물질이 더 있죠. 바로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또쓸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또 식물에게 저장을 해놨다가 광합성에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많으면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또 물은 광합성 등 식물의 생명활동에도 이용이 되고요. 또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서 기공 밖으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물이 어떻게 기공으로 나가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에 기체 상태인 수증기 형태로 기공을 통해서 일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호흡과 광합성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요, 결국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광합성은 반대로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수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으로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즉, 둘의 관계는 정확하게 반대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을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비대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이라는 양분으로 저장을 하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 과정은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 바깥에 있었던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의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열심히 만든 포도당을 이제 다시 산소로 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와 물을 얻고요.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바로 우리 식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광합성과 호흡이 정 반대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과 광합성, 이거를 이런 표 형식으로 비교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방금 선생님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세포 단위에서 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호흡은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포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주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원에 동물의 세포호흡도 배우게 될 건데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항상 모든 생명체들은 모든 세포에서 언제나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 광합성은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었죠? 식물 세포 중에서도 초록색 알갱이였던 이 엽록체라고 하는 공간에서 광합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간도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을 때, 즉, 낮에만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료와 그 결과 만들어진 그 부산물의 관계도 정확하게 정반대죠. 호흡은 포도당을 산소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일하면, 자, 광합성은 반대로 물을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결과 생성되는 관계가 정확하게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체 교환도 많이 물어봅니다. 호흡은요, 기체만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이라면, 광합성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뱉어내는 그러한 과정이었죠. 이것도 정확하게 반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 출입, 이게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 합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조금 낯설어하고 헷갈려 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할때빛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체 바깥에 있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해내면서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 원료를 분해하면은 그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방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흡수와 방출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식물의 기체 교환 한번 볼게요. 빛의 세기가 강한 낮 시간과 빛이 없는 밤 시간, 이렇게 시간대를 두 개로 나누어서 결과적으로 식물에서 어떤 기체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이거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낮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빛의 세기가 강한 낮에는 광합성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일어납니다. 햇빛이 쨍쨍할수록 광합성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 호흡도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니다. 호흡은 밤낮 할거 없이 언제나 일어나니까요. 자, 그런데 광합성과 호흡 모두 다 일어나지만 햇빛이 강한 낮에는 광합성량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광합성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광합성의 기체 교환은 뭐였죠? 바로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요, 산소는 방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낮에는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반면 빛이 없는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을 할수 있을까요? 광합성은 아예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반면 호흡은 어떨까요? 호흡은 언제나 일어나므로 호흡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에 의한 기체 교환만 일어납니다. 호흡은 뭐였죠? 양분을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호흡량과 광합성량을 비교했을 때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이 그림도 참 출제가 많이 되는 그림인데요. 자, 낮에 한번 볼게요. 낮에는 광합성, 호흡 모두 다 일어납니다. 다만 광합성에 의한 기체 교환의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깥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일부 이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탄소를 방출하는 호흡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밤에는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호흡에 의한 기체 교환만 일어납니다. 즉,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초탐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식물의 호흡에 필요한 물질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식물의 호흡, 중요했던 식도 한번 적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식물의 호흡. 여러분들, 광합성 식 적어라 하면은 바로 쭉쭉쭉 적을 수 있어야 하듯이 식물의 호흡식도 적어라 하면은 반자동적으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자, 식물의 호흡은요, 광합성의 정반대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양분을 산소로 분해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흡에 필요한 물질, 바로 왼쪽에 있는 이두 가지가 되겠네요. 포도당 그리고 산소. 정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요, 밤낮 할것 없이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X입니다. 호흡은 식물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고요. 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산소가 광합성에 이용될까요? 그게 아니라 호흡은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의 결과로 만들어진 기체는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4번,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호흡의 의의였죠. 양분을 분해함으로써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림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우리 기역과 니은이 어떤 과정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비대어질을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어냈네요. 기역은 바로 광합성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의 결과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산소가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만든 이 양분을 가지고 산소로 분해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이 니은 과정은 바로 오늘 배웠던 식물의 호흡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광합성 호흡이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표는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을 비교해서 나타낸 그림과 표인데요. 자, 각각에 들어갈 말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낮에는요, 광합성, 호흡 모두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광합성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합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산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반면 밤에는요,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를 소모하게 돼요. 즉, 산소를 흡수하고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흡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한 결과물을 이제부터 광합성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광합성 산물이 방금 호흡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앞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반드시 모든 이 산물들이 호흡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또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자, 광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잎에 저장된 이 녹말 있잖아요. 식물이 열심히 광합성을 해가지고 잎에다가만 이 양분을 계속해서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잎만 계속 커지겠죠. 막 키가 자라지도 못하고요. 열매 쪽으로 양분이 가지도 못해요. 잎만 계속 거대하게 커지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식물의 각 기관에 필요한 곳으로 양분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녹말은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체간을 따라서 물질을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에 잘 녹는 물질로 전환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뭐냐면요, 포도당 하나에 과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당류 종류를 붙여놓은 이당류의 물질을 설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그려져 있어요. 이 설탕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 설탕으로 전환이 되어서 필요한 각 기관으로 체간을 따라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양분들은 다양하게 필요에 의해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광합성 산물의 이제 생성과 저장, 그리고 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 물질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양분 는요 포도당이었어요. 가장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 가장 작은 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포도당이었는데 얘는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녹말은 무엇이냐? 바로 포도당 여러 개가 많이 많이 결합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록체에 낮 시간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두운 밤이 되면은 이제 체감을 따라서 이 양분이 이동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요? 바로 설탕의 형태로요. 설탕이란 두 개의 당류가 결합된 형태로서 물에 잘 녹는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언제 이동을 하느냐? 바로 밤입니다. 녹말이 주로 밤에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감을 통해 이동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위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과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 처음에는 포도당이지만 낮 동안 입속의 염록체에는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랬다가 밤이 되게 되면은 물에 녹는 설탕으로 전환되어서 필요한 식물의 각 기관까지 다 골고루 운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광합성 산물의 저장과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광합성 산물 그 양분들 있잖아요. 포도당이든 뭐 녹말이든 설탕이든 또 다른 뭐 단백질 지방이든 이러한 양분들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방금 정리했던 것처럼 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호흡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분을 양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가끔씩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먹었을 때이 포도당 자체가 에너지 자체로 바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세포호흡으로써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두 다 호흡으로만 쓰이지는 않고요.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도 이러한 양분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이 키가 자라거나 뭐 뿌리가 자라거나 이럴 때 그런 양분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 썼는데, 호흡에도 쓰고, 구성하는 데도 다 썼는데,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차곡차곡 식물들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약물들을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뿌리에 저장하는 친구, 줄기 혹은 잎, 열매 등등 각각의 저장하는 기관들은 다르지만 여러 기관들의 다양한 형태의 양분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양분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지 대표적인 이런 작물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몇 가지 없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포도라고 하는 이 과일은요, 이름과 어울리게 이 포도당의 형태로 양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 양파, 과일류 등을 먹으면은 단맛이 나는 이유? 바로 양분을 포도당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이 이당류 있죠? 설탕. 설탕도 달죠. 이 설탕 형태로 저장하는 작물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탕무나 사탕수수. 이렇게 사탕이 들어간, 작물들이 주로 이렇게 설탕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름도 설탕이니까 사탕 바로 연관짓기가 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포도당 여러 개가 저장된 형태인 녹말. 이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 작물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감자, 고구마, 벼, 밀 등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 벼, 밀을 물에 아무리 그냥 그대로 물에 담궈 놓더라도 막 녹아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먹었을 때좀 배부른 그런 애들 있죠? 녹말 형태의 전분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탄수화물 형태로만 양분이 저장되지 않고요. 어떤 식물들은 아예 새로운 에너지원인 단백질 혹은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단백질 형태로 저장하는 것은 콩 등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작물에는 땅콩이나 깨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광합성 산물로 만들어진 그 양분을 갖다가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형태로 다양하게 저장도 하고, 호흡도 하고, 구성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광합성 결과 발생한 친구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산소인데요. 자, 이 산소는 식물이 스스로 호흡하는 데 쓰일 뿐만이 아니라 기공으로 배출을 해냄으로써 다른 여러 생물의 호흡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기 중으로 뱉어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 산물, 바로 양분과 산소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광합성 산물은요,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씨 맺고,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과정에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는 식물의 생장

즉 식물을 구성하는 요소로도 쓰입니다. 또한 다른 동물들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이 되어주는 거죠. 즉 먹이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이렇게 외부에 있는 에너지원을 섭취함으로써 세포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생명체들에게 양분을 제공해주는 역할, 그리고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물은요, 다른 생물들에게 굉장히 이로운 것을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고마운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앞에 사용과 저장 내용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과학성 사물의 이동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 그림 우리 앞에서도 많이 보았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양분과 산소를 만드는 이 과정, 바로 광합성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A는요, 가장 작은 당의 형태인 포도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 물에 너무 잘 녹습니다. 그래서 잎에 저장할 때는요, 길게 연결된 구조인 녹말의 형태로 바꾸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녹말이요, 각 필요한 기관으로 이동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물에 잘 녹는 형태인 설탕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A, B, C에 대한 답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번 이어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양분의 기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중에서 물에 유일하게 잘 녹지 않았던 양분은요, 길다랗게 연결된 구조인 C, 녹말이었습니다. 2번,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 가장 기본 단위인 포도당 A였습니다. 3번, 주로 밤에 체관을 통해서 식물체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 우리 식물체의 각 기관으로 운반이 될 때는 이동하는 형태의 B, 설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광합성 산물의 저장 형태, 그리고 예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 산물로서 다양한 이제 양분이 만들어지는데 그 저장되는 형태는 식물마다 다 다르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녹말 형태로 주로 저장하는 이제 예시는 바로 감자가 있었고요. 단백질로 저장하고 있는 예시는 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바로 사탕수수였고요. 그리고 지방은 땅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예시 정도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볼게요. 광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요, 뿌리에만 반드시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용을 다 하고, 뭐, 세포호흡에도 쓰고, 구성에도 쓰고, 다 하고 남은 양분은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장이 될 때, 저장되는 기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저장되는 에너지원의 형태도 달라요. 그러니까 뿌리, 줄기, 잎, 열매, 씨, 뭐, 다양한 기관에 저장이 될수 있고, 또 저장이 될 때, 포도당, 설탕, 녹말, 단백질, 지방,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둘다 틀렸으므로 X고요. 2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양분은요, 잎속 영력체에 포도당 형태로 저장된다? 자, 맨 처음에 만든 것은 포도당 형태가 맞지만, 이것이 저장될 때는 물에 녹지 않는 녹말 형태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3번,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 기체는요, 식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생물의 호흡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4번, 녹말은 주로 밤에 설탕 형태로 바뀌어서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체관을 통해서 식물체의 각 기관으로 운반이 돼서 이 식물에 골고루 영양분이 공급이 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강의 초반에 제시했었던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의 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감자. 고구마가 있습니다. 막 해가지고 막 따끈따끈하게 뭔가 이렇게 갓 캤을 때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감자 고구마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광합성 산물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설명을 했나요?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자 고구마는 주로 양분을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 식물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바로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 생물체거든요. 자, 그러면 녹말 자체는 단맛이 날까요? 단맛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단맛이 나는 거는 포도당 혹은 설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녹말이 포도당으로 더 많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답은 오랜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먹으면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더 달아진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감자와 고구마를 캔 이후에 직후에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더 맛있어집니다. 왜냐? 녹말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양분이 식물의 호흡을 위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포도당으로 분해될수록 더 단맛이 나고 더 달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이제 식물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오늘의 252강.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 배우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읽기로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 연습을 좀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못 드렸어요. 분사구문을 그러면 제가 왜 강의를 했을까?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구어체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잉글리시에서도 그렇고 분사구문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거의 쓰지도 않는 구문을 왜 가르쳐 드렸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문들, 그러니까 중등용 지문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셔서 보시게 되는 수능의 지문들 안에서는 분사구문이 꽤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읽기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자, 다섯 문장 저하고 이제 구문 분석하고 해석까지 열심히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오늘 배웠던 그 문장들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문장입니다. 어우, 세 줄이네요. 이게 김밥도 아니고 무슨 세 줄이에요. 김밥 세 줄. 그죠? 야, 굉장히 긴데요. 자, 사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draw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등용 단어인데요. 자, 그림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telescope. 이거는 이전에 한번 어휘 시간에 다뤘던 단어죠. 자, 텔레가 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고요. 자, 스코프이 범위이기 때문에 망원경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observator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단어는 사실은 대문자이기 때문에 안 해드려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중등용 단어도 아니에요. 근데 observe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관찰하다, 관측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observatory는 자, 그 명사형으로서 관측소, 혹은 전망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owell Observatory라고 하면 Lowell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자 그런 천문대 정도 관측소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모든 어휘들을 다 이제 대략적으로 필요한 어휘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자 성분을 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 그렸단 얘기겠죠. 자, 그 이제 페인팅하고 드로잉이 좀 다른 것은 드로잉은 보통 연필 같은 걸로 우리가 이제 그 건물 따위의 아웃라인 같은 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던가 하는 요 정도의 그림을 드로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건축 기사 같은 분들이 판에다가 이제 건물 외관을 갖다가 이제 옛날 말로 제도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drawings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튼간에 여기서는 그냥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엇의 그림입니까? 이건 당연히 형용사구겠네요. 자, planets 이 단어도 배웠죠? 행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ke는요. 또 형용사적 수식어네요. 뭐와 같은? Mars. 화성과 같은 그런 행성의 그림을 그 사람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요? 이 튀어나오잖아요. ing가 튀어나오는데 나는 얘랑 관계없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컴마가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 녀석을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으로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이 보통 이렇게

an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문장 끝이죠? 예, 문장 끝에 오게 되면 이건 뭐라고요? 동시 상황으로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사용하면서? 이 망원경을 사용하면서 화성과 같은 행성의 그림을 그 사람이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또 동사로 출발하고 있으니까 주어는 똑같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보냈습니다. 뭐를요? 그 그림들을요. 댐은 바로 drawings를 말하겠죠. 어디에다 보냈나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길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았고요. 자, 요 분사구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처리를 잘 해주시면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시면 요 문장, 자, 길지만 복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 했나요? He made drawings of the planets like Mars. 그쵸? 자, 뭐 하면서요? 요 부분이 중요했죠? Using these telescopes. 이렇게 돼 있었고요. And sent them. 그것들을 보냈다죠? 어디다 보냈습니까? To Lowell Observatory.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었다.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1번 내용 자, 살포시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일단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건 고등학교 가시면 바로 외우셔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중등용 단어는 아니고요. 그 예전에 보면은 이제 왕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죠. 자, 이런 사신 사자 이런 사람을 메신저라고 했어요. 또 조선시대 때는 이제 뭐 전령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통신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말을 태워가지고 이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누군가를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쟁 때, 자, 전령이라고도 많이 불렀답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보통 심부름꾼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주어 안에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심부름꾼 소년들이, 그러니까 전령 역할을 하는 그런 소년들이 어떻게 했어요? would run. 달린대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동사니까 run은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거든요. 달리다.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뒤에 나온 거 아니에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왔다 갔다 달렸답니까? 바로 MT가 되겠습니다. 사무실과 자, 그다음에 집들 사이에서 그냥 연락이 뛴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콤마가 등장하고 ing가 나왔어요. 자, 이 콤마는 뭘 의미하죠? 저 앞쪽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애 아니에요. 의미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따져보면 뭐뭐뭐를 배달하는 집. 집이 뭘 배달해요? 배달하고 있기는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의미상으로도 그렇지만 저 콤마를 통해서 뒤쪽에 있는 ing는 저 수식하는 애 아니에요. 이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끊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분사 구문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의 꼬랑지에 분사 구문이 오면 뭐라고 했죠, 제가? 자, 그건 동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심부름꾼 소년들이 사무실과 집 사이에서 막 뛰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자, 뭐 하면서? 바로 편지와 자, 텔레그램즈가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은 또 텔레가 먼 거잖아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은 우리가 전보라고 해요. 텔레폰, 텔레스코프, 그다음에 텔레그램 이런 단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 이제 전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쓰지 않죠. 그래서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전부 다그 스마트폰으로 좀다그 교신을 하기 때문에 자, 굳이 이제 전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by hand, 손으로 직접 이런 얘기예요. 직접 들고 편지와 전보 따위를 배달하면서 이 장소와 이 장소 사이에서 연락에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would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will이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이죠. 예, 그런데, would의 특별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한 가지 요번에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과거에.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이 공간과 이 공간 사이에서 뛰어다녔다가 아니고요. 불규칙적으로 다니곤 했다. 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을 나타내는 would라고 하는 요 조동사에 대한 추가 설명까지 마무리 짓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Many messenger boys would run between offices and houses, delivering letters and telegrams by hand.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3번으로 이동할게요. 와우, 이제는 세 줄을 넘어서서 자, 네 줄, 김밥 네 줄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별로 안 어렵죠. 콤마로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 목적어. 끝. 그러면 이 앞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저거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자, 수식어구가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아, 주어 동사가 안 나오고, ed만 남았어요. ed만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앞에 being이 생략됐다. 자, 그런데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살아있다? 바로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살아있는 케이스를 직접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요로 했을 때이 사람이 이것을 말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 앞에부터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자, 네 단어로 여러분들 처리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자, asked는 질문을 받았을 때뭐 수동의 개념일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뒤에는 그럼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겠어요? 이것을 질문 받았을 때 그런 얘기예요. 자, why 다음에는 완전 문장이 와 있을 겁니다. why가 의문 부사니까. 왜 전화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과거에 받았었을 때 이런 얘기죠. 자, 수석 엔지니어. 리딩이라고 하는 건 이끄는 엔지니어잖아요. 어떤 엔지니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끄는 엔지니어라고 하면 우리는 수석 엔지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데디아라고 말했죠. 데디아가 꽤 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여러분 뜯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ericans decided. 미국 사람들이 결정했다잖아요. 뭘 결정했습니까? 바로 무엇뭇을 결정하다니까 얘는 목적어인데요. decide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투부정사와 ing 중에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미래지향적 동사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결정하는 거니까. 자, 뒤쪽에 나와 있는 the new 시스템은 전화 시스템이고요. 전화 시스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을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부사적 수식어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예요. 길이는 길지만. 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servant만 아시면 되겠네요. servant는 하인, 종의 뜻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충분한 하인과 종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계 시스템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의 요지예요. 참 흥미로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여러분들. 자, 요 문장. 자, 우리 한번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자, 어떤 내용입니까? When asked. 질문을 받았을 때죠. 뭘 질문 받았어요? 그 뒤에 부분을 A라고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hy the telephone system had become popular in America. 자, 여기까지가 지금, 분사 구문의 내용이었어요. 콤마. 그 다음에 뭐였죠? 누구였어요? A leading engineer. 그 다음에는 said. 그 다음에 또 A잖아요? A가 굉장히 길었죠. Americans decided to use the new system. 이유는요?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servant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자,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angry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angry는 화가 난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콤마로 끊겨서 부사 역할이라네요? 이제 당황하시겠어요? 자, 이제 몇 문장을 해보셨으니까 당황 안 하실 거죠? 자, 요것도 지금 형용사가 형용사 자리에 안와 있고 부사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건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분사 어디 갔어요? being이니까 생략됐겠죠. 그래서 앞쪽에 being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ing angr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맥상 생략된 접속사는

0: because 정도로 보여져요. 화가 나서, 화가 났기 때문에 raise는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뭐를요? 목소리를요. 목소리를 들어올렸다는 얘기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러면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 이게 자,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물론 이 angry는 여러분들이 부사적 수식어로 보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went. 나갔대잖아요. 어디로요? 집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대요. 화가 나서 그가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문 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구문은 지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 영어를 공부하시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잘 알아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4번도 마무리를 지어볼 거고요. 자, 이 문장도 지금 이제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gry, comma. He raised his voice. 됐죠? 자, 누구에게? To his father. And went. out of the house. 이렇게 되겠어요. 자, 4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한대요. 주어 동사죠?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걱정한대요? 바로 상태에 대해서 걱정한답니다. 이건 부사적 수식어인데요. 요 단어는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자, state라고 하는 단어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처럼 어떤 장소를 나타내서 국가나 주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사전에 1번의 뜻은 상태의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등용 단어입니다. 자, 근데 무엇의 상태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용사적 수식어.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언제 걱정해요? 자, 오늘날 하는 겁니다. 부사적 수식어요. 그 다음에 and 이하에 자, 또 절이 연결돼 있어요. 주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돼 있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죠? 요 전체 내용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목적어 안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지를. 뭐할 때? 바로 요럴 때 이런 얘기인데요. 왜는 접속사니까 이하의 주어 동사에 절이 오는 것도 맞지만 자, 어제 뭐 배웠어요? 분사구문이 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when 플러스 분사구문의 구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raise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면 그 사람을 들어올리는 거니까 기르다의 뜻이 있고요. scary는 무서운의 뜻이에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떻게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분석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요. 자, 요렇게 되는데 요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볼까요? Many parents worry about the states of the world today and ask 뭘 물어보죠? 자, how they can feel safe when raising kids in this scary worl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다 되셨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문장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He made drawings of the planets like Mars using these telescopes and sent them to the Lowell Observatory. Many messenger boys would run between offices and houses, delivering letters and telegrams by hand. When asked why the telephone had become popular in America, a leading engineer said that Americans decided to use the new system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servants.

0: 자, 여러분들 굉장히 긴 문장들 여러 개 오늘 다루어 보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자, 그래도 할만했죠? 자,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쓰기로 반복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시험에서 100% 출제가 되는 협의의 묵권대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묵권대리. 묵권대리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대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묵권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뭘 잘못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협의의 묵권대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가서 매매하면서 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랬대?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겁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애가 가서 병과 매매를 하면서, 와, 나 갑의 대리인데 라고 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호칭을 보면 얘가 본인이고요.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인 했다는 거고요. 상대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애가 지금 이 매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효가 되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게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애가 7억에 팔아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받고 싶겠죠? 인정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본인이 이 행위를 추인, 인정을 하는 순간에 성급해서 유효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게 인정할게 그냥, 오, 땡큐,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성급해서 유효가 된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자, 추인한 때부터 유효냐, 아니면 처음부터 유효냐,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유효가 된대요, 이겁니다. 그러면 법률관계를 따진 거니,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할수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인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세상 사가 일방적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도 권리가 하나 있으니, 자, 그 권리가 뭐야? 권리가. 그래서 최고권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권이라는 건, 최고란 말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본다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 본인이 갖는 권리가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너 인정할 거니 거절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걸 최고랍니다. 말만 권, 최고권이라고 그랬지, 이건 단순히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 알았건 몰랐건, 몰랐건 알았건 따지지 않고, 무슨 말이죠?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몰랐건 알았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물어볼 수는 있다. 아니, 세상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자,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철회를 한다는 말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철회를 한다는 말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도 5억짜리 지금 아파트를 7억에 매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있잖아, 나 이거 없던 일로 할래, 라고 걷어들이는 걸 철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니, 철회권. 언제만 되느냐? 그랬더니 선의만 된다니까요. 여기서 말한 선의라는 말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 그자만 철회권이 있고요. 이자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했대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권이 없대니까요. 항상 똑같습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 그러니까, 자, 선처리가 되는 거지, 악처리란 없다. 악처리 안 된다, 안처리. 자, 다시요. 대리권이 없는

내가 대리행을 했습니다. 자, 이걸 협의 문건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협의 문건대리가 성립되려면 일단 현명은 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잡아낼 거. 그러면 권리관계를 따진다고 그랬으니 본인은 자기 행위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취인권. 그리고 손해면 거절할 권리가 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상대방에도 권리가 있으니, 자, 상대방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최고권. 이건 단순히 물어만 보는 것이니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철회는 누구만 된다고요? 선의만 된다라고 해서 선철이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파트가 정해졌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취인권, 취인 거절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형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거 잡아내란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철회라는 말이 있는데, 자, 추인인.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추인을 한다는 말은 무효 취소가 되는 법률행위를 무효 취소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추인하고 그래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추인 인정할게. 그 말은 뭐죠? 유효로 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한다는 말은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죠. 무효. 그런데 앞에 각각 확정적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대요.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추인을 먼저 하면 철회가 안 되는 거고요. 철회가 안 됩니다. 반대로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먼저 뭘 하나를 하게 되면 다음 걸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신 겁니다. 추인을 먼저 하면 철회가 안 되고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이 안 된다. 정리하시고요. 자, 본인과 무권대리 상대방 법률관계 이랬는데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손해면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추인 거절권. 그리고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요. 최고권이 있어요. 최고라는 말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자 가능하다. 그런데 철회는 걷어들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선철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 보나마나 추인권 아니겠어요? 추인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한다는 건 본인에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본인이 손해가 나는데 그걸 인정한다? 이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추인권이라고 하는 건, 자, 본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인정할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자, 형성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한 뜻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단독행위가 형성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행위, 혼자 하는 게 지금 단독행위이니, 혼자 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만약에 시험 문제에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 동의 승낙 필요 없이 나 인정할 거야. 그럼 바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할 거냐? 상대방 그랬는데 추인한다는 건 자, 본인이 지금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할수 있대요. 다할수 있다. 그래서 자,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요. 승계인 전득자에게 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누군가에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게 한 취인한 말이에요. 자, 여기가 본인이고요. 여기가 무권 대리인입니다. 무권 대리인. 그리고 자, 매매를 했다는 소리고요. 여기가 상대방 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이 행위를 자, 추인한다. 그러면 원칙은 얘한테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어디를 주로 물어보냐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계. 여기를. 추인을 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짜리를 7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말이죠. 우리 가볍게 전화를 걸었다니까. 야, 네 아파트 5억짜리 내가 7억에 매매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잘했어. 인정. 그 얘기를 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한 추인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무권 대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로 전화를 걸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전화를 걸어서 야, 본인이 추인한단다 야. 그러면 상대방이 안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된 거예요? 추인이 된 거지.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자 추인됐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고요. 이제 추인이 됐기 때문에 자 처리할 수 없다야. 그런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자 추인한다고 말했는데 이 무권 대리인 전화를 안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인이 안된 거고요. 그래서 추인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아하,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X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 추인은 누구에게나 다할수 있다. 누군가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질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추인을 상대방에게 직접 해주면 좋은데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 동그라미, 상대방도 알았대. 그러면 추인된 거지. 그러니까 추인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추인됐으니까 철회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얘가 전화를 안 했나 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겠죠? 몰라. 그래서 추인 안된 거야. 자, 추인됐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추인이 안 됐으니까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이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추인은 방금 형성권이라고 했으니, 자, 상대방의 동의 승낙 필요 없이 일방적인 의사 표시하고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추인을 하는 게 맞지,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조건부 추인을 했을 경우에 원칙은 무효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대요. 이러면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줄 때는 자, 추인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쿨하게 인정! 이래야 되지. 거기다 뭐가 어떻고 어떻고 살을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소리 되겠습니다. 근거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은 뭐가 되겠습니까? 너 하는 거 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건 설명인 거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 자, 추인할 때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내용으로 바꾼다든지, 조건을 붙였다든지, 무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유, 괜찮아요. 라고 동의를 했으면 유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언제나 무효라고 하면 틀린 거죠. 언제라고 들어가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유효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자, 추인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는 항상 묵자가 뜨면 끝문장 묵 있다, 묵 있다, 도토리 묵 있다, 묵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코드로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직접 말하진 않았으나 어떤 걸 우리가 묵시적 추인이라고 하느냐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하진 않았더라도 정황상으로 보니 오 추인 같은데 이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무권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돈을 가지고 와요. 아까 우리가 사례 든게 5억짜리 아파트에 7억짜리 매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얘가 7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수령했다니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말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우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돈을 가져간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돈을 일부를 수령했거나 또는 유예 요청 이랬거든요.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병이 말이죠. 본인에게 전화 걸어서, 나 이거 했는데, 빨리 나돈 줬는데, 너 등기 언제 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갑이 말하기를, 본인이 말하기를, 오늘 바쁘고요. 자, 내일 해드릴게요. 유예 요청. 해준다는 겁니까? 안 해준다는 겁니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인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민법에서는 10년을 굉장히 긴 세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인을 했고요. 그걸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법에서는, 아, 인정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판단하겠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거고요. 그런데, 자, 묵시적 추인으로 볼수 없는 게 있는데, 장시간, 장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0년이 길어요? 장시간이 길어요? 어떤 세월이 더긴 시간입니까? 10년이 깁니까? 장시간이 깁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장시간, 장기간 개념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공부를 했던 건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했냐면 자 예랑 예를 따져본 거 아니겠어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그러면 본인이 갖는 권리는 뭐였나요? 자 추인권이 있었고요. 추인권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 물어본다 최고권 없던 일로 할래요. 그래서 철회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관계 하나. 그래서 파트가 이거 하나가 있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짓수를 따져보면 그리고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있고요. 무권 대리인이 있고요. 지금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예죠, 예. 그렇지 않나요? 왜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행위를 했냐? 이런 소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매매를 했고 자 건물 받아다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거절해 버려. 그러면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라고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권대리의 책임이라고 배우신다. 이렇게.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이제 지는 경우가 있고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랬더니 자, 첫 번째가 자, 책임을 지는 경우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고 철회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요. 법정 무과실 책임,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책임지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진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애가 있는데, A가 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얘기하기를, 있잖아요. 얘가 사기쳐가지고요. 제가 이걸 한 거지니. 자한테 따지지 말고요. 얘를 혼내주세요! 라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5조의 책임을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두번 나오거든요. 이게 계약법에서 매도인의 담보채무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정 무과실 책임이란 말이 보이면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책임져라. 이렇게. 언제요? 그랬더니 본인이 나 몰라. 추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철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철회하지도 않고 자 그리고 자기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없고 없으니까 책임지라고요. 본인의 추인이 없고 철회가 없고 대리권을 증명을 못했고 만약에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을 해버렸다면 지금은 대리권이 없지만 그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책임을 안 지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 했대요? 추인도 없대요? 자, 철회도 없대요? 자, 시작. 없고, 없으니 책임져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가려면, 이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반드시 선의면서 무과실이 됩니다.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그리고 알 수도 없었다 이래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인 경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가 행위 능력자래.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행위, 즉 책임질 자, 그 나이가 돼가지고 이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같이 반대로 꼭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반대를 해볼까요? 지금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머나, 본인이 추인을 했대요. 추인을 했대요. 자, 또는, 자, 선처리가 철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지금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 책임? 그러니까 얘는 책임을 안 지겠죠. 다시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했고 했으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했고 또 우리 선체가 추인한다는 말은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는 나 모르는 거야. 자, 유효가 되니까 책임 안질 거고요. 철회한다는 말은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던 일이 돼버리는.

0: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인 책임을 안 진다는 거고요. 다시 이 무권대리인이 예전에 저한테 대리권이 있었는데요 라고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꼭 반대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고 했으니 나 몰라. 책임 안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이건데 그 항상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얘가 상대방인데 상대방 이 녀석이 말이죠.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 지금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한 을이 잘못, 을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더 나쁩니까? 얘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 자, 이런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를 잡아보면 자, 이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얘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 녀석 봐보세요. 미성년자랑 매매를 하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야, 너의 아버지가 너 추인 안 한단다, 야. 어? 그러니까 너 책임져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미성년자를 굉장히 두텁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야. 혹은 그냥 다이렉트로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해봅시다. 했고, 했으니까 나 책임 안 진다. 했고, 본인이 추인했고, 자, 우리 선처리가 처리했고, 대리권을 증명해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책임을 안 진다는 소리고요. 상대방이 더 나쁜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더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더 나쁜 거지. 더 나쁜 건 뭐예요?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데, 제한 능력자인데 지금 행위를 했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더 나쁜 거지. 자, 그럴 때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요. 그럼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 책임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누구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있습니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 여기를 꼭이 무권대리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자,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자 처음부터 자 얘가 본인이고요 자 그리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얘가 무권대리 되는 거고요. 무권대리인 자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 책임의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상태를 보면 자이 무권대리인하고 상대방만 놓고 본다면 자 일단은 그뒷 얘기는 다 빼고요. 일단은 누구 잘못이 크다? 얘 잘못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한테 너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책임을 물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책임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매매를 했다고 치면 갑 건물을 가져다가 넘겨달라 지금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라 이 소리예요. 계약을 이행하라. 그러면 건물 받아가지고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하라. 그런데 건물을 이전해 주려면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때는 자 무슨 배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물어볼 때. 그러니까 항상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자, 그 권리를 준다. 보호를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권대리인하고 예를 놓고 보면 당연히 잘못은 얘한테 있으니 선택권도 얘한테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따로 나오냐면 무권대리인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전체 정리를 해보면요. 이건 100%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협의 문건 대리 본인이 갖는 권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인권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요. 최고권이 있고요. 그리고 철회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일단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추인은 정확히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문제 스타일은 상대방이 최고를 언제 하는 거고 철회는 언제 하는지가 단골 시험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물어만 보는 것이니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철회는 선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악철이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시험에 한 10번 나왔을 거예요. 여기만 파트만요. 자 이거 그래서 여기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트가 여기죠. 그래서 일단 결론은 지금 무권 대리인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자, 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될까요?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했어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니까요. 나 몰라요, 이거지. 우리 딸도 그렇더라고요. 아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자 내가 할 거 했고 다 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했거나 했고 우리 선체를 처리를 했고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면 책임을 안 진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나쁜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책임 안 진다는 거고요 더 나쁜 경우 자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랑 행위를 하고서 너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거고요. 그 반대죠. 언제 책임을 져야 될까요? 못했어. 그러니까 없고 없으니까. 그래서 자 본인이 추인도 없고 철회도 없고 자 추인도 안 해줘 철회도 안 해줘. 자 그리고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자, 책임을 지는 경우. 그리고 이 무권 대리인이, 자, 행위 능력자래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몰랐대요. 알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면 되는데요. 그게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준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계약 이행해줘. 자,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행을 할 수 없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선택권이 누구에 있는지가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 상대방 선택에 따라 하더라. 이 파트는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민법을 따져봤을 때 어느 내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그러니까 얘를 보호를 해줄 건지 얘를 보호를 해줄 건지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협의 무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EBS 수험생님 반갑습니다. 도덕과 강의를 맡은 정배홍입니다. 자, 이제 오늘요, 중졸 도덕 1강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육과 정상에서 총 6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도덕 원교과가 있고, 도덕 2교과가 있거든요. 그 도덕 원교과에 있는 내용들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의 일부분,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의 일부분, 요세 가지 단원의 내용에 대해서 시험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사람의 특성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사람의 특성은 주로 1번에 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성, 이것들 중에 어떤 특성을 묻는 건지를 묻는 문제가 1번에 나왔다면 이게 이제 해마다 문제의 유형이 조금씩 바뀌어요. 보통 이게 1번에 나오지 않으면 1번에는 다른 유형으로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기출의 유형을 봤을 때는 1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가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도구적 존재, 문화적, 윤리적, 이성적, 사회적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이 존재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의 이름만 아시면 내용들은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과목이 도덕이기 때문에 윤리적 존재라고 하는 게 시험에 답이 돼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윤리적 존재보다는 다른 존재의 사람의 특성이 시험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첫 번째, 도구적 존재부터 보시면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고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으로 매우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보완하고자 도구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구적 존재는 시험에 출제가 될때이 도구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화적 존재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그것을 세대를 통해서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발전시키는 존재다. 문화적 존재 역시 시험에는 도구적 존재보다는 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구적 존재는 그래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아, 도구적 존재는 도구라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윤리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름. 자,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도덕적으로 옳지 않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인간다운 삶. 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건 뭘까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윤리적 존재라고 하는 건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될때 옳고 그름, 요 단어를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성적 존재예요. 학문의 진리와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이성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 존재야. 역시 얘도 이성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성이란 단어를 보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존재 나와 있죠. 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의 특성 중에서 한 가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사람의 본성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서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면 중졸 시험을 보시겠죠? 그럼 그 이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고졸 시험을 보시겠죠? 그런데 이제 고졸 시험을 보실 때 개정돼요.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2015 교육,

과정인데 2022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 이 내용이 고졸로 넘어들어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준비해 두시면 이제 고졸 가서 공부하실 게 조금 더줄수 있습니다. 자, 잘 나오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예시를 주고서 어떤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라고 묻는 문제 아니면 보통은 이런 내용을 이제 자료로 풀어드리고요. 어떤 학자와 관련된 거야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성선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하게 태어나는 거야 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맹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나친 욕구나 환경에 의해서 그 착한 마음이 변해서 악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착한 본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맹자가 주장한 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천적으로 네 가지 착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요. 그 사단을 네 가지를 다 아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측은지심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측은지심과 관련돼서 성선설을 묻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선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가겠습니다. 성악설. 반대인 거죠.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해. 순자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바른 도리에 따르려는 노력. 그게 도덕인 거죠. 그 노력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 성무 선악설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착하거나 악한 것으로 정해지지 않아. 백지 상태야. 이런 의미죠. 고자예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거나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 이 성무선악설도 뭐란 얘기예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선한 행동, 즉 도덕적 행동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이런 입장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선설입니다. 측은지심과 같이 연결시켜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욕구와 당위로 가겠습니다. 이 욕구와 당위는 시험 문제에 용어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욕구라는 게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당위. 2015 교육과정의 도덕원에서는 당위라고 하는 용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욕구 볼게요. 의미. 무엇을 원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것을 욕구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인간은요, 욕구를 갖고 있고요. 그 욕구를 충족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100%다 얻으려고 하세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죠. 그 이유가 이제 아래 당이 나옵니다. 지나친 욕구 추구하면 문제점이 뭐야?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할수 있다. 다른 사람의 욕구와 충돌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을 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욕구의 충족 상황에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위는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당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위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욕구를 조절해서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알수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욕구 충족이 당위를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본다면 나의 행동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양심 갈게요.

양심도 이제 용어 설명으로 답이 양심이에요. 답이 양심인데 이 양심이라는 답을 찾고자 나오는 자료를 보시는 이야기죠. 이 자료가 요 의미에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마음의 명령을 얘기한다.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할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문장입니다. 양심을 이렇게 표현해서 다음과 관련된 도덕적 용어는 뭐죠?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재판관이다 라는 것, 바른 삶을 인도해주는 나침반이다 라는 형태로 양심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더라. 이건 실제로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역할. 우리가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얘가, 이 나침반이, 이 심판관이 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할때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요. 왜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아,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메리칸 원주민이 있죠.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양심을 마음속의 삼각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기출에 또한번 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도덕적 추론의 의미와 과정인데요. 요 내용 중요합니다. 이게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시면 상당히 난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도덕적 추론의 의미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이용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도덕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세 가지를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세 가지의 예시로 나온 내용들을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도덕 원리고, 이건 사실 판단이고, 이건 도덕 판단이야. 이런 식으로요. 자, 도덕적 추론 과정입니다. 보통의 3단 논법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인데요. 요걸 이제 도덕 추론 과정에 비춰봤을 때 도덕 원리, 사실 판단, 그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덕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자, 안에 도덕적 추론 예시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제 철수가 한 무임승차는 법을 어긴 행동이다. 어제 철수가 한 무임승차 옳지 않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세 가지 문장을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옳다, 옳지 않다가 붙어 있죠. 이거는 다 도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옳다, 옳지 않다가 붙어 있지 않은 2번은 얘만 유일하잖아요. 얘가 사실 판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도덕 판단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두 가지 내용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법을 어긴 행동은 옳지 않다. 무임승차이 나왔죠? 근데 3번 문장 봤더니 철수가 한 무임승차는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래서 얘가 도덕 원리고요. 얘가 도덕 판단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덕 원리 검토 방법 나와 있죠? 얘도 중졸뿐만 아니라 얘는 고졸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제 중졸에서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가 역할 교환 검사라는 거예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역할 교환 검사라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봤을 때 내가 제시한 도덕 원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볼수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보통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나와요. 그럼 자료에서 역할 교환 검사가 답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를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갑과 을의 대화입니다. 갑. 키가 작은 친구를 도토리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될까? 무슨 의미예요? 친구의 신체적 결함을 별명으로 지어서 부르는 게 그렇게 큰 문제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갑이 제시하고 있는 이 도덕 원리의 타당성에 대해서 을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키가 작다고 친구를 울리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다음 문장 중요한 겁니다. 너. 지금 이 너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 야, 가봐. 너보다 키큰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놀려도 너는 좋겠니? 라고 물어볼 때 지금 키가 작아서 놀림받는 대상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 도덕 원리를 제시한 갑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아, 입장을 바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역할 교환 검사구나라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역지사지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관련돼서 역지사지가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원리 검토 방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역할 교환 검사 아니면 보편화 결과 검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시험마다 역할 교환 검사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보편화 결과 검사가 나와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도덕 원리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여기서 포인트가요. 보편성, 보편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더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해서 도덕 원리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보편화 결과 검사라고 한다. 자, 또 대화가 나와 있죠. 가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 무단횡단이 그렇게 큰 문제니? 사고가 안 났는데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갑은 그것에 대해서 을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 답은 나오죠. 모든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다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너의 말은 너의 도덕 원리는 적절하지 않아라고 제시하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보편화 결과 검사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가치의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치의 유형을 공부하실 때 보통은 이제 이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구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를 구분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보다 이제 얘네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물질적 가치입니다. 그 대상이 특정한 사물에 한정되는 가치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의복, 음식, 주택 등.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어떨까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막 열심히 법니다. 돈 버는 게 좋아요. 하지만 외롭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질적 가치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데요. 필요 이상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정신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로서 지혜, 선함, 아름다움, 거룩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중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는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해야 된다고요? 정신적 가치죠. 되나요?

쉽게 하면 이거예요. 뭐 돈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양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런데 정신적 가치의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도구적 가치입니다. 도구적 가치라고 하는 건 마치 지금 물질적 가치의 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에요. 수단으로서 지닌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본래적 가치에 그 자체로 목적으로 추구되는 가치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행복인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 수단이 되는 돈을 맹목적으로 쫓게 된다면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치 전도현상이라고 해요.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이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이제 가치전도 현상이라는 용어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 가치는 가볍게 읽어보실게요. 자, 이제 8번으로 가서 가족 간의 도리입니다. 이건 역시 중졸, 고졸 다 나오고요. 중졸 때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요. 중졸에서는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 묻는 거예요. 자료 던져드리고 이거 읽으시고 가족 간의 도리도 알맞은 걸 고르세요. 이것 중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효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것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효라고 한다는 거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쉽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우더더니 아랫사람에게,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절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자애라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애입니다.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손하게 대하여 서로 존중하는 것을 우애라고 한다. 그래서 요세 가지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존중과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봉사의 의미와 특성인데요. 봉사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보다는 봉사의 특성, 요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쉽게 쉽게 나왔어요. 그동안 계속.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돕고자 배려하는 행위를 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봉사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무대가성의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 이유는 뭘까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요 경비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돼. 그리고 자신의 봉사의 대가를 반해서는 안 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대가성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고, 자발성 하겠습니다. 자신의 판단 안에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 뭐 누가 시켜서 봉사를 한다. 어떤 뭐 대입 과정에 필요하니까 봉사를 한다.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원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 이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용어적으로 중졸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니까 내가 아니라 남을 더 위하는 마음이라는 보시면 돼요. 이타성이라고 하는 건 자원봉사의 동기나 과정, 결과에 있어 자원봉사자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도움 대상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타성이고요.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제가 이거를 왜네 가지를 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냐면 무대가성이 답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봉사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세요 해가지고 이네 가지를 다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
자, 10번은 넘어갔습니다. 인권의 의미와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회 교과와 내용이 중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 공부도 하실 거니까 충분히 돼 있을 거라 보겠습니다. 인간이 지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거예요.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 권리가 필요해. 그게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보편적 가치야. 누구나 갖는 거야. 라는 의미고요.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하늘만이 뺏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뺏으면 안 돼요. 그죠? 불가침의 권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뭐, 항구적 권리. 일시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받는 거야. 이런 식의 인권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요, 가끔 나와요. 사회 교과와 중복되는 내용인데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인권의 특징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 자,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서 자유와 평등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인간답게 살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고 인권의 특징에는 이렇게 예까지 네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의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아,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야라고들 알고 계시죠. 보겠습니다. 각 문화에 담긴 고유한 뜻과 가치를 이해하고요. 존중하는 것이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예요.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얘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요. 하지만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괄호 3번이 나와 있습니다. 보편 규범에 근거한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성찰해 볼수 있어야 돼. 자, 다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른 이해 태도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해하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즉, 문화 상대주의가 지나치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보편 규범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문화가 상대적이라고 해도 그 안에 담긴 도덕 규범까지 상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에선 옳고 다른 문화에선 옳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보편 규범의 근거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명예살인, 순장, 전적품습, 식인품습 이런 것들이 보편 규범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문화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1강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강에서는 이제 나머지 세 단원 나와 있습니다. 그세 단원 내용, 도덕 2교과 내용이고요.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베스터 얘기의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AC 전 파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하던 대로, 배운 대로 침착하게 문제 푸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쫄지 마시고, 항상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 2, 3, and 4까지 갈 텐데, 역시, 우리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부터 두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문제 풀어보실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A.
2: He's turning off an oven.
1: B.
2: He's tasting food.
1: C.
2: He's putting on an apron.
1: D.
2: He's holding a bowl.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A.
3: A frame is attached to the wall.
1: B.
3: A potted plant is on the desk.
1: C.
3: A monitor has been placed on the edge of a desk.
1: D.
3: Some books are being sorted out.
0: 자,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1인 집중 사진이죠.
2: He's turning off an oven.
0: Turning off an oven. 오븐을 끄고 있다라는 것인데 오븐을 끄는 동작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2: He's tasting food.
0: 자, tasting food는 음식을 맛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음식을 맛보고 있는 동작도 아닙니다. 뭐 음식을 하다가 언젠간 맛을 보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상상력이라고요. 사진은 순간 포착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2: He's putting on an apron.
0: 자, 한 번 더 여러분들.
2: He's putting on an apron.
0: 자, putting on an apron. 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죠? put on은 입고 있는 동작이었었다, 그죠? put on이라든지 아니면 try on. 입고 있는 동작이 되겠고. 혹은 이제 반대로 take off. 이런 것들은 벗고 있는 동작이 되겠죠. 정답이 될 수 없다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정답이 되기 힘들겠죠, 그죠? 실제로 딱 뭐, 정말 극소수의 정답이 되긴 했었습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는 동작이 묘사됐을 때 trying on이 나왔었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는 아니라고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wearing 모든 상태를 다 아우르는 wear 동사가 쓰였을 때 정답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번은요.
2: He's holding a bowl.
0: 자, holding a bowl. 역시 bowl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죠? 자, hold 외에도 세 가지 뭐 있었었죠? 네, grab, grip, grasp. G로 시작한 세 가지 한번더 보라고요? grab, grip, grasp까지 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속 아는 것들은 다져 나가시고 모르는 것들은 새롭게 습득하시고 자, 사람이 없는 사진입니다. 그죠?
3: A frame is attached to the wall.
0: 자, frame이라는 것이 지금 벽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인데 frame은 보통 액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벽에 부착되어 있는 frame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3: A potted plant is on the desk.
0: 네, potted plant라는 것은 이렇게 화분에 들어있는 식물인데요. 식물이 지금 데스크에 있습니다라는 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3: A monitor has been placed on the edge of a desk.
0: 자, monitor has been placed. 이게 지금 a monitor is being placed가 아니기 때문에 동작의 진행이 아니네. 상태 묘사니까 정답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On the edge of a desk죠. 책상의 가장자리라는 것인데 책상의 중앙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전명구에서 오답을 만들어냈네요.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3: Some books are being sorted out.
0: 자, 뒤번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being이라는 동작의 진행이 잘못됐었습니다. 그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Are being sorted out. 여러분들 지금 A번도 is attached. B번도 그냥 is 상태면서 C번도 has been PP 상태면서죠. 근데 D번은 are being이라는 동작의 진행이 강조가 됐었죠. 사람의 동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 들어보실 텐데요. 네, 집중하셔서 끝까지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두세 단어 집중하셔가지고 의도를 꼭 파갑시다.

0: 자,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Go.
1: Number 3.
2: When did you get the keyboard?
1: A.
2: At the shop next to the bus stop.
1: B.
2: It was the board's decision.
1: C.
2: Maria bought it for me last week.
1: Number 4.
3: Do you know where Mr. Robinson's office is?
1: A.
2: It's not an official decision.
1: B.
2: Refer to the building map.
1: C.
2: The annual event was held on the second floor.
1: Number 5.
4: That was quite a long negotiation, wasn't it?
1: A.
2: Yes, I'll also participate in it.
1: B.
2: No, it was such a small place.
1: C.
2: I didn't expect it to be that lengthy.
1: Number 6.
2: Where can I find the reception desk?
1: A.
3: It'll be held in 5 days.
1: B.
3: Can you see the building by the post office?
1: C.
3: The banquet was cancelled.
1: Number 7.
3: Who's going to greet the new CEO tomorrow?
1: A.
2: The greeting cards are ready.
1: B.
2: Yes, he'll be here tomorrow morning.
1: C.
2: Either Jim or Henna.
1: Number 8.
4: How can I reschedule the conference call with Mr. Russo?
1: A.
2: I have his contact information.
1: B.
2: The itinerary was posted on our website.
1: C.
2: Each visitor is required to show ID at the gate.
1: Number 9.
2: When is the city official stopping by?
1: A.
3: It's a city event.
1: B.
3: Tomorrow morning.
1: C.
3: In the main hall.
1: Number 10.
3: Wasn't last Monday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the final proposal?
1: A.
2: No, the subject hasn't changed.
1: B.
2: Didn't you check the email?
1: C.
2: Yes, the offer is still valid.
1: Number 11.
2: Whose turn is it to lead the orientation?
1: A.
4: I did it last month.
1: B.
4: James became the head director.
1: C.
4: The turnout was higher than expected.
1: Number 12.
3: Where will the quarterly workshop be held this time?
1: A.
2: Probably in May.
1: B.
2: Yes, it was cancelled.
1: C.
2: That's what the managers are deciding now.
0: 자, 10문제 풀어보셨습니다. 3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2: When did you get the keyboard?
0: 자, when question. 언제 키보드를 얻었습니까? 라는 거죠. 시점적인 질문입니다. 항상 의문사는 첫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2: At the shop next to the bus stop.
0: 이번에 where question. 어디에서 라고 했을 때는 정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요.
2: It was the board's decision.
0: 자, 그것은 이사진의 결정이었어. 뭐 언제 얻었습니까? 샀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과는 거리가 멀죠. 안 됩니다. 그리고요.
2: Maria bought it for me last week.
0: 자, Maria 그것을 나에게 사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뭐 실제로 지난주도 들어갔고요. 뭐 내가 샀는지 아니면 Maria 샀는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언제 얻었습니까라고 했으니까 Maria가 지난주에 사 주었습니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도 캐치는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3: Do you know where Mr. Robinson's office is?
0: 간접 의문문이네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네. 자, 어디에서 알고 있습니까?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로빈슨 씨의 사무실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결국 where question처럼 장소적인 답변이 필요한데 어쨌든 질문의 주제를 동사 자체가 뒤에 no이기 때문에 yes나 no로 답변이 가능하다라는 점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조금 클 순 있겠네요.
2: It's not an official decision.
0: 이건 office랑 official, 비슷한 발음 가지고 장난친 거죠, 그죠? 네,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유사 발음은 의미적인 연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요.
2: Refer to the building map.
0: 좋은 응답, 나쁜 응답,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거랑 틀린 거랑. 네, 그것만 구분하시면 될 텐데. 이것도 지금 building map을 확인해 보세요. 참조해 보세요. 정답이 되겠죠. 나에게 들어온 질문을 사물로 떠넘기는 답변, 떠넘기게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
2: The annual event was held on the second floor.
0: 그 연간 이벤트는

0: 열렸습니다. 2층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on the second floor, 2층에서란 장소에 점용고 있긴 하지만 이벤트가 열렸었다라는 것과는 전체적으로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1: That was quite a long negotiation, wasn't it?
0: 자, wasn't it? 마지막 꼬리가 붙었죠. 마지막에 꼬리 질문, 부가의 문문은 원래 동사랑 긍부정이 반대가 되는데 어쨌든 모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질문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yes or no가 안 헷갈립니다. 그죠? 그것은 굉장히 긴 협상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응 했을 때 우리식대로 하면 응,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yes 뒤에 부정의 답변이 나오지 않거든요. 영어에서는. 무조건 긍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꽤 긴 협상이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긴 협상이었죠? 사실을 확인한 식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꽤 긴 협상이었었죠?
2: Yes, I'll also participate in it.
0: Yes, 네, 긴 협상이었습니다라는 것인데 저도 또한 참석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과거에 발생됐었던 사건과는 해석적으로, 시제적으로 전혀 맞지 않겠습니다. 소화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2: No, it was such a small place.
0: 아니요, 그것은 꽤 작은 장소였었어라는 것인데 장소는 얘기가 아닙니다. 긴, 길이, 기간을 물어봤었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요.
2: I didn't expect it to be that lengthy.
0: 그대로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lengthy, 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상대방 말에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는 거네요. 자, 6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실 수 있는 발음 중에 하나인데
2: Where can I find the reception desk?
0: 네, where? 퀘스천에서 이제 영국식에서 R이 탈락이 된다면 그냥 where can I? Where can I? 담백하게 발음이 되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when question의 when, n 발음은 이 성대를 진하게 올리잖아요. 그 유성음의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것은 공통이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담백하게 where can I? Where can I? Where can I? 이렇게 들어간다면 모두 장소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요.
2: Where can I find the reception desk?
0: 발음 익숙해지셔야 돼요.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 Where can I find the reception desk?
0: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3: It'll be held in 5 days.
0: 네, 그것은 5일 뒤에 열릴 것입니다. 아니죠. 동사도 맞지 않겠고 지금 기간, 시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3: Can you see the building by the post office?
0: 그렇습니다. Can you see the building? 저 건물 보이십니까? Post office. 우측 옆에 있는 건물 보이십니까? 네. 그게 역시 장소적인 답변으로서 가능하겠습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3: The banquet was cancelled.
0: The banquet. 그 연회가 취소됐었습니다라는 것인데요. Reception이라는 게 여러분들 연회라는 뜻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banquet 자체가 연상이 될 뿐입니다. 이런 게 연상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어떻습니까?
3: Who's going to greet the new CEO tomorrow?
0: 포커션 누가 지금 새로운 CEO를 맞이할 것입니까? 누가 맞이할 것인지라는 역시 업무 담당자, 사람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요.
2: The greeting cards are ready.
0: The greeting cards. 네, greet랑 greeting cards. 비슷한 발음은 일단 선, 소거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2: Yes, he'll be here tomorrow morning.
0: 자, B번은 he. He란 대명사? 그것도 뭐 많이 갔죠. 그냥 yes라는 것만 듣자면 속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who question, 의문사 question이기 때문에 yes or no는 정답이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요.
2: Either Jim or Hannah.
0: Either Jim 또는 Hannah라는 사람에 대한 답변이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발음적으로 either. 이게 좀 되게 익숙하시죠. 근데 하지만 either라는 발음도 가능하죠. 브리티시에서는. 역시 neither 마찬가지입니다. Neither A nor B. 양자 부정인데 역시 영어식 발음에서는 neither. Neither.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발음적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요.
2: Either Jim or Hannah.
0: 네, Jim 또는 Hannah. 이런 식으로서 사람에 대한 답변 가능했었습니다. 그럼 8번 가보시겠습니다.
3: How can I reschedule the conference call with Mr. Russo?
0: 자, how question. How라는 게 단독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라는 수단 방법이죠. How 뒤에 형용사를 부사하고 붙어가지고 네, 얼마나 뭐뭐 한지 이렇게 쓴다면 정도의 질문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how는 다양한 관용적인 표현도 안 됩니다. 그죠? How come이라는 것은 왜, 어째서라는 표현으로서 약간 이제 why처럼 받아들이시면 될 거죠. 네, 이것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냥 how가 단독적으로 쓰인다면 어떻게 라는 수단 방법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응답이 필요하겠죠. 한 번 더요.
3: How can I reschedule?
0: 어떻게 제가 변경할 수 있을까요?
3: The conference call.
0: 전화 회담을요.
3: With Mr. Russo.
0: 이 사람과의 전화 회담을 제가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변경하는 방법이 바로 질문의 의도가 되는 거죠.
2: I have his contact information.
0: 저는 그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네, 그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contact information 혹은

0: 각각의 방문객들은 요구 받습니다. 아이디의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방문을 요구를 받습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딱히 쓸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9번은 어떨까요?
1: When is the city official stopping by?
0: 언제 공무원이 지금 stop by 들릅니까? 라는 거죠. 시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시점적인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2: It's a city event.
0: 그거는 city event야. 시점적인 답변이 아니겠고요.
2: Tomorrow morning.
0: 내일 오전이라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C번은
2: in the main hall.
0: 장소의 전명구기 때문에 where question 걸리겠습니다. 자, stop by 들르다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들. stop by라든지 아니면 뭐 drop by라든지 들르다. 아니면 come by. 아니면 swing by.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르다의 by 사용제입니다. stop by, drop by, come by, swing by. stop by, drop by, come by, swing by. stop by, come by, drop by. swing by까지 네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어떨까요?
2: Wasn't last Monday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the final proposal?
0: 자, 역시 문두에 지금 wasn't 부정어 들어갔었죠. 하지만 부정어는 빼야 됩니다. 항상 긍정의 확인으로 해석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2: Wasn't last Monday the
0: 지난주 월요일이
2: deadline
0: 마감 기한이었었지 이런 식으로 월요일이 마감 기한이 아니었었나 하면 안 돼요. 월요일이 마감 기한이었었었지.
2: For submission of
0: 제출을 위해 가지고
2: the final proposal
0: 최종적인 final proposal 제안서의 마감 기한이었었었지. 긍정으로 답하셔야 돼요. 긍정으로
1: no.
0: no라는 것은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마감 기한 아니었습니다라는 거죠.
1: The subject hasn't changed.
0: 그래서 주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submission과 subject 이런 비슷한 발음 가지고 쓴 것 같은데 지금 no 예 상관없이 뒤에 나왔었던 문장 자체가 의미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1: Didn't you check the email?
0: 자, 지금 wasn't last Monday, was인지 wasn't인지 그런 게 조금 무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확인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써 거기에 써져 있다라는 답변을 떠넘기는 회피성 답변으로 무조건 정답에 대해서 어떤 게 나왔었네요. 네, B가 정답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우리는 그런 패턴적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자마자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히려 감사하죠. 그 다음에 C번.
1: Yes.
0: 네, 맞습니다. 마감기한 했었습니다라는 것인데요.
1: The offer is still valid.
0: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라는 것인데요. The offer, 뭐 어떤 제안인지 뭐 이런 소재는 연결성이 부족하죠.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1: Whose turn is it to lead the orientation?
0: Whose turn, 누구의 턴인지. Whose는 소유격으로서 명사와 함께 쓰이죠. 누구의 턴인지. 그 오리엔테이션 진행한 데 있어서 누구의 턴인지라는 사람적인 답변이 필요하겠네요.
2: I did it last month.
0: 자, 이번에 누구 턴이지? 나 지난달에 했는데 난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오늘 밥 살 사람 누구 오늘 누구 차례지? 밥 살 사람 나는 지난달에 샀는데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나는 좀 빼주면 좋겠는데. A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나는 아니다. 누구의 나는 내 턴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B번.
2: James became the head director.
0: 제임스가 쓰였으면 만약에 제임스 오히려 그냥 이렇게만 쓰였으면요. 제임스라는 답변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 헤드 디렉터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오류가 분명하네요. 자, 그 다음에 C번은요?
2: The turnout was higher than expected.
0: 자, turnout이라는 것도 역시 whose turn이라는 것에서 네, 유사 발음으로써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turnout이라는 것은 드러난 숫자, 뭐 어떤 행사라면 참가자 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선거라면 투표자 수라든지 이렇게 드러난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 참가자 수가 예상보다 더 높았었다라는 것인데 유사 발음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어떨까요?
2: Where will the quarterly workshop be held this time?
0: 어디에서 그 분기 워크숍이 발생되는지 열리는지라는 거죠. 어디에서라는 where question, 장소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1: Probably in May.
0: A번은 그냥 시점적인 답변으로서 전형적인 where question의 오답이 되겠고요.
1: Yes, it was cancelled.
0: 자, B번은 yes 듣자마자 그대로 속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1: That's what the managers are deciding now.
0: That's what the managers. 그게 바로 관리자들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야. 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It hasn't been decided yet. 이런 식의 답변과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된 거죠. 네, 그게 지금 관리자들이 결정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결정 안 됐어.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표현들이 나와주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2에서 끄고요. 근데 파트 3 가보실 텐데 딱 한 세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하셔가지고 먼저 세 문제. 파트 3, 파트 4는 먼저 문제와 선택지를 읽고요.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 밑줄 표시를 하시고요.

0: Val Airport by night flight. So, will you provide a shuttle bus service to the hotel?
1: Of course. We have a free shuttle that runs every half hour. We send the bus timetable to the guest's email 2 weeks before the reservation.
0: I see. I'm scheduled to arrive at the airport around noon, though. Can I take the shuttle bus at that time?
1: I'm sorry. The bus departing from Montreal Dorval Airport at 11:30 is our last one. It may be a hassle, but I think you need to use a taxi.
2: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조금 빠른 거. 여러분, 듣기는요, 약간 빠르게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고사장에서 말이죠.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어떤 성우가 녹음을 할지, 그리고 어떠한 스피커 상태가 어떠할지, 고사장마다 다르고, 네, 그리고 고사장에 있는 고사실마다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빠를지, 느릴지. 그래서 LC는 항상 평상시보다 약 1.1배속이라든지 1.2배속 정도로 빠르게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든 기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듣기에 조금 익숙해지면 시험장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음원은 훨씬 더 천천히 느껴지거든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평상시에 저염식을 먹던 분들은 엄청 조금만 간을 해도 되게 맛있게 느끼는 반면에 평상시에 뭐 맵고 짜고 자극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전혀 맛이 없다고 느낀 것처럼 모든 기관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듣기가 힘들다고 평상시에 조금 쉬운 걸 들어. 그럼 내가 당장 마음은 편하겠죠. 그죠? 당장은 들리니까. 근데 그렇게 느리고 쉬운 듣기에 적응을 하시면 오히려 시험장에서 망한다니까요. 지금 힘들고 시험장에서 행복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행복하고 시험장에서 울고 나오실래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3번. 지금 남자가 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 셔틀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면 호텔 예약을 하는 거 아니면 플라이 티켓을 구매하는 거 아니면 디렉션 길 안내 컨퍼런스 장소로의 길 안내를 얻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초반 소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3: Hello, I'm planning to attend the medical conference in Montreal next month.
2: 다음 달에 몬트리올에서 메디컬 컨퍼런스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3: I will be at the Montreal Dorval Airport by night flight.
2: By night flight로 도착을 할 것 같은데.
3: So, will you provide a
2: 자, 여기서부터가 이 주제죠.
3: So, will you provide a shuttle bus service to the hotel?
2: 네, shuttle bus service를 호텔로 제공해 주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 3, 파트 4는 들렸었던 단어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shuttle bus 서비스가 그대로 나왔었던 A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실까요?
1: Of course.
2: 물론이죠.
1: We have a free shuttle that runs every half hour.
2: Every half hour, 매 반시간마다 운영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무엇이 배포가 될 것입니까? 해가지고 A, B, C, D 모두 그냥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들은 뭐 따로 체크할 건 없죠. 네, 그냥 눈으로 잘 담아두시면서 들리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We send the bus timetable to the guest's email.
2: 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보내준다고요?
1: We send the bus timetable to...
2: Bus timetable을 우리가 보내줍니다라는 겁니다.
1: To the guest's email.
2: 게스트의 이메일로.
1: 2 weeks before the reservation.
2: 그 예약에 2주 전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의 transportation schedules라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여자가 왜 사과합니까? 사과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나요? 그녀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자, 정확한 정보를 지금 즉시 줄 수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는 불행합니다. 호텔의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세 번째, regulations. 규정들이 변경됐었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라는 서비스 제공 유무인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3: I see. I'm scheduled to arrive at the airport around noon though. Can I take the shuttle bus at that time?
2: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언제 도착을 하는데 Can I take the shuttle bus를 그때 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듣고도 안 된다라는 게 연상이 되겠죠. 왜? Why question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자체가 하나의 흐름상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후반부 내용 자체에서 여자가 사과한다는 것은 그럴 만한 상황이 이미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예상하시면서
1: I'm sorry.
2: 죄송합니다.
1: The bus departing from Montreal Dorval Airport at 11:30 is our last one.
2: 11시 30분에 가는 게 이제 마지막 거다라는 거겠죠. 그리고요.
1: It may be a hassle.
2: 아, 조금 성가실 수 있습니다만은.
1: But I think you need to use a taxi.
2: 택시 타시는 게 내 돈, 네 돈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택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D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4 역시 한 세트 풀어 보실 텐데요. 집중하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와 선택지 키워드 잘 체크하시고 흐름상 하나씩 키워드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들어보시겠습니다. Go.

0: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22 through 24 refer to the following speech.
1: Welcome to the Emergency Medical Conference. As you all know, our Emergency Medical Association provides patients with high-quality emergency medical care based on our expertise in emergency medicine. However, we recently had financial difficulties maintaining free online medical services. It took us a long time to decide to continue an online service for the patients who can't receive medical insurance coverage benefits. However, we made our mind up to keep it on even if we cut other parts of our budget. Plus, we are planning to hold a wide range of seminars that you may be interested in. I hope you will gain professional knowledge as an emergency medicine specialist.
2: 자, 좋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컨벤션 주제가 무엇입니까? 초반에 어떤 컨벤션인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1: Welcome to the Emergency Medical Conference.
2: 여기서 이미 벌써 첫 번째 문제 B번이 정답으로 골라줘야 돼요.
1: As you all know,
2: 아시다시피
1: Our Emergency Medical Association provides patients with high-quality emergency medical care based on our expertise in emergency medicine.
2: 가지고 첫 번째 초반 소재 주제까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자, What does the speaker say? What did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었는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시 네 가지 선택지의 키워드 잘 체크하셨으면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1: However,
2: 자, however 흐름이 바뀌었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온다는 시그널이겠죠.
1: We recently had financial difficulties.
2: Difficulty, financial difficulty가 있었습니다.
1: Maintaining free online medical services.
2: 무료의 서비스를 유지한 데 있어가지고요.
1: It took us a long time.
2: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1: It took us a long time.
2: 뭐한 데 있어서?
1: To decide to continue an online service.
2: Continue online service를 계속 할지에 대해 가지고라는 것은 결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겪었다는 D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 For the patients who can't receive medical insurance coverage benefits.
2: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지금 이 따옴표 문장을 전해서 흐름을 잡는 것인데.
1: However, we made our mind up to keep it on even if we cut other parts of our budget.
2: 다른 부분을 삭감하겠다.
1: Plus, we are planning to hold a wide range of seminars.
2: 다양한 세미나들을 주최하겠습니다.
1: That you may be interested in.
2: 관심 있으면은 세미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이
1: I hope you will gain professional knowledge as an emergency medicine specialist.
2: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었던 문맥 자체가요. 여러 세미나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면 참여하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소재가 됐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문제가 더 많이 있으니까 스스로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역시 같은 텐션으로 뵙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시험에서 100% 출제가 되는 협의의 묵권대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묵권대리. 묵권대리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대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묵권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뭘 잘못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협의의 묵권대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가서 매매하면서 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랬대?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겁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애가 가서 병과 매매를 하면서, 와, 나 갑의 대리인데 라고 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호칭을 보면 얘가

대리권이고요.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를 했다는 거고요. 상대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애가 지금 이 매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효가 되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게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애가 7억에 팔아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받고 싶겠죠? 인정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본인이 이 행위를 추인 인정을 하는 순간에 성급에서 유효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게 인정할 게 그냥 오 땡큐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자, 추인한 때부터 유효냐 아니면 처음부터 유효냐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유효가 된대요. 이겁니다. 그러면 법률 관계를 따진 것이니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할수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인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세상 사가 일방적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도 권리가 하나 있으니 자, 그 권리가 뭐야? 권리가. 그래서 최고권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권이라는 건 최고라는 말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본다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 본인이 갖는 권리가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너 인정할 거니? 거절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걸 최고랍니다. 말만 권, 최고권이라고 했지. 이건 단순히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 알았건 몰랐건, 몰랐건 알았건 따지지 않고 무슨 말이죠?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몰랐건 알았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물어볼 수는 있다. 아니, 세상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자,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철회를 한다는 말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철회를 한다는 말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도 5억짜리 지금 아파트를 7억에 매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있잖아. 나 이거 없던 일로 할래. 라고 걷어들이는 걸 철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니 철회권. 언제만 되느냐? 그랬더니 선의만 된다니까요. 여기서 말한 선의라는 말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 그자만 철회권이 있고요. 이자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했대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권이 없다니까요. 항상 똑같습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 그러니까 자, 선처리가 되는 거지. 악철이란 없다. 악철이 안 된다. 안철이. 자, 다시요.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걸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협의의 무권대리가 성립되려면 일단 현명은 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잡아낼 거. 그러면 권리관계를 따진다고 그랬으니 본인은 자기 행위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추인권. 그리고 손해면 거절할 권리가 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상대방에도 권리가 있으니 자, 상대방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최고권. 이건 단순히 물어만 보는 것이니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철회는 누구만 된다고요? 선의만 된다라고 해서 선철이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파트가 정해졌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권, 추인 거절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형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거 잡아내란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인할 말이 있고요. 철회라는 말이 있는데 자, 추인인. 원래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추인을 한다는 말은 무효 취소가 되는 법률 행위를 무효 취소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추인하고 그래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추인 인정할게. 그 말은 뭐죠? 유효로 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한다는 말은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죠. 무효. 그런데 앞에 각각 확정적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대.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추인을 먼저 하면 철회가 안 되는 거고요. 철회가 안 됩니다. 반대로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먼저 뭘 하나를 하게 되면 다음 걸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신 겁니다. 추인을 먼저 하면 철회가 안 되고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이 안 된다. 정리하시고요. 자, 본인과 무권대리 상대방의 법률 관계 이랬는데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손해면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추인 거절권. 그리고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요, 최고권이 있어요. 최고라는 말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자 가능하다. 그런데 철회는 거둬들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선철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 보나마나 추인권 아니겠어요? 추인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한다는 건 본인에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본인이 손해가 나는데 그걸 인정한다? 이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추인권이라고 하는 건 자 본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인정할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자 형성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한 뜻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단독행위가 형성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행위, 혼자 하는 게 지금 단독행위이니 혼자 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만약에 시험 문제에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 동의 승낙 필요 없이 나 인정할 거야? 그럼 바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할 거냐? 상대방 그랬는데 추인한다는 건 자 본인이 지금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대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요. 승계인 선득자에게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누군가에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한 말이에요. 자, 여기가 본인이고요. 여기가 무권 대리인입니다. 무권 대리인. 그리고 자, 매매를 했다는 소리고요. 얘가 상대방 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이 행위를 자, 추인한다 그러면 원칙은 얘한테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어디를 주로 물어보냐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계. 여기를 추인을 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짜리를 7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말이죠. 우리 가볍게 전화를 걸었다니까. 야, 네 아파트 5억짜리 내가 7억에 매매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어? 잘했어? 인정. 그 얘기를 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한 추인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무권 대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로 전화를 걸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전화를 걸어서, 야, 어? 본인이 추인한댄다, 야. 그러면 상대방이 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된 거예요? 추인이 된 거지.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자, 추인됐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고요. 이제 추인이 됐기 때문에 자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자 추인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무권 대리인 전화를 안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인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추인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아하,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XXX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 추인은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다. 누군가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질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추인을 상대방에게 직접 해주면 좋은데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 동그라미 상대방도 알았대. 그러면 추인 된 거지. 그러니까 추인 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추인 됐으니까 철회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얘가 전화를 안 했나 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겠죠? 몰라. 그래서 추인 안 된 거야. 자, 추인 됐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추인이 안 됐으니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이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추인은 방금 형성권이라고 했으니 자, 상대방의 동의 승낙 필요 없이 일방적인 의사 표시하고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추인을 하는 게 맞지.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조건부 추인을 했을 경우에 원칙은 무효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대요. 이러면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줄 때는 자, 추인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쿨하게 인정! 이래야 되지. 거기다 뭐가 어떻고 어떻고 살을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소리 되겠습니다. 근거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은 뭐가 되겠습니까? 너 하는 거 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건 설명인 거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 자, 추인할 때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내용으로 바꾼다든지, 조건을 붙였다든지, 무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유, 괜찮아요. 라고 동의를 했으면 유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부 추인, 조건 붙이는 언제나 무효라고 하면 틀린 거죠. 언제나가 들어가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유효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자, 추인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는 항상 묵자가 뜨면 끝문장 묵 있다, 도토리 묵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코드로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직접 말하진 않았으나 어떤 걸 우리가 묵시적 추인이라고 하느냐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하진 않았더라도 정황상으로 보니 오 추인 같은데 이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묵군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돈을 가지고 와요. 아까 우리가 사례 든게 5억짜리 아파트에 7억짜리 매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얘가 7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수령했다니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말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우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돈을 가져간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했거나 또는 유예 요청 이랬거든요.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병이 말이죠. 본인에게 전화 걸어서 나 이거 했는데 빨리 나돈 줬는데 너 등기 언제 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갑이 말하기를 본인이 말하기를 오늘 바쁘고요. 자, 내일 해드릴게요. 유예 요청. 해준다는 겁니까? 안 해준다는 겁니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인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민법에서는 10년을 굉장히 긴 세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인을 했고요. 그걸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법에서는 아, 인정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판단하겠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거고요. 그런데 자, 묵시적 추인으로 볼수 없는 게 있는데 장시간, 장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0년이 길어요? 장시간이 길어요? 어떤 세월이 더긴 시간입니까? 10년이 깁니까? 장시간이 깁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장시간, 장기간 개념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데 그 어떤 자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단 10분만 있어도요. 그 10분이 막 10년, 100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다 그러면 더 짧게 느낄 수도 있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인데 획일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시험 문제 풀때 10년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대요. 추인입니다. 장시간은요, 추인이 아니다라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묵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 관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묵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 관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 지금 관계를 좀 따져보면, 지금 이런 소리인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고요. 얘가 묵권 대리인입니다. 자, 그리고 매매를 했다는 소리고요. 얘가 상대방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공부를 했던 건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했냐면, 자, 얘랑 얘를 따져본 거 아니겠어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 그러면 본인이 갖는 권리는 뭐였나요? 자, 추인권이 있었고요. 추인권.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 물어본다. 채권. 없던 일로 할래요. 그래서 철회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 관계 하나. 그래서 파트가 이거 하나가 있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짓수를 따져보면, 그리고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있고요. 묵권 대리인이 있고요. 지금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예죠, 예. 그렇지 않나요?

왜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행위를 했냐 이런 소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매매를 했고 자 건물 받아다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거절해 버려. 그러면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라고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권대리의 책임이라고 배우신다 이렇게.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이제 지는 경우가 있고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랬더니 자, 첫 번째가 자, 책임을 지는 경우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고 철회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요. 법정 무과실 책임,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책임지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진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애가 있는데 A가 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얘기하기를 있잖아요. 얘가 사기 쳐가지고요. 제가 이걸 한 거지니 저한테 따지지 말고요. 얘를 혼내주세요. 라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5조의 책임을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두번 나오거든요. 이게 계약법에서 매도인의 담보채무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책임져라. 이렇게 언제요? 그랬더니 본인이 나 몰라 추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철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철회하지도 않고 자 그리고 자기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 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없고 없으니까 책임지라고요. 본인의 추인이 없고 철회가 없고 대리권 증명을 못했고, 만약에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을 해버렸다면, 지금은 대리권이 없지만, 그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책임을 안 지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했대요? 추인도 없대요? 자, 철회도 없대요? 자, 시작. 없고 없으니 책임져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 가려면 이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반드시 선의면서 무과실이 됩니다.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그리고 알 수도 없었다 이래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인 경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가 행위 능력자래.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행위, 즉 책임질 자, 그 나이가 돼가지고 이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같이 반대 꼭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를 해볼까요? 지금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머나 본인이 추인했대요. 추인을 했대요. 자, 또는 자, 선처리가 철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지금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 책임? 그러니까 얘는 책임을 안 지겠죠. 다시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했고 했으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했고, 또 우리 선체가 추인한다는 말은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는 나 모르는 거야. 자, 유효가 되니까 책임 안질 거고요. 철회한다는 말은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 책임을 안 진다는 거고요. 다시, 이 무권대리인이 예전에 저한테 대리권이 있었는데요. 라고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꼭 반대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고 했으니 나 몰라. 책임 안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이건데 그 항상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얘가 상대방인데 상대방 이 녀석이 말이죠.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0: 대리권이 있었다 지금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한 을이 잘못, 을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더 나쁩니까? 얘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 자, 이런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를 잡아보면, 자, 이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얘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 녀석 봐보세요. 미성년자랑 매매를 하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야, 너의 아버지가 너 추인 안 한단다, 야. 어? 그러니까 너 책임져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미성년자를 굉장히 두텁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야? 혹은 그냥 다이렉트로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했고, 했으니까 나 책임 안 진다. 했고, 본인이 추인했고, 자, 우리 선처리가 철회했고, 대리권을 증명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다. 책임을 안 진다는 소리고요. 상대방이 더 나쁜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더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더 나쁜 거지. 더 나쁜 건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인데, 제한 능력자인데, 지금 행위를 했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더 나쁜 거지. 자, 그럴 때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 책임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누구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있습니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 여기를 꼭이 무권 대리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자,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자, 처음부터. 자, 얘가 본인이고요. 본인이고요. 자, 그리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얘가 무권 대리 되는 거고요. 무권 대리인. 자,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 책임의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상태를 보면, 자, 이 무권 대리인하고 상대방만 놓고 본다면, 자, 일단은 그뒷 얘기는 다 빼고요. 일단은 누구 잘못이 크다? 얘 잘못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한테 너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책임을 물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책임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매매를 했다고 치면 갑 건물을 가져다가 넘겨달라 지금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라 이 소리예요. 계약을 이행하라. 그러면 건물 받아가지고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하라. 그런데 건물을 이전해 주려면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때는, 자, 무슨 배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물어볼 때. 그러니까 항상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자, 그 권리를 준다. 보호를 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고 예를 놓고 보면 당연히 잘못은 얘한테 있으니 선택권도 얘한테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무권 대리인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전체 정리를 해보면요. 이건 100%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협의 무권 대리 본인이 갖는 권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인권이 있고요. 또한 가지가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요, 최고권이 있고요. 그리고 철회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일단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취는 정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 문제 스타일은 상대방이 최고는 언제 할 거고, 철회는 언제 하는지가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물어만 보는 거니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철회는 선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악철이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시험에 한 10번 나왔을 거예요. 여기만 파트만요. 자, 이거. 그래서 여기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트가 여기죠. 그래서 일단 결론은 지금 무권 대리인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자, 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될까요?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했고, 했어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니까요. 나 몰라요, 이거지. 우리 딸도 그렇더라고요. 아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자, 내가 할 거 했고, 다 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했거나 했고, 우리 선차를 처리를 했고,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면 책임을 안 진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나쁜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책임 안 진다는 거고요. 더 나쁜 경우, 자,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랑 행위를 하고서 너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거고요. 그럼 반대죠. 언제 책임을 져야 될까요? 못했어. 그러니까 없고 없으니까. 그래서 자, 본인이 추인도 없고 차례도 없고, 자, 추인도 안 해줘, 차례도 안 해줘. 자, 그리고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그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리고 이 무권 대리인이 자 행위 능력자래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몰랐대요. 알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면 되는데요? 그게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준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계약 이행해줘. 자,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행을 할 수 없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선택권이 누구 있는지가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 상대방 선택에 따라 하더라. 이 파트는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민법을 따져봤을 때 어느 내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그러니까 얘를 보호를 해줄 건지 얘를 보호를 해줄 건지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이 3강의 핵심 내용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직각삼각형에서는 특별하게 더 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템포도 좀 빠를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집중해서 딱 20분에 끝낼 수 있도록 확실히 합시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 직각삼각형은요, 너무도 특별합니다. 왜? 직각이잖아요. 한 각의 크기가 90도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생각해보면 세 가지 배웠죠. SSS, SAS, ASA인데 이 두 직각삼각형끼리는 항상 뭐가 일정하다? 90도라는 직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앵글 하나를 안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특별한 합동 조건을 두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직각삼각형끼리 이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같다면, 즉 빗변의 길이 같고요, 한 예각의 크기 같다면 얘네는 무조건 합동이 됩니다. 특별한 이름도 붙어요. 어떤 이름?